0: 경찰청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당분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근무를 했었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고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쳤고 유청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낸 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부임해 검경수사체계 개편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임명된 치안정감들은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경찰청장은 지난 2024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탄핵소추 후 직무가 정지된 뒤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당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돼 있었지만 승진 대상자에서 빠진 채 치안감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에 보임됐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지휘 책임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도 교체됐습니다. 모두 비연고지에 임명됐는데 토착 세력과의 유착과 기강해일을 막기 위한 연고지 근무배제 원칙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진 배치도 이뤄졌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가 뉴욕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임을 강조해온 쿠팡이 정작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단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지 시각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쿠팡은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며 뉴욕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미국 기반 기업임을 부각해왔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쿠팡은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쿠팡 이용자 측 대리인단은 쿠팡 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뉴욕 법원 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한국이 아닌 뉴욕 동부 연방 법원서 다뤄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앞서 뉴욕 동부 연방 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7,800여 명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수사관 등 28명을 투입해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 있는 구조물 사이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엔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단호히 올려야 한다는 미 연준 이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반응했습니다.

0: 뉴욕 우정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지난주 워시미 연준 의장은 물가 둔화가 충분치 않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미국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물가 상황을 전제로 강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연준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5년 반 동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으면 단호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 이사는 직전 지난 7월 연준 회의에서 동결에 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중 투입 가격 지수가 71.1로 비용과 물가 모두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준 건데 이 여파로 미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은 70%까지 높아졌습니다.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8%까지 급등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 주식시장도 S&P 500 지수가 0.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사실상 재개되면서 유가도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발표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0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가 지난 7월 2.8%로 내려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로 진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이 1년 전보다 3.7% 올라 물가를 1.2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일 X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란 남부 주요 항구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슈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 내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묻는 국내 언론사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과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운사 잠금 상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국적선과 한국 선원의 피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 세네갈 프로스페리티 호에 대해서 우리 국적선이 아닌 라이베리아 선박으로 국내 해운업 등록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은 오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북부와 충청, 영호남에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만나 심층적으로 의견을 듣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북미권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행 중 만난 시민들의 이것이 부산의 가장 큰 매력이자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물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부산의 자연환경이라든지 활기찬 도시 분위기 또 다양한 먹거리 등도 부산을 찾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와 더불어서 부산 시민의 이것함이 바로 부산의 인기 비결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 오늘 정답이 될 텐데 두 글자고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상냥한 것을 뜻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치읓, 지읒. 초성 힌트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관광지나 낯선 곳에서 또는 평소에 경험했던 일 중에 잊지 못할 이것함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이것을 베풀었던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연예대처럼 열려있고요. 콩 게시판도 무료로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려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태도를 이제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억도 오래 가고요. 아마 오늘 버스 안에서도 기사님의 이러한 태도에 또 좋은 느낌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많은 주위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나눠주시면 모바일 커피 쿠폰 몇 분 선정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고 오늘도 전국 일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민혜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주춤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세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구간 사고 처리 여파로 뒤쪽으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60령 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소형 화물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통영 쪽은 금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으면서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차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혜룡 경정은 중대범죄수사청 초대청장 후보자로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을 받는 도중 갑자기 대기발령 받았다면서 인사조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사고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며칠 전에 사실 부산에서 이혜지 리포터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산을 여행했던 경험을 그리워하는 부산병이 유행할 정도로 뭐 인기가 높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부산시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낸 셈이 됐습니다. 바로 부산 시민들의 이것함이 부산만의 차별화된 매력이자 또 재방문하게 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던 셈인데요. 자, 오늘 정답 어쨌든 두 글자고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상냥한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치읓. 지읒 초성 힌트까지 드렸기 때문에 뭐 정답을 맞히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경험들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수님이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 시민이시네요. 소식을 들으니 부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네요 하셨습니다. 자부심 가져도 좋겠습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부산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20님 끝번호 저는 서비스직이라 매번 최선을 다해 고객들에게 이것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셨는데 아, 참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 뭐 직종을 막론하고 뭐 보통 감정 노동자분들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참 힘듭니다.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여간 늘 이것한 태도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응대를 해야 하는 거. 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8994님은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데요. 며칠 전 약봉지를 떨어뜨려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자분이 이것하게 주워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이것 하나가 아주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 뭐 문을 누가 잡아준다든지 정말 이분처럼 자신도 모르게 뭔가 떨어뜨렸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주워준다든지 아 이런 것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오래 기억에 남을 이것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중간중간 또 소개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구 소식 들어볼까요? 김민정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9월의 첫날인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기온 33도이고요. 현재 기온은 31.3도, 습도는 60%입니다.
0: 네, 오늘 대구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4: 네, 오늘은 대구에서 한창 진행 중인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0: 네.
4: 청년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선수들이 모여서 뜨거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수들이 대구에 모여서 육상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군요.
4: 네, 나이와 국적이 달라도 육상을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4: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늘로 13일째입니다. 106개국 1만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막식과 경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계속해서 프랑스 선수입니다.
6: 남자의 1m 중량식 1등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7: 남편분이 100m 75세 이상 결선 진출을 해서 응원차 왔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했다는 게 너무 대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아, 외국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대개 보면 육상 선수 시절을 겪었기나 그 비슷한 걸 했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도 그렇고 육상이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 저는요 육상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육상 많이 합니다. TV에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못 봅니다. 항상 육상 프로그램 온갖 대회를 다 살펴보고
4: 그럼 관심이 생기셨네요.
8: 예예 예, 생겨가지고 이 육상 대회는 처음 보러 왔는데 감명 깊은 거는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마라톤도 참여하고 더군다나 100m 단거리 초스피드 한 이런 경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건강하게 몸을 관리해가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뭐 듣자 하니 이번 대회에는 고령의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참가했다고 하던데요.
4: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국제대회와 다르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육상 대회입니다.
0: 네.
4: 그래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생활 스포츠 인프라가 강한 나라에서 많이들 찾아왔고요. 최고령 참가자가 106세일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106세인 분이 육상 경기를 한단 말입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하여간 나이를 넘어선 열정과 도전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4: 네.
0: 근데 종목도 참 다양하다고요.
4: 네, 트랙과 필드 경기뿐 아니라 10km 달리기, 높이 뛰기, 창던지기, 하프 마라톤 등 34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0: 네.
4: 특히 5세 단위로 연령대를 나눠서 경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신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네.
4: 특히 최고령 참가자인 106세 태국의 사왕 잠프람 선수는 원반 던지기와 창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관왕에 오른 소감부터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9: 사왕 잠프람 선수는 80세의 운동을 시작해서 현재 참가 선수 중 유일한 100세 이상 선수입니다. Congratulations to 사왕 잠프람.
10: รู้สึกว่าที่ได้มาร่วมแข่งขันก็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ครับที่ได้มาแข่งกีฬาที่นี่.
11: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돼서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는 태국에 있는 경기를 2027년에 진행할 겁니다. 베차본에 있는 큰 경기에 꼭 참여할 생각입니다.
12: 77세 100m에 출전한 도도환입니다. 15초 5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중교성이 네 원차밖에 안 왔어요.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무조건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훈련이 상인동 사는데 경북 기획원가면 400m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도 뛰고 100m 연습해가 안 되거든요. 120, 130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두 달 정도 연습했습니다.
13: 10km 로드레이스 뛴 장현주라고 합니다. 1시간 30분 3초로 완주했습니다. 기대했던 경기이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뛰었어요. 도로도 좋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맨발로 뛰시는 스리랑카 분이랑 같이 뛰었는데 75세인가 이렇더라고요. 잘 뛰셨어요.
14: 10km 후에 뛴 김응환입니다. 완주해야지 끝까지 가야지 생각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70대 여자분인데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게 손을 잡아줬더니 자기 등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외에서 보니까 그분도 70대고 저도 70대니까 동질성을 느꼈던지 응원하면서 같이 뛰었습니다.
0: 네,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아, 근데 또 이 대회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대구를 찾은 선수들과 동반 가족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4: 네.
0: 이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4: 네,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대구역에는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임시 정류장을 두고 셔틀버스도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0: 네.
4: 경기장 안팎에서는 문화행사도 함께 열리는데요. 지역 먹거리는 물론이고 한복 체험과 한방 진료, 지역 브랜드를 소개하는 축제도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직접 부담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15: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진기훈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106개국에서 선수와 동반인 등 11,176명이 참가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규모를 넘어섰고요. 대회가 시작된 이후 반응도 좋습니다. 대구가 2017년 실내 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실외 대회까지 개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철균 교수가 장대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따냈고 또 박재명 선수도 창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71세 신행철 선수는 10km 7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국내 최고령인 90세의 김명락 선수도 100m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대구를 찾아

0: 오신 선수와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국경을 넘어 도전을 이어가는 선수들을 보고 싶다면 가까운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2: 네, 뭐 내일 대회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모쪼록 참가자들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대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민정 리포터가 소식 전해줬고요. 이번엔 강릉으로 건너갑니다. 이아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2: 네, 강릉은 날씨 어떤가요?
3: 이틀 동안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영동 지역은 남후 한 주 내내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83%입니다.
2: 네, 뭐 24도 정도면 좀 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자, 이하인 아나운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찰에 다녀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3: 그렇습니다. 바로 강릉 경포호 인근에 있는 인월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절이라고 하면 산자락 아래 기와 지붕과 단청을 두른 법당이 자리한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강릉 인월사는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사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현대식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사찰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이나 전시 공간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2: 네.
3: 사실 인월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강릉을 덮친 대형 산불로 수십 년의 시간이 쌓인 수행 공간이 하루아침에 전소되었기 때문인데요.
2: 네.
3: 화마가 지나고 스님들에게 남은 건 입고 있던 승복 한벌뿐이었다고 합니다.
2: 아하.
3: 산불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연 인월사.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인월사 주지 재범 스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4: 그날은 이제 강풍이 불면서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설마 뭐 불이 여기까지 오겠어? 소방차가 끄겠지. 점점 더 수상한 거예요. 불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제 어른 스님을 모시고 호숫가로 갔어요.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강한 바람에 불이 확 온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호수에서 절이 다 타는 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민들 말씀이 60년을 살아도 그런 바람을 본 적이 없대요. 전소가 됐죠. 다행히 설계사분을 찾아내서 소통이 잘 돼서 지금과 같은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됐거든요. 산 속의 전통 사찰처럼 그런 기능보다는 저는 현대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원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접근하기 좋고 부담 없이 쓱 들어올 수 있는 절.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사실은 세상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인월사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그 나의 몸과 마음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2: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픈 사연을 듣고 3년 만에 어쨌든 새 단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3: 네.
2: 그 인월사 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서요.
3: 맞습니다. 법당으로 들어서기 전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린 색색의 블록벽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2: 네.
3: 스님은 이 벽을 인드라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 인드라망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2: 네.
3: 이 블록에 뚫린 구멍들은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통과시킵니다. 시간과 날씨에 따라 법당과 명상실 안팎의 분위기가 계속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건축가 윤경식 씨와 뜻을 합쳐 새로 지어진 인월사는 지난 3월 세계건축상 대상을 받으며 국내외 이름을 알렸습니다.
2: 네.
3: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본 신도들에게는 이 변화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텐데요. 신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4: 신도 장연희 원광희 권후남입니다.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38년. 제가 30대 때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다 하고 있을 때 누가 인월사를 소개해줘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갖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산불 났을

0: 때는 다리가 흐들거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1: 처음엔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먹먹하고 지금도 막 돌리는 것 같아.
0: 그래서 나온 진짜
1: 지금은 이렇게 잘 이제 재건이 돼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정말 이게 우리 저리 맞아 할 정도로 감회가 새로웠죠.
0: 저는 예전 모습보다 지금이 더 활기차서 좋아요. 지금은 더 이렇게 친숙해지고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1: 남녀노소 80대 90대도 오실 수 있고 3살 4살 아이들도 법당에 앉아있으면 행복하게 웃어요.
0: 너무 고맙죠. 젊은 분들이 불교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하고 일단 건축이 예뻐서 들어왔다가 법당을 보고 불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 명상도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기뻐요. 다른 큰 사찰에 가면은 스님들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저희 스님들은 젊은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세요. 한 걸음에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월사에 오시면은 우리 스님을 뵐 수 있다는 거.
2: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모로 화제가 되다 보니 요즘엔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연 인월사는 최근 SNS를 타고 빠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인드라월과 부처님 눈썹 모양을 한 지붕, 카르마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연못까지 사진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명상실에 잠시 앉아보고 가는 젊은 방문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2: 네.
3: 경포호를 따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렀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에도 카메라를 든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인월사가 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 그렇군요.
3: 실제로 만나본 방문객은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0: 숨을 깊이 마시겠습니다.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이제 본인의 속도대로 천천히 열 번만 하겠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4: 강릉에 혼자 여행을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색하다가 이런 명상하는 데가 있다고 하길래 어차피 고민도 있었고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질까 싶어서 왔어요. 종교는 딱히 없지만 절에 가끔 가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인 절 같은 느낌보다는 정신 수양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살면서 고민들이 다 있는데 고민을 하는 장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평온한 상태에서 나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네요.
5: 동해사는 그 중학생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너무 좋았다셔서 이번에 가족여행 겸 같이 와봤어요. 처음에 절인 줄 몰랐는데 원래 약간 산 속에 있고 구시대적인 그런 걸 좀 달라서 신기했어요.
6: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맑은 날 왔거든요. 청하고 뭔가 모르고 약간 이렇게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미술관 같기도 하고 이미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산이 아니고 경포호 아파트 앞에 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이 들려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3: 초승달이 내려앉은 자리 인월사. 모든 것이 타버렸던 그 자리에 인월사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2: 네.
3: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러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주지 재범 스님이 재건 과정에서 놓지 않았던 목표였습니다. 한번 다녀간 이들이 이번엔 가족이나 친구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오면서 그 바람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네.
3: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2: 강릉을 가면 들러야 할 곳이 한 곳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월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릉 이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7: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전화 연결하죠. 나와 계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 지난 주말에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아는데 일단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8: 네, 8월의 마지막 주말이죠. 고창과 정읍을 비롯한 서부권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9월 1일 0시 기준으로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176.5mm였는데요. 군산이 366.7mm로 가장 많았고 고창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훨씬 많았습니다. 아산면의 경우 349mm, 또 무장면은 347.5mm 등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31일 정읍에서 논물꼬를 살피러 나갔던 70대 농민과 또 고창에서 농장을 확인하러 나갔던 60대 농민이 실종됐는데 수색 끝에 두 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피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8: 네, 9월 1일 오후 5시 기준 잠정 집계를 보면 사유시설 50동과 공공시설 28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농작물은 68.2헥타르가 침수됐는데요.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이 33동으로 가장 많았고 상가의 경우 17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주택 피해의 경우 익산이 24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작물 침수는 고창에 집중이 됐는데요. 전체 68.2헥타르 가운데 고창이 45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부안은 12.4헥타르, 정읍은 8헥타르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도 28건이 확인이 됐는데요. 도로 파손과 유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과 소하천 제방 유실과 산사태 등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현재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워낙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또 추가 토사 유출 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2: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전주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더군요. 도대체 뭐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8: 네, 시민들이 재정난을 피부로 느끼게 만든 몇 가지 상징적 장면이 있는데요. 우선 전주시가 공무원의 약 2,3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 성과상여금 41억여 원의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의 설명을 보면 올해 본 예산에 기초연금 같은 필수 의무 경비와 또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등 약 300억 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를 메울 추가 세입마저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이번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2: 네. 공무원 성과급까지 미룬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8: 네, 당초 전주시는 추경을 통해서 1,200억 원 정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지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성과상여금 예산을 학삭 까먹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준 시장이 당선인 시절에는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만큼 취임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이렇게 뭐 전주시가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게 나타나는 곳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8: 네, 33년 역사를 가진 전주시민체육대회마저 올해 열리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2억 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미 지난 6월에 개최 일정을 안내해놓고 행사 한 달여를 앞두고 취소했다는 겁니다. 대회를 준비해왔던 체육계와 자생단체에서는 재정 절감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2: 네, 뭐 3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시민 참여 행사까지 취소될 정도라고 하니까 참 딱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전주시의 빚이 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걸까요?
8: 네, 단순하게 올해 세입이 조금 줄어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채무와 대규모 투자 사업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2: 네.
8: 자료를 보면 올해 말 전주시 일반 채무는 6,841억 원이고요. 임대형 민가 투자 사업까지 포함한 이 관리 채무는 6,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채무 비율도 2022년 10%에서 2023년에는 13%, 그리고 24년에는 16.5% 계속 올라서 올해는 22.5%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8: 결국 이자 부담만 연간 200억 원으로 하루에 약 5,500만 원씩 나가는 셈인데요. 향후 대규모 투자 사업과 또 채무까지 줄줄이 기대되게 하고 있어서 이 전주시의 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전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뭐 빚도 문제지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어떤 예산 부담도 상당히

0: 하다는 얘기네요.
1: 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주요 투자 사업이 104건 정도인데 여기에 필요한 시비가 약 1조 7,604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같은 기간 전주시가 실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용 재원은 7,609억 원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필요한 돈과 쓸 수 있는 돈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건데요.
0: 그러네요.
1: 여기에 탄소소재 국가산단이나 또 후백제 도성 관련 토지 문제 등 잠재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어서 현재보다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몇십억 원 부족한 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네요.
1: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줄이고 공무원의 성과급을 늦추는 것은 뭐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어떤 대형 사업을 계속하고 또 어떤 사업은 조정할 것인지 또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까지 포함한 좀 중장기적인 이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시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또 어떤 사업을 규모나 이 시기를 조정할 것인지가 이 시의 재정 운영과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뭐 결국 이런 위기에는 허리띠 졸라매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쪼록 뭐 시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죠?
1: 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거주 동학농민혁명자 참여자 이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10만 원인데요.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되고 등록된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또 증손자녀입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약 8억 6,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유족 수당이 당초 검토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1: 네, 지난해 12월 본 예산에서는 549명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관련 예상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추경에서 대상자 수가 723명으로 늘어났고 또 지급액도 연 1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도 설명드린 대로 8억 6,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0: 네.
1: 문제는 이 사업이 전북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전북도가 30% 그리고 각 시군이 70%를 각각 부담을 합니다. 당초에 연 6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준비했던 일부 시군에서는 이 최종 지급액이 1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나머지 60만 원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급액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추가 편성이 끝난 상태인 시군은 올 12월에 또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0: 예. 그럼 전북도는 지금 지급액을 이렇게 두 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월 1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해왔고 또 도의회에서도 인상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6.25 참전 유공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의 형평성,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예우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지자체 부담은 커지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파악된 대상자가 271명인데요. 이 전북도가 밝힌 유족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부담액은 약 2억 2,76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시군비가 더 많이 부담되는 구조가 적절한가에 대한 불만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유족수당 지급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수당 지급 취지가 아니라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실제로 정읍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유족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읍의 경우는 기존 시비로 지급하던 수당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게 되니까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예, 어쨌든 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각 시군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희비는 엇갈리는 모양새네요. 그나저나 이 동학유족수당

0: 그럼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1: 네, 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받고요. 시군 동학,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뒤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서 일부 시군의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시행인 만큼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전북 지역 이슈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가호가 부르는 시작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28.8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기온이 34.1도, 대구와 경남 양산도 33도 가까이 올랐고요. 전남 광주 광양도 3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과 남부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 30mm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간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가 1,06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모두 4,462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한국 긴급구호대가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도착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지상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가 뉴욕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쿠팡은 미국 내 로비 과정에서 미국 기업임을 강조했지만 미국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내 사고인 만큼 뉴욕 법원에 관할 권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올랐습니다. 1년 전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50% 인하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가 어젯밤 늦게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지휘부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하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전국일주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이 고속성장한 비결로 인적 자원을 꼽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높은 교육 수준과 성실함, 또 책임감으로 무장한 근면함 등은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인적 자원은 국내외 산업 현장이나 연구실, 강단에서만 빛을 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는 부산의 인기 비결도 바로 부산 시민들의 이것함에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뭐 한마디로 부산 시민 자체가 부산의 핵심 관광 자산이자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이 상냥한 미소 등 이것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부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베풀고 있고 그것에서 외국인들이 큰 영향력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상냥한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전국 인터뷰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토론회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1165님. 저는 제천에 혼자 여행 갔을 때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황해하자 식당 사장님께서 밥을 그냥 주셨는데 감사해서 서울 와서 두 배로 입금했답니다 하셨어요. 아, 미담이네요. 오늘 뭐 이 정답이 정답이다 보니까 미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 이런 거죠 정말. 뭐 그런가 하면 뭐 그 버스를 했는데 이 카드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뭐 기사님이 그냥 태워주셨다 이런 얘기들도 얼마 전에 문자를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참 이런 작은 이것이 이런 태도들이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5133님은 관광객과 타인에게는 이것한데 가족에게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인데 말이죠. 앞으로 친절한 엄마, 아내, 딸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주 각오를 당차게 밝혀주셨는데 5133님 네 좋습니다. 그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지 나중에 한 번 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내가 가족한테는 못 그랬나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727님 부산하면 이것이죠.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특히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정겹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무뚝뚝한 건 옛날 경상도 얘기죠. 예, 좋습니다. 1094님. 열흘 전 식당 주차장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차 관리하는 분이 우산을 받쳐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이것도 아주 참 작은 이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좋네요. 예, 참 떠올려보면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간 프로그램 말미에 또 훈훈한 얘기들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이 중증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색동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지요?
3: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조금 전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 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 씨가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불거졌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여성 장애인 4명을 피해자로 특정했지만 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단체 등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전문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기관의 이 심층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 이 지적장애를 가진 11살 남자아이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숨지기 전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부가 관계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분리보호 지침을 정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업무 지침에 명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의 세부 내용을 미리 공유하는 내용도 담았고요. 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2: 네.
3: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부는 또 올해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6만 명 중에 3만 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고요. 그 가운데 4명에 대해서 학대 신고를 하고 2명의 보호자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나머지 3만 명에 대한 조사를 또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이렇게 대응 강화 방안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뭐 오랫동안 얘기 나왔던 거죠. 광주 군공항 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후보지를 전남 무안으로 선정을 한 후에 그에 따른 후속 절차로 260억 원 규모의 세계 용역에 오는 11월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무안군 망운면 1원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을 한 바 있죠. 이에 따라 통합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전략 환경 영향평가, 건설 사업관리 등 3개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3개 용역의 총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이 통합시는 추경을 통해 우선 3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역 추진 상황에 맞춰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0: 있죠. 이걸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논의가 지난 2018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이 현장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국 6,100여 개 국공 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된 한국 초등 교장 협의회가 이 방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등 교사 노조 등 앞서 교원 단체가 반대를 한 데 이어서 이 교장 단체도 반대에 나선 겁니다.
1: 네.
0: 협의회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 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 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 이미 돌봄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요. 하교 시각을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또 중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수업 시간이 늘면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교원이 충원되거나 또 재정 등이 뒷받침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였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월 4일은 고향 사랑의 날인데요. 고향의 소중함과 지역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뜻에서 지난 2023년 첫날에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정든 고향을 응원하고 또 인구 감소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을 돕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새 4년째를 맞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들이 오갔는지 자 지금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보영 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일단 그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 어떤 자리였는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3: 예,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여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시행 4년차에 들어선 이 제도를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논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1: 네. 뭐 저희 시간에도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소식 종종 전해드린 바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문자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3: 네.
1: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3: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국민이 직접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2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그 지역을 응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관심 있는 지역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어디든 고르실 수 있습니다.
1: 네.
3: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 전에 돌려받고 여기에 최대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20만 원까지는 44%. 그 이상은 16.5%가 적용되고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기분 좋게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 네.
1: 자, 어쨌든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됐으니까 아직 만으로는 4년이 채 안 된 건데 말이죠. 우선 그 자리는 좀 잘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3: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해인 2023년 약 650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2024년 879억 그리고 지난

0: 네, 약 1,515억 원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커졌고 기부 건수도 지난해 139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모금액이 약 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정도 줄면서 처음으로 역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해 3, 4월 대형 산불 때 피해 지역에 기부가 이례적으로 몰렸던 데 따른 그런 기저효과가 큽니다.
1: 네.
0: 하지만 한편으론 성당세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제도의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단계의 성장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이 고향사랑 모금액을 통해서 장애인 야구단을 다시 운영하게 됐다. 뭐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아과를 개원한다. 뭐 이런 희망적인 소식들이 속속 들려왔었거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제로 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신다면요.
0: 예, 지난해 기부금액 92%가 비수도권으로 모였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이 그외 지역의 1.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재원이 옮겨가는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크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주민들의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1: 네.
0: 광주 동구가 사업 목적을 정해 기부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ET 야구단을 지원하고 있고 또 쪽방을 사시는 주민 150여 분께 올 여름 에어컨과 냉장고를 놓아드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용암구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 운영해서 아이들의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자가 낸 돈이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제 기부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하여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에 더 많은 돈들이 투입돼서 그곳 주민분들이 어떤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였다.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 국회에서 열렸다는 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해요. 어떤 얘기들이 좀 가장 많이 오갔나요?
0: 네, 이른바 이제 10만 원의 벽. 즉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규모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1: 네.
0: 지난해 기부 건수의 98%가 10만 원 이하였고 그리고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연말에 한 번 10만 원까지 기부하는 방식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예, 이런 10만 원 전액 공제는 기부자 거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제도 초기에 참여를 빠르게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지금은 역설적으로 그 10만 원이 기부자의 심리적 상한선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1: 그 의뢰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10만 원까지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됐나요?
0: 예.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전액 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도 한도를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토론회에서도 학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을 더 높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지원이 특히 필요한 지역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55%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안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실제로 이제 납세자가 실제로 행동을 바꾸려면 2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는다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해되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저 같아도 딱 그렇게 명확하게 딱 기준이 제시되면 확실하게 더 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고향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이렇게 늘리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까지 늘린다면 실제로 모금액이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늘어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지만, 예,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도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 때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났고, 피해 주민을 돕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결합되면서 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부할 이유와 유인이 분명하면 국민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본도 2015년에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그해 고향 납세 규모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답례품 확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서 공제 확대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 한도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만능 수단은 아니겠지만 현재 10만 원 고착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모금액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나요?
0: 예, 개인뿐 아니라 이제 기업도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제시되었는데요.
1: 네.
0: 지금은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부만 한다면 재원 규모를 계속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이 제도와 연결하자는 논의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법인 기부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형 고향 납세를 운영하면서 기업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기업 기부는 개인 기부보다 훨씬 조심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기업에 사실상 기부를 요구하면 준조세가 될 수도 있고 대가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부 한도를 두고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어느 기업이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함께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야 기업의 사회 공헌을 지역 문제 해결로 연결하면서 다른 부작용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모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념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만족이 다음 해 기부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모든 지자체의 성과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예, 행정안전부도 이번 토론회에서 기본 원칙 안에서 지자체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을 밝혔는데 저도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성입니다.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는 책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한 모금 제도를 넘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고요. 또 추석도 머지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찾은 고향에 그리고 관광차 들렀던 지역에 활기가 좀 돌 수 있게 모쪼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친절이었습니다. 2821님이 60대 여성인데 예전에 여자친구 3명과 대학 졸업기념으로 보길도에 갔었는데 당시에 숙박시설 미리 예약하는 게 어렵던 시절이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버스에서 만난 이장님께서 친절하게 본인 집을 내주셨다고 덕분에 보길도 여행도 잘하고 늘 기분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114님은 서울 명동 카페에서 근무하시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온다고 해요.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오래오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또 좋은 이미지로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전투를 거부하는 동안 그리스군은 처참하게 밀려납니다. 부상자와 시체가 전장을 뒤엎고 동료들의 비명이 바람을 타고 천막에까지 들려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파트로클로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동료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자신이 아킬레우스 대신 전투에 나서기로 합니다. 처음에 그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알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불붙은 배를 구하고 적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곧이어 파트로클로스는 용감한 트로이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헥토르가 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은 전쟁의 흐름뿐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발을 가졌어도 죽은 친구에게 달려갈 수 없고 아무리 강한 팔을 가졌어도 떠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제야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빼앗아갔는지 깨닫습니다. 아가멤논을 벌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습니다. 서운함을 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것 같아 침묵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 뒤에야 자존심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앞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방향을 바꿉니다. 아가멤논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헥토르를 향한 복수심이 됩니다. 슬픔이 충분히 애도되지 못하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 생긴 거대한 빈 방입니다. 우리는 그 방을 성급히 복수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울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오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당신이 내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말. 사랑은 마음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늦기 전에 건너갈 때 비로소 한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기류의 뭉치의 오성윤, 이춘백 두 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미대 선후배로 만나서 30년 넘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그 길이 늘 순탄했던 건

0: 아닙니다. 몇 년씩 준비한 작품이 실패하면서 사무실을 줄이고 빚을 걱정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마침내 마당을 나온 암탈그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2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7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작품 언더독은 다시 흥행의 벽에 부딪혔고 이번에는 기류에 뭉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제는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이 되고 싶다는 두 사람 오성윤, 이춘백 감독 만나봅니다. 네, 기류의 뭉치의 두 감독님, 오성윤 감독님 그리고 이춘백 감독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나 반갑고 예. 감사합니다. 네,
0: 기류의 뭉치가 모처럼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좀 하루라도 좀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간절한 바람을 어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제작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7년, 6년 전에 작품을 다시 이렇게 관객들한테 선보입니다만 조금 다른 애니메이션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빙을 먼저 하고 네. 나중에 그림을 입히셨다 그러는데 원래 애니메이션은 그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더빙하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제작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미국 애니메이션은 안 그랬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선녹음을 해서 후작화를 거기 입에 맞추는 방식은 미국 애니메이션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이제 도전을 하고 싶어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도 그걸 하기는 했어요.
0: 아.
1: 그런데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 게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만 보고 배우들하고 성우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목소리 아. 연기를 시나리오만 보고 했어요. 그야말로 정통파로 선녹음을 한 거죠.
0: 뭐 라디오 극 하듯이.
1: 맞습니다.
0: 예.
1: 여러 명이 모여서 예. 막 선녹음을 한번 하고 또 각자 녹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를 입힌 게 아니라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된다. 그 목소리에 연기를 하면 그 목소리에도 연기나 감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저희 영화는 더욱이 그 사실주의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애니메이터 연기자들, 그림을 아. 그리는 연기자,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터들이
0: 예.
1: 그 목소리의 감정과 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아. 이 싱크로나이징이 아주 잘 맞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0: 예.
1: 그래야 관객들이 그 큰 극장에서 볼 때 감정이입이 된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 동감을 많이 하게 되죠.
0: 예예. 예.
1: 그게 목표였어요.
0: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춘백 감독님 그 내레이션 먼저 하고 거기에 그림을 입히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2: 예, 그게 그렇게 되면 훨씬 예. 더 작화를 하는 애니메이터들이 그 목소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내면 목소리와 그림이 동작이 딱 맞게 나옵니다.
0: 아.
2: 근데 먼저 동작을 그린 다음에 성우들이 이 목소리를 입히면
0: 네네.
2: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산업 자체가 네네. 시스템이 꽉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되는데 국내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네.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게 그래서 그거가 조금 그 괴리감이 그림과 목소리 간의 괴리감이 조금 생기는데 먼저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애니메이터들이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0: 예.
2: 이어폰으로 끼고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을 하면서 그립니다. 대사를 하면서.
0: 그러니까 소리랑 그림이 찰떡같이
2: 그렇죠.
0: 이렇게 딱 붙겠네요.
2: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0: 예. 예. 이번에 그 기류의 뭉치에 이효리 이상순 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건 뭔가요?
1: 그 영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0: 네.
1: 이 뭉치와 유기견 애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다가
0: 네.
1: 그 시골에서 그 한 부부를 만나요.
0: 아.
1: 근데 저희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쓰고 기획할

0: 그 당시에 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그 제주도에서 예. 개들을 자유롭게 막 풀고
1: 그 넓은 집에서
0: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부 캐릭터를 넣었는데 사전에 다 허락을 받았죠. 아~ 우리가 이 영화에 이렇게 좋은 부부를 넣어도 예, 예. 좋겠는가 그래서 허락을 네.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춘백 감독하고 시나리오 과정에서 그게 탄생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0: 저는 이 뭉치와 이 모든 개들이 그곳을 향해서 다 같이 가자 라는 주장이었고 이춘백 감독님은 그 개들이 다 똑같지 않다.
1: 한 명 선택을
0: 그렇죠.
1: 선택할 수 있도록.
0: 네, 모두의 행복이 다 지향이 똑같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 그러니까 왜 개들도 야생에서 네. 자유롭게 사는 행복한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주인의 품에서 이렇게
0: 그렇죠.
1: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뭐가 그렇죠.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이춘백 감독하고 그걸 갖고 많이 싸우다가
1: 싸우셨어요?
0: 네, 싸웠죠. 그런데 이 감독 이춘백 감독의 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느꼈고 그게 잘 융합돼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고 그 부부를 이효리 이상순 부부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넣었는데
1: 두 분은 반응은 어떠셨어요?
0: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1: 예. 예. 다행이네요. 예.
0: 그래서 그 특징도 살렸어요.
1: 네,
0: 이상순 씨가 기타 치시고 하니까 그런 기타 치는 장면도 살리고 해서 네.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할 수 네. 있었죠.
1: 기류의 뭉치 보실 때 또 그런 것도 연상하면서 보시면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제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어요. 서울대 미대 네. 네, 선후배 사이신데 그럼 이제 서양화 전공하셨죠?
2: 네, 네. 같은 서영화과.
1: 두 분 다 서영화면은 네. 순수 미술 쪽이잖아요. 애니메이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 어떻게 애니메이션 쪽으로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네.
2: 저는 뭐 졸업하고 나서
1: 예.
2: 좀 재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냥 전공을 살려서 하기보다는 좀 대중적인 그런 재밌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만화를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만화를 좋아하고 그런 또 애니메이션도 즐겨보고 네. 뭐 그런 영향을 있어서 그런지 재밌는 걸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애니메이션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그냥 보기만 했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우연히 알게 돼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다가 이제 오성윤 감독님을 졸업한 뒤에 따로 이렇게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걸 그때서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1: 아, 예. 네.
2: 근데 그때 오성윤 감독님은 둘리 얼음별 대모음이라는 작품을
1: 예.
2: 서울무비라는 곳에서 기획 하고 계셨는데
1: 네 일찌감치 애니메이션 쪽으로 뛰어드셨군요. 예.
2: 그래서 만나서 그때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같이 조인을 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만의 작품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작품은 그때 이제 불발이 되고 이제 그다음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1: 네. 네. 오성윤 감독님은 대학 때도 뭐 연극 영화 쪽으로
0: 연극을 많이 했어요.
1: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0: 저도 이제 미대 서양학과를 들어왔는데 그 젊은 혈기에 이렇게 그 화실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게 좀 답답했어요.
1: 예.
0: 그래 갖고 연극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서 막 담아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막 몸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1: 연기하셨어요?
0: 연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찌감치 연극 연출도 했어요.
1: 연출도 하시고.
0: 후배들하고.
1: 예.
0: 그러면서 서서히 대중예술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영화 쪽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왜
0: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1: 원래는.
0: 예. 예. 연극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연극을 계속하거나 영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재주가 그림도 잘 그릴 줄 알고.
1: 그렇지. 내가 네. 서양화 전공했는데.
0: 네. 네.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연극도 할 줄 알고 영화도 좀 아니까 이게 결합된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하게 됐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연출이 제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게 연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성장했던 그 노하우들이 그 한 군데로 그렇게 싹 모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연출을 할 때 저는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막 몸으로 하는 거죠. 지금도 막 대화할 때
1: 엄청 손짓발짓이 크세요. 네,
0: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터들한테 예. 연출 지시를 할 때 막 몸으로 얼굴 표정으로 예. 막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1: 예.
0: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막 그렇게 몸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그런 모든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1: 네.
0: 그렇게 모아지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짜릿했어요.
1: 어휴, 처음으로 연출한 그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으니까는 대박이 난 거네. 1호 작품이 대박이 난 거. 그러니까 두 분이 제작사를 97년에 차리고 같이 처음에 한 작품이 그 작품인가요? 네. 그러면 네. 완전히 무슨 처음부터 네. 날개 단 듯이 네. 탄탄대로를 갖겠다. 이렇게 막 자신감도 하늘을 쳤을 것 같은데.
0: 꼭 그렇지는 않고요.
1: 네.
0: 그까지 가는 과정에 10여 년의 아픈 시절이 있었고요.
1: 아.
0: 왜냐하면 다른 작품을 기획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1: 몇 번 엎어졌군요.
0: 네, 엎어진 작품이 몇 큰 게 몇 개가 있죠.
1: 예.
0: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기 때문에 탄탄대로는 아니었고요.
1: 그랬군요.
0: 네. 예. 근데 이제 마당이 잘 되니까 이제 이 그때 이제 언더독이죠. 언더독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선봉장이 되자.
1: 아.
0: 그래갖고 스튜디오도 막 만들어서 후배들하고 같이 막 만들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부흥을 네. 우리가 막 이끌자. 저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 네.
0: 두 번째 작품도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손익 계산을 해봤더니 어우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1: 네.
0: 막 그 스튜디오를 건립할 땅도 보러 다니고요.
1: 미리 수익을 땡겨 쓰셨군요. 예. 네,
2: 기분만 낸 거죠.
0: 네, 기분만 냈어요.
1: 원작이 워낙 힘이 대단하긴 했어요. 네.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네. 필수 도서라서
0: 교과서에
1: 책도 보고 저 영화도 보러 갔었거든요. 네. 예. 그 엄청난 히트 그때 뭐 200만 명이었나요?
0: 220만이요.
1: 220만 명이면은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깨졌죠.
0: 네, 그렇죠. 아직
1: 거기 왜 그 암탉이 처음에 양계장에서 탈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 탈출해 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이제 암탉 이름이 입삭이었나요?
0: 입삭. 네.
1: 그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캐릭터는
2: 그거는 이제 처음 개발할 때
1: 네, 네.
2: 그 기조를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1: 예.
2: 작품 자체가 되게 리얼리즘적인 작품인데 판타지를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적인 판타지를 그래도 좀 가미를 해야 되니까
1: 네.
2: 어느 정도까지 가미를 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그때. 그래서 원래 삽화 그림은 되게 일러스트적이고 좀 실사 느낌이
1: 그렇죠.
2: 나는 그런
1: 예,
2: 그림이었거든요.
1: 진짜 약간 암탉 네. 비슷하게 네. 책에서는
2: 그
1: 그려져 있어요.
2: 일러스트 작가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했던 스태프 중에 한 분이셨어요.
1: 아. 네.
2: 그 인연으로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작하게 된
1: 예.
2: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스타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카툰적인 스타일로 갈 건지
1: 네.
2: 고민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그냥 중간 중간을 택한 거였거든요.
1: 아.
2: 완전히 카툰적인 애니메 스타일도 아니고
1: 약간 섞인 거군요. 네, 중간
2: 네, 네.
1: 지점을.
2: 그런데 네, 네, 네. 그게 중간 지점을 택한다는 게 항상 어중간하거나 뭐 그런 건만은 아닌 게 이번 그 마당을 원암탉의 그런 스타일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이렇게
1: 예. 네,
2: 생각이 되고요. 뭐, 보시는 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기류의 뭉치도 이 개들의 캐릭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보니까 그 저희 스튜디오의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디자인의 아. 결과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 잎싹 마당을 나온 안팎에서 네. 그 잎싹이랑 요 그 네. 언더독 기류의 뭉치에서의 그 주인공 개 그렇죠. 개 뭉치
0: 그렇죠. 유사하죠.
1: 그 느낌이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2: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 성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리얼리즘적이지만 또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어떤 그 만나는 지점에서 디자인이 결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거기 마당을 나온 암탉에 등장하는 그 다른 캐릭터들, 다른 동물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포늪에도 뭐 가셔가지고 거기서 캐스팅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그 우포늪은 예. 원래는 이제 배경 환경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1: 네네. 예.
0: 그 원작에는 이제 저수지로 돼 있는데 저수지는 저희가 보기엔 공간적 좀 제약도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펼쳐주고 싶었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포늪은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 거기 굉장히 풍광도 좋고 생태계 다양성도 좋고 그러니까
1: 네네.
0: 거기를 우리의 배경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그 계절마다 답사를 많이 가서 했는데 그다 보니까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이제 동물들 중에서 저희 영화에 이렇게 어울릴 만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찾아냈죠. 네. 그게 이제 수달 캐릭터인데.
1: 아, 그 박철민 씨가 네. 목소리 연기했던.
0: 그걸 거꾸로 해서 걔 이름을 달수라고 네. 이름을 지었고.
1: 그 완전히 그걸 끌어가는 감초 같은 역할을. 네.
0: 원작은 약간 잎사계 네. 약간 1인칭 시점의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생각이나 그 말을 이렇게 주고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 그 우포늪에 그 복덕방이라고 하는
1: 네, 네.
0: 수달 캐릭터를 캐스팅하고 했는데 그 배우가 이번에 이제 이 기류의 뭉치에서도 또
1: 아,
0: 나와요. 박철민 씨가.
1: 네. 예. 네.
0: 그 이 개들을 초반에 이끌고 가는 대장
1: 네.
0: 짱아라는 시축견 역할을 또 박철민 씨가 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짱아, 이 기류의 뭉치의 짱아라는 캐릭터가 끼고 다니는 인형이 있어요.
1: 네네.
0: 그 인형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오는 수달 인형을 끼고 다녀요.
1: 그렇게 연결을 시키셨군요.
0: 네, 그것도 깨알 예. 재미로 보시면.
1: 네네네. 네.
0: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했기 때문에
1: 예.
0: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1: 그렇겠네요.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220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여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는데
0: 네.
1: 거기서 만든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이 회사의 빚도 갚고 근데 이제 곧 그 꿈을 품고 이제 7년 공들여서 만든 영화가 언더독
0: 네.
1: 지금 이제 기류의 뭉치란 말이에요.
0: 더 큰 빚을 졌습니다.
1: 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뭐가 제일 좀 부딪혀보면 현장에서 어려우십니까?
0: 아무래도 안타까운 게 지금 KN이라고 붙일 만한 우리 KN이가 있는가 그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뭐 그렇게 잘 된 그러니까 유아용은 좀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웹툰은 뭐 우리나라가 처음 장르를 만든 곳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잖아요.
0: K-POP도
1: 그렇죠.
0: 팝을 붙일 정도로
1: 저는 애니메이션도 그럼 우리나라 세계 최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다르네요.
0: 전혀 아니죠. 유아용은 좀 히트작이 있지만 이렇게 극장용으로 가족용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히트작을 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마이너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1: 네.
0: 그 주로 극장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은 미국 거, 일본 거. 이거는 그렇죠. 극장에서 봐도 좋아.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굳이 안 봐도 돼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편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들과 다른 애니, 그러니까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승부를 걸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면 아류작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 한국 문화 소비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아류작에 대해서는 별로 용서치 않거든요.
1: 비슷한 게면 오리지널을 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죠.
0: 그리고 그보다 네. 더 좋게 만들 수도 없어요. 제작비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경험이나 노하우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은 우리만의 콘텐츠로서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투자가 안 되고 시장에서 안 먹히고 하니까 지금 좀 악순환인 상태인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제도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K애니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 정부 지원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기류의 뭉치 지금 네. 검색하셔서 네. 아 이게 시간 맞추시고 약간 장소도 많지를 않아가지고
0: 네.
1: 예.
0: 네.
1: 그 우리 애니메이션 저희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제 AI라는 기술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춘백 감독님 이제 직접 애니메이션 연출하시니까 이게 어쩌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위기가 되는 것 같으세요?
2: 네, 그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네. 이제 그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로서 AI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1: 네.
2: 그 중간 과정까지만 AI를 쓰고
1: 아.
2: 최종 결과물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라는 건 어디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2: AI로 여러 가지 그 참고 이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고 이미지를 쫙 뽑은, 그거는 굉장히 쉽게 뽑거든요.
1: 맨 처음에 이제 네, 기초 네, 과정을.
2: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밑 스케치,
1: 네, 예, 네.
2: 밑 자료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머지않아 최종 이미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비용, 짧은 기간에 아주 그 뛰어난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니까 아이디어와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어떤 미술 디자인만 있으면
1: 네네.
2: 거기다 AI만 아주 그 적절한 AI만 결합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피라미드처럼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1: 네네.
0: 그러니까 저변의 독립 창작 작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에 점점 더 좋은 콘텐츠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이 저변이 굉장히 튼튼하고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제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이고 창작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AI가 들어오면서 적은 비용으로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것들은 주로 젊은 작가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작가들은 이런 AI 새로운 이런 학습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2: 저희들 지금 차기작을 준비 중인데
1: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0: 하나는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또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그 후배 감독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아주 아주 젊은 후배 감독이랑 같이 유레카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1: 네.
0: 20년 전에 이 젊은 청년의 20년 전 얘기인데 초등학생 때 예, 아이들끼리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1: 예.
0: 우리가 행복하고 또 비슷한 얘기네요. 기류의 뭉치랑 우리끼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 네.
0: 그러면서 막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1: 예.
0: 그러면서 야 세계 정복을 해서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진짜 만화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1: 제목이 유력한 걸 보니까 찾은.

0: 모양이네요.
1: 찾았으나
0: 아닌가요?
1: 아이들이 찾은 거기 때문에 예. 예.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지만
0: 네.
1: 예. 어떤 힌트를 얻게 되죠.
0: 예.
1: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조류 닭도 해봤고 이제 강아지들도 해봤잖아요.
0: 네.
1: 요즘에 이제 고양이들도 많이 관심 갖고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0: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집사. 그래서 네. 저희 고양이 이야기를 또 해요.
0: 아, 고양이 얘기가 나오네.
1: 고양이 해결사 네. 깜냥이라고.
0: 네.
1: 이거는 원작이 있습니다.
0: 네네. 네. 네,
1: 원작이 있는 동화책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요 작품은 저희가 또 공동 감독으로 다시.
0: 네.
1: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 작품에 AI를 많이 지금 동원해서 쓰려고 네, 네.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요.
0: 하고 네. 네. 어쨌든 지금 길 위에 뭉치가 네. 지금 이제 극장에 걸려 있는데
1: 이게 문제죠.
0: 아, 우리 청취자분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1: 아, 저희 길 위에 뭉치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제 2주차여서 극장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 손주 손녀 데리고 극장으로 가주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0: 네.
1: 그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영화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예, 꼭 좀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거의 6년 7년을 제작한 그 작품이고요. 또 많은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길 위에 뭉치 또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길을 30년 넘게 함께 걸어온 오성윤, 이춘백 두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2도, 대전 26도 등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이 33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경주는 3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2, 30mm 정도로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거나 경북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미터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도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서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 시장 사흘 만에 하락했고 코스닥은 사흘 연속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 넘게 급락하는 등 반도체 대표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73.08포인트 밀린 6,562.72에 코스닥은 17.27포인트 밀린 803.9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 재격화에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파락 출발한 뒤 6,658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3조 원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연료전지와 유통, 태양광에너지와 2차전지, 원전주, 조선주 등 하락했습니다. 반면 일부 은행주는 선방했고 한지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반등했고 태웅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0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가 지난 7월 2.8%로 내려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 보는 기조 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8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조효과로 7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첫 언론 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비거주자 차등 완화 수정안에 대해서 차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거주의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 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 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우리나라 해운사 잠금 상선의 유조선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를 한 유조선 등 두 척이 피격을 당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은 우리 국적선이 아닌 라이베리아 선박으로 국내 해운업 등록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도 타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 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북부와 충청, 영호남 제주도에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고조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까지 타격을 받은 건데요. 노후 자산은 물론 자산 비중을 주식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 증시 흐름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과연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은퇴 후에도 편안한 소득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국내 증시 오늘 약세장이 이어졌다고요?
2: 예, 오늘 좀 되게 무기력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4.4% 하락해서 6,592로 6,600선 아래로 살짝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2.1%로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803에 마쳤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타 범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 네.
2: 오늘 뉴욕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국채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고 다 뭐 중동 불안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유가가 오르고 국채금리 오르고 하는 거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개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 10시쯤 전후에서 낙폭이 좀 줄길래 월요일과 화요일처럼 또 이러다 상승 전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10시 반쯤 아래로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면서부터는 오늘 마감 때까지 코스피는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정말로 좀 보기 좋지 않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10시 때 후반부터 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흘러내렸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인텔이 메모리 시장 진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사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호재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화요일은 8월 수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 반면에 오늘은 사실 좀 마땅히 큰 기사 그러니까 시장에 또 지수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기사가 일단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4%, 하이닉스 -4%.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139개밖에 안 됐습니다. 한 800여 개 정도 되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1,700여 개 종목 되는데 그중에 350개 정도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오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그런 날이었고 시장 네.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수급 주체도 없고 주도 섹터도 없고 주도 없는 이런 삼무 어떤 삼부재 이런 시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호재는 악재로 악재가 나오면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좀 약세장인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테오젠이 4조 4천억짜리 라이센스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수출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세론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1: 네.
2: 매출 규모도 지금 수주받은 규모도 5천억대로 꽤 괜찮았거든요.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재료였는데도 역시 세론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 사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갖고 있거나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뭐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아니고 어떻게든 호재가 나오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기회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요즘 시장 보면서 답답하다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결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다 보니 상방이 좀 막혀 있는 장, 그러니까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정부,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 신뢰에 대한 그 뭐 금이 가는 게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무부가 바이백을 해서 국채금리를 좀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 얼마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이란 강경공세를 펼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지? 이런 심리가 시장에 좀 많이 팽배해져 있다. 보니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그런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시장 부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기예금에 시중자금이 좀 몰린다고요?
2: 네. 얼마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 7월 폭락장 이후에 좀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0: 자금이 5조 원 정도가 채 안 됐었는데 이게 지난 7월 달에는 35조 원이 정기예금으로 들어왔고요.
1: 네, 엄청난
0: 8월 달에도 예, 7월보다는 좀 덜해도 20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3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60조 원 가까운 돈이 주식시장에서 은행 정기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는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제 이번 지난달에도 올리고 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라는 심리.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 가 작용했던 것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를 좀 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만났던 한 시중은행 PB센터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예금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이동을 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1년짜리 2년짜리 정기예금 적금을 든 게 아니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예금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장만 좀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옮기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현재 있다.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에는 그 머니마켓 펀드인 MMF로 많이들 그렇습니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단기니까 대기하고 있다는 네.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추석 명절 앞두고 8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3%를 넘었다고요?
0: 예, 7월 달에 2.8% 2% 후반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8월에 3%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석유류 가격이 14% 넘게 오른 게 가장 컸고 소비자 물가를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으니까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으면은 1%포인트 이상 더 끌어올렸을 법한.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유가 문제가 컸다 봐야 되겠고요.
1: 그러네요.
0: 반면에 농축산물은 한 달 만에 2.6% 하락을 해서 전체 물가를 0.2%포인트 내려주긴 했는데 이것도 좀 보면 정부 지원 할인 행사 이런 것들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효과,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 또 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정책 효과 이런 부분들이 합치면 대략 한 0.7%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8월달 물가를 3% 끌어올렸던 가장 큰 주인공은 휴대전화 요금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26% 급등을 했는데요.
1: 네.
0: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작년에 아시겠지만 SK텔레콤 해킹 사태. 그때 8월에 가입자 이탈 막으려고 그때 금리를 이제 그 요금을 반 깎아줬었죠. 50% 감면했었죠.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요금 인상 이 부분이 0.6%포인트나 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오늘 이제 데이터처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8월 물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한 2.5% 정도였어. 그래서 올해 3월 2.2% 이후로 사실은 가장 낮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짜여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게 생활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네. 사실 3.2% 올라서 사실은 뭐 여전히 체감 물가는 뭐 낮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다.
1: 네, 체감 물가 3%대는 낮은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고요?
0: 예, 내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은 교통약자 그러니까 뭐 경로 대상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를 하고 이틀 쉬었다가 이제 7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일반 코레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1시까지 가겠습니까? 뭐 일찌감치 다 완료되긴 할 텐데.
1: 네.
0: 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날짜별로 그 출발지에 따라 출발역에 따라서 대상이 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7일 날 월요일 날은 출발역과 관계없이 KTX를 제외한 나머지 즉 새마을호, 마음호, 무궁화호 이런 일반 열차를 대상으로 전체 노선 예매가 진행이 되는데 8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KTX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일 날은 청량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뭐 경전선, 강릉선, 동해선, 중앙, 중부내륙선 이런 지선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일 날은 용산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호남선 전라선이 대상이 되고 10일 날은 수서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뭐 경부선, 경전선, 동해, 호남, 전라선이 해당이 되고 마지막 11일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도착하는 경부선 KTX가 대상이 좀 됩니다. 올해 사전 예매는 이제 명절 전용 홈페이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올해부터 SR과 통합하고 첫 사전 예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그전에 그 코레일 회원이었던 분들은 자동전환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요. SR 회원만 하시던 분들은 자동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회원으로 전환해야 사전 예매에 응하실 수 있다. 이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1: 네. 중요한 팁이셨던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 고지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월세 받는 주식이라고 불리던 리츠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츠가 뭘까요? 리츠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뜻인데요. 보통 건물을 하나 직접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리츠를 사면 오피스나 물류센터, 쇼핑몰 같은 부동산에 주식처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직접 사지 않고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만으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함께 투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짜리 건물을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 600억 원에 대출 400억 원을 더해 사는 식입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건물을 샀다면 금리가 오를 때 부담이 커집니다. 건물에서 똑같이 임대료를 받아도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리츠를 볼 때는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을 사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리츠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을 주식처럼 나눠받는 투자 상품 리츠!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소득을 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요즘처럼 증시가 변동성이 클 때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금리가 오를 때는 다시 저축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자산 전략, 생애 자산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 부의 곡선을 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뭐 부의 곡선을 또 다루기도 해야 되지만은 네. 뭐 증시 상황이 또 엄중하니까 네. 이제 중국 얘기나 시장 얘기도 그렇죠. 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곧 그 미중 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돼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 네.
1: 일정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알려진 바에 의하면 9월 24일경 시 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이번에 한번 정상회담하고 또 11월에 APEC 회의가 있잖아요.
1: 네.
2: 또 중국에서 APEC 회의 때 또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두 번의 정상회담 미중 간에 예정돼 있고요. 네.
1: 그러니까 9월 24일.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2: 네.
1: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5월에 있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럼 5월에 그 당시에 뭐 농업 제품부터 희토류랑 반도체,
2: 네.
1: 보잉기,
2: 네.
1: 뭐 이렇게 좀 논의하면서 뭐 빈과 보잉이고
2: 네.
1: 뭐 BBB 등등 막 이런 게 있었던
2: 맞아요.
1: 것 같은데
2: 네.
1: 9월 회담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2: 실제 실행을 강하게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에서 어쨌든 승리를 해야 되는 정치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좀 실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예를 들면 미국의 농산품을 얼마 사줬다. 미국의 뭐 항공기를 얼마 사줬다. 뭐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제수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2: 그게 이번에 방문해서 아마 시진핑한테 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고 또 대신에 중국 시진핑은 오케이 너를 그렇게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봉쇄,
1: 네.
2: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해줘. 이런 주고받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5월에도 그게 원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행동하는
1: 좀 약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겠다라는 것과 실제 딱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죠.
1: 네.
2: 근데 중국 정부는 그런 거를 좀 트럼프 상황에 맞게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겠다 해서 바로 뭐 액션을 팍 취하는 게 아니고 뭐 밀고 당기게 하면서
1: 네.
2: 필요할 때 주고 또 받아오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네. 어쨌든 급한 거는 투표 받아야 되는 트럼프 입장이니까
1: 예.
2: 예, 중국은 그런 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 9월 24일에는
2: 예.
1: 시 주석이 미국으로 가서 회담을
2: 예.
1: 하는 거니까
2: 예.
1: 아무래도 미국에 좀
2: 그렇죠.
1: 선물을 들고 가는 것
2: 뭔가
1: 같은.
2: 뭔가 있어야 되는 제수처가 있어야죠.
1: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선진에서
2: 그렇죠.
1: 선진에서
2: 예.
1: 다시 APEC을 하니까
2: 네.
1: 이제 그때는 중간선거 이후인가 보죠 일정이.
2: 11월 그게 며칠이죠.
1: 아, 중간선거는 초순이니까.
2: 초잖아요.
1: 네.
2: 아마 그 후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2: 그래서 APEC 회의 같은 경우는 주로 북한 이슈가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 저도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2: 네.
1: 최근에
2: 네.
1: 6월인가요?
2: 네.
1: 중국에서도 시 주석이 북한을 가셨고
2: 네.
1: 그리고 최근 갑자기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시키면서
2: 맞아요.
1: 미국이 또 북한과 뭐 소위 군부를 떼고 있다는 표현을
2: 맞아요.
1: 많이 하는데
2: 김정은
1: 이번
2: 만나고
1: 회담에도
2: 싶다.
1: 네. 그러면은 북중 회담이라든가
2: 예.
1: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까?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APEC 회의 참여하면서
1: 네.
2: 사실 중국 그 자체보다도 중국이 어쨌든 북한에 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걸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방문에서도
1: 예.
2: 그런 면에 대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일에 갈 테니까 지금부터 좀 그때 그런 상황을 좀 북한 쪽에 좀 협조를 정상회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 중국 측에
1: 네.
2: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공식으로든지 혹은 뒤에서라든지 발표하니 안 한 다른 문제고 어쨌든 뒷단에서는 그런 요청을 할 것 같고요. 또 이란에 대한 협조도
1: 네.
2: 좀 중국 정부 협조도 좀 요청할 것 같고요.
1: 네. 그럼 지금 사실 이란과의 네. 좀 갈등이 오히려 좀 격화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은
2: 중국이 협정을
1: 원래 좀. 5월에도 네.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지
2: 맞습니다.
1: 않습니까?
2: 네.
1: 그 중국이 어느 정도 이란과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일부 있었는데
2: 네.
1: 그러면 지금의 갈등 강화도 네.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9월에 뭔가 시 주석이 해결자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 그 트럼프는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시주석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저 상태로 있는 게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유가가 계속 높은 위치에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하고 이익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마음속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1: 네.
2: 요청을 하니까 내가 내는 달라고만 하고 한쪽으로는 또 계속 중국 기업이 이렇게 몽둥이를 휘둘리잖아요. 계속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든요. 이번에 뭐 양쯔 메모리 이번에 고산 양쯔 메모리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엔트리스트에 올라갔고 또 지금 창시 메모리도 애플하고 사실은 애플이 창시 메모리를 그거 좀 검토해보겠다는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국의 거의 모든 이런 첨단 대학들을 다 엔트리스트에 올리고 또 관리 AI 기업을 다 엔트리스트 올리고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면서 자꾸 우리 기업을 때리니까
1: 네.
2: 우리는 그건 안 하겠다는 거. 말은 되게 강하게 하는데 사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동 이익이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도 원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 쓰거나. 어쨌든 근데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북한에 핵이 있는 걸 중국 정부도 별로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 트럼프하고 또 같은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1: 네.
2: 문제는 주고받기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네가 나보고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신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고 때리면서 요청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로는 계속 강하게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뒷단에 여러 이익은 공동 부모는 있다라는 거죠.
1: 네. 네. 근데 5월 회담을 사실 리뷰를 해봐도
2: 네.
1: 그때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딜이 장비 규제라든가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뭔가
2: 네.
1: 의미 있는 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인지
2: 맞아요.
1: 막상 진척은 없었거든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좀 긍정적으로 한대 놓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젠소왕의 그 H200
1: 네.
2: 그런 거는 수출 허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정 부분 지금 알리바바나 수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느슨하게 됐는데 기술 패권이 핵심이다 보니까
1: 네.
2: 본격적인 거는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AI 기업들은 지금 소재 부품 모든 장비 그저 다 못하게 하고 혹은 또 중국계 지금 휴머노이드 쪽이 너무 세계적으로 잘 팔리니까
1: 네.
2: 그걸 또 아예 못

0: 갑자기 오히려 강화를 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하다못해 거기 중국의 그 AI 관련, 휴머노이드 관련, 그쪽 로봇 관련 모든 부품서에도 수집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오히려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좀 주고받기를 하자. 항상 그런 니즈는 둘은 항상 있는데 누가 행동을 먼저 하냐의 문제죠. 사실은.
1: 아, 네. 근데 9월 회담에 대해서는 네. 지금 생각만큼 뭔가 화제성이 높아 보이진 않은데 별로 맞습니까?
0: 네. 중국에서는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1: 역시 9월에 한번 해봤는데 아, 뭐 줄 게 없구나. 없는데 네. 뭐 약간.
0: 괜히 또 막 이렇게 했다가 네. 또 별로 성과 없으면 모습이 또 우습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1: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어떻게 좀 바라봐야지 될까요?
0: 사실 한국은 북한도 꽤 있고. 한국은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너무 빨리 관계 나빠지면 한국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공급망이 네. 한국 공급망이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연결된 공급망에 더 많이 노출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탈 중국화하면서 공급망을 자기네 친구들하고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친서방 국가들. 네. 그래서 될수록 공급망 중국을 떼내게 하겠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한국 기업들이 진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가성비 싸움에서 많은 부분에서 중국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을 동등하게 하거나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중국 기업 거 못하게 하는 건 또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한테 기회이긴 해요. 특히 AI 영역에서. 네.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나 이런 제조업의 인보디드 AI 구엔진 이런 데서는 오히려 중국과 아무리 잘해도 안 쓰겠다 막 이런 못 쓰게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하면 오히려 또 서방 국가 새롭게 지금 커져가는 서방 국가 공방에서는 한국이 또 자기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이런 관계 아니면 중국계 거의 다 차지했겠죠.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한국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그 공급망 속에 아직 그 정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팍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상당 부분 중소기업들이나 그 밴드사들이 진통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지금 중국 내에서도 미국의 그 기술 규제 때문에 반도체 장비 제재라든가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의 속도보다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파다한 편입니까?
0: 중국에서요?
1: 네, 중국 안에서. 중국 장비 문제가 좀 있다. 뭐 규제 네.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거 없이 우리 잘 가고 있다. 이런 식의
0: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애로 사항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탁도 있어요. 뭐 한국을 통해서 좀
1: 야, 우회해가지고
0: 우회 좀 수입해달라. 지금 실제 또 우회해서 수입하고 있고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그냥 부르는 대로 만약에 주겠다는 대로 다 사겠다는 사실로 돼 있어요. 어떻게라도 뭐 어느 나라를 통하든 그래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못 구하면 두 손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빨리 가는데 그렇게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속화하는 게 지금 국산화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한국이 중국보다 2, 3년 앞당겼잖아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한국이 병목으로 잘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HBM 이제 뭐 3 하냐 안 하냐 양산이냐 뭐 이 상황인데 한 2, 3년 늦춰졌어요. 근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수율도 잘 안 나오고 양산할 것도 시간 좀 걸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면서 그거는 계속 꾸벅꾸벅꾸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뭐 EUV 장비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우리 좋은 거 있잖아 빠른 거 블랙웰 같은 이런 거 수입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런 거 수입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항상 열려있고 되게 원해요. 엄청나게.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또 누가 그걸 도와줬다가는 미국 쪽에서 제재를 받잖아요. 네. 또 감히 못하는 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는 계속 있죠. 네.
1: 어쨌든 기술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네. 그 기술 장벽과 기술 규제가 있는 거가 네. 이제 뭐 새 나라죠. 이제 네. 우리나라를 포함하게 되면은 네. 그런 나라의 뭔가 굉장히 중대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전에 협상을 한 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9월 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 연구원님 되게 미디어에서 오

0: 오래 봤는데 네. 그 부의 곡선이라는 또 내용의 책을 신간을 좀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중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제 개인의 자산설계나 재테크 특히 평생설계와 같은 맞습니다. 내용이어가지고 네. 평소와 조금 다른 소재이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좀 저술을 하게 됐는지 네. 궁금하네요.
1: 맞아요. 뭐가 좀 달라지시고 제가 더 플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게 되게 매크로한 지정학적 이름 더 플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책을 써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매크로에 익숙해 있는데 이 책은 재테크 경영 쪽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부의 곡선이라 해가지고 인생의 손익분기점 인생의 손익분기점 새로 만든 개념인데 네. 쉽게
0: 어떤,
1: 말하면
0: 어떤 개념이죠?
1: 쉽게 네.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 네. 나의 모든 생활비를 커버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0: 아, 그거 부자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네. 그럼 내 일을 안 해도 네. 생활이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산소득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네, 여기는 월급이 안 들어갑니다.
0: 그냥 소득이 아니고 자산소득 곡선. 곡선이에요?
1: 네. 그래서 자산소득 곡선이 비용 곡선을 만나는 점. 네. 그러니까 0세부터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은 0세부터 100세까지 발생하잖아요. 네. 태어날 때는 출생비용, 죽을 때는 상조비용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곡선은 주어진 상수예요. 많이 쓰냐 적게 쓰냐 문제죠. 그런데 자산소득 곡선은 월급을 빼거든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월급은 왜 빼냐면 내가 시간을 넣어야 일을 해야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 자산소득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말해요.
0: 비노동 소득이군요.
1: 예, 예를 들면 뭐 배당. 예를 들면 이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부동산 샀어요. 네. 그럼 임대를 줬어요. 그럼 임대소득 이런 네. 게 다 자산소득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가 월 필수 생활비를 커버하는 그 점을 인생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우리 모두가 인생 손익분기점을 될수록 빠른 시간에 실현하자. 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네. 일을 하나 안 하는 건 내 선택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산소득이 내 생활비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0: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1: 하겠죠. 예. 좋아하는 일. 별로 소득에 신경 안 쓰네요. 월급에 신경 안 쓰네요. 그냥 생활질이 확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자산소득 곡선을 될수록 빨리 만들어서 예. 우리의 인생 손익분기점을 빨리 찾아갈 수 있나 이 방법론을 예. 1장부터 14장에 걸쳐서 100일 프로젝트를 해서 예. 스텝 바이 스텝을 썼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네. 백한 걸음을 걸으면은 일단 그게 달성이 된다는 겁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래요. 교수님 무슨 주식 사야 돼요? 교수님 비트코인에 투자 이런 질문이에요. 교수님 얼마를 벌어야 돼요? 네. 근데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사실 우리 요 순간에 혹시 이 방송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눈 감고 딱 한 질문을 생각해. 오늘 내가 당장 일을 멈춘다고 하면 들어온 돈이 있나? 일을 멈춘다.
0: 많지 않죠.
1: 예. 네. 그게 내 월 생활비를 커버하냐? 그걸 일단 그게 더 중요해요.
0: 네, 저는 진짜 한 99% 이상은 다 이 질문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걸 떠나서 먼저 그 질문을 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소설로 쉽게 지어졌어요. 이 김상철이라는 인물을 따라가면 예.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만들어져요.
0: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예. 준비를 하는
1: 그 과정.
0: 저희도 계략적으로 뭐 101계단 다 할 수 없지만 좀 맥만 좀 짚어주시면 안 됩니까?
1: 예, 그래서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분이 맹예 퇴직 당했습니다.
0: 몇 세세?
1: 53세. 대기업 임원이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 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연봉도 한 1억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53세 퇴직을 네. 당해요. 그러면 이제는 월급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 지출이 635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내일 당장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635만 원이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서 다 쓸데없는 소비를 빼고 꼭 써야 되는 돈이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이 이 갭이 생긴 거죠. 네. 그걸 제가 라이프 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이라도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월급으로
0: 일만 하셨군요.
1: 성실하게 살았죠. 네. 월급으로

0: 월급을 회사 내에서 목숨 거기를 했죠. 그러니까 월급은 높았죠. 연봉이 뭐 1억 넘었으니까. 네.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자가도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어느 한 이만하면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명예퇴직 딱 당하니까 현금 흐름이 용이 돼버린 거죠.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도?
0: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소득이 밑바닥에 누워있는 거죠. 0세부터 100세. 그다음 비용 곡선은 주어진 조건으로 380만 꼬박꼬박 오잖아요. 근데 자산소득은 내 일을 안 하고 들어오는 거는 0. 그러니까 라이프 갭이 38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메꿔가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3개월 생활비 카드 내역을 쫙 뽑아가지고
1: 네.
0: 새는 돈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저하고 방송했잖아요.
1: 네.
0: 오늘 집에 가셔서 3개월 카드 내역이나 지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100% 새는 돈이 있어요. 하다못해
1: 저 줄줄 세고 있습니다.
0: 제가 하다못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 교수님 책 다 읽어봤는데
1: 네.
0: 저는 새는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이야?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를 하루에 세 잔 마셨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세 잔이면 5,000원씩 15,000원이에요. 그 두 잔 줄여라는 거예요.
1: 아.
0: 두 잔 못 줄이겠으면 한 잔 줄여. 그게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이 네. 무슨 주식이 얼마 사는지 알아요? 5,000원이면. 지난번에 상장에 난리난 창신 메모리 있죠.
1: 네.
0: 그 주식이 1,200원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걸 3개 사요. 그럼 일주일에 15개 사요.
1: 스타벅스 커피 한 잔으로 창신 메모리 3주 살 수 있는 거예요?
0: 예. 네. 그리고 3개 공모가가 1,200원이라니까요.
1: 아, 근데 공모가 대비 6배 떴지 않습니까?
0: 예. 네, 근데 내 말하는 거 개념을 네. 설명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뭐 등락은 있겠죠.
1: 네.
0: 근데 내가 공모가를 계산하면 하면 3개 살 수 있잖아요.
1: 오케이.
0: 한 달이면
1: 좋습니다.
0: 일주일이면 15개, 한 달이면 60개잖아요. 1년이면 720개, 10년이면 7,200개인데
1: 와.
0: 놀라운 거는 이 주식이 100% 100배 상승한다 할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교수님, 저 돈 없어요.
1: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인데.
0: 아니, 진짜. 네. 아, 이게 투자란 게 이렇게 간단해. 사람들이 이래요. 교수님, 저 투자할 돈 없어요. 교수님, 저는 있잖아요. 들어오는 네. 월급을 다 쓰고 남은 돈이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1: 네.
0: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6개 봉투로 돈의 역할을 나누라고 말해요.
1: 6개 봉투 좋습니다. 네.
0: 돈은 우리 우리 월급이 들어오시잖아요.
1: 예.
0: 한 계좌에다 넣잖아요.
1: 예.
0: 그냥 돈이 이름이 없어요.
1: 아.
0: 그냥 막 쓰게 돼. 근데
1: 그냥 월급 통장인데
0: 그렇죠.
1: 쪼개야 되는군요.
0: 예, 딱 들어와서 6개 역할을 나눠주면 돈은 역할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봉투는 뭐냐면 생활비.
1: 생활.
0: 일단 생활비 계좌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1: 예.
0: 예. 두 번째 봉투는 비상 봉투.
1: 비상.
0: 비상금은 얼마 갖고 있어야 되냐면 월 필수 소비에 곱하기 6배.
1: 아, 월 필수 소비에
0: 곱하기 6배, 6개월.
1: 아, 6개월.
0: 왜냐면 내 일이 네. 당장 그만둬 6개월 아. 살아야 되니까. 요 두 돈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1: 필수 소비 곱하기 6개월. 네. 오케이. 네. 예.
0: 그래서 생활비와 비상 자금은 움직이면 이거 절대 뭐 삼성전자 주식이니 아. 사면 안 돼요.
1: 아, 절대 건드면 안 된다. 네.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봉투라고 해서
1: 미래.
0: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초짜고 신입이에요. 먼저 간 사람도 나보다 100%밖에 안 갔어요. 똑같은 기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하고 다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AI 인적 자본. 그래서 그거는 미래 봉투 교육비로 하는 거예요.
1: 네.
0: 공부하는 사람 위너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안 교수님이 뭐 커피값도 절약하면서 주식 투자하니까 또 너무 구두쇠가 돼요. 그거는 인생 질이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 봉투는 관계 봉투.
1: 관계.
0: 예,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생일 선물, 뭐 자식의 뭐 아내의 뭐 생일 선물에 그다음에 뭐 동료들의 뭐 그러니까 우리 관계도 유나라의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월 조금씩 계속 넣어놓는 거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 줄 아는 품질이 있는 삶. 마지막에 자산소득 봉투예요.
1: 자산.
0: 소득 봉투. 네. 이거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자산소득 봉투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교수님 앞단이 다 떼고 나니까 뒷단이 돈이 없어 이래요. 아닙니다. 다시 카드 내고 바라니까요. 하다못해 커피 세 잔에서 두 잔 줄이면 만 원이 남아요.
1: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
0: 네. 그걸 무조건 자산송투 넣어서 하다못해 창신 메모리도 사야 되는 거예요.
1: 아, 오늘부터.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창신 메모리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높아 보이네요.
0: 네. 네. 아, 이거 제 주변에 이렇게 한 분 계신데 네. 그거는 장씨 메모리는 얼마 전에 산 그거 안 샀지만 중국의 A50이라는 인덱스 지수 있어요.
1: 네.
0: 그 자녀 아들한테 있잖아요.
1: 네.
0: 이건 리얼 스토리예요. 아들한테 십몇 년 전부터 그 A50에 아들이 용돈을 갖다 아들을 보고 직접 놓으라고 했어요.
1: 아.
0: 그 아들한테 이 시간에 복리를 경험시키려고.
1: 예.
0: 그 A50이라는 거는 한국말 하면 코스닥 200처럼 제일 네. 잘하는 주식만 넣은 거예요.
1: 나스닥 100 지수 같은.
0: 예, 예, 네. 비슷한 거예요. 그걸 꼬박꼬박 아들이 용돈을 받으면 넣게 한 거예요.
1: 아, 본인이?
0: 예,
1: 이 엄마. 아, 그러니까 자식 본인이요?
0: 자식, 예, 자식한테. 아. 야, 아들한테 너 용돈 줬잖아. 아니, 그걸 A50에 계속 넣어라 해서 어제 10년 넘었잖아요.
1: 네.
0: 얘가 그 속에서 그 A50에 넣은 돈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올라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몇십 배 올라간 걸 아들이 직접 확인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돈만 조금 다 거기다 넣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10년의 복리라는 거 경험하면서 그 소득이 몇십 배 올라간 거 해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알바한 돈만 있으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복리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1: 네.
0: 그래서 자산 소득이라는 게 어떤 때 생기냐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 빨리 해야
0: 그리고
1: 되는구나.
0: 큰 돈으로 갑자기 1억이 있어서 팍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 새는 돈을 꼬박꼬박 넣어서 시간의 10년 투자란 시간에 대한 복리입니다.
1: 네.
0: 예,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했잖아요.
1: 네.
0: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돈 엄청 벌어요. 근데 돈이 없대. 맨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돈이 없대요. 열심히 살아요. 진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돈도 많이 벌어요. 적게 버는 거. 근데 돈이 없어 맨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 책을 써서 많은 분들한테 돈이라는 게 금융 상품이기 전에 뭐냐면
1: 네.
0: 나의 돈의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1: 아.
0: 돈의 이름표를 붙여야 그 돈이 자기 운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계좌에 놓고 카드로 찍찍 긁고 영원히 부자가 못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이제 급여 통장을 네. 받으면은 그냥 급여 통장 있으면서 각각 용도에 쓰지 말고 아예 받으면 바로 쪼개 가지고
0: 바로
1: 이건 생활비, 이건
0: 그렇죠.
1: 비상금, 이거는 네. 미래, 이건 관계.
0: 그렇죠.
1: 근데 아까 여섯 개라 하셨는데 다섯 개만 얘기하셨어요. 생활비, 비상금, 미래, 관계, 자산 소득.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0: 아, 마지막은 네. 가족 정보함이라고 해요.
1: 아.
0: 그거 뭐냐면 근데 재미있는 얘기해 주면 네. 비트코인을 제가 아는 지인이 비트코인을 한 100억 내치 샀어요.
1: 네.
0: 근데 이분이 리얼입니다.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1: 네.
0: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1: 아, 가족 정보 계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계신데 갖고 있는 상태로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1: 세상에,
0: 그분을 보면서 네. 이 책을 썼다고.
1: 아.
0: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을 100억 내치 갖고 있는데 심근경색 네. 돌아갔는데 비트코인은 그 16개
1: 맞아요.
0: 그
1: 코드를 알아야
0: 되거든요. 코드를 알아야
1: 지갑을
0: 찾는데
1: 알아야 열 수 있는데
0: 제 교육을 참하게 받은 분이 돼서 제가 절대 아들 와이프 알려주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녕하가.
1: 네.
0: 그래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게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마지막은 가족 승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아,
0: 지금부터 우리 사회자님도 지금부터 가족 승계 그게 가족 정보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1: 오늘 제가 그 정신 교육을 완전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네. 이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0: 그러니까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돼요.
1: 예.
0: 그래서 그렇다 비밀번호 바로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가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이게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그 부모가
0: 예.
1: 좀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인감
0: 예.
1: 도장이랑 이런 거를 금고에 넣으셨는데 그 금고에 대한 비밀번호를 공유를 안 하신 상태에서 이제 약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0: 네.
1: 결국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 열어가지고 나중에
0: 그거예요.
1: 열려고
0: 맞습니다.
1: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갑에 16개 키워드를 다 맞춰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방법이 없고.
0: 그런 일도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기업하시던 분인데 채무를 엄청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1: 네.
0: 근데 자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채무자들이 자식한테 찾아와서 다 빚을 내놔라고 난리 보고 지치는데
1: 돈이 있을 때 말고 없을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기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가족 정보함이라는 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하고 가족 정보함을 항상 만들어놔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이 그러니까 돈은 사람이 우리가 뭐 펀드 가입할까요? ETF 살까요? 이런 질문 하기 전에
1: 네.
0: 나의 돈의 운영 체계를 만들어놔야 돼요.
1: 아.
0: 그게 우선이야 돈이 돈을 벌어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이 교수님 평생 돈 얼마 모으면 될까요? 그 질문 잘못됐어요.
1: 아, 그러니까 마치 은퇴할 때 얼마 모으면 네. 은퇴한다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
0: 네, 잘못됐죠. 왜냐면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김상철은 예, 예. 380만 원, 안유화는 뭐 1000만 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뭐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돈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눈을 감고 지금 당장 그만뒀을 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냐?
1: 네.
0: 딱 질문하면 바로 내 깜짝 놀라게 돼요. 큰일 나네. 내일 당장이라도 빨리 일을 안 해도 들어온 돈 만들어야
1: 돼요. 저는 절대 쓰러져서는 안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어느 순간 멈췄을 땐 큰일 나요.
0: 제 책을 네. 빨리 네. 읽으세요.
1: 빨리. 부의곡선 지금 저는 오늘 가가지고 네. 당장 지금 저희 네. 안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채팅창이랑 문자창이 난리가 났는데
0: 네.
1: 일단 질문도 많고 뭐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봐가지고
0: 네.
1: 일단 4790님이 안유아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일단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0: 알겠습니다.
1: 김영진님도 안 교수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일단 계속 나와달라는 겁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하시네. 그리고 콩으로 네. 이제 네. 콩으로도 조용수님이 안유아 교수님 말씀이 통쾌하고 이해하기셔서 귀에 꼭 쏙쏙 들어온다. 저도 완전 공감했고요.
0: 아이고.
1: 4790님이 문자로 커피를 집에서 6잔을 뭐 집에서 6잔을 타서 마신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돈을 안 쓰고 있다라고 딱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 집에서도 6잔 많아야 한 잔으로 줄이면
1: 아.
0: 그 커피 전체 사야 되는 돈이 더 줄어갈 수가 있잖아요.
1: 맞답니다. 줄이시라고요. 줄이세요. 그리고 이창식님은 콩으로 대기업 명퇴자면 아까 그
0: 맞습니다. 네, 김상철님.
1: 네, 김상철님이 네. 대기업 명퇴자면 퇴직금이 많은데 예금 이자로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1: 오.
0: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아세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통 퇴직금 몇 억씩 받잖아요.
1: 네.
0: 그때 제일 위험해요.
1: 아 위험하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0: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저분이 퇴직금 받는 거. 그러면 여기저기서 일단은 야 이런 사업 기회 있어. 야 이런 좋은 기회에서 야 비트코인 잘 나간대 야 삼성전자 지금 난리 났어 이러면 이 명예퇴직한 분이 갑자기 돈이 몇 억이 들어올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잘 사는 줄 알아요.
1: 아.
0: 실제 이 사람이 자기 움직이면 들어온 돈 일정도 없는 걸 모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몇 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갑자기 삼성에 콱 넣거나 갑자기 비트코인에 콱 넣거나 하면은 그 몇 억이 순식간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장세가 자기 생활들 안 가서 확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생활이 당장 내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진 상황에서 그걸 또 팔지 않으면 그럼
1: 아.
0: 떨어진 상황 팔까 손해받겠죠.
1: 예.
0: 그 돈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아니면 사기를 당해요. 아니면 거의 사기 당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아까 부의곡선에서 네. 말씀하신 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체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뭉칫돈만 들어왔는데
0: 더 위험하지.
1: 그걸로 뭐 예금 네. 이자로 살거나 뭐 네. 어깨를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지속적이지 않다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딱 들어오면 아까 그 600 본토로 딱 나눠놔야 되는
1: 네,
0: 거예요.
1: 6개 자 생활비, 비상금, 네. 미래자금,
0: 관계자금,
1: 자산소득. 그다음에 가족 정보,
0: 예.
1: 가족 승계봉투,
0: 예. 가족 계좌 뭐 비슷하게 가족들이 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자산소득봉투에 들어간 거는 무조건 시간에 따라 시간에 복리를 하도록 네. 10년이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이런 상품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나 이런 데서 6개 상품을 동시 계좌 개설해 줘가지고
0: 예.
1: 좀 자동으로 분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그거 하려고 네.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사례를 드릴게요.
1: 네.
0: 제 사례. 저는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인생 손익분기점이 저는 월 지출이 많잖아요.
1: 네.
0: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80세 돼야 손익분기점 도달해요.
1: 아.
0: 근데 제 세에 너무 늦잖아요. 네. 사람 80살겠는지도 모르겠는데.
1: 네.
0: 그래서 제가 65세에 땡기려고 합니다. 안유화가.
1: 15년을 땡기려고 하시는 근데 거군요.
0: 근데 왜 80세냐면 제가 운영하는 자산소득이
1: 네.
0: 목표가 4%로 운영하는 거예요.
1: 4%
0: 4%는 쉬워요.
1: 수익으로.
0: 네.
1: 아, 이제는 뭐 채권을 사도 네. 4%는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미국 네. 국채사도 4% 네. 이상이에요. 근데 내가 80세에 도달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0: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65세로 땡기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가장 하나는 4%짜리를 8% 상품에 넣는 거예요.
1: 아, 네. 8%. 아, 여기서도 또 창신 메모리 나올 것 같은데
0: 아니요.
1: 8% 상품으로 네. 하면 된다.
0: 예, 네. 그러면 제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매년마다 8%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과거 100년의 자산을 다 리서치했죠. 100년에
1: 미국 아, 여기서 또 이제 경제학적인 그 전문성이 또
0: 그렇죠.
1: 드러나는군요. 예.
0: 미국 100년의 역사가 쫙 뽑아왔죠.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중국 주식사, 일본 다 조사했죠. 그래서 매년마다 확실하게 8에서 10% 주는 자산이 있었어요.
1: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0: 뭐예요?
1: 그냥 미국 S&P 지수 아닙니까 혹시?
0: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1: 아니, 왜냐하면 100년 이상 주식시장 그렇게 오래

0: 했던 나라도 맞습니다. 별로 없거든요.
1: 네. 그래서 S&P 500 ETF가 거짓말 아니고 연 평균 수익률이 8에서 10%였어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얼른 돈 빼서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안요한은?
0: 예. 미래를 그 예. 4%가 아니고
1: 8%짜리로. 그러면 내가 65세에 땡길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주냐면 사람 또 다 가서 S&P 500 ETF 살까 봐 내가 예를 드는 건데 네. 이런 거예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고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요한은 8%가 목표였다는 거죠. 네. 그냥 8% 이상 금융상품만 넣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미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은퇴자예요 심지어. 네. 그냥 돈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현금흐름이 꼬박꼬박 걸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60세 중반 이후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안정이잖아요. 현금 활주로.
0: 네.
1: 돈이 꼬박꼬박.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미국 국채 지금 ETF, 미국 국채 ETF도 있거든요. 이런 건 예를 들면 5%짜리. 왜냐면 이분은 뭐 우리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년, 50대, 60대 다 달라요. 금융 상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살까요?
0: 아.
1: 이런 질문 하기 전에 나의 먼저 지금 현금 흐름표를 먼저 그려봐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자산소득 봉투를 내가 언제 인생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금융 상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0: 예.
1: 네. 그래서 돈의 운영 체계를 먼저 만들자. 그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책을 그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다루시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그 태반이 그 체제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뭘 사야 되냐.
1: 맞아요.
0: 뭐 이런 질문만 하다 보니까 깝깝하셔가지고.
1: 예, 그리고 손실을 봐요. 문제 아, 돈 벌면
0: 손실을
1: 오케이.
0: 보는 게 진짜 문제죠.
1: 대부분 다 손실을 봐요. 안타까워요, 진짜.
0: 예.
1: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었냐?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돈이 다 까먹어서 없어요.
0: 그냥 너무 그냥 팩트로 폭행하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없어진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게 많잖아요.
1: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예. 거지.
0: 아, 그거를 그냥 미래에만 넣었으면 다른 건 다 지켜주고 남았을
1: 그렇죠.
0: 건데.
1: 그렇죠.
0: 아, 오늘 거의 뭐. 오늘 뭐 네. 그것도 그렇고 뭔가 현인처럼 보이셔가지고 아니, 근데 일단 아 네. 그리고 4790님이 네. 여섯 잔 쭈이라 가셨잖아요. 네. 밝은 이제 커피 줄이겠다고 또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 일단 4790님이랑은 어쨌든 굉장히
1: 알겠습니다.
0: 감정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안 교수님 그 네. 중국 오늘 안 교수님은 이제 중국 증권 행정연구 원장님이시고요. 네.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설용민님도 그렇고 콩으로도 신입은 어떻게 하냐, 뭐 책 사서 봐야겠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22님은 진작에 알았으면 작은 부자 됐을 텐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보셔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강엽님은 대기업 퇴직 때인데 회사 다닐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실 때 미리미리 준비해라.
1: 맞습니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9월 2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옷을 빨고 말렸는데 주름이 많이 생겨서 손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름을 펴기 위해서는

다리미로 옷을 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는 일을 다리미질이라고 하죠. 다리미질이란 말에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부터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칼질 등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줄여서 다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리미 자체를 줄여서 다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다림이란 명사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이 말은 주로 건설과 관련된 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림줄은 다림을 볼 때 쓰는 줄로 수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를 달아 늘어뜨리는데 이렇게 다림줄에 달아서 느리는 추를 다림추라고 합니다. 참고로 다림보다란 관용구는 어떠한 것을 겨냥대고 살펴보다라는 뜻과 이해관계를 노리어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를 잘하려고 다림을 보았다. 김 실장이 이번 사업은 다림을 보면서 진행하기로 했다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주와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34.2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요. 서울은 29.2도 등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남부지방의 폭염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4시를 기해서 전북과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여전히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내일까지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오늘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춘천 20도, 광주와 대구, 양산 2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춘천, 대구 29도, 양산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남부지방의 폭염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5·6도 남동방 해상에서 286톤 규모 견인용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총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선원 1명도 상선에 구조됐는데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66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 1,050명과 중국 측 16명을 합쳐 사망자는 1,06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 중국 546명 등 총 4,462명입니다. 한편 지난밤 출국한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는 오늘 네팔 현지에 도착해 수색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칸니 위그라나야 유엔 사무차장보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빙하호수의 범람을 받아내는 거대한 강 시스템에서

발생할 손실을 막기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위험에 처한 히말라야 주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암석이 서로 느슨해지면서 호수물을 가두고 있는 자연뚝에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앞서 저지른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등 수사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해온 백혜룡 경정을 인사조치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경찰청은 2일부로 경무부 경무기획과로 대기 근무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국민의 천거를 받아 8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에 응했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자격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SNS에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선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묻는 국내 언론사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과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우리나라 해운사 잠금 상선의 유조선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등 두 척이 피격을 당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은 우리 국적선이 아닌 라이베리아 선박으로 국내 해운업 등록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도 타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이 아니면 보조인 두 명을 동반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장애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3명은 투표사무원까지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고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권에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2021년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를 책임질 후보자에게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건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0: 주도한 걸로 알려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중로 밀착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진단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우리 전수미 대변인 표정이 약간 저기 뭐 어두운 거 보니까 좀 여권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그런데 아니 뭐 여기서 이제 충분히 또 반박하고 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발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일요일 개각 청와대 개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틀 만에 사퇴해서 밝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두고 국민의힘이 사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개각도 피해 나간 김용범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에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용범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입니다.
0: 자, 김용범 실장 사퇴는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자 전수미 대변님 네. 지난 1년 경제정책이 마치 실패한 거를 뭐 자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는 거 이런 부분을 더 민감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른바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이 결국 물러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1: 결국엔 민심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실제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김용범 실장이 지금 네. 전 영화 오디세이가 굉장히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많이 거친 파도도 일고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통상 환경이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1년간의 통상 환경 속에서
0: 네.
1: 그 산자부 장관과 같이 김용범 실장이 이 한미 관계라던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파고를 헤쳐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0: 네.
1: 실제로 이제 관세도 25%에서 15%로 뭐 관세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업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발표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지수가 세계 5위로 다시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경제 국가적인 경제 성장이나 그 경제적인 어떤 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 그럼 민생이 체험하는, 그러니까 체감하는 민생 현안들의 변화가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민심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거를 하면 이러한 효능감이 있고 바뀔 거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마 그쪽이겠죠. 그렇지만 실제 그게 테이블 탁상에서 하는 것과 그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효능감은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그 민생에 대한 피드백 그 차원에서 이러한 그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이제 여튼 뭐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다 자꾸 돈 넣지 말고 주식에다 투자하라 그래서 막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그걸로 이제 여겨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도박판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개미들이 돈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2: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부분을 비껴가지
2: 맞습니다.
0: 못했다 그렇거든요.
2: 네.
0: 근데 왜 처음 개각하고 청와대 개편 있을 때는 명단이 없었는데 이틀 만에 나왔냐 이거죠.
2: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상한데요. 네. 지금 전수미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어떤 그런 민생 위반에 대한 이유로

0: 4조 원 정도 이제 국민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사고 팔고 할 때 나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 수수료로 돈을 벌었던 곳이 어디뇨? 봤더니 이제 증권사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미래 에셋이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데 뭐 약 1조 넘는 그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미래 에셋에 바로 이 김용범 실장님의 자제분이 지금 이제 다니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미래 에셋의 회장 이제 박 회장이라는 분과
1: 박현주
0: 박현주 네, 성함이 네. 나왔죠. 네. 박현주 회장과 모처에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만약에 팔지 말아야 되는 상품,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가 과연 이 상품이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팔지도 말아야 되는 것을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내놓은 것이 누군가에 의한 로비. 그리고 그 연관된 곳에 뭐 자제 뭐 이제 다니고 있다는 이런 이해 충돌 부분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국적감사 거리가 된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태를 그렇게 급박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전수조 대변님 말씀하셨는데요. 전수비 대변님. 그러니까 어떤 그 주식 부분, 단지 종목 레버리지,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비판의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홀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사퇴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가장 왜 사퇴 안 하냐 이러고 계속 공격했던 인사거든요. 김용범 실장이. 그 와중에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장 수준인데 미래에셋과의 유착 관계. 아까 뭐 수수료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1조 가까이 벌었다는 거. 그다음에 아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아들 다니고 이런 거는 입사 시점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지 그냥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뭐 어쨌다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여당에서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장동현 대표나 국민의힘 특징이 항상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너무 논증이 다 띄어 있어요. 자녀가 미래에셋에 다닌다. 그러니까 정책 미래에셋 관련해서 ETF가 있었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의혹을 항상 제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과 어떤 얘기가 뭐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 그런 이제 주변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면 구체적인 증언이라든가 어떤 뭐 돈이 흘려갔다거나 아니면 서류가 오고 갔다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 의혹 제기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냥 자녀가 다녔다. 그럼 ETF가 나왔다. 그러니까 범죄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 정무적 판단을 고려돼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자녀도 다 전수조사해서 본인들 소관 위원 상임위원회 그 관련성에 대해서 다 그거를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그게 자신이 있을 때 좀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본인들이 그러면 전수조사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있냐 얘기하셨는데 전수미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보면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조사 이게 보통 이제 동시에 다 하는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해보고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특검을 하냐 아니면 뭐 검찰 수사 혹은 경찰 수사 의뢰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2: 네.
1: 자, 국정조사는 지금 단계에서 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아니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그 장료 대표가 답정너라는 게 커떡하면 모든 게 다 국정조사입니다. 커떡하면 다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그 국정조사 하려면 국정조사에 필요한 요건도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특검도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국정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정조사 특검 이거를 일관되게 모든 사안에 외치시는 게 아니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에다가 무엇보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일하라고 민의를 반영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정조사 특검에 매몰돼서 나머지 민생 사안들이 그만큼 밀려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중이 없는 것 그래서 국민

0: 국민의힘 별명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 이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제발 국정조사.
1: 민주당에는 뭐가 없어요?
0: 네. 민주당은 아직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아직 없는 게 없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 제발 저는 노회찬 의원님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없으면 국민의 눈엔 피눈물이 난다. 그 말을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사실 그게 민주당 뭐 부대변인의 출연 자주 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엔 힘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0: 아,
1: 제가
0: 말 있으셨군요.
1: 아니 네. 그분이 약간 반농담 반진담으로 이제 얘기를
0: 얘기하죠.
1: 하는 부분인데 네, 네. 누구라고 제가 이름 석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손수저 대변님 지금 네. 전수민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중에 왜 답정너식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떤 정치적 수사 아니냐 뭐 하는데 뭐 야당으로서는 그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은 어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지만 충분히 어떤 구체적 근거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보니까 야당 대표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2: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나올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뭐 자제가 다니는 것이 뭐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요.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졸속으로 내서 국민들이 정말 54조의 피해를 입고 비투해가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것 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과연 이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고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양을 시켰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청와대 발로 이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팔아서 ETF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이 ETF 단일 종목 ETF 상품이라는 것이 과연 검증이 됐는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따져보아도 충분히 국민들은 너무나 지금 궁금해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외신에서 다룰 때도 정말 이것을 위험하게 봤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했는지. 그리고 본인들 정책 위반자 스스로가 이거 정말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누워서도 막아야 됐던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왜 그렇게 졸속으로 했지요? 왜 국민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수익을 받던 미래에셋이라는 증권사의 회장과 술파티를 벌이고 로비를 했던 증거까지 지금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곁가지로 이제 아들이 다닌다까지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절대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의사결정을 거쳐서 정말 팔지 말아야 되는 상품을 시장에 내놨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물건 사라고 부추겼는지 그 정책 결정 과정 궁금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또 하나는 김영범 실장에 그치지 말고 2억 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경질하라. 이게 이제 야당 요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그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선을 하고 그 뭐 어떻게 장관급들은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스스로의 자정작용과 검증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청문회라는 자리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 이 사람은 안 돼 경질해가 아니라 좀 언론과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도 직접 현장에서 충실히 답변에 응하는 그 후보자들을 보면서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경질 발언은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1: 지금 김영범 실장까지 사퇴한 그 마당에 뭐 이 사람도 사퇴해라, 저 사람도 사퇴해라. 이건 너무 묻지마식 그 경질 요구. 이거는 좀 무리다. 손수저 대변님, 이건 짤막하게 한 말씀.
2: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 개각 과정도요. 일부 분들은 공항에 가다가 갑자기 개각 소식 들어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뭐 애보다가 주말에 갑자기 소식 들었다라는 분도 있고요. 과연 검증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언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이 지금 조금만 들여다봐도 나오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을 인선을 했을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도 지금 병적 기록서를 지금 못 내놓. 고 있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보지 않고 인선을 했다? 저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1: 네. 여튼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서

0: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거기도 이제 내려왔으니까 할지 말지 이제 봐야겠고요.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지명 이후에 야당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2: 혹시 청문회 전에 지금이라도 의원이나 장관직을 선택할 생각은?
1: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라고 하나요? 비례대표 두 번 연속하는 거 보고 이제 그때 놀란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관직과 비례의원직 겸직하겠다 하니까 그동안 막 이게 억눌렀던 감정까지 범여권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특히 정의당 전 의원들 뭐 장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오늘 출근길 발언 보니까 아랑곳하고 돌파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핵심은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어떤 공정성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그냥 무조건 나눠 먹기가 아니라 사실 그 소수 진보 정당에서의 룰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자, 같이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어떤 경우에는 아마 2년을 나눈 경우도 아마 있었을걸요. 그 정도로 했었는데 8년을 하고 장관 지명됐는데 그것도 안 놓겠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자기 소수 정당의 얘기가 나옵니다. 원외 정당이 된다. 자, 전반적으로 용혜인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수미 대변인.
3: 그러니까 인선한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평등 과거에는 여가부 장관의 이제 후보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여성 단체의 추천으로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특정 대학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룰을 깨고서 용혜인 후보가 됐다는 거.
0: 이대 말씀하시는 거죠?
3: 네. 아, 얘기도 되나요?
0: 아니, 우리 너무 잘 알아. 이대 출신 정치인들 너무 많아. 예.
4: 아니, 저도 1인입니다. 네. 네.
0: 아유, 죄송합니다.
4: 아닙니다. 아닙니다.
3: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4: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없어가지고.
4: 아, 진짜.
3: 자, 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 앵커가 교체되는 걸로.
0: 아유, 됐어.
3: 예. 네,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 관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가 성평등 이제 가족 장관 아니면 여가부 장관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와 아예 문법이 다른 사람이 인선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또 있고 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정치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생활 동반자법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 이런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분들의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러니까 법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뭐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 폭력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그런 이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발의했던 법안의 성격이라든가 또 1990년대생 청년이라는 선입적인 의미도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의미도 있고 이게 성평등 가족부가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평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의한 법안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하나의 상징적인 케이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인선을 한 게 그런 그 고려사항이 용혜인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냥 가볍게 한 인선은 아니다. 물론 의원직에 대해서는 계속 간다는 거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 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네. 있고 그런 이중특혜, 삼중특혜에 대해서는 그런 2030 분들이 분노하시지 않도록 스스로가 저는 이게 뭐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잖아요. 그 장관이란 자리가 기본소득당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위치가 국무위원이라는 것 좀 직시를 하시고 의원직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손수조 대변인님이 네. 저희 다음 질문을 예측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려놓는다면 뭐 내려놓냐 했더니 의원직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장관을 하려면.
4: 네. 자,
0: 그 질문부터 짧게 드리고 평가를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장관직을 만약에 뭐 둘 다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건 말릴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장관직입니까 의원직입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4: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논란의 저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질 논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성평등 가족부라는 것이 이제 여가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평등을 강조하고 여가부에 대한 이제 국민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탄생된 것이 이제 성평등 가족부인데요. 이 용혜인 의원의 이제 그간에 냈던 메시지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생활동반자법도 남녀의 혼인 말고도 그냥 동성 간의 혼인도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배우자 자격을 가족의 자격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성인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군대 내에 동성에 대한 이제 그 체벌을 뭐 폐지하는 부분들, 뭐 비동의 간음죄, 뭐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처벌이 되는 그런 비동의 간음죄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성평등 가족 부의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가족 해체부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인 가족의 개념과 너무나 지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과 정관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장관을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원으로서는 이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법안 하실 수는 있지만 이재명 정권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민주당 뭐 얘기하시는데 그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의 대한민국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 그래요.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장관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에 논거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다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장관 후보자 지명 이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선을 하실 때 비례대표 안 내려놓을 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다 욕심낼 줄은 모르고 조금 이제 인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놀라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논란 기색이 역력한 것이 뭐 송영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과연 2030이 납득을 하겠냐. 본인이 용혜인 이름 걸고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당 이름을 걸고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비판하는 지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을 위해서 위성 정당을 늘 비판해왔는데 그 위성 정당에 기대서 그 위성 정당의 몫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도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인선 자체는 조금 미스테이크, 실수가 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0: 그래요. 저기 전수미 대변인님 지금 손수조 대변인께서 뭐 이렇게 뭐 비동의 간음죄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혼인이나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요.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성평등 가족부인데 어떤 여성 권리만 신장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양쪽 권리를 신장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약간 저해된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문제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고 또 조금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있잖아요. 보안수사권에 있어서 노약자나 약자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에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장서서 어떤 찬성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약자의 어떤 그 권리보다는 권력에 너무 기대가지고 그런 쪽에 더 방점이 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3: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송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030에게 설득력이 있는 지점이 네. 있느냐 해서 바로 앵커님께서 말씀한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송에서 대변인으로서 말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혜인 의원이 하나의 그 활동가, 인권활동가로 활동할 때와 그리고 네. 의원으로 활동할 때와 그리고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활동할 때 본인의 언행은 분명히 그 포지션 토크를 할 수밖에 없고 포지션에 따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없기 때문에 과거로 무슨 재단에서 미래로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30대도 우리 청년이고 미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과거에 이제 소신 있는 발언들을 했고 그 소신과 쇄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제 성평등 여가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무리함 차선 변경은 피하고 방어 운전하는 것일 텐데요. 수도권 퇴근 교통량이 집중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세 건의 돌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일 때 주춤하다가 3번 1차로 사고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이후 시흥부터 중동 쪽으로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쪽 경인권 정체가 꾸준한 가운데 수암 터널 부근 2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경기 동쪽으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시흥에서 중동 쪽으로 이동량 부쩍 늘어 있고요. 이후 성남 요금소 일대 큰 혼잡도 버스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 서안산 5차로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는데 이 진출입 차선 부근이라 뒤로 정체 극심하고요. 서울시내도 잠실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바로 아래 본선 진입 차선과 4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쪽 이동 30분은 넘게 잡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역시 국민의힘의 주요 타겟이랄까요? 정조준하는 대상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실제로 자기들이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미끼다.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김승원 후보자다. 근데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다고 그게 되는지 그건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전수미 대변 보시기에도 여하튼 이번 청문 대상 중에 야당이 가장 화력을 집중할 대상은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될 거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3: 저는 왜 김승원 후보자한테 관심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0: 좋아하나?
3: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은 좀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가지신 후보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실망하셔서 이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저는 왜 김승원 아니면은 너무나 인상 좋고 이게 착하게 생기셨으니까 저분은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나 하는데 아,
0: 그거보다는 어쨌든 네.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했으니까 이 인사에 어떤 취지가 혹시 그게 아닌가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3: 그러니까 그게
0: 야당이?
3: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유튜버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혹 제기하시고 계속 소설 쓰시고 계속 뇌피셜을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법사위 그 여당 간사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실력 그 실력적으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평가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때 처분이 된다면 그렇게 이견이 없다라고 이미 종결하신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특히 지금 10월 2일 날 중수적 공수처법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책이 있는데 그럼 판사로서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검사를 잘 제압할 수 있고 이 사법체계 그다음에 이를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일할 사람 그 목표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 그 말을 제일 좋아하시듯이 일 잘하는 장관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일 잘할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뭐 공소취소 그걸 괜히 엮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역시나 답정너식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공소취소를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장관이 됐으면 그거 아마 청문회에서 분명히 질문을 할 거예요. 네. 야당에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3: 그러니까 제가 아는 김승원 후보님은 공소,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민주당에선 조작기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상으로 검찰의 정치 표적 수사, 압수수색, 구속영장으로 정말 이 고통을 받으셨던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 조작기소였던 것들이 어느 국민이든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제에 대해 힘을 쓰겠다 말을 하겠죠. 그런데 특정 개인을 위해서 뭘 한다? 제가 아는 김승원 의원 성격이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0: 그래요? 네. 자. 선수조 대변인님은 네. 그럼 김승원 카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며 야당이 왜 그렇게 화력을 집중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4: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저는 공소취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꾸 정치적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정치적인 의혹과 그런 부분들이 나오도록 자꾸 이 꺼리를 주고 재료를 주시는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 이제 신약 관련해가지고 청탁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양모 씨라는 분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8년 전에 이제 뭐 변호를 하는 관계로 만났는데 이제 뭐 오빠 오빠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청탁을 해서 결국 식약처장한테 이 약 좀 뭐 잘 하게 하고 좀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의혹이지요. 근데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또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청문위원장에게 또 청탁하는 부분이 또 찍혀가지고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지요. 모든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청탁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한다는 말입니까? 이분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정권 내에서 평가가 끝났다면 저는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청탁을 일삼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도 했던 분이고요. 왜 이런 이해충돌의 의혹이 당연히 일어날 사람을 굳이 인선을 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그런데 더 논란이 지금 있는 게 이제 용해인 후보다 보니까 아니 정말 이 중요한 이슈를 이슈로 덮듯이 용해인 후보를 뭔가 이렇게 믿기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전수미 대변인께는 딴 거는 좀 얘기를 나누셨으니까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했다. 이게 이제 기소유예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의원 주장님 어쨌든 뭐 기소유예라는 건 너무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혐의라든지 뭐 불기소라든지 요거하고는 다르긴 한데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데 뭐. 죄가 중하지 않을 때 뭐 주로 하는 거긴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장에 따르면 탄핵 이후에 검찰이 슬그머니 기소유예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부분들 그런 팩트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3: 아니 법조인으로서 분명히 그 청문회가 청문이 듣고 듣는 거잖아요. 네, 들을 청에 네. 들을 문이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부탁을 드리는 게 국민의힘 그 의원들께서 네. 궁금한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라든가 그 사례를 수집하셔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김승원 후보자의 태도나 그 본인의 말들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아,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다 없다를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나 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초범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기소까지는 유예시키겠다. 말 그대로 기소유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국의 장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증이 저는 비판이 돼서는 안 된다.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 저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0: 검증. 한다. 청문한다. 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검찰의 큰 허점, 큰 구멍이 계속 드러나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해 놓고 이런 경찰에게 그런 막대한 권한 줘서 되겠냐면 이제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도 되살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안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0: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1: 자, 지금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한병도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야당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하고 겹치니까 짤막하게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국민의힘 야당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네.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지점을 불안해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장윤기 사건 그리고 제주도 실종 사건 이제 허위 종결 사건 이런 것들 한두 건이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경찰 사건인데 이게 좀 여러 건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그에 대한 불안 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찰한테 어떻게 맡기냐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목욕탕에서 뭔가 성음란 행위를 한 사람을 잡고 봤더니 그 경찰이었더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터지는데 네. 이러한 경찰에게 모든 수사 권력을 독점적으로 줘도 되느냐라는 지점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민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전수미 대변인.
3: 개인적으로 아마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건강상 물론 문제도 있지만 결자 해지라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분명 역할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리에 지금 김우겸 의원이 이제 발탁이 돼서 지금 당 내에서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든 정성호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서 했던 그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거를 좀 국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지점만 고치면 되는 건 전혀 관계없는 거를 고치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자체를 연관시키는 거는 경찰 자체의 개혁이 개혁과 좀 관계없는 내용이다. 정치적 레토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자, 이건 짧게 김인겸 법사위 간사시킬 거라 그러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2: 그럼요. 김우겸이 어떤 분입니까? 옛날에 청당동 뭐 술자리 이런 거 허위 사실 그 이제 국회에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가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됐던 분이에요. 그분을 굳이 법사위에 지금 간사로 굳이 했어야 됐나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 생각합니다.
1: 네. 어떻게 짤막하게 전순희 대변님.
3: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개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 뭐 한병도 원내대표나 당대표께서 잘 판단하셔서 했을 거로 믿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쉬웠던 게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법사위 간사로 가셨으면 좀 더
1: 그럼 이제 정성호 장관은 가기가 힘들어진 건가요?
3: 그 자리 자체가 지금 없어져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결자 해지에 대한 그런 그래요. 것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다. 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린다. 동지의 언어 아니다. 배은망덕이다. 조국 전 대표는 이 글을 왜 올렸을까요?
3: 그 속상함이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상실에 대한 속상함.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시점이나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이제 고심을 해서 8.15 사면을 일찍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이제 배은망덕 얘기한 게 이렇게 사면 그때 사면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 지지율 2, 3%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서도 사면했는데 이런 말 한다라는 분노 지점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조국은 왜 이런 배은망덕을 저질렀을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타이밍이 참 전 재밌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김민석 당대표가 김용남
1: 정책위 부의장
3: 네 정책위 부의장 임명을 하고 나서 이거를
1: 지금 신장식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때도 되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데
3: 그러니까
1: 그죠?
3: 그러니까 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정책위라는 게 실제적으로 당이 이제 나아가는 정책의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네. 그래서 정책위 이제 부의장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용남 이제 그 전 대표를 그러니까 전 의원을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한 걸 봤을 때 조국 저는 아마 전 대표가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이게 합당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팀 정천의 팀이 3명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고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 2028년에 그게 국회의원이 되고 2030년 대선에는 대선 후보로 나갈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꿈을
1: 합당부터도 이거 쉽지 않겠네.
3: 쉽지 않겠네. 합당뿐만 아니라 지금 연대도 힘들어지는 이 발언, 이 배은망덕의 발언으로 인해서 합당뿐만 아니라 연대까지 지금
1: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3: 날아가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제 스스로 복을 발로 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손수조 대변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2: 이 공소 취소 발언 그리고 네. 유죄 발언이 조국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저는 굉장한 큰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1: 어떤 의미에서요?
2: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정말 왔다. 이것을 입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앞자리가 3자로 지금 다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조국 대표가 이제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워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를 사실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재판이 열리면 유죄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는요. 정말 이 명청 갈등이라는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끝나서 통합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본격적인 명청 갈등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과 이제 더불어서 이 명청 갈등의 격화 그리고 친청 계열인 거죠. 이제 이 친청 계열이 다시 알비백 다시 이 당의 안으로 인사이드로 좀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것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유턴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무엇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수미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 기조의 포기가 아니라 정책의 이제 민심을 반영한 정책의 이제 변동이다. 미세한 결정이다.
1: 기조는 간다.
3: 네, 기조는 간다라고 하는데 세제 개편 안에서 1주택 때에 이제 9억 원을 이제 12억 원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 모든 네. 것들이 그 실거주 우대 원칙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건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확대는 분명히 제가 유지를 하고 실거주 중심 방향은 무조건 유지된다. 그게 원칙이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많은 제보를 받았던 게 직장 때문에 이제 아니면 지방에 있거나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또 아니면은 그 평생 동안 집 한 채로 살아왔는데 그 세금을 네. 내지 못해 떠나야 되는 여러 사연들을 저희가 이제 듣게 되면서 이분들을 모두 투기성 비거주자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우리가 세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기조는 그대로 가되 이제 민심을 듣고서 이제 그거를 약간 변동한 이제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손수조 대변님은 이번 그 뭐 개편의 수정이죠. 요번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로 지금 보십니까?
2: 민심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왜 정말 이렇게 뻔히 보이는 논란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요. 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낼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예상되는 논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것이 없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 ISA 계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설탕세나 탈모 이제 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냥 툭툭 던졌다가 다 거둬들이는 일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책 위반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이제 이 정부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곧이곧대로 믿어질까요? 그러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제 문제의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1: 그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가 있을 때는 그거를 즉각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손수조 대변인 말씀은 왜 조금 더 부동산 세제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신중하게 해서 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런 지적은 이건 짤막하게 한 말씀 반박해 주세요.
3: 아마 정부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그 보고서로 보고를 받고 이러한 네. A라는 거를 정책을 집행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모든 예상 기대 효과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실제 민생에 그걸 투입했을 때는 테이블과 현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말 듣기 싫어서도 유지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우선순위가 국민이고 민생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의 그런 아픔이나 민생을 반영해서 내가 기조를 바꾼다는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이 현장 중심적인 민생 중심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내일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겨집니다. 정부는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수미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역대 최대 예산이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거를 이제 미래 투자 민생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외국 친구들의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외교관들 만났을 때 하는 게 한국은 국격에 비해서 너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노벨상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을 때 투자를 안 하니까.
1: 기초과.
3: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R&D, 그러니까 인재, 뭐 말씀하신 기초화학, AI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AI도 찬스가 있었는데도 지금 중국의 패권을 뺏긴 그 모든 것들도 저희가 항상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1, 2년 투자해서 결과 안 나오면 바로 정부 지원 끊기고 이런 식이 매 수십 년간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국가 산업이 굉장히 허약해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현금성을 그 다 현금을 다 소비하지 않고 국채 발행도 줄이면서 미래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그 인재라든가 청년이라든가 A라든가 미래 자체의 사업에 투자하면서 비축해 놓는 이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1: 네, 미래 사업 투자 국채 발행도 자제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손수 대변님은 이번 예산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기본적으로 저는 기조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이 3고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돈을 풀어버리면요. 이거는 네. 당연히 다시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어떤 논란이 있을 건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만 예상을 못했어요. 이건 무능한 겁니다. 이런 경제 정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고요.
1: 네.
2: 지금 국가 빚이 1,500조를 돌파하는 역대급 빚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긴축 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미래 대응 기금 뭔가 투자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너무나 좋은 포장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몫으로 된다는 거는요. 기금이라는 건 굉장히 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쓸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되게 러프한 기금인 것이거든요. 네.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정부의 이제 돈 꾸러미 같은 그런 것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또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영우는 지난해 겨울 갑작스러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목 통증으로 여겨 깁스를 하고 지냈던 영우. 하지만 통증은 팔꿈치와 무릎까지 번졌고 정밀검사 끝에 급성 림프모 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가족 모두 걱정하고 힘겨웠던 시간. 다행히 여동생과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해 영우는 이제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로 일을 쉬고 있는 아버지와 새아이를 돌보며 병원을 오가는 어머니에게 영우의 치료비와 생계 부담은 막막한 짐으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지친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아주는 영우. 영우가 건강을 되찾고

0: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일부 전남과 경남,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경주와 양산이 무려 34.2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치솟았는데요. 서울은 29.2도까지 올라서 30도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폭염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지만 그래도 점차 주 후반으로 가면서 30도 이하로 대부분 낮 기온이 내려앉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는 열대야 주의보도 남아 있어서 밤새 25도 이상의 후텁지근한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2도, 광주대구 23, 제주는 25, 여수 26도 등 전국 19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강릉은 흐리고 비가 오면서 25도의 낮 기온에 그치겠고요. 대구는 내일 29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광주가 33도로 높은 기온이 내일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늘은 경북권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남해나 서해, 동해 남부 먼바다 쪽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286톤급 예인선 한 척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이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44명이 군수송기편으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해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첫 지상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UFS.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은 조기 종료됐지만 다음 달 한미일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미 양자훈련은 축소되고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은 그대로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걸쳐 사거리 7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무력시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비태세 한미동맹엔 문제가 없는 건지 오늘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양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3: 네네. 자, 하반기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예년과 달리 규모 축소되고 조기 종료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매우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자체로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런 상황은
4: 엄청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안 된 적은 있는데
3: 네.
4: 이게 사전에 야 이번 해는 하지 말자.
3: 네네.
4: 사전에 얘기를 하고 훈련을 안 하고.
3: 그러니까요.
4: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에 대해 활용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거는 훈련 시작하고 난 다음에
3: 네.
4: 그것도 훈련 시작하는 첫날 갑자기 중단을 시켰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3: 그렇죠. 자,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이렇게 해도 정말 되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통보받고 항의는 좀 했나? 뭐 이런 생각도 국민들이 많이 하실 텐데 자, 한미연합연습 축소 조기 종료가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 대비태세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4: 뭐 한 번 훈련 축소해서 당장 연합 방위 태세가 무너지는 건 아닐 겁니다.
3: 네네.
4: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3: 네.
4: 자 일단 북한도 지금 이걸 한번 봤어요. 이거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요.
3: 예.
4: 훈련이 제도화된 것이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결정 하나로 그냥 안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그래요. 북한에 예. 아주 안 좋은 사인을 줬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지금 네.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3: 네네.
4: 그리고 그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바로 이 UFS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3: 그렇죠.
4: 뭐 UFS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 하반기 있는 연합 연습들을 활용을 합니다.
3: 네.
4: 자, 근데 이 연합 연습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걸 검증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검증을 하더라도 그냥 정말 다양한 상황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 네.
4: 체크리스트만 거의 이렇게 체크하는 정말 네.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5: 네.
4: 그 다음에 원래 이번 훈련 같은 게 보면 원래 애초에 이제 UFS 훈련은 보상 훈련입니다.
5: 네네.
4: 그래서 이제 지휘부 훈련인데 여기에 야외 기동 훈련을 같이 겹쳐서 합니다.
5: 네.
4: 근데 이 야외 기동 훈련들이 거의 다 중단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2부 훈련도 2부 훈련 반격 단계는 아예 실행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훈련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5: 네.
4: 우크라이나 전쟁에 랜드 보고 있으면 드론들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5: 네네.
4: 또 북한은 이걸 좀 실제 전쟁을 직접 배웠는데
5: 그렇죠.
4: 자,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5: 아 그렇군요. 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군요. 이번 축소 조기 종료가 자 네. 위원님 그러면 이제 그 이 한미 양자 연습은 축소 조기 종료됐고요. 미 태평양 사령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3국 훈련은 예정대로 또 진행한다. 이거는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4: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UFS는 축소하는데 프리어베치는 유지된다.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요.
5: 네네.
4: 자, 미국이 동맹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역시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신호를 읽어야 됩니다.
5: 아, 그래요?
4: 성격이 다른 것이 UFS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한미 양자 차원의 전국급 전쟁 연습이에요. 자, 그런데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거는 자, 미사일 방어, 대잠전, 해상공격전 결합해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이 된 겁니다.
5: 네.
4: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뭐 한반도 문제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뭐 중국에 대응하고 전반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이게 훨씬 더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네. 한반도의 재래식 방어를 위해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자원을
5: 네.
4: 계속 투입하는 거. 이거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계속하는 게 그겁니다. 재래식 억제는
5: 예.
4: 알아서 해라 동맹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뭐 예. 전략적 유연성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예. 그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런
4: 예.
5: 취지로 말씀 저 해설을 해주셨고요. 북한이 예. 지난 8월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700km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역세 간격이 있던 미사일 도발의 기술적 완성도. 이거는 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런 발사가 담고 있는 군사적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4: 일단은
5: 네.
4: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시험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인데
5: 네.
4: 자, 이 시험 발사하는 시기를 가급적이면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것들과 맞춰서 하면서
5: 네.
4: 나름 그 안에 메시지를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거리 7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이건 북한이 지금 주력으로 쓰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하고 있는 KN-23의 개량형
5: 네.
4: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연장된 이 형태의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5: 네.
4: 이게 실전 운용 가능한 단거리 핵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사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사실 이제 뭐 미국이 트럼프가 대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 네네.
4: 자, 대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요구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사실은 같이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5: 그래요.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요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요. 자, 그리고
4: 그렇습니다.
5: 북한 저 미사일 비행거리가 700km 기록했다는 거는 이게 거리를 따져보니까요. 주한미군기지 후방 지원 전력까지 타격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궤도가. 그래서 북한의 SRBM 고도화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4: 또 사실 이게 700km급보다 더 긴 미사일들도 있습니다.
5: 그렇죠. 예.
4: 근데 이 700km급의 SRBM 이거 이 단거리 미사일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요.
5: 네.
4: 이거는 화성 11 계열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변칙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이라는 거죠.
5: 변칙 기동.
4: 적어도 변칙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5: 네.
4: 아, 그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미사일 자체만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5: 네.
4: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이 보고 있으면 600mm 방사포를 대량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예, 예.
4: 이 밤에 600mm 방사포가 사실은 사거리가 거의 400km에 가까워서 과거 스커드 미사일하고 거의 사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량으로 쏘게 되면은요.
5: 네.
4: 우리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 방어용 미사일을 발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투 같은 것들.
5: 네, 네.
4: 그러면 이제 그것을 소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더 이상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없을 때
5: 네.
4: 여기에 이제 핵을 실어서 공격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소위 섞어쏘기라고 하는 공격, 섞어쏘기 공격이
5: 네.
4: 단순히 이제 자폭 드론하고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만 섞는 게 아니라
5: 네.
4: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되게 싸게 많이 쏠 수 있는 방사포 같은 것들과 뭐 순항 미사일 혹은 지금 말씀드렸던 변칙 기동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쏘게 되면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5: 그래요. 섞어 쏘기 결합해서 하면 더 위험해진다. 자, 이제 미사일 얘기 한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관계 매우 긴밀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유도 기술이나 정찰 위성 관련 핵심 기술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뭐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주 핵심 기술은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좀 흔적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발견된 게 있습니까?
4: 일단은 뭐 스모킹 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은 없습니다.
5: 네네.
4: 근데 다만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5: 네.
4: 자, 2000

2014년 1월에 처음 1차 분이 발사될 때는 이 정확도 같은 것도 거의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네. 수 킬로미터 밖에서 엉뚱한 데 떨어지고 이래.

0: 경우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북한이 지금 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하는 역할들.
1: 네.
0: 사실 러시아가 쓰는 포탄에 거의 30에서 뭐 많게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북한이 제공한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1: 네.
0: 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1: 그래요.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작권 우리가 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한미훈련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무대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그 전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갈 길이 뭡니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0: 예.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군이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1: 네네.
0: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1: 네.
0: 올라가는 동안 북한은 더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실제 전쟁을 통해서
1: 네.
0: 이
1: 실전까지
0: 하면서
1: 예.
0: 그 이 실제 실전 경험을 쌓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1: 네.
0: 자 우리도 굉장히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전작권 전환을 뭐 일정에 따라서 뭐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한다 어쩐다.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실제 전환한 이후에 한미가 훨씬 더 같이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되지 않느냐 여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1: 그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 핵심이다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핵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0: 예.
1: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와중에 북한 핵무기가 57개 있다 이런 말을 툭 해버렸어요. 자, 이 수치가 양욱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군사 혹은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하고 좀 비슷합니까?
0: 예, 저희 전반적으로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1: 네.
0: 북한이 50에서 60발 정도의 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1: 네.
0: 실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1: 네.
0: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결국 그 숫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1: 그래요.
0: 다만 이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예, 북한이 지금 아직 실전 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1: 네.
0: 북한이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는 전술 핵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게.
1: 그러니까
0: 북한이 구형 탄두
1: 네.
0: 이제 2016년에 그 5차 핵실험하고 2017년 6차 핵실험 했을 때 썼던
1: 네.
0: 그 탄두들이 57개 정도 있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한 거죠.
1: 전술핵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0: 맞습니다. 전술핵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1: 네네.
0: 완성이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북한이 핵물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완성됐다 판단이 되면 양산에 들어가서
1: 네.
0: 100발 이상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1: 아, 그래요.
0: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까지 언급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쨌든 지금 스탠스, 우리의 스탠스도 그렇고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현재로서 이 스탠스는. 근데 트럼프의 어떤 지금의 행보나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자, 북한과 대화를 막 꼭 하고 싶고 그다음 국제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 이 시선도 돌리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로 선회할 그런 가능성은 위원님은 있다고 보세요?
0: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보면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1: 네.
0: 특히 그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났을 때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1: 네.
0: 그때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존 볼튼 같은 이런 그 나름 노련한 관료들이 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1: 네.
0: 전부 예스맨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1: 네.
0: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반면에 이 북한에 핵을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미국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 거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1: 네네.
0: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1: 네. 미국의

0: 보수적인 어떤 띵크탱크나 이런 부분에서도 딱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미국 그 사이드에서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핵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1: 예.
0: 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우리의 의사를 미국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거의 이제 상대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국가론 계속 강조하고 있고.
1: 예.
0: 이런 가운데 야, 우리가 정말 패싱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핵무장론을 또 거론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욱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자체 핵무장하려고 할 때 득이 큽니까? 실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1: 현재로서는 네. 실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0: 네.
1: 국제사회와 같이 가면서 이 경제가 버텨주고 있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했듯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정치 환경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추진한다.
0: 네.
1: 그럼 저는 그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게 될 경우는 국민 전체가 입을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하면
0: 네.
1: 만약에 미국과의 동맹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우리에게 해구산 제공되는 해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 네.
1: 그러면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0: 자, 그랬을 때.
1: 그런 상황이 오지를 예. 않길 바라뿐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지금처럼 미국의 해고산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그 포맷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무런 제약도 없고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는 거죠?
1: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위원님. 국방부가 2023년 창설했던 드론 작전사령부 폐지하고 정책 수립 전력화 수립에 집중하는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드론이 전쟁의 양상, 전쟁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평가도 이제 최근에 전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저 위원님 보시기에도 드론 그 어떤 활용하는 전쟁 이 부분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1: 뭐 당연합니다. 이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0: 네네.
1: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 병력을 실시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로봇이라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 로봇도요. 사람이 하나하나 이걸 붙잡고 원격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커다란 야 이 목표를 제거해라고 하는
0: 네.
1: 커다란 임무 지휘를 하면 그 실제 통제하고 교전하는 거는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AI가 하는
0: 그렇죠.
1: 그런 형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방부에서 보면 50만 뭐 드론 전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 예. 50만 드론 전사가 필요가 없어야 되죠.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로봇을 조종할 시간이 없습니다.
0: 그럼 방식이 잘못된 거라 이거죠?
1: 예, 또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선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실제 우리 전장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 보고 있으면은 결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드론 전문 부대를 잘 키워내서
0: 네.
1: 이 인원들이 이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얼마나 드론을 많이 생산해서 꾸준하게 마치 탄환 대신 쓸 수 있게 소모할 수 있게 하느냐.
0: 네.
1: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잘만 활용되면 정말 효과적이고 더 위협적일 수 있고 사람의 어떤 생명을 직접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전투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1: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0: 네.
1: 이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면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토 국가들이 자 어떻게든 이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0: 그래요.
1: 예.
0: 예. 그리고 위원님,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도

0: 4K드론 전력화하기 위해서 좀 이거저거 많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갖춰왔을 텐데 지금 우리 드론 전력 수준은 한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1: 대한민국은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항공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 있으면
0: 네.
1: 그 한국판 루카스 드론을 뭐 해상에서 날리다가 추락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0: 네네네.
1: 이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0: 네.
1: 실제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또 나오는 거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결국 일단 많이 해봐야 된다.
0: 많이 해봐야 된다. 실전을.
1: 예.
0: 연습도 많이 해보지만 지금 북한은 지금 실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1: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래요. 그 관점에서 연관되는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드론 탐지 타격 안티 드론이라 그러죠. 그 체계 도입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그 핵심 군사 시설에 안티 드론 자산을 실전 배치하는 뭐 대응 태세라 할까요?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그런 대응 태세는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1: 대드론 전력이 빠르게 보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0: 네. 네.
1: 이게 수도권 전체라든가 주요 군사 시설을 저비용 드론의 대량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정도로 촘촘하게 다층 방공망이 형성이 됐냐.
0: 네.
1: 솔직히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0: 그래요.
1: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비용 드론의 대량 공격이라고 하는 이 상황.
0: 네.
1: 아직은 북한이 그 준비는 상대적으로 덜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준비를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빨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0: 빨리 준비하고 시급하게 이렇게 갖춰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방공망하고 드론 방공망은 조금 다릅니까? 아니면 그 일체식입니까? 어떻게
1: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공격 드론 한 대가 예. 수백만 원인데
0: 예.
1: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방공 미사일 쓰는 게 뭐 수억 원짜리 미사일로 이거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혹은 이란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0: 네.
1: 결국은 적이 값싼 수단으로 공격하면 그것에 걸맞는 저렴한 수단, 뭐 예를 들어서 전파 방해처럼 소프트킬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격 전용 드론
0: 네.
1: 비슷한 가격 저격 전용 드론이나 레이저 훨씬 더 싼 레이저 같은 걸로
0: 네.
1: 하드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수단에 맞는 것을 결합하는 그런 노력이 핵심이다.
0: 네.
1: 지금 굉장히 일선에서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가 많이 궁금했던 이제 그 무인 드론 요 질문 좀 집중적으로 드려봤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선 단순 무기 납품을 넘어서서 무인 체계와 AI 결합. 자, 무기 시스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전체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내 방위 산업이 이런 미래전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K-방산의 현재 지금 경쟁력은
0: 네.
1: 좋은 전차를 만들고 뭐 자주포를 만들고 뭐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0: 네.
1: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반도체 기반에다가
0: 네.
1: 대체 여기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사실 드론 이런 것과 AI를 잘 결합해서 사람처럼 쓰는 게 이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서 이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무기 하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전체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체계 연결을 얼만큼 잘 하느냐. 사실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뭐 팔런티어나 암둘린이나
0: 네.
1: 이런 체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0: 아, 체계 연결. 자, 그리고 위원님,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 위한 엔진 시험 정비 정황 지속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추가 발사를 감행할 때 정찰위성도 또 북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조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찰위성
1: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찰위성이
0: 네.
1: 지금 현재 북한이 올리는 거는 마치 그냥 일반 우리 상용 디지털 카메라 정도 수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정도 수준이라고 폄하를 하는데
0: 네.
1: 사실은 그게 만약에 그런 정도의 해상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서

0: 실시간 정보를 획득해 나가는 거죠.
1: 네.
0: 사실 그러니까 핵을 쓰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이제 이 위성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2023년 두 차례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할 때 보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받았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평가를 하거든요.
1: 네네.
0: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북러가 서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찰 위성의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에서 보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시도하고 있고요. 북한, 러시아, 중국은 더더욱 갈수록 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향후 한반도 둘러싼 안보 환경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또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 뭐 일단은 네. 우리가 이 그 어떤 이 국가들 간의 충돌 그다음에 네. 강대국 간의 충돌 여기에 중심이 되거나 혹은 그 최전선이 돼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는 중요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나름 어떤 그런 그 외교적 마찰이라든가 군사적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1: 네.
0: 누가 우리의 아군이고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국가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경험까지 더하고 있는데
1: 네.
0: 한미 동맹은 재래식 방위가 약해지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을 공격한 데 대해서 미국이 우리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1: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슬람 그 법률에 눈에는 눈, 이에는 네. 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똑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 소속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0: 네.
1: 피격된 이란 유조선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고요. 미군의 드론이 발사 미사일이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0: 네.
1: 말 그대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매체인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0: 네.
1: 이란의 미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서 썼던 기존의 대응법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방공기지, 레이더 시스템, 기뢰 부설시설, 통신시설 등을 목표로 이제 공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앞서서 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미군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정오 우리 시각으로 2일 새벽 1시쯤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최근에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그리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했고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요, 미군의 공격으로 100개의 목표물이 공격을 받았고
0: 네.
1: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25발을 요르단에 발사했습니다만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 가운데 10발은 요격됐고 남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습니다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에서도 1일 날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맞선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이란, 이란과 미국이 공격, 보복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다시 전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해운사 선박이 피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 네, 맞습니다.
0: 구체적인 피해 상황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1: 네. 일단 지금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0: 네.
1: 현지 시각으로 31일 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우리나라 해운선 장금상선소의 선박 한 척을 포함해서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됐다고 합니다.
0: 네.
1: 이 장금상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선박은 세네갈 프로스페리티오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속의 유조선인 시드로가 공격받았다고 하는데요.
0: 네.
1: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박명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0: 네.
1: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선박의 피격 시점이 30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 내에 있는 이란의 로켓 공격 발사된 두 곳이 미군의 공습으로 공격받은 그 바로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이제 이란 쪽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번 공격에 대해서 배후를 아무도 자처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장금상선 소유의 선박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피격 유조선들이 장금상선 관련사가 재용선 위해서 준비했던 선박이고
0: 네.
1: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관리 대상 선박은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선박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박 관리 업체인 케이플러 자료를 보면은
0: 네.
1: 전쟁 발발 전인 1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이 거의 하루 평균 100척이 넘었는데 지금은 10척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이 총 26척인데요. 이 중에서
0: 네.
1: 24척은 다 빠져나왔고 지금 나머지 2척만 남아있습니다.
0: 자. 다음은 네팔 대홍수 소식 조금 짚어볼게요.
1: 네.
0: 자, 우리나라 신속대응팀과 네팔 군이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찾기 위해서 합동작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은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조대도 네팔에 도착했어요.
1: 네.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조대는 뭐 소방관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된 팀이고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까지 이번까지 합치면 12번째 작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튀르키예 대지진도 갔었고요. 그리고 2015년 네팔에서 지진 발생했을 때 그때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팔 측 요청으로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조대가 네팔로 갔고요. 오늘 오전에 군용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네팔 카투만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외 긴급구조대는 구호대는 현지에서 정부 합동 신속팀과 함께 만나서 구체적인 수색 구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베이스 캠프 위치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먼저 실종자들의 최종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신호 추적 작업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급에 따르면 카투만두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우선 현지 선발대로 나가 있는 신속 대응팀과 접촉을 했고 네. 현지 상황을 먼저 공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베이스 캠프 설치를 해서 현장 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와 시차가 3시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0: 네.
1: 당초 베이스 캠프는 말씀드렸던 2015년 대진 당시 코이카가 누아코트에서 설립한 병원을 갈 거란 얘기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전염병 우려 때문에 후보지에서 제외가 됐고요. 현재는 비수도 지역의 베이스 캠프를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장비도 같이 가져가는데요.
0: 네.
1: 고해상도 드론 6대를 비롯해서 음향, 영상,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체인톱 그리고 수중 펌프를 가져가서 수색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발전소 터널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네.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성능 장비들과 함께 구조 전문 인력들이 합류한 만큼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 범위도 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1: 한편 주말에 현지로 급파된 20명의 신속 대응팀은 소방청 인력 9명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들로 꾸려졌고요.
0: 네.
1: 지금까지 라수아 지역 둔치에 들어가서 수색을 벌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헬기도 띄워졌고 드론 띄워졌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둔치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 예상 지점 중 하나로 지목한 위어댐 근처라고 하는데요.
0: 네.
1: 수색팀이 둔체, 위어댐 그리고 위어댐 하류 지역에 있는 여러 곳들을 살펴보고 있고 네팔군도 함께 도보로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두산 에너비트 소속인데요.
0: 네.
1: 에너비트 측도 임찬 헬기로 공조수색을 진행했습니다만 소득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제 휴대전화 신호 추적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우리 신속대응팀 네. 또 긴급구조대 좋은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주제를 네. 바꿔볼게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지냈던 존 볼튼
1: 네.
0: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위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1: 네. 존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0: 네.
1: 사실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0: 틀어졌죠.
1: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0: 네.
1: 자리에서 떠나고 나서 책도 내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보수 인사입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위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1일 날 워싱턴 DC에서 한미연구소 주최하는 화상대담에 참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났고 그때
0: 네.
1: 굉장히 인상 깊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19년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그러니까 북한 땅에 들어선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0: 네.
1: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가는 거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 이유가
0: 네.
1: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경우 의회를
0: 네.
1: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문제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를 밝혔는데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 상황도 얘기를 건넸습니다. 뒷이야기를
0: 네.
1: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 원을 타는 게 어떠냐. 우리가 평양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0: 네.
1: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래서 그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 아닌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요.
0: 네.
1: 북한 측에서 미국의 상황을 역이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뭐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굉장히 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관할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1: 네. 쿠팡 측에서 그동안에 미국 정계 관계를 상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이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 이런 점을 부각했는데요.
0: 네.
1: 막상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에 관할 건이 없다 이렇게
0: 그때
1: 말을.
0: 그때 유리한 점만.
1: 맞습니다.
0: 이렇게 취하는군요.
1: 네. 말을 바꿨습니다. 1일날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사전 변론 회의가 있었는데요.
0: 네.
1: 말을 바꾼 겁니다.
0: 와.
1: 그래서 이제 판사도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었고요.
0: 네.
1: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미국 법원을 가져왔냐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쿠팡 측에서는 말을 바꿔서 이게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쿠팡 측 대리인은 주장을 했었고 하지만 쿠팡 측 피해자를 대리 변호사들은 이게 사실은 쿠팡 측에서 이 쿠팡 회사가 미국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 INC 소속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 다룬 것이 맞다라고 해서 양측 간에 아주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 관련 얘기부터 해봅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한 혐의 받는 부

0: 주목 경장이죠. 어제 결국 자백을 했다고 해요. 업무 부담의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자백 내용 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었나요?
1: 근데 사실은 뭐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자백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 본인 업무가 과중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건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직장인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직장인이 솔직히 대한민국 직장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0: 뭐 거의 없죠.
1: 그런데 그거를 그냥 범죄의 동기라고 하기에는 이게 범죄 동기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맞나?
0: 저희가 옛날에 어떤 비판적인 보도를 해서 공무원 찾아가면 열이면 열다 인력탄 얘기. 인력.
1: 그렇죠.
0: 인력이 없습니다.
1: 인력 일 네. 많다.
0: 일 많고 인력 없다.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네.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어떤 이유 말하자면 범죄성이나 공격성 이런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프로파일러를 5명이나 투입하고도 그 정도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 아 이게 너무 좀 겉핥기 아니야라는 느낌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0: 우리가 항상 제가 오프닝 멘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1: 부족하고 그게 의도적인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드는 거는 그냥 개인 일탈로 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파악해놓고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면 그게 경찰한테 편하니까.
0: 조금 더 충격적인 팩트가 저 이렇게 퍼지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드나요?
1: 그러니까요. 그런 네. 저도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 네네. 이걸 뭐 보고 나서. 아니길 바라는데 굉장히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 그냥 대충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그 다섯 명이나 달라붙어갖고 했는데 뭐야 이건.
0: 업무가 과중해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다 종결했다?
1: 그걸 프로파일러를 붙여갖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 경찰이 해도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공식 발표는 이거였고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고 다시 검찰 내에 행동 분석가들이 또 있습니다.
0: 아,
1: 장유희 사건처럼
0: 예, 예.
1: 또 이렇게 밝힐 때 또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검찰에서는 눈을 켜고 다른 거 밝혀냈다고 하면 이때 그러면
0: 경찰은 또 뭐 했어?
1: 그 뭐가 됩니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업무량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어느 공무원이 업무가 많지 않냐. 뭐 살인적인 데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면 그걸 업무량 갖고 그래서 사람 실종을 허위 종결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어떻게 SOS를 쳐가지고 그걸 나누든지 했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1: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
0: 받아들였잖아요.
1: 그러니까 좀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일주일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0: 네.
1: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이게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업무가 많으면 나머지 팀원들은 뭐가 됩니까?
0: 그러니까요. 나머지 팀원들은 다 논 거네.
1: 그러면.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유독 이 사람만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막내라서 몰았다. 뭐 괴롭힘이 있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괴롭힘도 있었고 업무도 많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뭐가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업무량 많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까 좀 걱정입니다.
0: 그래서 뭐 브리핑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뭐 많았는데 뭐 책임감도 부족했고 뭐 이런 저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1: 그러니까요.
0: 나왔어요.
1: 그리고 나태함이다.
0: 아 그러니까.
1: 뭐 회피적이다.
0: 아, 그러면 저도 참 의외였어요.
1: 그러니 그럼 회피적이면 지수가 네.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그 지수에 얼마의 지수가 이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전문성 있는 것도 제주경찰청의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네. 발표하는 데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지
0: 네.
1: 나태하고 그 뭐 이렇게 회피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아 이건 좀 너무 네. 좀 뭐라고 하나 좀 약하지 않느냐.
0: 그래요. 예. 자, 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 밝혀지는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고 장미란 씨 사인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에 타살 가능성 낮다. 목매물로 보인다. 뭐 그때도 뭐 여러 가능성 열어놓는다. 뒤에다 살짝 그 말을 붙이긴 했는데 지금은 부패 돼서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 조금 변했어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한다. 애초에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제 국회 나와서 대답하면서 아, 저도 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사인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경솔하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대답한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건 부적절한 건 명확한 맞습니다. 본인이 네. 또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유명
0: 사인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건데.
1: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는 것과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그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찰의 명예도 관련된 건데 이거를 그냥 추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다 듣는 국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너무 경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됐고 그래서 국수본부장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0: 네.
1: 명확히 말씀하신 거는 부검 감정서 상에는 국과수에서는 불명이다. 부패한 불명이다. 그 뒤에 단 뭐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메인을 얘기해야 맞는 거지
0: 네.
1: 부차적인 가능성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홍석기 본부장도 얘기하신 겁니다.
0: 그래요.
1: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정해면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간에 쫓기고 막 뭐가 계속 뭐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뭐 조금 간단한 질문에도 그러니까 뭐
1: 움츠러든 거죠.
0: 움츠러들어가지고 막 대답을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1: 나온 상태가 됐는데 적어도 기관장이고
0: 네.
1: 13만 경찰 책임지는 수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됐죠.
0: 그러니까요. 예. 자 경찰 고위급 인사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허위 종결 사건 책임 문제로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경찰청장 원래 승진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승진이 취소됐는지 어쨌든 승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위 종결 사건 어떤 식으로 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크게 두 줄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책임을 누구까지 지냐 하나하고 또는 이런 실종 사건의 체계를 어떻게 세우냐.
1: 그렇죠.
0: 이런 부분이겠죠.
1: 어쨌든 제주경찰청장은
0: 네.
1: 다른 지방청의 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0: 전보네요.
1: 왜냐하면
0: 수평적.
1: 그렇죠.
0: 네.
1: 치안감에서.
0: 참 정감은 안 된 거네요.
1: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건 명확히 문책성이 맞죠.
0: 아, 그러네요.
1: 그럼 당연히 이건 문책성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물은 건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네. 두세 가지의 부분에서 지금 서장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0: 네.
1: 지금 청장은 어차피 책임을 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팀장, 과장, 서장 이 관여도에 따라서 처벌이나 네. 처벌이 아니면 징계 어디까 이것을 명확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뭔가 교차 결제가 안 되는
0: 네.
1: 그러니까 하급자의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그 시스템은 분명히 바꿔야 되고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되느냐. 인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 아니면 영상으로 보든지.
1: 영상으로 예. 보든 아니면 진짜 이거를 같이 만난 걸 피해자를 아니면 가족을 대면한 걸 찍어서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0: 네.
1: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0: 네.
1: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뭐냐면 장모 씨의 사인은 부분은 사실 이거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께서는 이게 뭐 사실 굉장히 강하게
0: 예.
1: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과하신 거고. 근데 심중이나 충정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네.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0: 그래요. 자, 시간 많이 남지 않았지만 주제를 바꿔볼게요. 중국 여성 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 강사 신상 정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정창성이죠. 자, 살해된 학생 시신 전국으로 이제 유기돼 있다고 해요. 자, 범행의 잔혹성 또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 거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1: 기본적으로 그 살해는
0: 네.
1: 계획적으로 한 거가 맞고.
0: 네.
1: 이제 저기서 모는 거는 살해의 잔혹성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정된 거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유기를 진짜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물론 놀라운 일이는 이거
1: 놀랍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유정 사건이라고 하면 고유정도 제주도에 딱 김포에다가 유기한.
0: 예, 예.
1: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정창성이란 자에
0: 그거 안 들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1: 제가
0: 게?
1: 제가 보기에는 안 들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극단적인 집착을 가진 반사회적 인격자들은 자기 게 완전히 되려고 하면 못 찾는 공간에 흩뿌려 놓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남들이 못 찾게? 네.
1: 우리가 보통 뭐냐, 짐승, 여기 그 포식자들이 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초원의 포식자들이 이거를 막 흩뿌려 놓지 않습니까? 못 찾게. 아. 자기만의 공간을 찾는 형태의
0: 그런 심리가 또 있군요. 네.
1: 그러니까 이 자는 확실히 사이코패스 검사부터 시작 반사인격적인 검사를 반드시 해서 네. 명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인멸도 하고 심리적인 만족도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이제 정창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직은 안 나왔죠.
1: 안 나왔지만은 연인 관계는 아닌 걸로.
0: 아, 그래요.
1: 왜냐면 이건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스토커들이나 에로토매니아, 애정 망상증 범죄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연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피해자도 중국인, 피의자도 중국인.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한국입니다. 이럴 경우 정창성이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럼 중국에서 송환 요청을 해야죠.
0: 그렇죠.
1: 그런데 요청을 할까요? 뭐 한다는 얘기 있는데 정식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송환을 시켜주면 안 되니까 사법주권의 문제가
0: 그러니까
1: 아무리 그 뭐 잔혹한 범죄자를 하더라도 우리 사법 관할에서 발생된 거는 일단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 쌍무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 처리인데
0: 네.
1: 처벌은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건 모두 참 우리 사회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대행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 경찰 신뢰를 어떤 방향으로 또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1: 다른 거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원칙을
1: 뭐 무슨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경찰의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0: 네.
1: 지금 문제가 실력 없고 비전문적인 형태에서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딴 생각 말고
0: 네.
1: 기본기에 충실하자.
0: 네.
1: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에는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0: 네. 원칙을 세우고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숨기지 말고 공개해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디도의 Thank You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저녁까지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사이에 동해안과 산지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오늘처럼 소나기가 5에서 40mm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어도 내일도 더운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경남,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 오늘 경주와 양산이 34.2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내일까지 폭염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지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번 주 말에는 30도 이하로 낮 기온이 점차 내려앉는 곳이 많아지겠고요. 아직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남아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제주가 25도, 여수 26도 등으로 후텁하겠고 서울은 22도, 광주 대구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제주가 31, 세종과 대구가 29, 광주 33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내일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용인 성평득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중 유지 논란과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올랐습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다시 대일환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내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의원이나 장관직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가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즉답은 피한 겁니다. 용 후보자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젠더폭력 이슈에 대해 많은 일을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 여성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며 쌓여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 정부가 내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내일 회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위원회와 공동기관 등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경찰개혁 문제 등을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 신고 사건부터 주식 문제까지 정부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대응 기금 등은 전략적 예산이자 민생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거시 경제 회복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경찰 수사 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 여당의 정책 못 믿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검찰 보안수사권 원복부터 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고 보안수사권마저 없앴으니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올랐습니다. 최고 가격제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1년 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통신요금을 50% 인하한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4: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는 14.2% 상승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7월에 15.5%보다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더 올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출하량 증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오른 건 휴대전화 요금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료는 26.7%나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빵과 과자 등의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가공식품은 1.5% 상승률을 기록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는 3.4%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가 사라져 8월보다는 낮겠지만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첫 언론 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비거주자 차등 완화 수정안에 대해서 차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거주의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는 앞으로 10일간 실종된 한국인 9명 등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에 들어갑니다. 수색견뿐 아니라 고해상도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의 첨단 장비를 동원한 수색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구성되는 구호대입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 당시에도 파견됐습니다. 이번 파견 역시 네팔 정부의 지원 요청으로 구조활동을 돕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먼저 간 신속대응팀과 합류해 이르면 내일 오전부터 현장 수색에 투입됩니다.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나서기 전 오늘은 네팔 측과 협의해 베이스

0: 캠프를 차리기 위한 현장 답사도 진행했고 베이스 캠프 위치는 바타르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인 지상과 공중 수색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형이 험준해 실종자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실종된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색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의 초기 사건 대응이 부실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스토킹을 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장윤기를 피해 이사하겠다며 신변보호만 요청했고 경찰은 장윤기에 경고장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고생이 장윤기로부터 살해당한 뒤 광주광산경찰서는 스토킹 성폭행은 여성 청소년과 살인은 형사과가 각각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분리수사가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여고생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박 전 본부장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주장도 묵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국수본 간부들의 대화 등을 토대로 분리수사 지시가 수사 지휘권을 벗어났다며 박 전 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과 수사팀원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미군이 이틀 만에 다시 대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즉시 보복작전을 개시했고 미군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수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어질 거란 주장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틀 만에 다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관련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해 조처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역시 이란 남부 주요 항구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호르무즈 해협의 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파르스 통신은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미군의 폭탄이 떨어져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달 30일 이란이 기뢰장착 미사일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 준비하는 게 포착됐다며 라라크 섬을 타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등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는데 이번 공격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보복한다면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공격은 대기 중이라며 그 공격 뒤에는 이란에 남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란도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결정적 작전을 개시했다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과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다수 사망했다는 주장도 이란 측에서 나왔는데 아직 이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에너지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는 일개 해역이 될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석유가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거라며 대이란 추가 제재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이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측의 교전이 다시 상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해운사 잠금 상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국적선과 한국 선원의 피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에 대해서 우리 국적선이 아닌 라이베리아 선박으로 국내 해운업 등록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집단 소송 첫 심리가 뉴욕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임을 강조해온 쿠팡은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4: 현지 시각 1일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0: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뉴욕 법원 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한국이 아닌 뉴욕 동부 연방 법원서 다뤄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앞서 뉴욕 동부 연방 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7,800여 명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서울회생법원 회생사부는 오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인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관계인 집회에서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흑자점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회사 자체적인 인수합병 M&A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인 엄지성이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두 경기 연속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스완지시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엄지성이 와퍼드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8분 애덤 아이다의 패스를 받아 선제 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아이다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넣어 추가 골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엄지성은 한 골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엄지성은 더비 카운티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한 골 1도움에 맹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엄지성은 와일드카드로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독일 샬케 공사로 인대돼 5년 만에 독일 무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귀국한 고우석이 프레야구 LG와 계약기간 1년 연봉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연경엽 LG 감독은 고우석을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가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 통산 네 번째 출전합니다. 임성재는 단장 추천으로 합류해 김시우, 김주영과 함께 인터내셔널 팀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286톤급 견인용 예인선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모두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배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50대 남성 선원 1명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인근을 항해하던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현재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에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랍자들은 현지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된 지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이 부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또 모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면담하고 제주경찰청 앞에서 담당 경찰관인 부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용 의원이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방문해 가족들과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임에도 오히려 자신과 피해자들의 권력관계 차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재창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00만 원

6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 경전철 부평역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충남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 새벽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경제부총리 교체에 이어서 김영범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경제라인이 전면 재편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임명 하루 만에 해임됐고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대대적인 당무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를 대표하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경제라인 전격 교체의 의미와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여야 지도부의 이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김영범 정책실장의 정격 사퇴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부총리 교체에 이어서 대통령실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정책실장까지 물러났는데요. 이번 사퇴를 단순한 뭐 인적쇄신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뭐 책임을 지는 그런 인사로 봐야 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1: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아, 두 가지 의미 있습니까?
1: 이번에 이제 경제팀 교체를 보면 네. 먼저 발표가 된 건 구윤철 재경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김인덕 장관하고 두 사람 교체가 발표가 됐는데 그 개각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최근 지지율 떨어진 것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텐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 정책 실패가 분명한 네. 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그런데다가 이제 김영범 정책실장이 당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정책을 나와서 설명하고
0: 홍보했죠.
1: 네, 홍보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차관 두 분이 그러니까 승진 형태로 이제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거고

0: 정책은 연속성을 담보하는데 이 책임은 단절시킨다?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나왔어요. 저는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김영범 실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이제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했는데 네. 이게 대외 협상 문제도 있고 그 특히 이제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 문제나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권해서 그만두지를 못했고 본인이 그만둠으로써 정책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분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소회까지 밝혔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김윤철 실장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이 저는 마지막까지 아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루 이제 그 대외 경제 정책이나 국내 경제 정책이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획 능력이나 뭐 정무적 감각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1: 김영범 실장이요. 네,
0: 그런 후임자를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 집행에까지 이렇게 많이 나서지 않는데 너무 그림자가 큰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쥐고 집행까지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그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내각만 바꿀 게 아니고 청와대도 누구 하나 내놔야 된다. 근데 뭐 이제 무슨 AI 수석 이런 건 후임자를 채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 정책 평가나 쇄신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영범 실장 교체라는 카드를 손에 들고 있다가 결국엔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다 같이 발표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갑자기 며칠 지나서 갑작스러운 뭐 경질이야? 저게 교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 이번에 개각하는 거 보고서 네. 이 정권의 특징을 저는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특징이
2: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도 그게 툭 던져요. 그리고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아 이건 아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고시원에 욕조 만들겠다는 것도 툭 던졌는데 청년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니까 또 없던 걸로 하고 이것도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개각을 했어요. 개각을 했는데 반응이 영 안 좋거든요. 개각에
1: 네네.
2: 대해서.
1: 네.
2: 이게 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반응을 보고 또 이 김영범 실장을 추가로 저는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그리고 근데 청와대가 한 얘기를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청와대는 뭐냐면 이번 개각이라는 것이 수정과 책임은 아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다.
1: 그러니까 경제 느낌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2: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런 언급을 또 국민 여론이 그걸 받아들일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원래 또 그러고 개각을 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지지율이 오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다른 이벤트하고 합쳐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책임도 아니라 그러고 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럼 새로운 분위기 거기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높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좀 힘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좋게 말씀하시면 여론을 잘 살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아닌 것은 빼고
2: 근데
1: 뭐 이런 식으로
2: 계속 반복이 돼요.
1: 네.
2: 인사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습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습관적으로 여론을 좀 살피는 편이다라고
2: 뭐
1: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게 아니고 네. 하관 막 바꾸죠 이렇게.
1: 좋게 말씀해 주세요. 네.
2: 알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3: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그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네네.
3: 다만 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 정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이제 뭐 부동산 세제 이런 민생 물가 이런 민생 문제라는 부분이 이제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경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을 경질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했다면
1: 네.
3: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이제 문책성 인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인식되게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비판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네.
3: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1차 개각 때 관련 장관들을 교체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주도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놔두느냐 이런 비판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많은 그 이후에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1: 그 지점이죠.
3: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저는 교체의 어떤 그 정치적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정책실장을 왜 바꿨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기존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패나 아니면 어떤 성과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만약에 인사를 했다면 좀 다행스러운데 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정책은 괜찮은데 이게 홍보가 덜 되고 또 이게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인사를 했다면 저는 대통령이 기대하는 국정 지지율 회복에 반등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청문회 이전에 이번 개각의 의미와 현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저는 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4: 일단 이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거예요. 처음에 이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은 건 만약에 정책실장을 교체하게 되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그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1: 아,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 했던 네, 것이다.
4: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개각의 기본적인 성격은 문책성 인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1: 네.
4: 문책성이지만 지지율의 하락 때문에 쇄신성 개각도 되는 거죠. 문책과 쇄신의 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애매했던 게 재정과 국토부 장관을 이제 교체하면서 그것도 저는 경제성 인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차관들을 기용했잖아요. 승진 기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정책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와 국토부 경제부처니까 이걸 교체를 하는데 외부에서 소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네. 외부에서 소외하거든요. 네.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는 문책성 인사고 쇄신성 인사라면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밑에서 올렸죠.
4: 그러니까 이 과연 이 개각의 성격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그 컨트롤 타워인 정책실장을 안 바꿨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4: 도대체 이 성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여론에 부응한 건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참 힘들게 됐다고 좀 보는 게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1: 기조 바뀌지는 않는다고
4: 보세요.
1: 보세요.
4: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직후인가요? X에 그 쓴 글이 있어요.
1: 네.
4: 그 강력하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지금의 우리 경제 기조가 맞게 가고 있고 있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4: 아닌데 이제 어떤 정책의 방식이나 예. 속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의 실무 책임자를 장관으로 승진 지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경제 기조나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1: 바뀌지 않을 것이다.
0: 아니 근데 이제 네. 1년 3개월 됐잖아요. 정부 출범한 지. 근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 너무 이른 얘기도 하고.
1: 이릅니까?
0: 네. 뚜렷하게 그렇게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부분적인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그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불러올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결과를 미리 네. 예측하지 않고 우리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건 맞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1: 뭐 부동산에 대한 민심도 좀 안 좋긴 하잖아요.
0: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보완이 필요한 거지 큰 틀에서 틀렸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에서 그냥 문제 제기하는 그런 류의 얘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다만 이제 이걸 왜 그럼 분리해가지고 했냐. 기왕에 그 개각의 효과를 높이려면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고 교체하는 걸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1: 네네네.
0: 약간 정무적으로 그거는 좀 미숙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승진 전보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서두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에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손발 맞춰가지고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빨리 어쨌든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들이거든요.
1: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0: 같고요. 원래 네. 정권이 1년쯤 되면 기획이 끝납니다. 그 기획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기획된 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용범 실장의 역할은 대체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좀 이 실행에 더 적합한

0: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1: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면은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었어요.
0: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게 떠밀려서 네. 이틀 사이에 인사나 개각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으니까 이게 또 이제 술을 하나 더 넣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 정부가 한번 슬쩍 비춰보고 아니면 바꾸고 아니면 바꾸고 이런다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꾸다 하면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2: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
0: 다만 이제 뭐 정책을 거죠. 너무 그렇게 귀를 팔랑팔랑하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3: 맞아요. 문제죠.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에 좀 보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아, 여론에 대한 반응성 높은 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실제로 정책이 실패했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오케이 정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조건은 뭐냐면 국민들의 신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은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응성하고 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려면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계획적으로 이런 식의 인상을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인상을 안 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 다 좋아요. 근데 세제 개편안은 원래 정부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건 원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나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 실패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가장 그 기본인 신뢰에 관한 문제를 정부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신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그 앞으로 이제 그건 해결할 문제고 이제 집권 2년 차예요.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 개각의 의미가 많이 반감됐다고 보는 게 어제 이번 개각은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잖아요.
1: 네네네.
4: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개각 안 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1: 지휘환기에
4: 예, 예상은 저기 법무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건 충원 요인이 생긴 거니까
1: 네.
4: 그 두 자리만 이제 보충할 거다. 소폭 개각하고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은 부담스러워요.
1: 네.
4: 그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중폭 개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 갔다가 안 간다 또 가는 게 그만큼 이게 급히 서두르는 간의 방증이거든요.
1: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4: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 빨리 서두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1: 네네.
4: 그러니까 저는 개각을 이용하려면 이 지지율 하락, 지지율 하락을 막고 뭔가 국면을 바꾸는 개각. 그 정치가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 개각을. 그 나쁜 네.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려면 화끈하게 써야 돼요.
1: 화끈하게 써야 된다. 네. 예.
4: 재경부 장관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 이제 경제성 인사 뭐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1: 네.
4: 그렇다면 그 밑에 차관을 올리지 말고 아예 외부에서 전문가 수여라든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같은 달 김용철, 김용범 실장 같이 교체하고 그러면 이 개각이 완전히 이 책임을 물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겠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네네.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김용범 실장을 처음에 갈지 않으려 하다가 여론에 떠올려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두 장관은 그 쇄신이라고 합니다만 문책성 인사가 개입되어 있는데 국토 재정경제부 근데 또 실무 책임자였던 차관을 올리고.
1: 네.
4: 그러니까 이 성격이 무슨 쇄신을 하는 국면 전환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미지가
1: 그러니까 좀 세세한
4: 반감됐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1: 개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세세한 디테일한 면이 좀 많이 부족했다.
4: 기본적인 기조를 안 바꾸려 하니까 이제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1: 옛날에는 막 장관 교체할 때 문책성으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5: 인사라는 부분이 네. 어떤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인식 상태 또 향후의 어떤 국정운영이나 방향성 이런 부분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개각은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나 컨셉이나 다 모호하다.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도 이 개각의 성격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각의 배경에 국정 지지율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국면 전환의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1: 네.
5: 그런 부분에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 개각 이후에 정말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그 전환이 온다면 저는 어떤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국정 동력만 더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정권 위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교체하면서 정책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2: 네.
5: 그리고 오히려 아 대통령이 비판 여론을 수용하는구나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 시그널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덤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대통령이 잘 판단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정이 바뀌면서 이제 경제 라인이 싹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그 내각은 무능한 거 아닙니까? 계속 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새로운 아니, 정책에 대해서
0: 문제가 아니고요.
2: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5년의 임기가 있잖아요.
2: 네.
0: 그러면 정권의 로드맵이라는 게 첫 해 로드맵과 두 번째 로드맵이 다른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제가 아까 첫 해에는 보통 기획을 한다. 그리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게 끝난 겁니다.
2: 네네.
0: 3대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행이 중요하고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그러려면 실무 경험이 있고 이제 부처 장악력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니까 차관 출신들을 저는 관료 출신의 차관들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 그거는 큰 틀에서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핵심 과제나 기조나 이걸 바꾸지 않겠다, 흔들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2: 네.
0: 다만 이제 정책 실장은 후임자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후임자 함화평이 나오는데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지금 대미 통상 협상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트럼프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통상 협상에 그 김정관 장관이 굉장히 깊이 그 참여해서 앞장서 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김정관 장관이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2: 네.
0: 또 뭐 과거에 지난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했던 이호승 전 수석 얘기도 나오고 홍성국 의원 얘기도 나오고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새로운 그 정책실장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지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디다가 강조점을 주는지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자꾸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소극적이었다. 이런 전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 네, 말씀하세요. 네.
5: 저는 이제 뭐 박 의원님 말씀 그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그 초기 정책에 입안했을 적에 그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는 이제 공감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본인 공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하겠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딱 아주 클리어하게 이건 뭐 야당의 주장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거에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여기 국민들은 여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2: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 문제라고
2: 알겠습니다.
5: 봐야죠.
2: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그림이야. 당연히 맞게 가겠죠. 대통령의 이제 기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ETF, 레버리지 ETF 문제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과연 새로운 정책실장이 오면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3: 저는 사실 뭐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정권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2: 그렇죠.
3: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보여줬던 것은 만기칠남형 대통령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생중계를 하고 국민들이 직접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하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뭐 이렇게 해봤자 국민들은 아 이게 뭔가 바뀌겠구나 혹은 여론에 대해서 반응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정책실장이 누가 되냐 물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그 말 안 나온 분 한 분 더 있죠. 2억 원 그 이 금융위원장 그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국민들의 인식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날 텐데
2: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그분도 경질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책실장으로 온다면
3: 뭐 그러니까 그런 함화평이 있다라는 뭐 얘기가
2: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4: 예. 만기칠남의 이 리더십 이건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이 만기 칠레면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과거 임금 시절에 왕조 시절에 대통령이 모든 걸 장악해서 하는 게 만기 칠레면이에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만기 칠레면이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본인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관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걸 처음에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 네.
4: 결과적으로 일단 데드크로스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 위에 오르는 거거든요. 전 대통령은 거대 담론에 너무 치우치는 걸 별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민생의 사소한 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4: 이게 결과 안 좋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개각은 저는 어쨌든 간에 국면 전환형 개각이다. 전 그건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국면 전환으로 개각해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개각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제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장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는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4: 논리적으로. 근데 기존도 안 바꾼다. 헷갈리는 거 도대체. 뭔가 실패했으니까 바꾼다? 근데 그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신뢰하니까 다시 장관을 올려. 그 김용호 실장은 원래 안 받고
1: 그런 건가요?
4: 그러니까 이게
1: 그 정도로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4: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1: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인가요?
4: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식이나 속도를 바꾸려 하는 거다.
1: 네네.
4: 기본 기조는 안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기조를 안 바꾸는 개각을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따 뭐 다른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각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분명히 시도한 건데 그럼 애도 불구하고 과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 개각이 유효할까? 아, 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아요. 청문회 때 이 후보자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미지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개각이다.
0: 제가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현 정부의 정책이. 근데 현 정부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장의 전문가들도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세금으로 집값 잡는 네. 거는. 그런데다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가구 비거주 일가구에 대해서는 원래 9억으로 내리려고 했던 그 종부세 이 공제 범위를 12억으로 그냥 놔뒀잖아요. 그리고 일가구 그 실거주하는 일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어요. 결국 감세 법안이 됐습니다. 보유세 한해서는. 물론 초고가에 대해서는 일부 세율을 높여가지고 증세가 이루어졌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게 큰 증세 법안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도세는 좀 늘어났죠. 그거는 중과를 유예했던 것을 그 유예를 중단하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중단해 놨던 거잖아요.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증세 법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거주하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문제인가? 제가 보기엔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일단 흔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면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른바 시장이라는 유령 같은 그런 어떤 그 이 여론이나 요구에 정책이 휘둘렸어요. 내내 그러다 네네. 망한 겁니다.
1: 네.
0: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러면 처음에 세제 개편한 대로 그대로 갔었어야 된다고
0: 저는 그대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1: 네.
0: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 네.
0: 그게 거짓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늘리지 않은 거잖아요.
1: 원래대로 갔으니까
0: 결국에 감세 법안이 됐어요.
1: 네.
0: 때문에 세금 올려서 집값 잡는다는 거는 실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선동일 뿐이지
1: 네.
0: 사실과 전혀 달라요.
3: 근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 동의하는데 김용범 실장의 문제는 사실 그 차원하고 좀 다르다. 뭐냐면 이분이 그 SNS에 너무나 그리고 이 기자들한테 말을 예를 들면 2026년 7월에 브라질에서 모든 게 리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의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1: 네네네.
3: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의도가 난 어떤지 모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죠, 사실은.
1: 근데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게 원래 환율이 1,500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3: 그렇죠.
1: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책 기조가 이거 뉴노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00원대 됐어요.
3: 네.
1: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3: 뉴노멀이겠죠.
5: 네. 어쨌든
1: 아, 그렇군요.
5: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문제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세자들의 어떤 맞아요. 고통으로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전 다 선의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순기능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역기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졌을 적에는 정책의 수정을 가져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1: 맞습니다. 예.
5: 그래서 저는 정책 기조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도구마나 너무 이념적으로 어떤 접근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5: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실장이나 이제 경제라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 어떤 또 쇄신의 또 의지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길게 다뤄봤고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한미정 님께서 그래도 정부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최성현 님께서 저도 지금은 정부 정책을 좀 지켜봐야 할 시기라는데 동의합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반대되는 의견은요. 김명수 님께서는 ETF 사태 책임이 가장 큰 문 아닙니까? 사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석준 님께서는 아무리 2년 차 정부라도 정책 기조에 수정 없다? 이거는 좀 관대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찬반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사실 지금 이번 개각에 가장 큰 논란이 커지는 인사 가운데 한 분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뭐 1990년생이시고 뭐 장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기본소득당 인사를 입각시켰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그리고 범야권의 통합 이런 의미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 200% 공감하는 게 네. 이제 그 책임으로 개각 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평등 가족부는요 사실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1: 전 장관이요.
3: 현 장관이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1: 네네네.
3: 일을 잘한다. 두 번째 성평등 가족부는요. 사실은 그렇게 막 개각을 해서 그 개각의 엄청난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처는 솔직히 아닙니다.
1: 네.
3: 예? 그런데 그렇게 평가도 좋고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장관을 이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장관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있는 부서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근데 그렇게 막 그 정권에 뭐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라는 장관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서 이 용해인 의원을 거기에 또 앉힌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다른 부서 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영 관리용으로 저 개각 카드를 대통령이 쓴 거죠.
1: 네네.
0: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당치도부 면담했을 때 우리가 왼쪽도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저 인사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뭐 김경수 특보라든지 몇 가지 AI 수석 그 이혜민 의원 뭐 이런 게 묶어서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원민경 지금 현 장관이 어떻게 장관이 됐냐면 강선우 사태 이후에 된 겁니다.
3: 네.
0: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로 인해서.
1: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0: 첫 인사가 네. 낙마잖아요. 그것도 성평등부 장관이. 그래서 여성계의 신뢰를 받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법률 전문가인 원민경 장관을 올렸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 내지 농공행상의 대상으로 성평등부가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불만이 여성계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과가 있거나 정관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니면 정책 추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거기에 앉히니까 뭐 30대의 여성 장관이라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1: 네네.
0: 근데 오히려 2030 세대의 공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번 개각을 망치는 그런 이제 꽈락 평균 점수가 좋아도 꽈락이 발생하면 꽝이잖아요.
1: 네.
0: 그 꽈락 인사가 돼버렸어요.
1: 네.
0: 게다가 이분이 이제 진보인데 진보에서도 반대, 여성계에서도 반대. 그다음에 뭐 당연히 보수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2030은 남녀 모두 반대. 그럼 도대체 이분을 왜 인사를 한 거냐.
1: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 나오고.
0: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네. 있죠.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런데다가 이분의 태도가 더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의원직도 못 내려놓겠다. 비례대표는 내려놓는 게 관례였는데 소수당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런데 그 소수당 이름으로 딴 의석이 아니잖아요. 그거 완전히 저기 민주당의 어부만 엎혀가지고 위성정당으로 그 획득한 의석인데 그거 움켜쥐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소수당이 소수당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법률권 일원이었거든요. 네네. 법률권에 다른 그 비례대표가 그걸 승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당으로 선거에 임해서 그 당으로 표를 얻거나 그 당으로 의석을 획득한 것도 아닌데 이 당의 가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1: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아무래도 청년의 좀 지지율이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 청년을 장관으로 입각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을 청년으로 청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 이슈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비례대표 의원직도 유지하고 장관까지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4: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1: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4: 더 이상 이제 뭐 그 디테일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네. 그 부분. 이거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정치적 이슈에서.
1: 네.
4: 제가 어제 개강을 해서 학교 오랜만에 왔어요. 첫 시간 되게 이제 수업을 길게 안 하는데 질문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당연히 20대죠. 남학생인데 오. 용해인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오, 와, 그 정도로 이십니까?
4: 네. 그러면서
3: 우리 고인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4: 용해인 의원이 어떻게 의원직도 가지고 장관도 하겠다 이렇게 물어봐요.
1: 네네.
4: 얘기가 길어졌어요. 의원과 장관의 겸임이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각제와 대통령에서 강의가 길어졌는데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겁니다. 용해인 의원의 문제는 전 제가 봐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2030이 위반되고 있잖아요. 지금 남성 여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의 민심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치적 이슈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진영 내에서의 범 여권의 통합을 의식했을 겁니다 아마.
1: 네.
4: 아, 그래서 처음엔 언뜻 보기에 무난한 인사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원직을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의원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뭐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 전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가소로운 게 자기가 마치 자기가 소속한 기본소득당을 대단히 아끼는 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저희 기본소득당이 원해가 됩니다.
1: 네.
4: 그건 장관이 수를 안 하면 돼요. 어쩌면 그 학생까지 그럼 물어보겠냐고.
1: 좀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
4: 대학 1학년이라고. 예,
1: 정리하겠습니다.
4: 자네 몇 학년이니까 1학년이라고.
1: 네네네.
4: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지금 너무 이기적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거 얘기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폐허하냐 폐허하지 않냐. 폐허하냐 언폐허하냐. 그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됐다고요. 이거 완전 실패한 인사예요. 이거 자체는.
1: 청년들이 그 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예.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5: 아니 정말로 그 용해인 의원을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적에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얻으려고 했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2030 완전히 등 돌리게 네. 만드는 그런 아주 악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인사팀의 어떤 그 검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나타난 결과로만 본다면 정무적 고려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의 어떤 그 지금 비례대표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이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못 받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1: 네네.
5: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 자꾸 이제 위성정당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의 본류는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위성정당이고 기본소득당은 사실 그 더불어민주연합을 숙주로 삼은 기생정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네. 과거에 비례대표가 입각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가게 되면 사퇴하는 부분이 관행이 있었잖아요. 이건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성정당도 아닌 기생정당의 어떤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어떤 이런 예외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쪽에서 용혜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설득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4: 염치가
5: 있습니다.
4: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염치가 없다.
1: 알겠습니다.
3: 참고적으로 네네.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는요, 그 위성정당이 이 소위 말해서 기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속 이 견뎌온 정당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정당의 의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하면 전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용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장관 수락을 하면서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위성 정당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0: 저는 위성 정당 문제의 원인은 양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소수 정당들이 거기에 기생한 게 맞는데 네. 양당이 제도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킹한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네. 의석 욕심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1: 얘기가 너무 많이 퍼질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이게 양당이 네. 자기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구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정무적 관리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굉장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 저 용혜인 의원을 갖다가 장관으로 내정하면 2030이 호응하고 여성이 호응할 거라고 그렇지. 판단했는지 도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비례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한 건가요? 이거는 알려지진 않았겠죠. 근데 보통은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명하는 겁니까?
3: 그거 할 때.
1: 물어봤을까요?
0: 그거 안 물어보면 보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3: 물어봤겠죠.
1: 근데 비례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라고 답했을까요? 그러면?
0: 저는 그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1: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도 지명했다고요?
0: 그걸 엔돌스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지금 여론이 나빠지니까 네네. 아까 이제 오다가 저 신문 난 거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여론 나쁘다. 내려놓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고했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 실패한 인사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빤히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예측을 못한다면 청와대 정무라인은 일 안 하는
1: 근데
0: 거예요.
1: 근데 그 입장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다시 입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 지금 네. 청와대 의견들. 예.
5: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부인하는 기사도 나오고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5: 이것이 대통령 인사를 같습니다. 할 적에 네네. 이것이 인사 혁신처에 이제 그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인사실에서 어떤 인사 방향성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후보들을 추려서 올려줍니다.
1: 네.
5: 그거를 토대로 해서 후보군을 추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최종적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검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개인 관심이나 어쩍 사적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려꽂는 인사가 오게 되면 검증팀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짓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참모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혜인 의원의 어떤 그 장관 지명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게 제일 궁금하고 만약에 이 지난번에 이제 문제된 여러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내려꽂기식 인사 그리고 이것이 검증 없이 계속 통과돼서 발표가 되고 이러면 저는 이건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저는 해가 되지 결코 득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4: 네, 이게 이제 예. 이게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대통령들의 어떤 뭐 인식이 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검증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인사의 참사가 나오는 건데 용혜인 의원의 경우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앉아서 좀 이렇게 옹호도 좀 하고 싶은데 옹호할 논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1: 네.
4: 여성이고 청년이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죠. 일단 지명자로 발표했으니까.
1: 네.
4: 이러다가 장관지 의원이 다 놓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의원이 사퇴 안 한다. 사퇴한다고 해도 장관 인사청문회 갈 거 아닙니까? 여론이 좋겠어요? 아, 넌 의원이 사퇴한, 당신이 의원이 사퇴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한번 그래. 보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명 네. 처리하는 게 맞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1: 청와대에서.
4: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1: 미리 그냥 불 끄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4: 물론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요. 지지율 하락의 국면을 바꾸려 했던 개각이 더 나쁘게 될 수 있다고요.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놓고 자기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저는 지명 철회가 저도 맞다고 보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문재인 정부 때 2030하고 아주 급격하게 멀어진 그 공정 이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인국공 사태하고 남북 하키 단일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국 사태.
1: 네.
0: 근데 그 뒤로 회복이 안 돼요. 그 전까지 2030하고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고집을 부렸어요.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러면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론의 그 이 반응이라는 게 그때 저는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 일종의 왜곡된 능력주의 문제 같은 게 개입이 돼 있었고 남북 그 이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기 그렇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본인한테 해당되는 공정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용혜인 의원이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저런 길이 주어졌는데 그에 대한 단순한 질투심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특권을 누린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의원직도 안 내려놓겠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그 사람을 장관 후보로 임명해 놓고 2030들에게 어필하겠다면 그 완전히 모순이죠.
1: 알겠습니다.
0: 예. 이를 더 키우면 안 된다.
1: 네네. 그러게요. 이게 말씀이 좀 종합이 되는 게 이제 비례 두 번에 뭐 이제 장관 자리까지.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과거에서 내가 총무회가 9월 중순쯤에 만약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2주가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가 커질 것 같거든요.
4: 게다가
1: 지금도 뭐 귀빈실에 뭐 부모님

0: 모시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항에서.
1: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귀빈 씨 이런 게 안 나와요.
0: 네.
1: 일단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0: 그러니까요. 용인 의원은 일단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고요. 청와대는.
1: 뭘 준비합니까? 그게 이상하다.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0: 아이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열심히 준비해야죠. 예. 아,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는 청문회 통해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지금 의견이 내려왔다 이런 것은 좀 오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2: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데 그런 입장이라면
0: 네.
2: 이걸 방치하거나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진짜 진퇴양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0: 진퇴양난이다.
2: 그래서 그때는 네. 만약에 용해인 후보자가 낙마를 해도 인사유증이 남는 거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정말 그건 이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네.
3: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버리고 청문회 임해도 청문회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
1: 제가 봐도 그래요.
0: 청문회 통과 안 될 것이다.
3: 차라리 지금 본인이 후보직을 버리든가 네.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낫습니다.
4: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관직을 버리면 버려 지금 의원직은 안 버릴 것 같아요.
0: 의원직 안 버려요? 네. 왜요?
4: 본인이 다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 탁을 위해서.
0: 지원금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4: 뭐
0: 건가요?
4: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관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0: 네.
4: 장관의 수명이 보통 1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원직 포기하고 그거를 한다? 한 1년 정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네. 높죠.
0: 정당 보조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2: 아니 본인도 제가 볼 땐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를 장관직을 받자니 그렇고 의원직을 포기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초기에 본인도 정무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대통령실도 정무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0: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인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용인 의원님은 제가 좀 아주 너무 구호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권에 정말 이게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처리하면.
0: 알겠습니다.
1: 진짜 제가 정권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 네. 아,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경태 님께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 겸직하는 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0: 아 지금 이제 비례대표 아니고
4: 당연하죠.
0: 일반적으로.
4: 내각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뭐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아니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 내각제 가미한 거 아니에요. 예? 단지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소셜레 마르크스비샤프트 사회적 시장 경제는 우리나라 헌법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4: 독일식 사회복지 국가 시스템 이건 들어가 있는데 어디 뭐 내각제 요소를 한다 그런
2: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해서 네.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3: 그렇지, 복잡해.
2: 그리고 좀 복잡해.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고 의원직 사퇴하고 입각하라. 그럼 입각할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당연히 없죠.
1: 저는요.
4: 거의 없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봐요. 의원을 물론 이번 정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역대 쭉 그랬는데
0: 네.
4: 의원을 장관시키는 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권력융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동시에 하는 거군요.
4: 권력 상권 분립은 고사하고 권력융합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1: 그래서 용해 의원 때문에 첫 시간부터 그 강의가 한참 왔어요. 의원직과 이게 장관 경영하면 안 된다.
0: 학생들이 좋은 강의 들었겠어요.
1: 첫날부터 너무 헤비하게 강의했습니다.
3: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지만 네.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0: 아, 말씀하셔도
3: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0: 아,
2: 그런데
0: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2: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직을 겸직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왜요?
3: 아, 그게 네? 책임 정치.
2: 저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0: 아,
2: 책임 여당하고
0: 차원에서.
2: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되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경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3: 아, 그건 좀 다르죠.
2: 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0: 이 보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겸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안 하셨던 분은 안 해야 돼요.
4: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안 할 거예요.
1: 딱 1분만 할게요. 얘기 나온 게.
0: 아 말씀하십시오. 예.
1: 이게 대통령 이게 대통제라는 건 말이죠. 기본 이 제도의 시스템의 설계가 있어요. 행정부와 입법은 서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서로 원수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각제는 근데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이 설계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 개각 이야기가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요. 아, 김승원 후보자 이야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도 포함해서요. 6331님께서 열린 토론 운전 중에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차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께서 대통령이 정말 인사 고민 많겠어요. 아, 좋은 인사들 많이 여기저기서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 쓰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1: 인사가 만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그렇죠.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가
1: 인사가
0: 있는데.
1: 망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아니, 검증이 결과적으로 이제 네. 사흘밖에 안 되는데 검증이 잘 안 된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 의원에 대한 것도 어떤 이 실무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게 이제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1: 여기 네 분이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네요.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거는 김수원 장관 후보자는 이따 얘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에 어떤 그 정부적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 좌표가 X축 Y축이 잘 안 맞아요. 그건 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큰 틀에서 논리가 인과관계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빗나가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또 왔는데요. 마음 하나님께서 개각이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인사는 잘했다는 네 분이 다 인정하시는 인사는 있나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 저는 이소영 의원은 이견이 거의 없어요.
0: 그러네요.
3: 왜냐하면 국회에서 네. 아주 요즘 보기 드문 정책형 정치인인데다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분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0: 네네.
3: 그리고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고 중기벤처부라는 그 부처의 성격하고도 잘 어울려요. 이분이 이제 신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폐쇄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장려하고 촉진하는 이제 그런 그동안의 정책적 포지션에 서 있기 때문에 게다가 소신도 있어서 여당 지도부나 주류하고 마찰도 뭐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강단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0: 네.
3: 그런 좋은 인사가 묻히고 있어요 다. 용해인 그 후보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0: 아.
3: 이게 평균 점수는 좋은데 꽈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 그 꽈락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1: 전 국방장관 후보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국방장관 후보자. 네.
1: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문민통제를 시도해봤던 건데 그게 아직은 좀 시기가 일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규백 장관의 개인적인 이른바 병역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꼭 그게 아니라도 아직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그 수장 물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미 전자권 문제도 있고 또 이분이 지금 한미 연합사 부사령을 했거든요.
0: 네.
1: 어떤 육사 출신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육사 관련된 발언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오히려 군 출신이 3군 산하그 통합을 설득할 명분을 갖는다고요. 민간이 얘기하면 그 지휘력이 떨어져요.
0: 네.
1: 국방장관도 전 잘된 인사다라고 봅니다.
0: 그리고 좀 육사가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육사 출신이 나오면서 네. 좀 그런 문제들이 상쇄될 네.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까지
1: 연합사 출신이고 하니까. 네.
0: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잘한 인사.
2: 저도 뭐 이소영 의원.
0: 이소영 의원.
2: 네, 중기부 후보자는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겠다.
0: 오.
2: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2: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각도를 봤을 적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거든요.
0: 그렇군요.
2: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처의 장관이 부처를 관장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성과를 내는 건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어떤 내용이나 전문성을 봤을 적에 저는 장관직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1: 그 소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소법 이게 중기벤처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형소법 네. 개정안할 때 그 찬성 안 했잖아요. 나름 소신도 있어요. 그런 건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신일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4: 저는 아니 뭐 그분 아주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평가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이번 후보자들만 유난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근데 이게요 역대 정권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역대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성격과 종류가 약간씩 달라서 그렇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됐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를 낙점하는 것과 대통령이 이 사람 괜찮지 않나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후자인 경우의 확률이 높다. 이러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0: 알겠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수정해 가면서 좋은 사람을 나라에 등용시키는 게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장관 후보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뭐 공소 취소 이건 사실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네. 미래 행위를 미리 예측해서 안 된다라고 이거는 그렇죠. 이번에 특징적이라는 생각을
1: 합니다. 알겠습니다.
2: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공소 취소 주장한 건 맞는데 장관이 만약 되면 그거 하기 어려워요. 검찰총장 지휘해가지고 공소 취소 한다고요? 그럼 뭐 정권 망할 일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국민이 앞서
1: 나갔습니다.
3: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셨는데요. 네. 의견 있으면 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죠.
4: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저기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니까 올해 1월 달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성환 후보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치모의 또 대표로 이렇게 됐죠.
0: 공동대표일 거예요.
4: 네. 그다음에 공동대표. 또 방송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배임죄 구성 요건을 바꾸는 그 형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이것으로만 본다면 저는 야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 장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저는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인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도 안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아니, 오죽하면 그 조국 그 전 의원도 이거 공소 취소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2: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 비판전은 일리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심 내지 우려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3: 아 직접 그냥 공소 취소 이런 거 안 한다.
2: 만약에 장관 되면 네. 검찰총장 지휘해서 네. 검찰로 하면 공소 취소 안 시키겠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3: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2: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계속 또 얘기 나옵니다.
3: 알겠습니다.
5: 그런 얘기까지 아마 안 할 텐데.
2: 안 할 것 같아요.
5: 현실로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알아서 공소 취소하든가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특검에 지금 저 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법무부 그 무슨 뭐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여기서 이게 조작 기소다 판단해가지고 뭐 수사 지휘라든가 세 가지인데 검찰이 스스로 할 일은 만무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판결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 항소 포기 정도가 최대치일 것 같고
3: 네.
5: 공소 취소까지는 안 합니다. 검찰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공소 취소를 하려면 이게 조작된 수사고 기소라는 근데 이제 그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럴 경우에 못 합니다. 두 번째로 특검법을 통해서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부정적이고 아까 조국 대표 얘기하셨잖아요. 우군이었던 조국이 앞장서겠다는 조국이 이거 안 된다고 낭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는
3: 거예요.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5: 안 되는 겁니다.
3: 예.
5: 그다음에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입증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사에서 특검이 수사에서 조작 기소가 실체가 드러나고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래도 법원이 공소기각할 거예요.
3: 네.
5: 때문에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그거 하는 순간에 정권 지지율이 앞자리가 3자가 아니고 2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저는 비판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 네.
5: 거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그 문제보다 청문회에서 지금 식약처 로비 문제가 논란이 커지게 생겼어요.
0: 그 기소유예 당한.
5: 네. 근데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긴 한데 스토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3: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5: 혐의는 있지만
3: 네.
5: 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3: 그렇죠.
5: 거죠.
4: 혐의가 뭐 중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가짜 임상 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그 임상실험을 승인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실제로 그 실험 결과에서는 실험용 쥐가 즉사하거나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에 그런 가짜 임상실험을 제출했는데 그거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됐다면.
3: 야, 난리 났겠네요, 진짜 그거는.
4: 아니, 국민 생명이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왔는데
3: 야.
4: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있고 기소 내용 처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청문회 과정의 쟁점이 된다면 저는 아주 굉장한 저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이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2: 이번 개각이 그래서 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용인 후보자를 어떻게 과연 대처하느냐가 정권의 전 집권 2기에 대단히 결정적인 국면이 될 것 같아요.
3: 근데 오히려 용인 후보자를 약간 방패막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그거는 이제 뭐 하는 얘기고
3: 네.
2: 김승원 후보.

0: 후보자를 막기 위해서 용해인 의원을 예. 등용했다는 거
1: 아니에요? 메인은 김승원 후보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그거야 뭐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1: 소설이죠. 예. 말이 안 소설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 그런 인사는 알 수 없죠.
0: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그렇죠.
3: 근데 이게 자기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사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처리 문제는 좀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던져놓고 뭐 이렇게 뒤로 이걸 하면 지지율 떨어질 대로 딱 완전히 떨어질 텐데 그럼 누구를 내세워도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텐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요. 의원님들이 청문회에서 예를 들면 좀 아까 얘기한 어떤 기소의 내용이라든지 받아볼 수 있어요? 법무부 요구하면 예를 들면 특정 그 후보자의
4: 판결 기소 이유는 아닙니다. 그건 사유는 받아볼 수 없죠.
2: 아닙니다. 저기 그 공소장.
3: 공소장.
2: 예, 이런 점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구체적인 재판이나 수사 기록은 그건 변호사 당사자가 이제
4: 당사자만 받을 수 있고요.
1: 네. 그럼 본인이 밝혀야겠는 되는
4: 아니 근데
1: 건가요,
4: 이게 이제 기사도 나고 그래서 네. 스토리는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당시 식약처장한테 보냈던 문자. 이런 것 내용이 지금 한동훈 의원회에서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적절한 이제 로비를 했던 건 맞고 네. 중간에 브로커도 있었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받지 않았다 그래서
1: 받지 않은 뇌물혐, 건가요?
4: 네,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뇌물 혐의가 기소유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처분이. 네. 그러나 이제 스토리는
1: 아, 받으려고 해도 기소유예가 나옵니까?
4: 그러니까 실제 그쪽이 시도를 한 거죠. 그 업체가 근데 아, 이 정치자금으로 제공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처분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이 된 거고. 네네네.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따를 거고 본인이 해명을 잘 해야죠.
1: 알겠습니다.
0: 이게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될 텐데 이건 어쨌든 뭐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당 의원도 이건 뭐 적극 방어할 겁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결국 공소 취소 문제를 계속 이슈화 시킬 거예요. 여기 대해서 계속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 계속 이것도 블랙홀로 갈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너무 좋은 소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저는 그래서 화끈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이것도 청문회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좀 의혹이 뭐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조국 원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역풍 맞을 수 있다. 공소취소 이야기 잘못 꺼내면 그렇게 지적하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제 비난이 또 나왔습니다. 두 사람 발언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어요.
3: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봤는데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갈등의 가장 근본 바닥에는 친문대 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과거부터. 네. 근데 사실 조국 전 대표는 친문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이라는 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과 같이 뭐 묻어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 정권과 각을 세워서 진보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지금 오늘 그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발언을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닌가.
1: 그럼 조국 원장이 말했던 그 이재명 정부의 레드 팀이 자신의 역할이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의 그 반대 역할.
3: 레드 팀은 한편이지만 네. 반대쪽이
1: 각을 세우겠다.
3: 레드. 이거 진짜 반대쪽은 반대쪽이죠.
0: 레드 팀은 이거 뭐야? 레드 팀은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럼 안 된다. 네네. 이게 레드 팀이고.
1: 그렇죠.
0: 조국 전 대표는 이건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발언이에요. 법률학자나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1: 네네네.
0: 현재 상황을 우리 신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권과 각이 섰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표출하는 그 방증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4: 그런데 저대로 하면 낭패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4: 이대로 두면 진다라는 지는 바둑에 훈수 두는 거잖아요.
1: 네네.
4: 그 왜 이제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지?
2: 아니 그러니까.
4: 그때는 본인이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2: 네. 아니 그리고 공소 취소 이거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입장이 되게 180도 바뀌었는데 저는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다음 그 진영의 후계자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이 더 부각이 맞아요.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먼 거리를 보고 만에 이렇게 처신했다면 뭐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4: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격한 표현이 나온 거죠. 배은망덕하다고 사면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한테 배려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 정치적 득실 짜져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안 좋고 하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소취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0: 말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어떠한 인식과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우리가 다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빨리 드러내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공소취소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이 최소한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말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걸 약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과도하다.
1: 과하게.
0: 너무 과하게 나갔다.
1: 알겠습니다. 송순혜 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번 청문회 정말 재밌겠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재미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네 분 어떻게 생각해서 낙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4: 있을 수 있죠. 청문회도 못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김성원 후보자입니까? 용인 후보자입니까? 용인 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요. 이태규 의원께서는요?
2: 저는 뭐 국민 정서상으로는 두 사람이 낙마 대상이라고 보는데
1: 네.
2: 낙마가 만약에 안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 일정 부분의 낙마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아마 전 용혜인 의원 지명 철회 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든.
1: 김성원 후보자는요?
0: 김성원 후보자는 통과시킬 거고 할 겁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여론의 어떤 그 뭐 악화 이건 별개 문제예요.
1: 알겠습니다.
5: 지금 여가위원장이 야당이거든요.
1: 예? 네, 네.
5: 야당이기 네. 때문에 최소한도 야당 위원장이 있으면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시간을 끈다라는 건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정권은 그 점을 생각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의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 고맙습니다.
5: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정치는 자꾸 사람을 바꾸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건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던 식당이 갑자기 간판만 바꿔단다고 맛집이 되진 않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0: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고우석이 LG와 계약을 맺으며 KBO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LG는 고우석과 연봉 5억 원에 1년 계약을 맺고 선수 등록을 마쳤고 시즌 도중 복귀하면서 고우석은 잔여 시즌 3개월 분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 중 불거진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인 배재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과 선수 2명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이 독일 분데스리가 샬케 04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샬케는 황희찬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 시즌 동안 울버햄튼으로부터 임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공격수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이 두 경기 연속으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엄지성은 와퍼드와의 2026-2027 잉글랜드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이현중, 여준석, 이정현 등 주축 선수들이 포함된 12명의 최종 출전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문유현과 에디 다니엘 등 지난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한 유망주들도 함께 발탁됐고 해외 무대 진출을 노리는 최준영은 최종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8강 토너먼트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15일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국제축구연맹 FIFA의 현장 점검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현장 점검단의 방안을 연기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IFA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 K축구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직접 방안에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0: Spots.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게 되는데 네. 이제는 9월이 됐으니까요. 네. 17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2: 당장 다다음 주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17일 남았고요. 9월 19일에 이제 개회식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아시안 게임 사전 경기들이 또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3: 그렇죠.
2: 예, 네, 그 농구를 비롯해서 뭐 축구 뭐 다양한 이제 구기 종목들의 경기는 지금 다음 주 목요일 9월 10일부터 예, 경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이 뭐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저는 또 이 대회 이제 취재를 위해서 AD 카드를 받았거든요. AD 카드를 받으니까 확실히 대회가 좀 임박했다는 것도 좀 실감이 났습니다.
1: 네. 또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니까 선수들을 보내야만 하는 프로야구 구단들도 차출이 다가오면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급해질 것 같아요.
3: 구단들은 마음이 좀 더 급할 겁니다.
1: 네.
3: 이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4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12일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여기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0: 18일 날 귀국 예정이라서 2주 가까운 시간을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KBO 리그의 판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5강이 좀 굳어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정규리그 막판의 최대 변수가 아마도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구단들은 이제 시즌 막판에 약 2주간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2: 네.
1: 사실 근데 지금 프로야구 순위표를 쭉 보면은 5강 자체는 거의 확정된 거나 뭐 다름없다. 뭐 이제 확정이라고 말하기엔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5강 팀들의 빈자리가 더욱더 치열해질 거란 말이죠.
2: 네.
1: 이 빈자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일단 현재 선두에 올라있는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김지찬 선수, 이재현, 배찬승 이렇게 3명이 차출이 예정이 돼 있고요. 2위에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투수 자원 소용준 선수와 오원석 선수, 그리고 마무리 박영현 선수까지
1: 아.
2: 예, 마운드의 이제 공백이 현재로서는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위에 있는 LG 트윈스는 문보경 선수와 김영우 선수, 그리고 4위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간판 타자 김도영 선수와 박재현, 성영탁,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토종 선발 원투펀치인 이 곽빈과 최민석의 주축 타자 박준순 선수까지 굉장히 이 각 팀에서 그래도 투수와 이 타자 부문에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간판급 선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현 PD도 이제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주라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이제 이제 비나 뭐 이런 좀 폭염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이 경기들을 치르는 이 각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안 게임 기간에 열릴 이 정규리그 경기 좀 어떻게 또 치를지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가을 야구의 판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주목됩니다.
1: 그렇습니다. 보면은 또 이게 그리고 5강 팀 내에서도 차출 여파가 큰 팀과 그래도 좀 덜한 팀, 이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0: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특히나 KT 같은 경우는 시리즈 정규리그 막판으로 갈수록 투수력이 중요한데 투수만 3명이 차출되거든요. 선발 2명과 마무리 투수가 빠져나가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물론 김지찬, 이재현, 배찬승 선수가 빠져나가지만 어느 정도는 데뷔를 할 수 있는 뭐 양우현 선수라든가 김영우 선수도 최근에 복귀를 했고, 김성윤, 구자욱 같은 박승규나 외야 자원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6연승 페이스를 좀 이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두산의 출혈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종 선발 원투펀치인 곽빈, 최민석이 모두 빠지고요. 여기에 주축 타자인 박준순 선수까지 빠지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위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갈 길 바쁜 상황이거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앞서 이제 뒤에서 또 순위표를 짚어보겠지만 NC가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극적인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NC 같은 경우는 차출 선수와 김주원 선수 한 명밖에 없거든요.
2: 네.
0: 이런 상황이 아마도 이 막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과연 막판 주식계 가능한지 순위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 네, 현재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엄청난 기세를 이어가면서 6연승
0: 그렇죠.
2: 행진 이어가면서 승률 6할 1푼 1리 단독 선두 질주하고 있고요. 이어서 반경기 차로 KT 위즈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가 각각 3위, 4위, 5위를 달리고 있는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승차는 3경기 차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3연전 결과 그리고 주중 경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순위표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0: 네.
2: 이어서 6위에는 NC 다이노스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5위 두산과의 게임 차는 7경기 차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NC가 최근 4연승 행진 이어갔고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실낙 같은 희망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게임 차이긴 하거든요.
0: 네.
2: 예, 그래서 이 순위 게임 차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롯데, 한화, SSG, 키움 순입니다.
1: 네. 뭐 7경기 차.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NC가 작년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진짜 근접할 수 있는 건 아닌가?
0: 그렇죠.
1: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임 차긴 하거든요.
0: 네, 지금 4연승도 하고 있고 이번 기아와의 3연전에서 역시나 NC가 기아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구원진 같은 경우는 평균자책점이 NC가 구원 평균자책점이 리그 전체에서 8위입니다. 그런데 기아만 만나면 1등이 돼요. WHIP 그 이닝당 출루 허용 역시 8등인데 기아만 만나면 최소 1위로 자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지금 기아를 상대로 지금 2대2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0: 만약 오늘 경기까지 잡아간다면은 NC가 막판에 그 순위 경쟁에 있어서 최대의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기아를 잡아

0: 내면서 4연승째를 달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경기는 뭐 승패도 관심이 당연히 있지만 네. 동시에 그 이번 주 내로 홈런을 쳐야만 하는 김도영 선수의 기록 네. 때문에라도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1: 맞습니다. 그렇죠. 김도영 선수의 KBO 리그 최연소 이 40홈런 기록 이것이 이번 주에 깨질지 경신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NC와 기아의 경기 7회 초 현재 기아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2대2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먼저 이 나성범 선수가 이제 2회 초에 이제 기아의 선제점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솔로포를 쏘아 올렸는데 NC가 4회 말에 박건우 선수의 적시타에 이어서 김희집 선수의 적시타까지 묶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기아가 이제 7회 초 공격 상황에서 김호령 선수가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동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도영 선수가 현재까지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세 타석에 이제 나섰는데 본래 두 개만 얻어대면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타석이 아마 한두 타석 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이제 새로운 기록을 이제 쏘아 올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지금 뭐 5위와 6위 NC가 뭐 바짝 추격을 뭐 이제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간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 4, 5위 순위 대결이 재밌거든요.
2: 네.
0: 예, LG와 기아도 한 게임 차 그리고 기아와 두산이 두 게임 차 별로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3: 그렇죠. 이 LG, 두산, 기아가 서로 간에 3, 4, 5위로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3위를 하느냐 4위를 하느냐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4위를 하게 되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 팬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 경기도 중요하지만 LG와 두산의 경기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 네.
3: 현재 잠실에서 LG와 두산의 라이벌 매치가 열리고 있는데 LG가 1회부터 4득점하면서 승기를 가져온 상황이고 7회 초 현재 4대1로 LG가 앞서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우석 선수의 컴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근에 LG가 좀 불펜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우석 선수가 메우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기장 상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1: 네 현재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와 삼성 경기 먼저 살펴드리면요. 삼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세를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회 말 삼성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이 8대2로 6점 차로 현재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은 6회에 대거 이제 5점을 뽑아냈는데 여기에 네. 김지찬 선수가 이제 주자일수 3루타를 예, 때려내면서 롯데와의 차이를 크게 벌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 한화 KT의 경기 7회 초 이제 수원 경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KT가 1회와 2회 넉점을 먼저 내면서 앞서갔는데 한화가 5회 초에 강백호 선수의 이제 석점짜리 홈런으로 네. 예,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4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한화의 선발 투수로 올라온 류현진 선수가 10시즌 연속 한 시즌 100탈삼진 기록을 또 세우면서 KBO 리그 역대 네 번째 진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SSG와 키움의 고척돔 경기. 이 경기는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키움이 홈런포 3방을 앞세워서 6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기들을 빼고 한화 경기가 눈길이 좀 가는데
2: 네.
0: 뭐 선두 경쟁 중인 KT의 입장도 있지만 한화는 7연패에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2: 그렇죠.
0: 지금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3: 그렇죠.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후반기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5강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확률이 하위권 팀들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0: 그렇죠.
3: 후반기 승률이 최하위입니다. 좀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이번 시즌을 조금 아쉽지만 접고 내년 시즌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노시환 선수가 또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 3루수 자리에 조금 더 유망주들을 많이 기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류현진 선수가 부진했던 부분이 후반기 들어서 한화의 어떤 그런 반등에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5이닝 4실점 여전히 조금 류현진이란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이었거든요. 아마 류현진 선수가 좀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한화 입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좀 길게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류현진 선수의 반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그나마 이제 좀 희망을 보자면은 야수진에서는 이 한지윤 선수 그리고 유민 선수가 둘 다 이제 외야 자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좀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아시안 게임 혹은 그 이상의 기회까지도 이 한지윤 유민 선수가 리빌딩의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은 한화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아쉽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뭐 이번 시즌 뭐 가을 야구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냥 또 리빌딩만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게
2: 그렇죠.
0: 어느덧 9위 SSG랑 한 경기 차밖에 안 나게 됐어요.
1: 네. 이게 뭐 비단 한화뿐만 아니라 뭐 롯데 SSG 사실 이 중위권 상위권도 이제 한때 들었다가 뭐 또 혹은 이렇게 노리고 있던 그런 팀들이 지금 이제 시즌 말미로 지금 향하는 과정에서 네.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고 있단 말이에요. 뭐 리빌딩도 리빌딩이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뭐 각 팀들 특히 이제 이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유의미한 경기력과 결과가 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이 팀들의 좀 상황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것만은 좀 분명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마이너리그에서 간간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고우석 선수는 국내로 복귀를 했고요.
3: 네.
0: 김혜성 선수는 엔트리가 확대되면은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거가 안 됐네요.
3: 맞습니다. 이 현역 로스터가 26명에서 28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합류한 윌 스미스 선수의 복귀 이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전 선수의 복귀이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내야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드 선수가 결국 메이저리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타선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인데 이 와중에 당장의 주전 라인업에서 있어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좀 기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방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대타로서 조금 더 한방이 있는 프리랜드 선수가 경기 후반부에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비교적 대수비나 대주자로서 가치가 있는 김혜성 선수보다는 프릴랜드가 지금은 더 필요하다.
0: 쓰임새가 더 있다.
3: 네, 로버츠 감독은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이번 시즌 또 기회가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이제 로버츠 감독이 이번에 이 로스터 개편을 앞두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까지 함께 갈 선수들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김혜성 선수를 이제 제외한 부분이 좀 이제 향후에 이제 가을 야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저스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즌이 또 한 달여 정도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뭐 부상이라든가 추가 로스터 변동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다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일단은 트리플 A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이 장점과 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0: 네.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다시 콜업이 됐네요.
3: 네. 사실 이 송성문 선수가 사실은 내야 자원으로서 수비가 굉장히 견실하기 때문에 샌디에고와 다저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레니포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송성문 선수가 부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 머물기 위해서는 1할 때 타율을 조금 더 2할 초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 정말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렸었는데 네. 말미가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1: 지난 한 주 사이에 네. 그것도 저희가 지난주 방송하고 바로 다음날 지난달 27일에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끝내기 안타를
3: 그렇죠. 네,
1: 기록을 하면서 뭐 거의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거짓말처럼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한 경기 3안타 경기 네, 거의 1년 만에 한 경기 3안타를 때려내면서 드디어 시즌 타율을 1할 때 이상으로 네, 1할 1푼 1리로 2리로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또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김하성 선수가 또 워낙 수비도 좋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력까지 이렇게 또 갖춘다면은 김하성 선수의 반등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그런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아쉽지만 이정호 선수는 조용하네요.
3: 오늘 경기에서도 5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타율이 어느덧 2할 9푼 날에 2할 8푼 5리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연속 안타 행진도 오늘부로 마감이 됐고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멀티 히트 경기를 늘려가야만 3할 타율을 수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시안 게임이 이제 17일 남은 상황입니다. 뭐 여전히 경기 일정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 보여요.
1: 네, 아시안 게임 뭐 지금 2주 가량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각 종목마다 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또 정해져 있는 그런 국제 대회 일정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근대 우종 세계 선수권이 있었고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지난 주말에는 육상에서 이 독일에서 국제 높이뛰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근대 우종에서 이 서창원 선수 이번에 이 남자 대표팀 에이스 선수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전 종목에서도 동메달을 세계선수권에서 따내면서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고요. 역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중국 마스터스 1회전에서 중국의 린샹티 선수를 가볍게 제압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이 남자 복식 세계 1위 정말 확실한 어떤 이 금메달 기대주로 꼽혔던 서승재 김원호조가 1회전에서 탈락한 좀 그런 아쉬운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높이 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 좀 이 부상 여파가 있는 좀 그런 상황 같은데 좀 네. 아직까지 좀 컨디션이 돌아오지 못하면서 이 국제 높이뛰기 대회에서 12명 중 12위에 이제 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뭐 한 종목씩 살짝만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2: 네.
0: 서승재 김원호조가 이제 세계 랭킹 1위인데
2: 네.
0: 최근 들어 좀 부진이 있는 것 같아요.
2: 뭐 부진은 했습니다만 32강전에서 탈락한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1: 맞습니다.
2: 이 서승재 김원호조가 결성된 이후로 32강전에서 탈락한 거는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1월에 복식주 결성한 직후에 한번 탈락을 한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2: 이 서승재 김원호조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무려 59주 연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단식계 안세영이 있다면은 복식계 서승재 김원호가 있었는데 이 2024-25 시즌 이후로 2005년, 2025년 4월에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 우승을 이후로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5개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결승전에서 결정력이 좀 아쉽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32강전에서 탈락하는 모습은 조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안세영 선수는 대단합니다. 바로 다음 대회 일정을 이어갔어요.
1: 네. 그리고 경기력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던 그 경기력을 이번에도
2: 그렇죠.
1: 네, 그대로 이어갔는데요. 이번 이 중국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내로라 하는 거의 뭐 원투쓰리 그러니까는 상위 랭커들이 이제 대부분 출전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또 안세영 선수도 토너먼트 과정에서 중국 선수들 뭐 천이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톱 랭커에 이제 있는 선수들과 아마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대로 이제 결승에 올라간다면은 역시 세계 2위 왕지 선수랑 아마 이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또 아시안 게임을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왕지라든가 또 다른 중국 선수와의 이런 경기를 통해서 현재 또 안세영 선수의 뭐 부상 회복 상태라든가 경기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런 좋은 기세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12명 출전 중에 12위. 아 부상 여파가 여전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2: 네. 서승재 김원호의 32강 탈락만큼이나
0: 네.
2: 우상혁 선수의 최하위도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5월에 일본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왼쪽 스파이크가 찢어지면서 찰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2: 이후로 좀 4달 동안 실전 경험 없이 좀 컨디션 그리고 멘탈 회복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좀 그 회복의 속도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는 상황이고 이번 대회에서 이제 하일브론 국제 높이뛰기 대회였는데요. 2m14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상혁 선수 컨디션이 좋을 때는 2m20 이상의 성적이
0: 네.
2: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대로면 조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도 소집이 됐습니다.
1: 네 어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소집이 됐고요. 지금 이제 국내파 위주로 K리거 14명이 먼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오는 6일에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시즈오카에서 이제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2: 그렇죠.
1: 12일쯤에 결전지인 나고야로 이동한다는 게 현재 대표팀의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표팀에 특히 유럽 유럽파 선수가 9명이나 포진했습니다.
2: 맞습니다.
1: 이 완전체를 언제 구성해서 호흡을 맞추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대표팀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제 대표팀이 오는 15일에 카타르와 1차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네.
1: 굉장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0: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완벽한 그런 호흡을 맞출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2: 맞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올해 열렸던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대회 내 좀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저조했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조별리그 가까스로 통과를 했고 준결승에서 일본한테 패했는데 이 23세 이하 대표팀이 19경기에서 지금까지 성적이 8승 4무 7패입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 대표팀을 좀 반드시 넘어야겠다. 홈 어드밴티지도 있기 때문에 이민성호 입장에서는 수많은 의문부호들을 좀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소식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0: 네, 지난주 사이에 이제 시즌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이 개막을 했고요. 또 이 골프 PGA 투어 같은 경우에는 2026 시즌을 지난 주말에 마무리했습니다. 투어 챔피언십 대회에서 세계 1위 스커티 셰플러가 2년 만에 정상에 오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김시우 선수와 김주형 선수가 나란히 공동 14위에 올랐고요. 네. 특히 김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PGA 투어 시즌 상금 $1,000,000를 넘으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굉장히 또 눈길을 모으는 소식이 하나가 나온 게 유미나 선수 현재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 선수가 미국 여자 스크린 골프 리그에 합류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스크린 골프 리그에 합류하면서 또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US 오픈에서도 이변이 발생했네요. 조코비치가 1회전에서 탈락했어요. 아하.
2: 마치 그 서승재 김원호가 탈락했잖아요. 네. 아, 조코비치가 이렇게 1회전에서 탈락한 경험을 이제 거슬러 올라봤을 때는 20년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 와.
2: 2006년 호주 오픈에서 1회전 탈락을 당했었는데 이때가 조코비치 마지막 메이저 대회 1회전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코비치가 사실은 남녀 통틀어서 메이저 대회 역대 최다인 25회 우승 도전을 이제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음 기회로 아마 이 우승 도전은 좀 미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가 이번에 지금 손목 부상에서 지금 회복해서 돌아왔거든요.
2: 네,
0: 1회전에서 이제 여유 있게 지금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에 조코비치가 조기 탈락을 했고 또 지금 세계 1위 얀닉 신네르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이번에 빠졌거든요.
2: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카라스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좀 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그런 면모를 이으면서 좀 이번에 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US 오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알카라스 선수가 없는 US 오픈 좀 김빠진 대회가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나타날지 네. 한번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칠까 합니다. 정윤호 PD 그리고 김지한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저녁까지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5에서 60mm 예보도 있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밤 사이에 동해안과 산지 제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5에서 20mm 또 내일 오전부터 낮에는 부산, 울산, 경남 동부 내륙도 비가 5에서 20mm 지나겠고요.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은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복되는 소나기 예보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내일도 더워지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일부 전남, 경남, 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경주와 양산이 34도를 넘어섰는데 내일까지 폭염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내일이 지나면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음 주에는 30도 이하로 낮 기온이 꽤 많이 내려앉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가 전남 해안과 제주에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제주 25, 여수 26도 등으로 후텁한 곳이 있겠고요. 서울은 내일 아침 22도, 광주 대구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부산, 제주 31, 세종 대구 29, 광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네팔 대용소로 실종된 우리 국민 등을 수색할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1: 대원들은 사고 지점으로 가는 길목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하고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해외 긴급구호대를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카트만두 공항에 착륙합니다. 소방청 구조요원과 외교부 직원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조견을 동반한 긴급구호대가 조금 전 이곳 카트만두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조견뿐 아니라 보해상도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 천여 점도 챙겨왔습니다.
3: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 바삐 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구호대는 우선 선발대격으로 먼저 와 있던 신속대응팀 배속 소방 인력을 합쳐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실종 한국인들 소속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의 자체 수색 결과도 공유받았습니다.
4: 좀 더 구체화해서 작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네팔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2: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쯤엔 수색 작업의 베이스 캠프가 될 바타르로 이동했습니다. 아울러 구호대는 수색 범위를 좁히기 위해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요청했습니다. 구호대는 한국인만 수색하지 않고 외국인 실종자도 함께 찾거나 구조할 방침입니다. 구호대 활동 예정 기간은 열흘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0: 네, 구호대 베이스 캠프 장소인 바타르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지를 연결합니다. 자, 양성모 특파원, 긴급 구호대가 지체 없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화면상으로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5: 네, 이곳 바타르는 사고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빗방울이 제법 굵었는데요. 기상이 더 악화될 경우 헬기 수색이 어렵고 차량 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에 수색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곳 바타르는 군부대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헬기가 이륙하고 육로 이용도 가능해 최적의 베이스 캠프로 선정됐습니다. 육로 수색팀이 갔던 둔체나 남체의 경우 악천으로 고립될 위험마저 있어 베이스 캠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군 당국과 협조가 이뤄진다면 헬기를 이용한 수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육로 수색팀이 활동 중인데 긴급 구호대와 합류하게 될까요?
5: 네, 앞서 파견된 신속 대응팀의 소방 인력은 모두 긴급 구호대와 함께 한 팀으로 운영됩니다. 육로 수색팀 9명 대원 중에 3명은 어제 카트만두로 복귀했는데요. 복귀한 대원들과 오늘 네팔에 입국한 긴급 구호대원 등 10명은 오늘 다시 장비를 챙겨 둔체에서 합류할 계획입니다. 긴급구호대는 이를 위해 네팔군 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로수색팀이 그동안 둔체에서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수색활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수색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구호대가 합류한 만큼 내일부터는 실종 한국인을 찾기 위한 수색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에서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0: 네, 6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6곳에도 수색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터널에도 물과 진흙이 가득 찬 것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 실종자는 5,6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6: 9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 진흙이 쌓여 어둡고 좁아진 터널에서 구조대원들이 밧줄과 손전 등에 의지한 채 조금씩 나아갑니다.
7: 네, 여러분 남수 보이죠? 보이죠?

0: 능과 차오른 물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은 위험해진 상황.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들여보냅니다. 바닥에 가득 쌓인 진흙은 이미 단단히 굳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조물 잔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터널 내부의 진흙이 거의 90%까지 가득 차서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만니시 마한 의장, 열화상 드론 조종사. 터널
0: 6곳에 630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8일째, 구조대가 접근한 지역이 많아지면서 인명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 양국 합쳐 113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400여 명에 이릅니다.
1: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고 실종자를 찾고 생존자를 지원하고 피해 지역 사회에 구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 바하두르 파우텔 채트리 네팔 외교부 대변인.
0: 참사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규정하고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보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2: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은 진흙더미를 헤치며 어떻게든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던 곳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아이들이 뛰놀던 학교 운동장이 온통 거친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나무 판자로도 밀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교실 책상과 책가방도 전부 진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4: It's very difficult to work as well as you can see.
1: 작업하기에도 정말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온통 진흙밭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무너진 집터로 돌아온 주민들. 잔해를 헤집으며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라도 건져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5: 잔해가 쌓았나요?
1: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습니다. 식기류도 없어요. 집은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3: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나마 가족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1: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방이나 책은 다시 사면 되니까요.
3: 신원을 모르는 희생자들 시신은 임시 매장지에 이름도 없이 안치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가족이 찾을 수 있도록 무덤마다 고유 번호표를 세워놨습니다.
6: We collect DNA samples from there.
1: 유가족들로부터 DNA 샘플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DNA가 일치하면 매장된 시신을 다시 발굴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닐까봐 현지 경찰.
3: 부패한 시신들 때문에 전염병 우려도 커지면서 유엔은 이재민 6만 5천여 명에게 긴급 식수와 위생용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2: 지금 중국에선 소문했던 태풍이 부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이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가 다시 살아나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베이징 이중근 특파원입니다.
7: 강력한 물살에 냉장고가 떠내려갑니다. 건물 앞엔 난데없는 폭포가 생겼습니다.
8: 아침에
1: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7: 중국 남부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최대 300mm. 지난주에도 이미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 새 폭우가 반복된 건 태풍 사우델의 독특한 이동 경로 때문입니다. 사우델은 지난달 28일 중국 동남부 저장성 위환시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했지만 남서쪽으로 1000km를 이동한 뒤 남중국해에서 다시 태풍으로 부활했습니다.
1: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우델이 남중국해에서 충분한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받고 다시 태풍으로 강화됐습니다.
7: 특히 태풍 사우델이 상륙했던 저장성 위환시는 지난 7월부터 태풍이 세 차례 잇따라 상륙해 매달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 모두들 또 차를 높은 곳으로 옮기러 왔습니다. 저도 서둘러야겠네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7: 중국 기상당국은 올해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많은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후보자의 가족여행 당시 공무수행 때 쓰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용 후보자가 2021년 경기도 안산에 집을 샀다가 1년이 제한돼 팔았는데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였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자세히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본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9: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9: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8: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9: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대신 임신중지 약물 도입 같은 국정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9: 지난 1년 동안 성평등 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또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속도와 또 성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8: 하지만 여성계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등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10: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한 의원이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신뢰도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8: 여기에다 재선 의원인데도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반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후보자의 처남이 더 큰 돈을 주고 전세로 빌린 집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여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서울 강남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곳 120여 제곱미터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12: 전세는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 건 19억이고요. 저렴하게 거래된 건 17억.
11: 집을 빌려준 사람은 유명 게임업체 대표를 지낸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얻은 뒤 다시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의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12: 전대차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고 이런 가격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아요.
11: 후보자는 이 아파트 입주 전에도 강남 역삼동 처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빌려 살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은 차익을 증여한 거나 다름없다며 특혜,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습니다.
13: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11: 인명을 밀어붙인다면 도덕성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며 처남이 이 보증금을 현재 아파트 전세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거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말에 민주당이 배은망덕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공언한 진보 진영 연대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4: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임기 뒤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거친 말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5: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4: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 쓴소리라고 했는데 이번 지적, 평택 선거에서 대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다음 날 나왔습니다.
16: 중요한 자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관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황하는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14: 혁신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조국 전 대표 지적은 김 전 의원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감정은 털자고 했습니다.
17: 보궐선거 때 그 묵은 감정이 있다면 그건 털어버리는 게 맞다.

0: 연인.
1: 이런 신경전, 양당의 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진실 게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 이해식 의원님하고 지금 사무총장이 정춘생 의원님이에요.
0: 민주당
2: 실무적으로 그분.

0: 경찰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움직입니다. 경찰이 바퀴에 실탄 네 발을 쏘고 나서야 차는 멈춰섰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온 뒤에도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1: 아, 종기 빼라고!
0: 붙잡힌 운전자는 30대 A씨.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던 겁니다. 이곳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운전자는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30분 넘는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대구의 동구, 중구를 거쳐 주거지인 북구까지 무려 20km가량의 도주극. 5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았고 경찰차 2대 등 10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2: 주변에서 뭔가 폭죽 터지듯이 그냥 빵빵 소리 터지는 소리도 좀 들렸고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뭐 소리가 뭐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0: 30대 동승자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3: 일단은 음주 이제 운전한 걸로 추정하고요. 마약 관련은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관련도 그 조사할 예정입니다.
0: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4: 오늘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울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직원들이 긴급히 대피하던 당시 상황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산소탱크에 연결된 대형 배관에서 불꽃이 튀며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거센 불길에 인해 몸을 피합니다. 잠시 뒤 갈색 연기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직원 수십 명이 황급히 뛰쳐나와 울타리를 넘어 대피합니다.
6: 땅 울리면서 사실 황천한 소리가 났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확인했는데 하늘에서 연기가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5: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현대제철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산소공장으로 공장 내부에 연결된 배관이 일부 파손되면서 큰 진동과 함께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자체 소방대가 곧바로 진화했지만 안전을 고려해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7: 그래서 진짜 다 멈출 수 있는 사고였죠. 주변에 그 위험물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5: 2022년에는 산소공장을 새로 짓는 현장에서 산소배관이 폭발해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산소 누출을 차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4: 오늘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6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밤이 깊어가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 저는 지금 부산해경 전용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해경함정과 해군함정 그리고 관공선 등 10여 척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수중수색 장비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구조됐는데요. 먼저 탈출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예인선은 다른 사고로 움직일 수 없던 6만 6천 톤급 컨테이너선의 예인 작업 중이었습니다. 예인선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보신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고가 난 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50대 한국인 선원 한 명이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선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수심 80여 미터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 3단계를 발령하고 야간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경부

0: 보도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신도시가 들어서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은행 같은 기반시설도 함께 지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2기 신도시에선 이런 상가가 들어서야 할 땅이 여전히 텅 빈 공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슬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 한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인 6만 제곱미터 땅. 풀만 무성한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3: 왜 공터로 남아있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2: LH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조성하며 사무실이나 식당, 카페, 은행 등이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가 다 차도록 이 땅을 사서 상가를 짓겠다는 수요는 없었습니다. 올해 6월 시도한 매각도 유찰됐습니다. 경기도 양주 신도시도 비슷합니다. 상가가 들어서야 할 곳만 빈 땅으로 남았습니다. 4,3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땅은 올해만 5차례 유찰됐습니다. 풀이 성인 키높이만큼 자란 이 복합용지도 3차례 유찰된 이후 1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4: 이곳 양주 신도시에서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14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으로는 20개가 넘습니다.
2: KBS가 LH의 입찰 공고 186건을 확인해보니 유찰되거나 미당첨된 땅이 전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곳곳에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서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신도시를 설계했지만 민간에선 호응이 없다시피한 수준입니다.
5: 계획 상태에서 면적을 일단은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수요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2: 안 팔리는 상가 부지가 쌓이면서 LH의 미매각 토지 규모는 5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이렇게 비어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상가를 봐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수도권 택지 개발로 상가 공급은 늘었는데 소비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요가 더 줄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중심에 자리 잡은 편의점입니다. 올해 초 문을 닫은 뒤 반년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가의 사진관, 반찬 가게는 2년 전부터 같은 상태입니다.
7: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타격을 받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음식점도 배달업 같은 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6: 사정이 뻔하다 보니 건너편 택지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도시 곳곳에선 상가 공실이 이미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8: 여기가 지금 한 400개로 알고 있는데 거의 150개만 정도 차고 250개 정도는 지금 공실로 알고 있거든요.
6: 이런 현실 뒤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인 5년 전부터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 소비를 넘어섰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에서 이 같은 변화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선 상업용지 비율을 좀 더 낮췄지만 비슷한 성격의 용지가 많아 역시 공실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9: 5년, 10년 앞으로의 그런 상가나 상권,
10: 한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9: 소비자 주거지의 그런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 당시부터 이들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6: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상업용지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지 변화를 고려해 토지 용도의 유연함을 더 발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1: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오늘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이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회생 절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13: 서울회생법원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2: 자금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물품 대금을 주지 못해 텅 빈 진열대, 공과금은 물론이고 직원들 월급까지 밀렸습니다.
14: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막막한 속에 서 있습니다.
12: 지난 7월엔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며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세금과 급여 같은 공익 채권은 늘어나는데 회생 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해 즉시 항고했고 법원이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며 다시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앞선 관계인 집회 표결에서 채권자 등의 찬성으로 계획안이 가결되면서 곧바로 법원도 이를 인가한 겁니다. 관계인 집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회생 절차입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아 변제를 마무리하면 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계획대로 변제를 못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1: 7월에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고기와 생선 같은 성수품 값이 크게 오른 거로 나타나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15: 손바닥보다 작은 조기 5마리 값이 9,900원입니다.
16: 생선도 조기를 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큰 거는 정말 비싸요. 소고기 같은 거 뭐 산적하고 탕국 끓여야 되는데 많이 올랐고.
15: 1년 전보다 3.1% 오른 8월 소비자 물가. 중동전쟁으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다 7월에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 할인 행사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 유독 튀었고 유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생선, 육류 물가도 불안합니다. 조기뿐 아니라 갈치와 고등어 가격도 크게 올랐고 추석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소고기 오름폭도 컸습니다. 선물 세트로 많이 찾는 참치 등 수산물 통조림과 국수, 간장 등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17: 매해마다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매해 그리고 설날 추석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계속 달라져가지고.
15: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합니다.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8: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 한국은행은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는 낮아질 거라면서도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혼선이 생긴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혜룡 경정이 중대범죄수사청 초대청장 후보자로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을 받는 도중 갑자기 대기 발령을 받았다면서 인사조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재창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함은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구의원 금품 각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김준백 두 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미대 선후배로 만나서 30년 넘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그 길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씩 준비한 작품이 실패하면서 사무실을 줄이고 빚을 걱정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마침내 마당을 나온 암탈그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2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7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작품 언더독은 다시 흥행의 벽에 부딪혔고 이번에는 길 위에 뭉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제는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이 되고 싶다는 두 사람, 오성윤, 이춘백 감독 만나봅니다. 네, 길 위에 뭉치의 두 감독님, 오성윤 감독님 그리고 이춘백 감독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나 반갑고 예. 감사합니다. 네,
0: 길 위에 뭉치가 모처럼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좀 하루라도 좀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간절한 바람을 어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제작 과정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7년, 6년 전에 작품을 다시 이렇게 관객들한테 선보입니다만 조금 다른 애니메이션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빙을 먼저 하고 네. 나중에 그림을 입히셨다 그러는데 원래 애니메이션은 그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더빙하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제작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미국 애니메이션은 안 그랬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선녹음을 해서 후작화를 거기 입에 맞추는 방식은 미국 애니메이션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이제 도전을 하고 싶어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도 그걸 하기는 했어요.
0: 아.
1: 그런데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 게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만 보고 배우들하고 성우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목소리 아. 연기를 시나리오만 보고 했어요. 그야말로 정통파로 선녹음을 한 거죠.
0: 뭐 라디오 극 하듯이.
1: 맞습니다.
0: 예.
1: 여러 명이 모여서
0: 예.
1: 막 선녹음을 한번 하고 또 각자 녹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를 입힌 게 아니라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된다. 그 목소리에 연기를 하면 그 목소리에도 연기나 감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저희 영화는 더욱이 그 사실주의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애니메이터 연기자들, 그림을 아. 그리는 연기자,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터들이
0: 예.
1: 그 목소리의 감정과 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0: 아.
1: 이 싱크로나이징이 아주 잘 맞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0: 예.
1: 그래야 관객들이 그 큰 극장에서 볼 때 감정이입이 된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 동감을 많이 하게 되죠.
0: 예, 예.
1: 그게 목표였어요.
0: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춘백 감독님 그 내레이션 먼저 하고 거기에 그림을 입히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2: 예, 그게 그렇게 되면 훨씬 예. 더 작화를 하는 애니메이터들이 그 목소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내면 목소리와 그림이 동작이 딱 맞게 나옵니다.
0: 아.
2: 근데 먼저 동작을 그린 다음에 성우들이 이 목소리를 입히면
0: 네네.
2: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산업 자체가
0: 네네.
2: 시스템이 꽉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되는데 국내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0: 네.
2: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게 그래서 그거가 조금 그 괴리감이 그림과 목소리 간의 괴리감이 조금 생기는데 먼저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애니메이터들이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0: 예.
2: 이어폰으로 끼고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을 하면서 그립니다. 그 대사를 하면서.
0: 그러니까 소리랑 그림이 찰떡같이
2: 그렇죠.
0: 이렇게 딱 붙겠네요.
2: 예, 예, 맞습니다.
0: 예. 요번에 그 길 위에 뭉치의 이효리 이상순 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1: 그 영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0: 네.
1: 이 뭉치와 유기견 애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다가
0: 네.
1: 그 시골에서 그 한 부부를 만나요.
0: 아. 네.
1: 근데 저희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쓰고 기획할 때 그 당시에
0: 네.
1: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그 제주도에서
0: 예.
1: 개들을 자유롭게 막 풀고
0: 그 넓은 집에서
1: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부부 캐릭터를 넣었는데 사전에 다 허락을 받았죠.
0: 아~
1: 우리가 이 영화에 이렇게 좋은 부부를 넣어도 예, 예. 좋겠는가 그래서 허락을 네.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춘백 감독하고 시나리오 과정에서 그게 탄생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1: 저는 이 뭉치와 이 모든 개들이 그곳을 향해서 다 같이 가자 라는 주장이었고 이춘백 감독님은 그 개들이 다 똑같지 않다.
0: 한 명 선택을
1: 그렇죠.
0: 선택할 수 있도록
1: 네, 모두의 행복이 다 지향이 똑같을 수 없는 거 아니냐.
0: 아.
1: 왜냐하면
0: 그러니까 왜 개들도 야생에서 네. 자유롭게 살아 행복한 개도 네. 있을 수 있고 주인의
1: 그렇죠.
0: 품에서 이렇게
1: 그렇죠.
0: 그게 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뭐가 그렇죠.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춘백 감독하고 그걸 갖고 많이 싸우다가
0: 싸우셨어요?
1: 네, 싸웠죠. 그런데 이 감독 이춘백 감독의 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느꼈고 그게 잘 융합돼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고 그 부부를 이효리 이상순 부부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넣었는데
0: 두 분은 반응은 어떠셨어요?
1: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0: 예. 예. 다행이네요.
1: 예. 그래서 그 특징도 살렸어요.
0: 네,
1: 그
0: 네.
1: 이상순 씨가 기타 치시고 하니까 그런 기타 치는 장면도 살리고 해서
0: 네.
1: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할 수 네. 있었죠.
0: 기류의 뭉치 보실 때 또 그런 것도 연상하면서 보시면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두 분이 이제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어요. 서울대 미대
1: 네.
0: 네, 선후배 사이신데 그럼 이제 서양화 전공하셨죠?
2: 네, 네. 같은 서영화과.
0: 두 분 다 서영화면은 네. 순수 미술 쪽이잖아요. 애니메이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 어떻게 애니메이션 쪽으로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네.
2: 저는 뭐 졸업하고 나서
0: 예.
2: 좀 재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냥 전공을 살려서 하기보다는 좀 대중적인 그런 재밌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만화를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만화를 좋아하고 그런 또 애니메이션도 즐겨보고
0: 네.
2: 뭐 그런 영향을 있어서 그런지 재밌는 걸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애니메이션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그냥 보기만 했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우연히 알게 돼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다가 이제 오성윤 감독님을 졸업한 뒤에 따로 이렇게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걸 그때서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0: 아, 예. 네.
2: 근데 그때 오성윤 감독님은 둘리 얼음별 대모음이라는 작품을
0: 예.
2: 서울무비라는 곳에서 기획 하고 계셨는데
0: 네 일찌감치 애니메이션 쪽으로 뛰어드셨군요.
2: 네네.
0: 예.
2: 네. 그래서 만나서 그때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같이 조인을 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만의 작품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자.
0: 아.
2: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작품은 그때 이제. 불발이 되고 이제 그다음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0: 네. 네. 오성윤 감독님은 대학 때도 뭐 연극 영화 쪽으로
1: 연극을 많이 했어요.
0: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1: 네. 저도 이제 미대 서양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젊은 혈기에 이렇게 그 화실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게 좀 답답했어요.
0: 예.
1: 그래 갖고 연극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서 막 담아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막 몸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0: 연기하셨어요?
1: 연기도 했습니다.
0: 아.
1: 네. 그리고 일찌감치 연극 연출도 했어요.
0: 연출도 하시고.
1: 후배들하고.
0: 예.
1: 그러면서 서서히 대중예술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영화 쪽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왜
1: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0: 아 원래는.
1: 예. 예. 연극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연극을 계속하거나 영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재주가 그림도 잘 그릴 줄 알고.
0: 그렇지. 내가 네. 서영화 전공했는데.
1: 네. 네.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연극도 할 줄 알고 영화도 좀 아니까 이게 결합된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하게 됐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연출이 제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게 연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성장했던 그 노하우들이 그 한 군데로 그렇게 싹 모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연출을 할 때 저는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막 몸으로 하는 거죠. 지금도 막 대화할 때
0: 엄청 손짓발짓이 크세요. 네,
1: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터들한테 예. 연출 지시를 할 때 막 몸으로 얼굴 표정으로 예. 막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0: 예.
1: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막 그렇게 몸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그런 모든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0: 네.
1: 그렇게 모아지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짜릿했어요.
0: 어휴, 처음으로 연출한 그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으니까는 대박이 난 거네. 대박. 1호 작품이 대박이 난 거. 그러니까 두 분이 제작사를 97년에 차리고 같이 처음에 한 작품이 그 작품인가요? 네. 그러면 네. 완전히 무슨 처음부터 네. 날개 단 듯이 네. 탄탄대로를 갖겠다. 이렇게 막 자신감도 하늘을 쳤을 것 같은데.
1: 꼭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1: 그까지 가는 과정에 10여 년의 아픈 시절이 있었고요.
0: 아.
1: 왜냐하면 다른 작품을 기획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0: 몇 번 엎어졌군요.
1: 네, 엎어진 작품이 몇 큰 게 몇 개가 있죠.
0: 예.
1: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마당을 나오니 암탉이기 때문에 탄탄대로는 아니었고요.
0: 그랬군요.
1: 네. 예. 근데 이제 마당이 잘 되니까 이제 이 그때 이제 언더독이죠. 언더독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0: 네.
1: 그래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선봉장이 되자. 그래갖고 스튜디오도 막 만들어서 후배들하고 같이 막 만들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부흥을 네. 우리가 막 이끌자. 저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0: 네.
1: 두 번째 작품도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손익 계산을 해봤더니 어우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0: 네.
1: 막 그 스튜디오를 건립할 땅도 보러 다니고요.
0: 미리 수익을 땡겨 쓰셨군요. 예. 네,
2: 기분만 낸 거죠.
1: 네, 기분만 냈어요.
0: 원작이 워낙 힘이 대단하긴 했어요. 네.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네. 필수 도서라서
1: 교과서에 뭐.
0: 책도 보고 저 영화도 보러 갔었거든요. 네. 예. 그 엄청난 히트 그때 뭐 200만 명이었나요?
1: 220만이요.
0: 220만 명이면은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깨졌죠.
1: 네, 그렇죠. 아직
0: 거기 왜 그 암탉이 처음에 양계장에서 탈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 탈출해 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이제 암탉 이름이 입삭이었나요?
1: 입삭. 네.
0: 그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캐릭터는
2: 그거는 이제 처음 개발할 때
0: 네, 네.
2: 그 기조를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0: 예.
2: 작품 자체가 되게 리얼리즘적인 작품인데 판타지를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적인 판타지를 그래도 좀 가미를 해야 되니까
0: 네.
2: 어느 정도까지 가미를 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그때. 그래서 원래 삽화 그림은 되게 일러스트적이고 좀 실사 느낌이
0: 그렇죠.
2: 나는 그런
0: 예,
2: 그림이에요.
0: 진짜 약간 암탉 네. 비슷하게 네. 책에서는
2: 그
0: 그려져 있어요.
2: 일러스트 작가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했던 스태프 중에 한 분이셨어요.
0: 아. 네.
2: 그 인연으로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작하게 된
0: 예.
2: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스타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카툰적인 스타일로 갈 건지
0: 네.
2: 고민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그냥 중간 중간을 택한 거였거든요.
0: 아.
2: 완전히 카툰적인 애니메 스타일도 아니고
0: 약간 섞인 거군요. 네, 중간
2: 네, 네.
0: 지점을.
2: 그런데 네, 네, 네. 그게 중간 지점을 택한다는 게 항상 어중간하거나 뭐 그런 건만은 아닌 게 이번 그 마당을 원암탉의 그런 스타일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이렇게
0: 예. 네,
2: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기류의 뭉치도 이 개들의 캐릭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보니까 그 저희 스튜디오의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디자인의 아. 결과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0: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 잎싹 마당을 나온 안팎에서 네. 그 잎싹이랑 요 그 네. 언더독 기류의 뭉치에서의 그 주인공 개 그렇죠. 개 뭉치
1: 그렇죠. 유사하죠. 그
0: 느낌이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2: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 성향이 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리얼리즘적이지만 또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어떤 그 만나는 지점에서 네. 디자인이 결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거기 마당을 나온 암탉에 등장하는 그 다른 캐릭터들, 다른 동물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포늪에도 뭐 가셔가지고 거기서 캐스팅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그 우포늪은 예. 원래는 이제 배경, 환경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0: 네네.
1: 예. 그 원작에는 이제 저수지로 돼 있는데 저수지는 저희가 보기엔 공간적 좀 제약도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펼쳐지고 싶었는데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포늪은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예요.
0: 네네.
1: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 거기 굉장히 풍광도 좋고 생태계 다양성도 좋고 그러니까
0: 네네.
1: 거기를 우리의 배경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그 계절마다 답사를 많이 가서 했는데 그다 보니까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이제 동물들 중에서 저희 영화에 이렇게 어울릴 만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찾아냈죠. 네. 그게 이제 수달 캐릭터인데.
0: 아, 그 박철민 씨가 네. 목소리 연기했던. 네,
1: 그걸 거꾸로 해서 걔 이름을 달수라고 네. 이름을 지었고.
0: 그 완전히 그걸 끌어가는 감초 같은 역할을. 네.
1: 원작은 약간 잎싹에 네. 약간 1인칭 시점의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생각이나 그 말을 이렇게 주고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 그 우포늪에 그 복덕방이라고 하는
0: 네, 네.
1: 수달 캐릭터를 캐스팅하고 했는데 그 배우가 요번에 이제 이 기류의 뭉치에서도 또
0: 아,
1: 나와요. 박철민 씨가.
0: 네. 예. 네.
1: 그 이 개들을 초반에 이끌고 가는 대장
0: 네.
1: 짱아라는 시축견 역할을 또 박철민 씨가
0: 아.
1: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짱아, 이 기류의 뭉치의 짱아라는 캐릭터가 끼고 다니는 인형이 있어요.
0: 네네.
1: 그 인형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오는 수달 인형을 끼고 다녀요.
0: 그렇게 연결을 시키셨군요.
1: 네, 그것도 깨알 예. 재미로 보시면.
0: 네네네.
1: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했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220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여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는데
1: 네.
0: 거기서 만든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이 회사의 빚도 갚고. 근데 이제 그 꿈을 품고 이제 7년 공들여서 만든 영화가 언더독
1: 네.
0: 지금 이제 기류의 뭉치란 말이에요.
1: 더 큰 빚을 졌습니다.
0: 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뭐가 제일 좀 부딪혀보면 현장에서 어려우십니까?
1: 아무래도 안타까운 게 지금 KN이라고 붙일 만한 우리 KN이가 있는가 그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뭐 그렇게 잘 된 유아용은 좀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웹툰은 뭐 우리나라가 처음 장르를 만든 네, 곳이기도 하지만 네, 세계 네. 최고잖아요.
1: K-POP도
0: 그렇죠.
1: 팝을 붙일 정도로.
0: 저는 애니메이션도 그럼 우리나라 세계 최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다르네요.
1: 전혀 아니죠.
0: 네.
1: 유아용은 좀 히트작이 있지만 이렇게 극장용으로 가족용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히트작을 낸 게 별로 없어요.
0: 예.
1: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마이너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0: 네.
1: 그 주로 극장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은 미국 거, 일본 거. 이거는
0: 그렇죠.
1: 극장에서 봐도 좋아.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굳이 안 봐도 돼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편수도

0: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들과 다른 애니 그러니까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승부를 걸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면 아류작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 한국 문화 소비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아류작에 대해서는 별로 용서치 않거든요.
1: 비슷한 게면 오리지널을 네. 보지 이런 생각을 하죠.
0: 그리고 그보다 네. 더 좋게 만들 수도 없어요. 제작비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경험이나 노하우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은 우리만의 콘텐츠로서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투자가 안 되고 시장에서 안 먹히고 하니까 지금 좀 악순환인 상태인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제도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K-애니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 정부 지원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기류의 뭉치 지금 네. 검색하셔서 네. 아 이게 시간 맞추시고 약간 장소도 많지 않아가지고
0: 네. 네. 네.
1: 그 우리 애니메이션 저희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제 AI라는 기술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춘백 감독님 이제 직접 애니메이션 연출하시니까 이게 어쩌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위기가 되는 것 같으세요?
2: 네, 그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네. 이제 그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로서 AI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1: 네.
2: 그 중간 과정까지만 AI를 쓰고
1: 아.
2: 최종 결과물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라는 건 어디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2: AI로 여러 가지 그 참고 이미지 그러니까 쉽게 아. 말하면 참고 이미지를 쫙 뽑은 그거는 굉장히 쉽게 뽑거든요.
1: 맨 처음에 이제 네, 기초 네, 과정은
2: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밑 스케치
1: 네, 네. 네.
2: 밑 자료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머지않아 최종 이미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비용, 짧은 기간에 아주 그 뛰어난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니까 아이디어와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어떤 미술 디자인만 있으면
1: 네네.
2: 거기다 AI만 아주 그 적절한 AI만 결합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피라미드처럼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1: 네네.
0: 그러니까 저변의 독립 창작 작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에 점점 더 좋은 콘텐츠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이 저변이 굉장히 튼튼하고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제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이고 창작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AI가 들어오면서 적은 비용으로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것들은 주로 젊은 작가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작가들은 이런 AI 새로운 이런 학습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2: 저희들 지금 차기작을 준비 중인데
1: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0: 하나는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또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그 후배 감독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아주 아주 젊은 후배 감독이랑 같이 유레카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1: 네.
0: 20년 전에 이 젊은 청년의 20년 전 얘기인데 초등학생 때 예, 아이들끼리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1: 예.
0: 우리가 행복하고 또 비슷한 얘기네요. 기류의 뭉치랑 우리끼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 네.
0: 그러면서 막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1: 예.
0: 그러면서 야, 세계 정복을 해서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진짜 만화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1: 제목이 유력한 걸 보니까 찾은 모양이네요.
0: 찾았으나?
1: 네. 아닌가요?
0: 아이들이 찾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지만
1: 네. 네.
0: 어떤 힌트를 얻게 되죠.
1: 예. 네.
0: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조류 닭도 해봤고 이제 강아지들도 해봤잖아요.
1: 네.
0: 요즘에 이제 고양이들도 많이 관심 갖고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1: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0: 네, 집사. 그래서 네. 저희 고양이 이야기를 또 해요.
1: 아, 고양이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고양이 해결사 네. 깜냥이라고.
1: 네.
0: 이거는 원작이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원작이 있는 동화책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요 작품은 저희가 또 공동 감독으로 다시
1: 네.
0: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1: 아, 그렇군요.
0: 요 네, 작품에 AI를 많이 지금 동원해서 쓰려고 네, 네.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요.
1: 하고 네. 네. 어쨌든 지금 길 위에 뭉치가 네. 지금 이제 극장에 걸려 있는데
0: 이게 문제죠.
1: 아, 우리 청취자분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0: 아, 저희 길 위에 뭉치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제 2주차여서 극장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 손주 손녀 데리고 극장으로 가주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1: 네.
0: 그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영화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예, 꼭 좀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거의 6년 7년을 제작한 그 작품이고요. 또 많은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길 위에 뭉치 또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길을 30년 넘게 함께 걸어온 오성윤, 이춘백 두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은 5에서 2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2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네팔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계획보다 하루 이른 오늘 본격 수색을 위한 수경지로 이동합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아코트 지역의 바타르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0: 있었습니다. 이어 10명을 먼저 바타르로 보냈으며 나머지 인원들도 곧 출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지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사망자가 최소 1,114명, 실종자가 3,916명이라고 네팔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 실종자는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8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원들 가운데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50대 선원 1명은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본소득당 창당 사흘 만에 남편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결과를 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창당대회 3.15에 열린 회의에서 남편 박모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회의 참석자에는 용혜인 상임대표, 참관인에는 남편 박 씨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남편 박 씨는 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또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살며 수억 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세가 19억 5천만 원인 서울 도곡 렉스 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 5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오전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위원회와 공공기관 등의 이전 계획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주민 수백만 명이 빙하 호수 붕괴로 인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칸니 위그라나야 유엔 사무차장보가 경고했습니다. 위그라나야 차장보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빙하 호수의 범람을 받아내는 강 시스템에서 발생할 손실을 막기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며 위험에 처한 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지역 공립 초중학교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 사용 규칙을 현지 시간 2일 발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충남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 새벽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흔히 공갈이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환자인 척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을 이른바 나일롱 환자라고 하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까지 등재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수십, 수백 건의 통원치료를 받아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몇 주, 몇 달씩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나일롱 환자들의 과잉 장기 치료를 막고 거르는 조치가 앞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9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도 지금 확인되고 있고 실종자들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29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한 286톤급 예인선 A호가 전복 사고를 당했고요.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는데 6명이 실종됐습니다. 예. 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은 A호 선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한국인 선원 50대 남성 1명을 발견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인 50대 남성 1명은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 해역을 지나던 상선 B호에 구조됐습니다. A호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께 완전히 침몰했는데요. 국제항공해상수색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해상사고 실종자의 최대 생존 가능 시간은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일 때 40시간 이상입니다. 예. 이 부산해양경찰서는 오후 7시부터 6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수색에는 모두 19척의 함정과 무인 잠수정 항공기 3대가 투입됐는데요. 이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네, 수온이 아직은 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빨리 좀 속히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여야의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먼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네. 이를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1: 예, 내년 정부 지출액이 821조 원에 달하고요. 올해에 비해서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이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의 힘인데요.
0: 세수가 이제 많이 드니까요.
1: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반도체의 힘으로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집중 투입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반도체 경기에 기대서 지출 규모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이 씀씀이를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옛 트위터인 X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서 파이를 키울 때다.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06조 원 늘어난 1519조 8천억 원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서 이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초과 세수를 토대로 추진 중인 160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빚으로 버리는 이재명 정권의 돈잔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이달 중순쯤 이제 열릴 전망이고요.

0: 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의원 사퇴 앞에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일단 뭐 그래도 용 의원은 사퇴 없이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입장인 거죠.
1: 예, 예. 용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오늘 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청와대입니다.
0: 예.
1: 청와대 역시 여당 의원들과 비슷하게 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장관으로 지명한 상황이라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 의원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용 의원 입장에서 만약 지금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다고 해서 장관직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것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이 의원직을 내려놨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적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도 잃고 장관직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이 아직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혀 있지 않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민의힘에서 또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했는데
1: 네.
0: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1: 예, 김승원 의원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림 이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는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 예.
1: 또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 제넨셀은 비상장 기업이었고 이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 게 코스닥 상장 기업인 이 세종 메디칼입니다. 김 의원이 식약청장에게 민원을 넣은 게 2021년 10월 12일이거든요. 10월 12일인데
0: 예.
1: 10월 20일에 당시 세종 메디칼이 이 제넨셀의 최대 주주가 되고요. 같은 달 26일에 제넨셀은 임상 승인을 받게 됩니다.
0: 예.
1: 이 사이에 세종 메디칼 주가가 아주 빠르게 급상승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임상 승인 직후부터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0: 예.
1: 당시 시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특정 창구에서 몰린 점을 이유로 재무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0: 일종의 주가 조작이 또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인
1: 그렇죠.
0: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예. 올랐다가 그때 오르니까 팔고 나갔다는 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1: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이 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까지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 에 대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달 31일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시 김 의원이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0: 예.
1: 한 의원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에는 생약 제재과 임상 제독과 통계 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 전 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때문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예.
1: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철저하게 느낀다면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는 김 의원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송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 네. 어떤 의혹이 이제 제기된 상태인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1: 예.
0: 민주당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이제 격화됐던
1: 네.
0: 갈등들이 조금은 이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좀 다시 약간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요.
1: 네. 이 기회만 되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예.
1: 순간순간마다. 어제는 강민구 전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은 친 그 김민석계죠.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청래 세력들이 윤리감찰단장인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 카메라, 언론사

0: 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민주당 당직자들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강민구 텔레그램으로 그 실체를 확인한 건가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정청래계로 분류되어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동지를 갈라놓고 또 민주개혁 진영에 무엇을 남겠나라고 비판을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후속탄인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을 어디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예.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긴급 구호대 네팔에 이제 도착을 했죠.
0: 네.
1: 예. 본격적인 수색 지원에 나섰다고요?
0: 예, 지난달 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이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네. 네팔에 들어간 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지금까지 이 헬기 드론을 통한 수색에 육상 도보 수색을 추가해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 수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험준한 산세, 토사, 진흙 등으로 이동이 수월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신속대응팀은 어제와 오늘 네팔 육군과 사고지역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기지국에 최종적으로 발신된 이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1: 네.
0: 이 당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경찰이 네팔인 생존자, 현지 관계자 이야기도 들으면서 연락 두절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27분 외교부 소방청 등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44명 또 구조견 5마리 드론 탐지 장비를 실은 이 한국군 수송기가 네팔에 도착해서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한국 남동발전 두산 에너빌리티 등 기업 대응팀도 별도로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투입해서 사고 현장을 저인망 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날 12시 50분께 임차 헬기 한 대를 띄워서 발전소 상부에 있는 위어댐과 숙소, 사무동 주변을 수색했고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드론과 4마리의 수색견 등을 활용해서 사고 현장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1: 네,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좋아하는 게 많을수록 인생은 더 재밌어진다. 세상 모든 것을 함께 파고드는 티키타카 잡학사전. 이 시간 이공계와 인문계 예체능을 모두 통달한 한준이 잡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스터님.
1: 네, 저 잡학 충전을 예.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지난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더 깨닫고 있습니다.
0: 아, 지난 시간이 저희 코너의 이제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1: 이영호 아나운서가 잘 이끌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 우리 또 저 PD 작가님들이 예. 예, 워낙에 또 저한테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아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충분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번 시간에 처음 저희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준이 잡학 마스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분 맞고요. 예. 또 다른 분야에도 워낙 또 마스터처럼 네.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이 시간을 앞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얘기를 이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네. 히어로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1: 히어로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방대해서 예. 아마 이런

0: 프로그램으로 뽑으면은 뭐 한 뭐 10회 특집, 20회 특집도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짧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지금 스파이더맨이 흥행이 점점 더 잘 돼서 역대 영화 흥행 역사에서 지금 넘버 3까지 올랐습니다.
1: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0: 네, 지금 뭐 아바타와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더불어서 지금 예. 그 둘을 넘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는 정말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DC의 이제 히어로인 슈퍼걸의 경우에는 슈퍼걸. 예. 참담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걸 또 계기로서 왜 DC 영화는 잘 안 되고 마블 영화가 잘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DC의 히어로들은 더 전통이 깊고 더 원조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좀 완벽한 흠결 없는 히어로들이 너무 많은데
1: 대표적인
0: 비해서.
1: 것이 슈퍼맨 말씀이셨어요.
0: 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 셋이 아주 대표적이죠.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마블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은 좀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훨씬 더 좀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고
1: 약간의 허점도 있고
0: 예, 허점 같은 것을 이제 자신이 점점 더 성장시키고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히어로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좀 인간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활약하는 공간 자체도 이제 DC에서는 고담이라든가 메트로폴리스라든가 스타시티 뭐 코스트시티 등등 사실 원래는 만화책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요. 나라 이름들도 그렇고. 그런데 마블은 그냥 나중에 나와서 더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뉴욕이라는 지명, 그냥 뭐 워싱턴 뭐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써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잘 와닿는 면이 있는 데다가 이 히어로들의 능력치 자체가 DC의 대표적인 히어로들의 능력치는 너무 우주적인 게 많아요. 우주적이고 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상으로는 엄청나게 이게 재밌게 잘 구현이 되는데 영화로 했을 때는 이게 어설프게 하면 이제 옛날에 DC가 망했던 그린랜턴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블도 물론 아주 뭐 캡틴 마블도 그렇고 뭐 거기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히어로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또 마블 캐릭터들은 지상에서 존 윅이나 이퀄라이저나 제임스 본드처럼 막 격투하고 이런 것도 마블은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영화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마블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거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영화적으로는 더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마블은 훨씬 더 일찍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이런 캐릭터 상품 같은 데 관심을 두면서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블 스튜디오라는 영화를 전담하는 스튜디오를 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 마블이?
0: 예, 마블은 1993년도에 마블 스튜디오가 설립이 됐었고요. 그런데 DC는 사실은 스튜디오 설립된 거는 2016년이에요.
1: 오, 차이가 많네요.
0: 예,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마블이 대성공을 거두는 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DC는 한 거죠.
1: 좀 뒤늦게.
0: 예,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만 말씀드렸지만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나 TV, OTT 드라마 같은 데서는 여전히 DC가 마블을 사실상 이기고 있습니다.
1: 아.
0: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고 예. 흥행몰이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나게 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 가장 큰 원인은 마블은 영화 산업 같은 데 눈을 일찍 뜨면서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반면에 DC는 그런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작업을 사실상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 이제 그거를 좀 해보려고 제대로 이제 나선 게 이제 제임스 건이라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마블 영화를 성공시킨 감독을 예. 총괄로 데려와서
1: 아, DC에서 데려갔습니까?
0: 네, DC에서 예.
1: 아, 마블의 인재를 영입해서 데려간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맨 처음 내놨던 영화가 네.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슈퍼맨인 거죠.
1: 슈퍼맨.
0: 네, 네. 그러니까
1: 슈퍼맨도 시리즈가 진짜 많은데 작년에 또 최신에 나왔던 슈퍼맨
0: 네, 네.
1: 말씀을.
0: 가장 요즘에 나왔던 슈퍼맨이 이른바 DC 스튜디오에서 예. 이제 마블처럼 좀 이 유니버스를 발전시켜보자라고 해서 나온 슈퍼맨입니다.
1: 예. 저도 슈퍼맨 시리즈는 뭐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은데 뭐 1편이 기억나죠. 저희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0: 1978년.
1: 네. 네.
0: 크리스토퍼 리브
1: 주연의 네. 1편은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0: 그 영화는 네. 뭐 히어로 SF 영화에 정말 몇 대 아주 초걸작 중에 하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도 예전 개념으로 들어가자면 DC가 훨씬 먼저 성공들을 했어요.
1: 그 70년대 영화잖아요, 그 영화.
0: 그렇죠. 그렇죠? 예. 슈퍼맨이 이제 70년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2, 3, 뭐
1: 1, 2, 3까지 네, 나왔던 걸로 계속 제가 기억이 되고.
0: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989년에
1: 예.
0: 그 가위손으로 당시에 유명했던 팀 버튼 감독이
1: 팀 버튼 감독.
0: 예, 마이클 키튼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위손이나 뭐 비틀주스나 이런 유형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좋아했던 그런 캐릭터의 배우를 배트맨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네. 그 배트맨 그 팀 버튼의 배트맨이 나온 게 1989년입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네. 마블은 뭐 그 캐릭터들을 영화화할 생각도 못했던 때에 네. 이미 슈퍼맨이 있었고 배트맨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공전에 대히트를 쳤고 성공했던 거는 사실은 DC였어요.
1: 사실 그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뭐 DC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생각을 못 했었어요.
0: 네. 아,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1: 그렇죠.
0: 소년중앙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이제 만화책 잡지가 있던 시절에
1: 보물섬.
0: 예, 예, 보물섬은 그거보다 조금 나중에
1: 뒤죠.
0: 나왔는데 예. 저는 소년중앙 어깨동무 새소년 세대라면 이영호 예. 아나운서가 어쩌면 이제 보물섬에 조금 더
1: 보물섬에
0: 가까운.
1: 보물섬의 아기공룡 둘리. 소년중앙은 이제 그 달리라 꼴찌. 예, 그거 이제 두 개 보는 재미가 있었죠. 예. 예,
0: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어떤 정도 시대로 예.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는 전통과 어떤 뭐랄까 권위는 DC 쪽에 훨씬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TV 드라마로서도 훨씬 빨랐고 영화화로서도 훨씬 빨랐고 다들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가 또 있었잖아요.
1: 원더우먼 대단했죠 예, 그때. 예, 예. 원더우먼.
0: 예, 맞아요. 예,
1: 지금도 경. 예, 요즘도 뭐 거기 뭐 너튜브 같은데 보면 나오니까.
0: 여전히 예. 저 너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옛날 예. 그 드라마들을 보실 수가 있죠.
1: 린다 해밀턴 이름이?
0: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고요.
1: 아, 터미네이터가.
0: 린다 카터입니다.
1: 카터 맞아요. 네, 예. 린다 카터.
0: 카터. 예. 당시에 미스 월드였던 예. 린다 카터 씨가 그 주연을 했었는데 예. 공전의 히트였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영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DC가 더 선구적이었던 건 맞고 예. 데이트를 쳤어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체계적인 산업으로서 정말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거둔 거는 마블이죠.
1: 마블. 그
0: 예.
1: 시초가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스파이더맨부터 막 마블이 많이 부각되고 이제 그 아이언맨
0: 네네.
1: 나오면서부터 확 커졌던 것 같은데요.
0: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권을 갖고 있는 영화사가 그때는 좀 통일이 되지 않아서 스파이더맨은 사실은 지금의 그 정통에서는 네. 다른 영화사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다른 영화사인데 지금은 디즈니사가 네. 다 사들였기 때문에
1: 아, 샀어요?
0: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지금 아이언맨 등과 함께 출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걸 사가지고 같이 네. 출연시킨 거군요.
0: 그리고 그 당시에 오. 이제 다른 영화사가 했던 스파이더맨들이
1: 예.
0: 얼마 전에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라고 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삼스파 영화라고 그러는데
1: 예.
0: 그 삼스파 영화에 옛날 그 20년 전 정도 그 스파이더맨들이 나왔었죠.
1: 예, 맞아요. 예, 세 명 다
0: 예,
1: 나왔나요?
0: 예, 세 명이 다 나왔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원래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요즘 이제 예, 그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0: 예, 그 세 예. 명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판권을 이제 예, 그러니까 판권을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1: 아, 예.
0: 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1: 그렇군요.
0: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마블 스튜디오의 그 프로젝트에서 그 마블의 성공을 이끌었던 선구자는 아이언맨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1: 아이언맨.
0: 예, 예. 스파이더맨도 스파이더맨이 물론 이전에 있었지만 그거는 약간 판권
1: 마블이
0: 관계가
1: 아니었군요, 그때는.
0: 마블은 마블인데 예. 영화사의 판권이 달랐던 거예요.
1: 아,
0: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편입이 됐지만 마블 스튜디오만의 뭐 역작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1: 예.
0: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오늘날의 마블을 만든 거는 아이언맨. 그리고 배우로 따지면 역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나올 영화에는
1: 처음에 저는 그 영화 볼 때
0: 악당으로 나오죠.
1: 좀 이분이 좀 잘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0: 예, 예, 예,
1: 슈퍼 히어로를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탁 쓰고 나니까 돌변하니까
0: 그게 먹힌 거예요.
1: 그게 먹힌 거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약간 좀 건들건들 되는 것도 같고 좀 이제 그 회사 경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약간 그렇게 뭐 아주 체계적이거나 또 치밀한 것 같지도 않고.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흠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매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DC 같은 캐릭터들 보면 대부분 너무 모범생들이 많고
1: 예.
0: 정말 그 우리가 FM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유형의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마블의 가장 대표적이고 원조적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이언맨을 보면 아, 이 매력 있다. 아, 저런 사람이 저런 캐릭터가 히어로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히어로를 또 너무 잘하는구나.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기가 치솟기 시작을 했고 그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마블은 유니버스를 차곡차곡 쌓아갔던 겁니다.
1: 예. 네. 아무튼 이제 마블과 DC 이제 슈퍼맨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또 마블이 그래도 이제 최근까지 스파이더맨도 데이트하면서 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DC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 다크나이트?
0: 네네.
1: 예, 뭐 조커 같은 영화도 있고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은 게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또 심지어 만든
0: 그렇죠.
1: 배트맨 시리즈도 있잖아요.
0: 네. 그 네. 다크나이트 3부작이죠.
1: 그렇죠.
0: 네. 그 DC가 아까 이제 70년대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나왔던 마이클 키튼 배트맨 말씀도 드렸지만 DC도 정말 그 히어로물의 영화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기념비적인 대작 흥행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아주 좋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작품들은 하나의 유니버스로 얽히지를 못했어요.
1: 유니버스.
0: 유니버스가 되지 못했어요.
1: 그 유니버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0: 아, 유니버스가 네. 예를 들어 이영호 네. 아나운서가 네. KBS의 A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다고 치면
1: 네.
0: 그런데 이제 한 1년 후에 KBS에서 또 B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1: 음흠.
0: 근데 거기서 이영호 아나운서가 같은 캐릭터, 같은 직업, 같은 인물로서 약간 이제 좀 비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영호 아나운서가 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후에 또 KBS가 C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영호 아나운서가 나오진 않지만 이영호 아나운서가 언급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후에 또 D라는 드라마가 KBS에서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영호 아나운서가 언급은 되지 않지만 이영호 아나운서의 직장이라든가 이영호 아나운서가 사는 동네 이런 게 언급이 돼요.
1: 그래요?
0: 네. 그러면은
1: 그게 유니버스입니까?
0: A, B, C, D는 같은 동일 세계 안에 있는 거고
1: 아, 예.
0: 이 A, B, C, D 드라마는 모두 같은 유니버스입니다.
1: 아, 마블이 좀 그러네요.
0: 그렇죠.
1: 아이언맨 시리즈에 스파이더맨이 네, 네. 나오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또 아이언맨이 나오기도
0: 네.
1: 하고
0: 헐크도 그렇고
1: 나오고.
0: 뭐 토르도 그렇고 네. 뭐 블랙 위도우도 그렇고 다들 이제 교차 출연을 하고 네. 심지어 안 나와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1: 맞아요.
0: 그 사람이 뭐 뭘 했었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러면은 이게 같은 유니버스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마이클 키튼 배트맨, 그리고 요즘 또 더 이후에 있었던 예를 들어 벤 애플렉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 뭐 배트맨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단독 영화 조커,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 베일 배트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개별 영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유니버스를 염두에 두고 유니버스를 형성했던 작품이 아닌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개별 개별로 보면은 명작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어떤 흥행몰이를 위한 유니버스의 형성에는 DC는 지금까지는 실패해 왔다는 거죠. 제대로 하질
1: 있네요.
0: 못했어요.
1: 근데 최근에 네. 저스티스 리그인가요? 거기서는 다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빌드업이 너무 없었죠.
1: 빌드업이 없었다. 네. 축구의 빌드업하고 네. 다른
0: 그런
1: 겁니까?
0: 것까지 아 비슷한 거죠.
1: 그래요?
0: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그 마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언맨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제 토르가 나오고 뭐 헐크가 나오고 뭐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등등등 계속 관련 인물들이 단독 영화 내지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들로서 서로 교차 출연을 한 이후에 마침내 어벤져스가 탄생을
1: 그렇죠,
0: 하죠.
1: 그렇죠. 맞아요. 네.
0: 그런데 이제 DC는 이걸 네.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네. 급한 나머지.
1: 아주 뜬금없이 모인 느낌. 갑자기.
0: 그 영화를 잘 네. 보면 아주 뜬금없진 않아요.
1: 그래요?
0: 솔직히.
1: 또 갑자기 그러니까 모인 듯한 느낌?
0: 물론 이제 그 잭 스나이더 감독의 그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난과 비판도 많지만 저는 사실은 오랜 DC의 팬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나름의 개연성이 그렇게

0: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워낙에 거기 이제 뭐 플래시, 사이보그 뭐 정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1: 예.
0: 여기에 이제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 모이는 과정도 조금 급조시킨 거는 사실이죠.
1: 예.
0: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헨리 카빌의 슈퍼맨 말고는 사실 배트맨이나 원더우먼이 사전에 단독 영화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맨과 더불어 만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 것이 이제 DC가 조금 그걸 급하게 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스토리에 약간씩의 그 요즘 팬분들은 굉장히 또 예민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구멍들이 좀 있는 거죠. 스토리가 마블처럼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가운데에서는 뭐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야 그렇지 않지만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일반 좀 대중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랬어요.
0: 네. 네. 아쿠아맨, 플래시, 뭐 사이보그 이런 캐릭터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악당들도 그렇고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한 대 넣다 보니까 DC의 오랜 팬들이라면 사실은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도 좋아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블같이 이루어지진 못했다. 그러면서 특히 또 처음부터 잭 스나이더판이 나온 게 아니라 조스 웨던 감독이라고 다른 임시 감독이 들어와서 일단 저스티스 리그가 나온 다음에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사실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또 나중에 또 나왔어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마블의 어떤 빌드업에 비하면 DC의 빌드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고 사실상 빌드업이 거의 없었어요.
1: 예.
0: 빌드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니버스의 형성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1: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히어로물을 많이 봤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으니까 저 친구는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지라는 의문이 드는 캐릭터가 몇 명 있었었어요. 아 맞아, 저 친구는 저걸 잘하는구나. 그리고 뭐 잭 스나이더 감독도 말씀해 주셨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있고 진짜 세계적인 거장들도 이런 히어로물의 감독을 한다는 것도 참 인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놀란 감독의 그 다크 나이트 3부작은 뭐 히어로물을
1: 작품성도
0: 떠나서
1: 굉장히 인정받잖아요.
0: 아, 그럼요. 그거는 그냥 영화적으로 거의 뭐 최상단에 있을 만한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지금 뭐 오디세이의 감독.
0: 네, 그렇죠.
1: 감독.
0: 예.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거인들이나 뭐 저 아가멤논의 뭐 갑옷들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배트맨 수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진짜로.
1: 예. 배트맨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 히어로물 중에서는 한준희 그 마스터께서 배트맨을 가장 뭐 좋아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네.
1: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0: 저는 존경하게 네. 되는 캐릭터죠.
1: 존경까지.
0: 왜냐하면 세상에 네.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렇지만 그냥 막 내가 정의로워, 내가 여러분들을 다 평안하게 하겠어요. 뭐 좋은 말을 많이 떠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배트맨은 사실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약간 그런 게 있죠. 아이엠 아이언맨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가감 없이 내비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배트맨은 정말 뒤로 좋은 일들만 하죠. 뒤로 좋은 일들을 하고 그걸 정말 목숨 바쳐 하고.
1: 그리고 오해도 받잖아요.
0: 그 겉으로는 오히려 배트맨은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뭐 좋은 일 한다고 떠들지도 않고.
1: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죠.
0: 오히려. 네. 다크나이트 마지막에 이제 경찰에게 쫓기고. 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냥 희생양이 될게. 뭐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동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그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역시 초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 네.
0: 예, 초능력이 없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제 악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특이하다. 저의 어렸을 때 이제 다들 이제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거 많이 봤는데
1: TV 만화 영화
0: 그런 거 볼 때 저는 사실 제일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슈퍼특공대였어요.
1: 슈퍼특공대.
0: 네, 슈퍼특공대가
1: 배트맨, 로빈 그러면서
0: 그 주제가가
1: 그때 노래를
0: 유명했죠.
1: 잘 배웠죠, 저 어렸을 때.
0: 그러니까 그 주제가는 사실은 그 만화 영화를 안 보는 아이들조차도 주제가는 좀 유명했어요.
1: 그 뭐 운동회 때 응원가로 많이 부르고 그랬었어요.
0: 아, 그랬었나요?
1: 슈퍼특공대. 네.
0: 그런데 이게 원제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슈퍼 프렌즈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1: 뭐 그게 미국 애니메이션이라는 네. 거는 생각 못하고 보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일요일 저녁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네.
0: 그 일요일 오후 같은 때 했을 거예요.
1: 맞아요. 엠사에서 했었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거기 이제 다른 히어로들도 있는데 배트맨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느꼈을 때에도 참 특이하다.
1: 예. 거기 뭐 다 나오잖아요. 슈퍼맨도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0: 그렇죠. 거기 뭐 그린 랜턴, 플래시, 예. 아쿠아맨 뭐 다 나옵니다. 예. 예.
1: 노래 가사에 이미 뭐 다 나오니까. 또 그 기억.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도 시간이 또 벌써 다 됐네요. 끝으로 추천곡을 또 한준희 네. 마스터께서 해주시죠.
0: 아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아주 특이한 마블 캐릭터가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1: 데드풀.
0: 네, 이게 네. 90년대에 나온 캐릭터인데 사실은 예. 그 한 10년 전에 DC에서 DC가 원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DC의 악당 중에 데스트 스트로크라는 악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당과 데드풀의 생김새나 무기나 이런 게 굉장히 똑같습니다.
1: 아, 비슷해요?
0: 네, 상당히 비슷한데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데드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DC가 뭔가를 하면 마블은 그거를 네. 좀 더 우리 곁에 가까운 친밀한 캐릭터로 그걸 바꿔놓거든요. 그 이제 그 데드풀 2에서 셀린느 디옹.
1: 오, 셀린 네, 디옹.
0: 그야말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디바. 예,
1: 디바.
0: 셀린느 디옹이 등장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 어떤 노래?
0: 애쉬스라는 노래인데.
1: 애쉬스.
0: 요거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영상만 보시더라도 뮤비 같은 것만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거기 이제 데드풀이 뒤에서 셀린느 디옹 뒤에서 막 율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세요? 예, 나는 B급 히어로라 이거 그렇게 잘 부르면 안 되고 이거 타이타닉처럼 하시면 안 되고 예. 이거 10점 만점이면 한 5점짜리로만 불러야 되는데 너무 잘했어요. 막 그런데 셀린느 디옹이 나는 항상 11점으로 불러 막 이러면서 스파이더맨 이러거든요.
1: 예. 스파이더맨이 왜?
0: 데드풀한테 스파이더맨이라고 한 거죠. 데드풀은 나는 잘 모르겠고 셀린느 디옹이 그런 이제 뮤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데 그 거기에 나온 애쉬스라는 셀린느 디옹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이 추천곡은 저희 프로그램 엔딩곡으로 이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함께 파고드는 티키타카 자팍사전 한준희 자팍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의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일반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아동이나 장애인 또 심지어 치매 환자 같은 이런 보호 대상자의 실종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이 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 신고가 모두 298건인데요. 예.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사건이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 성인뿐만이 아니고 아동이나 지적, 자폐성, 뭐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 학생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일반 성인 실종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보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서 그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장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을 한다거나 실제로 소재를 확인을 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록을 해서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사례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이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장 씨의 유족들은 이런 경찰의 이런 부실 대응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0: 네. 이 담당 경찰관의 직무 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을 이유로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국가 배상이라는 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수색을 만약에 계속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이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 씨의 사망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족 측에서도 경찰의 잘못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는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앞으로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국가 배상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오는 4일에는 시신 발견 현장을 방문한 뒤에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A경장의 파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 예.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른바 보험 관련해서 이른바 나일론 환자에 대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부상, 뭐 타박상이라든가 네. 이런 부상을 입은 환자가 좀 장시간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0: 네.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사 환자에게 이른바 8주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네. 뭐 타박상이라든가 염좌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고가 난 뒤에 8주를 넘겨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긴 시간 치료가 필요한 건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어린이도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합의 과정에서 이제 흔히 지급되어 왔던 이른바 향후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앞으로는 좀 경상 환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0: 네. 향후 치료비라는 게 이게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은 치료가 끝났지만 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걸 예상해서 보험사가 합의금의 성격으로 지급해온 돈입니다.
1: 예.
0: 그동안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이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는데 이게 과잉 보상과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중상 환자 가운데 장기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요.
1: 예.
0: 경상 환자에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른바 나일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고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보험금 누수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1: 예. 매년 뭐 보험료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내는 분들도
0: 그렇습니다.
1: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그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지는 않은데.
0: 예. 보험료는 계속 오르잖아요.
1: 보험료도 계속 네. 오르는 것 같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누수가 생기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걸 이제 막아야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0: 네.
1: 두 명인데 이제 좀 밥을 사주고 싶은 생각에
0: 네.
1: 직접 같이 가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0: 그렇죠.
1: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줄 테니까 이네 먹고 싶은 거
0: 먹고 와라.
1: 사 먹고 와라. 응. 이제 쿨하게 좀 멋진 척하면서 카드 탁 들이밀죠.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0: 네.
1: 사연입니까?
0: 이 한 그 직장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1: 예.
0: 팀장인 글쓴인데 신입 직원 신입사원 두 명이 서로 좀 친해져라. 그래서 둘이 점심을 먹고 오라면서 카드를 건넸는데
1: 예.
0: 그런데. 두 사람이 초밥집에 갔나 봅니다.
1: 네.
0: 거기서도 좀 많이 비싼, 제일 비싼 뭐 스페셜 초밥 세트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그 카드를 결제하면 이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문자에 7만 4천 원이 결제된 겁니다.
1: 아까 좀 놀랐겠습니다.
0: 두 명이 갔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3만 뭐 한 7천 원 정도. 네.
1: 뭐 스페셜 초밥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비싼
0: 근데 이 회사에서는 평소에 책정된 식대가 있는데 네. 이게 12,000 원 정도였다고
1: 뭐
0: 합니다.
1: 점심 통상 밖에 나가서 먹으면 그 정도 하죠.
0: 하죠. 네. 네.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좀 훨씬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글쓴이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려니 했을 것 같는데 이걸 신입사원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참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겁니다.
1: 예. 아, 이제 쿨하게 카드는 줬는데 막상 7만 얼마가 날라왔다.
0: 어떠실 것 같습니까?
1: 아, 조금 놀라긴 하죠.
0: 그렇죠.
1: 예, 뭐 솔직한 심정으로. 예.
0: 예상보다.
1: 딴 것도 아니고 점심인데 뭐,
0: 그렇죠.
1: 뭐 술값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점심 먹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7만 원이 왔다. 두 명이서 좀 놀라긴 되죠. 어떻습니까? 이거 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0: 예. 이게 누리꾼들의 의견도 정확히 둘로 갈렸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비판하는 쪽이 먼저 있는데 예. 아무리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남의 카드인데 평소 식대 수준이 있는데 적당히 좀 먹었어야 된다. 그게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센스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1: 사실 저희들 같았으면 그렇게 먹기엔 좀 어려웠겠죠.
0: 그렇죠. 저도 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저렴하게 먹었으면 다음에도 카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카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팀장을 조금 비판하는 의견도 네.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한도를 좀 얘기해 주지 신입사원들인데 네. 요즘 외식 물가를 고려하면 이게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맛있는 거를 먹으라고 했으면 네. 아, 좀 비싼 걸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호의를 건넸는데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쓸 때 어느 정도까지 알아서 좀 절제를 해야 되는지 이건 직장 생활의 눈치에 관한 어떤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또 카드 주면서 얼마짜리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0: 좀 쿨하지 못한 것 같고.
1: 조금 그렇고, 그죠? 예, 멋진
0: 맞습니다.
1: 척 하려고 하는 건데.
0: 맞습니다. 예. 5만 원까지만 써? 이러면 멋이 없지 않습니까?
1: 근데 뭐, 받아들여야죠, 선배로서.
0: 그렇죠.
1: 예. 예. 예. 그, 운동하고 나서 스마트워치에
0: 네.
1: 요즘 이제 이렇게 얼마 운동했는지 이게 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근데 이게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서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면서요?
0: 네, 이거 저도 이 스마트워치의 칼로리를 항상
1: 지금 차고 계시네요.
0: 예, 항상 오.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미국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에서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 네 종을 가지고 실제 측정 장비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게 실제 맞는지 그래서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소비한 실제 에너지하고 이 스마트워치가 측정한 칼로리를 비교해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워치가 그 칼로리 소모량을 실제보다 더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오차의 크기도 상당했고요.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이 네 제품 모두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일수록 오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스마트워치의 계산 알고리즘이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체지방률에 따른 혈액순환과 신체 움직임 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1: 네.
0: 제기하고
1: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0: 있습니다.
1: 스마트워치에 표시된 숫자만 보고
0: 그거를
1: 이만큼 했으니까 나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0: 절대 안 된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앞서 한준희 자판 마스터의 추천곡 영화 데드풀 2 OST 가운데 셀린 디온의 애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s it?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은 2에서 2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산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수전은 자유였다. 그녀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냥 앉았다. 눈을 감고 앉아서 혼자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단편 소설 19호실로 가다의 한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던 주인공 수전은 어느 날 런던의 후미진 호텔로 향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녀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김연아 작가의 첫 소설 먼 곳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를 꽉 채워주셨던 먼 곳 프레스의 김진영 대표님이 만든 책인데요. 세상이 뒤집힌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대의 첫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슬아 작가가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시간 참 빠르다는 얘기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1: 네, 네. 벌써 9월이.
0: 네, 뭐 계절도 이렇게 무르익으니까 우리의 독서 생활도 독서 라이프도 좀 무르익는 차원에서 오늘 또 좋은 작품 골라오셨네요.
1: 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의 단편 소설 19호실로 가다입니다.
0: 네. 저는 읽어왔거든요.
1: 네. 네.
0: 그냥 작품부터 읽었어요.
1: 명작이죠.
0: 그리고 뭐지? 이 작품 뭐지? 뭐야? 누가 쓴 거야? 하고 나중에 작가에 대해서 알고 나서 네. 정말 와 이래서 노벨문학상에 왔는구나.
1: 그쵸.
0: 도리스 레싱 노벨 수상자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고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우선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1: 네, 도리스 레싱은 1919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서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 국적의 작가예요.
0: 네.
1: 지금의 짐바브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49년에 런던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물론 다 영어로 썼고요.
0: 네.
1: 풀잎은 노래하다. 라는 첫 장편부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 또 페미니즘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황금 노트북 등을 남겼고 또 다섯째 아이 이 작품이 또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네. 88세의 나이로
0: 네.
1: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역대 여성 수상자로는 11번째이자 당시 최고령 수상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0: 야, 88세 노벨상 수상이라니.
1: 근데 네.
0: 그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았던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1: 네,
0: 이분의 태도랄까요? 좀 얘기를 해주시면
1: 유튜브에 아마 네. 도리스 레싱 노벨 문학상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영상이 뜰 텐데 이제
0: 네.
1: 영국의 이제 뉴스 매체에서 그 수상 소식을 전하는
0: 네.
1: 그 장면을 취재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88세시니까 노인이죠.
0: 네.
1: 노 부부가 어째 택시를 타고 이제 장을 봐갖고 와서 무슨 대파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고 남편은 네. 그 유럽에서 많이 먹는 그 아티초크라고 양파도 아니고 배추도 아닌 막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막
0: 네.
1: 들고 있는데 노벨 문화 수상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0: 집 앞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1: 네.
0: 네.
1: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남편분 같은 남편분은 뭐 교수 하나가 죽었나 보네 이래요. 그러니까 네. 도리스 레싱이 사실 88세고
0: 네네.
1: 이미 노벨문학상을 올해는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너를 싫어해서 너는 못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 하나 죽었나 보네 이렇게 하고 계속 뭐 내가 뭐 흥분하거나 얘기양양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0: 네.
1: 기자가 계속 원하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0: 그래서 이 상을 받은 게 어떤 의미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네. 나는 유럽에 존재하는 문학상은 다 받았다 이미.
1: 오, 네네.
0: 그 지금 이거 노벨 문학상 받은 거? 로열 플러시 같은 거다. 카드놀이에서 이제 다 모았을 때. 네. 그래서 뭔가 오랜 세월 상을 두루 받아온 어떤 문학 노장다운 답변을 해서 굉장히 그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됐었죠.
1: 네. 내심 엄청 기쁘셨겠죠. 근데 이제.
0: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네. 귀찮아서 나는 이제 작품을 못 쓰겠다. 이런저런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0: 네.
1: 아, 너무 웃긴다. 아니, 그래도 기뻐하셨겠죠. 문 닫고 남편과 와! 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들 없었을 때는. 네.
0: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아, 이제 참 작가에 대한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0: 그렇죠. 네.
1: 멋있으세요, 우리 할머니.
0: 네. 또 하나 유명한 게 네. 제인 소머스 실험이라는 게 유명한데요. 네. 사실 1983년이면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오르고도 남은 작가였어요. 도리스 레싱이. 근데 이 무명 작가가 출판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인 소머스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심지어 내요. 그래서 이건 이걸 사실 도리스 레싱이 썼다는 거는 본인이랑 편집자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냈는데 오랫동안 자신의 책을 내던 영국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출판하고도 평을 되게 안 좋게 받고.
1: 네.
0: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무명 작가가 처한 현실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와 어떻게 이런 실험을 했지? 사실 이걸 하려고 또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힘들어요.
1: 그 소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재평가받고 뭐 그랬겠죠.
0: 그랬다고 네, 합니다.
1: 네. 도리스 레싱은 오랜 집필 기간 동안 끊임없는 또 변화를 추구했던 작가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장르의 그 주제의 글들을 계속 많이 써낸 거죠.
0: 네, 네네. 사실 우리가 도리스 레싱 뭐 황금 노트북 19호실로 가다라든지 이런 게 워낙 유명하니까 뭐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1: 네.
0: 이런 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맞지만 한 가지 색깔의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변화한 작가로 볼 수 있는데 그 레싱의 작품 세계가 크게는 세 시기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공산주의 몸담으면서 인종 문제와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사실주의 작품을 썼고 그 이후에 개인의 심리를 더 파고드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1: 네.
0: 그리고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슬람 신비주의에 취하면서 네. 뭔가 내면 공간 소설이라고 불리는 뭔가 SF적 상상력이랑 그 정신적인 탐구를 결합한 작품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주의의 대가로 평가받으면서도 SF나 우화를 넘나들기도 하는 그런 네. 실험적인 작가로 꼽힙니다.
1: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출생이나 이제 자라온 곳 이게 다양한 좀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주제의 어떤 그 세계가 굉장히 넓은
0: 네.
1: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19호실로 가다는 어떤 여성 심리, 여성 특히 이제 결혼해서 중년이 돼가는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여성 심리를 어쩜 이렇게 제가 읽은 모든 어떤 책 보다도 가장 섬세하고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1: 19호실로 가다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네. 줄거리 좀
0: 19호실이 어디인지
1: 들어보죠.
0: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소설은 이 화자 여성 화자가
1: 네.
0: 지성의 실패다 나의 결혼 생활이 이런 화자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0: 이 부부는 롤링스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그 지성 위에 세워져 있다.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적이고 부부가 네. 모두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중상층 부부였어요. 여자 이름이 수전이고 남편이 매튜 롤링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롤링스 부부인데 런던의 교회 리치먼드 들어보셨죠? 리치먼드에 살고 20대 후반에 이 똑똑한 그리고 능력도 있는 두 부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1: 네.
0: 자녀를 넷을 두었습니다.
1: 근데 이제 이 수전은 그래도 나름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니고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0: 네.
1: 아이를 갖고 나서 이제 일을 그만둔 거죠.
0: 맞습니다. 수전은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네. 커리어 우먼이었고
1: 네.
0: 네, 임신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고 또 매튜는 런던 출판사의 부편집자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까 지성적인 네.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희가 너무 부러워 막 이러고 조언을 구할 정도로 무슨 부부관계 문제가 생긴 조언을 구할 정도로 모범적인 어떤 결합으로 여겨진 그런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 초반에 이 매튜가 사실 나 외도를 했다는 식으로 고백을 앞에 해요.
1: 네.
0: 근데 그걸 또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성적인 결합이니까 그래.

0: 이거는 문제 없고 앞으로 안 그러면 돼. 넘어갑니다. 12년째 결혼 생활 이어오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또 막내가 쌍둥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관두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여성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고 막내 쌍둥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까지는 이제 쌍둥이 학교 가면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어떤 육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다 끝났구나. 그 시기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쌍둥이가 컸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중에 처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더 이상 이제 애들 다 마지막까지 학교에 보내고 아이를 돌봐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히려 텅 빈 시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나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요리와 바느질 같은 그 자잘한 집안일을 스스로 만들면서 이 불안을 달래려고 하는데 까닭 모를 이 우울함과 초조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1: 이미 자유를 누리는 그 방법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인은.
0: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 전까지 12년 동안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았는데 임신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12년인 거예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가냐면 혼자 있는 정원에서 이 공황 같은 느낌이 몰려오면서 정원에 혼자 있길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악마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 전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가장 나에게는 휴식처고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 그동안은 정원이었는데 그곳이 갑자기 악마의 소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악마가 있었네.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거를 적이라고 느껴요.
1: 네.
0: 그래서 적이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 지성 부부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부고 그래서 이거를 매튜한테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를 해요. 이 장면이 사실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요 부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보다 더 혼자 있을 필요가 있어. 수전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매튜가 푸른 눈을 천천히 움직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전이 두려워하던 것이 거기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 경악, 두려움. 그녀의 남편이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남자가 그녀의 숨결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이 파란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쏘아보았다. 매튜가 말했다. 애들도 이제 학교에 다니니까 당신 손을 떠났잖아. 수전은 속으로 말했다. 억지로라도 꼭 말해야 돼. 그 말은 맞지만 내가 자유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아느냐고. 앞으로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에 꼭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매 순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전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좋지 않아. 매튜가 말했다. 당신도 휴가가 좀 필요한 것 같네. 수전은 경악했다. 나더러 혼자 가라는 건 아니지? 수전은 남편 없이 혼자서 어딘가로 떠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런 뜻이었다. 수전의 표정을 보고 매튜가 웃음을 터뜨리며 팔을 벌렸다. 수전은 그 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그래 그래 내가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수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려고 시도해보았다. 매튜는 그녀의 말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수전, 도대체 어떤 자유를 원하는 거야? 그런 건 죽기 전엔 불가능해. 나라고 자유로운 줄 알아? 나는 매일 10시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돼. 그래, 뭐 가끔 10시 반에 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이러저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지.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알지? 6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당신에게 미리 전화하지. 그러나 나 역시 앞으로 6시간 동안 책임져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겠어? 이 말을 듣고 수전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이 집, 아이들을 지탱하는 데에는 이곳에 자발적으로 속박된 매튜가

그녀 자신만큼이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갑갑함을 느끼지 않는 걸까? 매튜는 왜 초조하게 안달하지 않는 걸까?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다.

0: 사고들이 여기 문장들이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결코 의존적인 여성은 아니잖아요. 난 너무나 그쵸. 지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의 중심이 아이였나? 심지어 아이가 넷이에요. 나 너무 사랑스럽고 다 건강하고.
1: 네.
0: 그렇고 또 그렇다고 내 삶의 중심이 남편과의 사랑이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
1: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정의를 내릴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이가 되게 부담스러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속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결국 매튜한테 나는 자유가 필요해라는 말을 못했어요. 못하지만 어쨌든 매튜가 그래도 뭐 완전히 나쁜 남편은 아닌 것이 네. 그럼 혼자에서 공간을 만들어줄게 해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요. 이 어머니의 방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뭐냐면 네. 그 여러 층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꼭대기 다락방 있죠. 네. 아마도 뾰족한 방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의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종이에 써서 어머니의 방. 개인 시간 방해하지 말 것이라고 네. 마분지에 써가지고 붙여요. 그러면서 이거를 매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네. 여기는 엄마의 방이고 엄마도 여자도 혼자 보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장남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개인 시간 필요하니까 여기 엄마가 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게 되겠어요? 같은 집안인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 수전이 아 나를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0: 아니라.
1: 이걸 들으면서 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가족회의까지 하고 난리야 진짜.
1: 그러니까 그, 이 큰 집에서 네. 이 다락방 하나를 내가 마련하는 게 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하면서 네. 막 엄숙하게 토론을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걸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여자가 가정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엄마도 자유 시간 줘야 해.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혈관 속을 악마가 들쑤시는 것 같은 분노가
0: 네, 네, 네, 네.
1: 이렇다고 해요. 근데 또 애들이 또 착해. 그래서 엄마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막 떠들다가 조용히 해 얘들아. 엄마가 지금 혼자만의 시간 가져야 해.
0: 다 들려 근데 엄마한테.
1: 다 들려. 더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엄마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되겠구나라고 만족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점점 거기에 갈 때 애들이 막 다 들리죠. 애들이 막 미안해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뭘 갖고 가는지 아세요? 바느질할 걸 갖고 가게 돼요. 그 엄마의 방에. 그래서 계속 귀를 열어두면서 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열어두고 거 안에서 또 집안일을
0: 그러니까요.
1: 네. 하게 되는
0: 완벽한
1: 거예요.
0: 완벽한 독립의 공간이 되지 못하는 나중에 다 가족실이 돼버리잖아요. 아이들과
1: 결국은 거기가 가족실이 돼요. 이 엄마의 네. 방이. 네. 그래서 그 매튜를 설득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봐줄 그 오페어를 드리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온 젊고 명량한 소피라는 젊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는 이제 독일 젊은 여성을 들여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제 육아를 조금 학교 후에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매튜한테 돈을 받아요. 나 이제 나 5파운드만 줘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그 런던에 그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어떤 되게 허름한 호텔에 가명으로 방을 얻는 거예요. 그 방이 몇 호실이냐? 바로 19호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는 프레드 호텔에 안 갔거든요. 처음엔 다른 호텔에 가요. 근데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내가 여기서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빌리려고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부적절한 뭐 성을 판다든지 이런 걸 하는 여자인 것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장을 보다가 조금 누워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장을 보냐. 그러다가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0: 네.
1: 그러다가 되게 허름한 프레드 호텔에 방을 얻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여기에 서 뭘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를 누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밸브 같은 걸 넣어서 난방을 조절하고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기 집보다 더 자기 것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되게 낡고 허름한 호텔인데 이 부분이 아주 명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수전은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 방에서 수전이 뭘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쉬고 나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양팔을 쭉 뻗고 미소를 지으며

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익명의 존재가 된 이 순간이 귀중했다. 여기서 그녀는 내 아이의 어머니, 매튜의 아내, 파크스 부인과 소피 트라우브의 고용주인 수전 롤링스가 아니었다. 친구, 교사, 상인 등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수전 롤링스가 아니었다. 정원이 딸린 크고 하얀 집의 안주인도 아니고 이러저런 행사에 딱 맞게 차려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존스 부인이고 혼자였다. 그녀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책임들을 수행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똑같아. 하지만 가끔은 매튜 롤링스의 아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 난 지금 여기에 있어. 만약 다시는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난 여기에 있을 거야. 정말 이상하지. 그녀는 창턱에 몸을 기대고 거리를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녀는 거리 저편에 쓰러져가는 건물들, 축축하고 우중충하지만 가끔 파랗게 개기도 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건물이나 하늘을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텅 빈 상태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이 하얀 백지 같았다. 가끔은 아무 말이나 소리내어 말하기도 했다. 아무 의미 없는 감탄사 같은 것. 그 다음에는 얄팍한 카펫의 꽃무늬나 초록색 새틴 이불에 얼룩에 대해 한마디 논평을 덧붙였다. 하지만 한없이 공상에 잠기며, 아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에 잠기고 방황하고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공허함이 피처럼 혈관을 따라 즐겁게 도는 것을 느끼며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그녀가 사는 집보다 이 방이 더 그녀의 것 같았다.

0: 우리가 스포 안 하는 게 좋겠죠. 끝에 그 내 남편 이야기나 이제 이 어떤 결말로 이 소설이 네. 마무리가 되는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왜냐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정말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1: 그래서 네.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사랑을 느꼈다라는 문장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스토리만 좀 들으면 이거 여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굳이 뭐 호텔에 방을 잡고 저도 처음에 조금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책을 덮고 너무 묵묵한 거예요.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 그 저도 이 부분이 좀 한 부분 예 네. 감상을 좀 얘기하자면 수저는 결혼하지 않은 28살 때의 모습과 50살 언저리에 다시 꽃피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뿌리로 삼아 꽃을 피울 것이다. 수저의 본질이 일시정지 상태로 차가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네. 꿈을 지금 저버린 건 아닌데 뭔가 지금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 많은 분들이 이런 단계를 경험하시고 지금 이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한데 좀 이 여자의 선택은 좀 이상하잖아요.
1: 네. 네. 이 뒤에 내용을 조금만 더 완전 네. 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젊은 그 독일인 여자 가정부가 네. 들어오잖아요. 되게 애들이 잘 따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주일에 5일씩 가야겠다. 네. 그래서 5파운드를 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남편한테 나 이유 없이 이거 돈 좀 더 줘 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 이거 뭐야 어디다 쓰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애가 뭘 하는지 이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돈 주고 그냥 치워버리려는 느낌?
0: 약간 배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네. 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네. 네, 무관심이에요.
1: 그러다가 사실은 이 매추가 사설 탐정을 고용

0: 해서 이 방의 존재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의심하겠어요? 당연히 외도를 의심하죠. 네, 네. 그래서 너 외도하냐? 그러니까 이 수전이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 온다. 너무 혼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바람 폈다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름까지. 너 피해 헌트야. 사실 나 이 사람이랑 바람 펴. 라고 하니까 전 여기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게 아 그래? 사실은 나도 바람 펴.
1: 이 얘기는 정말 와.
0: 근데 저는 사실 왠지 그 독일인 가정부 네. 저는 그 젊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어떤 여자를 얘기하면서 너도 아는 여자야 라고 하면서 나도 바람펴라고 한 나 사실 저는 자기 수전은 바람핀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새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우리 그럼 더블 데이트 할래?
1: 여기서 극대노를 합니다. 독자들, 여성 독자들 여기서 극대노를 할 수밖에 없네요. 와우.
0: 저 완전히 아, 예. 소리를 질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수전은 바람핀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잊지도 않은 가상의 연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궁지에 몰린 거죠. 사실 결말은 네.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1: 더블데이트도 저는 이제 약간 독자들의 목소리를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접했을 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0: 저도요.
1: 이 흐름상 남편이 이렇게 나오다니. 아 그래요. 근데 누구나 이 어떤 중년의 어떤 내 인생의 답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탈출하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가끔은 왜 되게 히스테릭하게 막 그 내 분노를 막 감정 이렇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 주인공은 첫 문장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지성에 발목을 잡혔다. 지성에 실패한 이야기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난 너무 고고한 어떤 중년 그 중상층 계층의 지식인이야라는 거에 아무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네. 화내고 난리를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하가 안에 쌓여가지고
1: 멱살도 한번 잡고 그렇죠. 부부싸움도 큰 소리로 네. 소리를 지면 싸우고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소리 한번 지른 걸로 막 되게 죄책감을 갖고 그러잖아요.
0: 내가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다니라고 하면서
1: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네. 자, 이게 잠깐 이게 1963년에 발표한 작품이라면서요?
0: 맞습니다. 63년에 발표된 걸 생각하면은 좀 특별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제 더 이렇게 육아를 여성이 더 도맡는 되게 당연한 게 느껴졌을 텐데 사실 이 70년대 이후에나 보편화될 이런 사유를 한 발 앞서 예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네.
1: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명작이죠.
0: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조금 되긴 했는데 2017년에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에서 정소민 배우랑 이민기 배우가 나온 드라마에서도 네. 어떤 에피소드에서 이 19호실로 가다가 중요하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이유는 이 작품을 63년에 쓰게 만들었던 그 현실이 2026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요즘도 네.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고
1: 맞아요. 네.
0: 뭐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메인 역할, 주요 역할은 아내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기획 노동이라는 말이 생겨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할 일들을 부부가 똑같이 분담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이거 사야 되고 물티슈 사야 되고 다음 달에 이거 등록해야 되고 뭐 이건 병원에 이때 네. 가야 되고 이런 기획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네.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1: 육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신뢰 한 10여 년 지난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감정이 궁금하시다면 또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남편 너무 이상해. 더블 데이트라니 정말. 아, 자, 이 소설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자우림의 샤이닝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네. 왜 가져왔냐면 사실 아까 우리 DJ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수전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19호실에서 네. 가만히 앉아서 창밖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들었더라면 이 소설 속 결말과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곡이 되게 그냥 무채색으로 반복되는 네. 일상에 지쳐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내 삶의 다야? 라고 어떤 고민하는 마음이지만 끝내 어떤 이게 샤이닝

0: 이잖아요. 비추는 한 줄기 빛을 어떤 붙잡으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내용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수전한테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1: 아, 혹은 이 시대의 수전들에게.
0: 그렇죠.
1: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단편소설 19호 실로 가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 오늘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2: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 책 궁금한데요. 예, 작지만 강렬한 예, 그림 있는 책입니다.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페드로 레메벨의 두려워요 투사여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왔고요. 네. 의류문화사에서 암실몽고라는 시리즈를 내는데 네.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도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0: 암실몽고라면 어떤 뭐 분위기상 그런 건가요? 암실?
1: 뭔가 한결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오랜만에 이게 또 소설책을 가져오신 거예요.
1: 네. 네. 제가 인문과학 MD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소개할 책도 많기 때문에 또 소설 MD로서 구한의 MD님 그리고 김유리 MD님이 좋은 소설들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소설은 잘 안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져오는 소설은 정말 독자로서 좀 충격을 크게 받은 책들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읽고 추천하는 게 일이다 보니 네네. 또 책을 또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책들이 많지만 사실 와 좋다, 재밌다, 의미 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한동안 얼빠지게 만드는 책.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이런 기분까지 들게 하는 책은 자주 만날 수는 없거든요.
0: 얼빠지게 하는 책이요?
1: 네. 그런데 이번 책이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만나면 심장이 뛰고요. 네. 좋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0: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읽으신 책인데 네. 우리 이 작은 서점에서 소개할지 말지 고민을 깊게 하셨다면서요?
1: 맞아요. 사실 이 책은 네. 약간 제 무의식 속에서 아, 이 책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깊게 고민한 건 잠깐이고요. 그 네. 전까지는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0: 왜요? 그냥 당연히 소개 안 하기로 네. 하셨었어요?
1: 네. 네. 당연히 그냥 혼자 벅차오른 채로 간직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PD님 작가님이랑 그냥 수다를 떨다가 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두려워요 투사여가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PD님이 되게 의아하게 왜 소개 안 해주시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하시는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제가 그때 자각을 했어요. 어. 이 책도 소개를 할 수가 있구나.
1: 어. 아니 그냥 이거 나만 알아야 되는 책이야 하면서 쓸 빼놓으셨는데 그거 좀 들키신 거예요 지금?
0: 아니 뭐 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당연히 좋은 책을 읽으면 항상 작은 서점 가져가야지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이 예외였던 이유는 네. 내용이 좀 너무 강렬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키워드로 정의해보라 이러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애수, 혼란, 정의, 사랑, 고독 등등 여러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중에 저는 제일 앞에 두고 싶은 키워드가 불혼이에요.
1: 잠깐만 지금 우리 KBS 일라디오 책 프로그램에 불혼 서적을 들고 오셨다니까요.
0: 이 책이 제가 불혼을 꼽은 이유가 네. 읽었을 때 안전하다는 감각을 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아, 이 책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와 그 안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묘사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 불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지 않고 아마 빼뒀던 그 무의식 중에서 빼뒀던 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열렬한 추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저희 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문학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네. 있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책도 소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강한 책들 이미 네. 좀 많이 거쳐봤어요. 네. 부담 없이 네.
0: 앞으로도 더 네, 열어보겠습니다.
1: 마음 편히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좀 판단해볼까요? 네. 두려워요. 뒤에서요. 오늘 이 코너 자체가 좀 두렵긴 하네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네,
0: 이 책은 일단 칠레 작가 페드로 레메벨의 책이에요. 국내에서 페드로 레메벨은 처음 소개되는데요. 칠레의 군사 독재와 그 시기 민중 저항 이런 게 한국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이 책의 배경은 칠레의 악명 높았던 군사 독재 시절, 그러니까 피노체트 정권 때입니다. 화자는 로카라는 인물인데요. 로카는 책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네. 늙은 게이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40대의 게이예요. 네. 이 사람은 필요할 땐 쌍욕도 잘하고 배짱 좋게 소리 지르면서 앙칼지게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평소에는 나비처럼 팔랑팔랑하고 산들산들한 요염한 자태를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는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순애보를 펼치는 사람이에요.
1: 요즘 유행하는 말로 퀸 아닌가?
0: 네. 딱 맞습니다. 네. 퀸의 자태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데요. 딴 얘기지만 저는 영화이자 뮤지컬 헤드윅을 좋아하는데 네. 이 로카를 생각할 때 그 헤드윅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서로 다른 서사를 갖고 있지만 말투나 행동의 어떤 퀸스러움이 굉장히 비슷해서 헤드윅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더 몰입이 잘 됐어요. 네. 아무튼 이 로카의 집에 어느 날인가부터 20대의 잘생긴 청년 카를로스가 물건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네. 카를로스는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 카를로스는 자신이 대학생인데 책을 둘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상자들을 계속 로카가 혼자 사는 집에 맡깁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짐을 맡아준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0: 위험해 네, 보이죠? 네, 네. 그렇지만 짐을 맡아준 이유는 네.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로카는 카를로스에 완전히 그냥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짐을 맡아줄 뿐만 아니라요. 카를로스가 친구들과 집에 와서 무언가 계속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집을 내어줘요. 그리고 그 회의에 로카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네. 카를로스가 못 들어오게 해요.
1: 자기 집인데.
0: 네. 로카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러지만 카를로스는 아, 쟤네들 중요한 시험 있고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 싫어해. 그냥 우리 둘이 대화하자.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속삭이면서 대화를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라디오에서는 늘상 긴급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이게 그 라디오 뉴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0: 맞습니다.
1: 소식이죠?
0: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무장 저항 세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로카의 집에 공부하러 온다는 이 대학생들은 늘 라디오를 켜놓고요. 네. 그 라디오에서는 이런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1: 아, 이 대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0: 근데 우리는 로카를 통해서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에 찾아온 대학생들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카는 그들이 맡긴 짐을 절대 열어보지 않아요. 네.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누가 찾아와도 의심할 수 없도록 네. 그 상자들을 가구처럼 꾸밉니다. 로카의 일은 이 나라의 부자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식탁보에 자수를 놓는 일을 해요. 해요. 네. 그런 자수 패브릭들로 이 상자들을 예쁘게 치장해 둡니다. 근데 과연 정말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열어보지도 않고 은폐했을까요?
1: 로카의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묘하게 지금 긴장감이 흐르네요. 그쵸. 이 안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네. 네.
0: 근데 그 긴장감은 사실 이 책의 서술 방식에 의해서 배가 되는데요. 네. 이 책이 두 가지 시점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로카의 시점이에요. 네. 카를로스를 사랑하는 로카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점은 바로 피노체트의 시점입니다.
1: 아니 지금 칠레 독재자인 그 피노체트가 네. 지금 화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 아니 실명으로 이렇게 나와요?
0: 맞아요. 바로 오, 그 실명이 거론되고요.
1: 독특하네요.
0: 독특하죠. 오. 바로 그 피노체트가 맞습니다. 네. 피노체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물론 네. 다큐는 아니고 소설이죠. 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건 맞고요. 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 사건인 것도 맞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피노체트는 굉장히 아둔하고 자신의 목숨과 자리를 위협하는 이들을 늘상 두려워해서 네. 더 광폭하게 굴고 그래서 이 꼬락서니가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피노체트의 시점과 또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로카의 시점이 교차되는데 네. 그 배경에 이 시대의 긴장감이 흐르는 데서 느껴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1: 마치 우리 1987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0: 맞아요.
1: 당시 대통령 전두환 네. 전두환의 시점과 어떤 학생운동을 하는 어떤 학생의 시점에 와 네, 교차한다 그러면
0: 교차하면서
1: 굉장히 독특한 네,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책은 뒤로 갈수록 뭐 정치물 혹은 역사물로 흐르나요?
0: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 네. 그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닙니다. 이 책의 중심 서사는 본질적으로 로카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 늙은 개의 로카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푸릇한 잘생긴 젊은 남자 카를로스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이야기. 네. 그런데 그 카를로스에서는 왠지 모를 위험한 느낌, 장막 뒤에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이 시대의 긴장감은 점점 로카의 목을 조여 오고 결국 그 속에서 로카가 카를로스를 알기 전의 사랑하기 전의 자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어떤 결심 어떤 행동 같은 걸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 순전하고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요. 이렇게 들으시면 왠지 모르게 조금 익숙한 서사들이 생각나실 것도 같아요.
1: 아까 지금 점점 그 너무 비슷하다.
0: 그렇죠.
1: 그 실내의 어떤 피노체트 군사독자 독재 정권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군부독재 역사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지금 펼쳐지는 그 서사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지금.
0: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 1987이나 네, 네. 드라마 5월의 청춘 그렇죠.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는 맛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맛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재미가 되게 크고요. 네. 이 책이 서사와 구성도 재밌지만 무엇보다 글맛이 엄청납니다.
1: 문장이 또 어마어마하군요.
0: 네. 어마어마해요. 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여러모로 벗어나서 좀 네. 고독하고 누추한 삶을 사는 로카가 느끼는 사랑의 쓸쓸한 맛에 대한 묘사. 이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빛이 나거든요.
1: 아, 그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가슴이 진짜 쿵쿵쿵 뛰네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0: 네. 네. 이 책에 되게 많은 대화와 독백과 상황 묘사들이 나오는데 네.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와 상황 묘사가 어떤 구분하는 장치 없이 그냥 쭉 이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말과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범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이 상황의 씁쓸함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은 늘 긴장감이 감도는 시대적 배경 안에 놓여 있고 네.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또 로카는 그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에 어떤 좀 터질 것 같은 감정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들이 결국 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서 로카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어떤 불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보다도 더 예전의 이야기니까 주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란
1: 네.
0: 말이죠.
1: 어떤 성소수자로서.
0: 네. 네. 그래서 이 로카가 어떤 상황들에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해버리는 방식. 그건 어떤 정상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표현하지 않을 방식이거든요.
1: 그런데
0: 바로 그 방식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로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 독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 응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처받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세상

0: 순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는 방식,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고고하게 굴면서 자기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 한편으로는 좀 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로카의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아니 그럼 로카의 다음 이야기를 다룬 책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0: 아쉽지만 없는 것은
1: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셔서
0: 저 읽고 싶지만 없더라고요.
1: 아, 근데 지금 마음속에 네. 그 로카가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김경영 MD 네. 가슴에
0: 마음에
1: 지금
0: 살아 있어요.
1: 그러니까 이 로카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이 책을 덮고 나서도 궁금해진다는 맞아요. 말씀이시군요. 네. 그만큼 책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0: 네, 근데 이게 책을 다 읽은 입장에서 지금 저는 가슴에 살아 있으니까 네. 로카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이후에 혁명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저도 뭐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네. 왠지 투철한 어떤 그 투쟁의 전선에서 네.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지 그쵸.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 책 밖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임도울 번역가가 쓴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 이 글이 되게 좋거든요. 저자 레메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저자 페드로 레메벨은 작가 이자 시각 예술 아티스트이자 그 자신이 급진적인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로카처럼 가난한 성소수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레메벨이 사망하고 나서 600여 명의 군중이 거리를 메우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페드로 친구여, 민중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
1: 저자 자체가 혁명가였군요. 네.
0: 페드로는 늘 칼럼 등 글을 쓰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는데요. 당시 좌파 운동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었대요. 네. 그래서 늘 글과 말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지워진 주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원하는 일이 앞장서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레메벨은 가벼운 것, 이상한 것, 경박스러운 것, 비천한 것들에 전복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런 것들을 세상은 좀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임도울 번역가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는 오히려 억압에 저항하는 다른 방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바로 이 두려워의 투유사에서 로카가 보여준 것인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하찮게 보는 로카라는 존재가 사실 허를 찌르는 존재인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저자 페드로 레메벨이 저항정신과 이제 사회의식이 투철한 작가였고 평소 본인들의 그런 어떤 사상? 네. 이런 거는 고민들을 이 책에 잘 녹여냈다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목적성을 가진 저항소설 이렇게만 네. 한정하여서 읽기에는 이 책의 문학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조금만 읽어보셔도 이 문장들이 품은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많은 작가들이 좋아하는 또 작가들의 작가 또 다른 칠레의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가 레메벨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레메벨은 시를 쓰지 않고도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가다운 작가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볼라뇨가 그 자신이 이렇게 시인으로 불리기를 원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던 방식의 상찬을 이 레메벨에게 한 것이니까 거의 네. 최고 레벨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이후로 이제 레메벨의 다른 책도 한국에 하루빨리 번역되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정말 숨은 그 대가를 네. 지금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레메벨. 네. 레메벨이라는 작가를 또 처음 접했고 우리 김경애 MD가 빠져들었던 진짜 어마어마한 애정을 오늘 이렇게 여기서 풀어놓고 가셨어요. 페드로 레메벨의 두려워요 투유사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좀 한 글자 한 글자 예 힘줘서 읽어드렸습니다. 다두기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알라딘의 김경영 MD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전투를 거부하는 동안 그리스군은 처참하게 밀려납니다. 부상자와 시체가 전장을 뒤엎고 동료들의 비명이 바람을 타고 천막에까지 들려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파트로클로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동료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자신이 아킬레우스 대신 전투에 나서기로 합니다. 처음에 그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알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불붙은 배를 구하고 적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곧이어 파트로클로스는 용감한 트로이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헥토르가 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은 전쟁의 흐름뿐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발을 가졌어도 죽은 친구에게 달려갈 수 없고 아무리 강한 팔을 가졌어도 떠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제야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깨닫습니다. 아가멤논을 벌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습니다. 서운함을 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것 같아 침묵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 뒤에야 자존심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앞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방향을 바꿉니다. 아가멤논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헥토르를 향한 복수심이 됩니다. 슬픔이 충분히 애도되지 못하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 생긴 거대한 빈 방입니다. 우리는 그 방을 성급히 복수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울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오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당신이 내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말. 사랑은 마음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늦기 전에 건너갈 때 비로소 한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은 5에서 2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고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일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동해안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과 수원 21도, 파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과 수원 30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9도, 춘천과 원주 20도, 대관령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9도, 원주 31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21도, 동해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와 대전, 세종 21도, 천안 20도, 보령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대전 30도, 세종과 보령 29도, 천안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23도, 목포 24도, 여수 26도, 순천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33도, 목포와 여수 31도, 순천 3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안동 22도, 부산 24도, 울산과 진주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7도, 안동과 울산 29도, 부산 31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서해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7도, 신의주 16도, 개성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 개성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하.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국가수사본부의 박성주 전 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성범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등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해외 발주할 해군 함정에 한국, 일본, 튀르키예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검토 대상이라고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 뉴스가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훙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윌리엄 마한 해군 차관보에 수상 전투함과 해상 통합 화물 보급 유조선 등에 대한 평가를 오는 11월 12일까지 마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상 전투함 설계는 한국의 충남급 유도미사일 호위함, 일본의 FFM 모가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의 수출형,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이라고 소식통들이 이 매체에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자주 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균형발전 예산이고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어제 SNS에서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해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며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며 청년 최고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도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선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그제 SNS에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 연구원장의 글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심히 유감이며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어제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새벽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음악은 들어서 좋으면 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으로 본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처럼 기억에 남아서 음악에 대한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중심으로 음악 들어볼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오늘은 음악 관련 서적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가끔 음악 관련된 신간 나올 때마다 소개해 주시는데 네. 오늘도 음악 관련 책 만나본다고요?
3: 맞습니다. 여름 동안 또 많은 음악 서적이 출간됐더라고요.
1: 네.
3: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음악 책은 계속 내보자 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요즘 모든 책이 다 힘들기 때문에
3: 네, 맞아요. 예. 요즘 출판 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음악 서적 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2: 네. 오히려 그냥 적게 팔리니까 네. 확실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그냥 내고 보는 게 아닐까
1: 싶어요. 살 사람은 어차피 사니까. 산다.
2: 네. 네.
3: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오늘은 그 여름 동안에 나왔

0: 어떤 음악 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첫 책으로는 너바나 평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바나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1: 네.
0: 너바나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죠.
1: 그래서
0: 1990년대 헤비메탈을 밀어내고 얼터너티브 락 열풍이 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밴드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특히 밴드 리더인 커트 코베인이 스스로 이제 생을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영원히 늙지 않는 락 음악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0: 너바나 평전은 그런 너바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 네. 네.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보컬과 기타를 담당한 커트 코베인 그리고 베이스의 크리스 노보셀릭이 드러머 아론 버카드를 영입하면서 1987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너바나 해체 이후에 또 새로운 락스타가 된 드러머 데이브 그롤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첫 앨범 블리치가 발표된 이후에 영입이 됐습니다. 뭐 결성 직후부터 시애틀 주위 언더그라운드 음악씬에서 공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너바나만의 독특한 사운드, 비주얼을 대중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각인시켜 온 밴드였죠.
0: 네. 그리고 91년에 대망의 2집 네버마인드가 발표됩니다.
1: 네.
0: 이 앨범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음악이 됐는데요. 특히 좀 네버 마인드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앨범을 끌어내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게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너무 네. 얘기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1: 맞아요.
0: 1980년대 그 화려한 팝의 시대가 저물고 1990년대 거칠고 지저분한 락의 시대가 왔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네버마인드는 1990년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음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1: 네.
0: 특히 락 음악 신이 변화가 커서 1980년대 락 음악 안에서 주류 장르였던 헤어메탈 같은 이런 좀 화려한 메탈 장르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자리를 얼터너티브 락 음악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1: 네. 너바나 평전에 대해서 그럼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은 단순한 밴드 이야기 나열이 아니라 커트 코베인의 삶과 너바나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애틀 그런지 씬의 탄생 그리고 80, 90년대 미국 사회와 청년 문화, 락 음악의 변화까지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커트와 크리스 노보셀릭, 또 데이브 그롤을 비롯한 밴드 멤버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서브팝이나 DGC, 시애틀 그런지 씬, 당시 음악 산업이나 문화적 배경까지도 폭넓게 다루면서 너바나가 어떻게 시대를 대표하는 밴드가 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다시 또 약간 그런지 붐
0: 맞습니다.
1: 오고 있잖아요.
2: 네. 네.
1: 젊은 음악 팬들도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유행이 보통 한 세대 건너뛴 한 30년 정도 시간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딱 이제 유행할 때가 됐습니다. 네,
1: 네.
0: 다시. 이 책을 쓴 저자는 대중음악 평론가인 김성대 씨인데요.
1: 네.
0: 김성대 씨가 드물게 좀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봐도 최신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너바나 전에 메탈리카 평전을 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쓰려면 엄청난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해외 원서들 보고 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해외 아티스트의 평전 작업 같은 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김성대
1: 네.
0: 평론가 같은 몇몇 이들로 인해서 이런 책들이 이제는 또 한두 권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귀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뭐 너바나 하면 이 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프릿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너바나는 일단 유독 한국 팬들이 참 사랑한 밴드였는데 네. 팬들이 좀 반갑게 찾아 읽을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도 네. 분명히 손이 갈 테고요. 네.
0: 맞아요.
2: 그리고 한국 뭐 인디신이 탄생하게 하는데 너바나가 굉장히 큰 그럼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계속해서 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책인가요?
1: 네, 이번에는 국내 아티스트의 평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김광석을 다룬 김광석 나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그동안 김광석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김광석 사후에 그를 소재로 한 책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김광석 나의 노래는 그런 책 가운데에서 단순한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넘어서 김광석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를 학술적 그리고 미학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본격 평론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이 책은 음악평론가인 박준음 씨가 썼는데요. 네. 지금은 음악평론보다는 기획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김광석 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아티스트의 평론집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2: 이 박준음 씨는 1990년대 후반에 인디신의 탄생과 함께 당시 서브란 잡지를 네. 창간을 하면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때 굉장히 좀 신선했죠. 이 서브란
1: 네,
2: 잡지가
1: 네, 네.
2: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 이후로도 여러

매체를 창간하고 또 공연 등을 기획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대중음악 평론가이면서 스토리 작가, 음악산업 정책 연구자,

0: 김광석의 음악 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한 음악 평론집입니다. 단순한 추억이나 회고를 넘어서 김광석의 작품과 공연, 시대 정신, 창작의 미학을 음악 평론가의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조명했는데요.
1: 네.
0: 지금까지 아티스트 자서전이나 평전, 에세이 같은 것들이 다수 출간이 되긴 했지만 단일 아티스트를 집중적으로 다룬 본격적인 음악 비평집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음악 역사 공부하다 보면 다들 그 해외의 책들 찾아보잖아요.
2: 맞아요.
0: 그곳에는 이런 스타일의 뮤지션 인터뷰집이나 평론집이 정말 많잖아요.
2: 그렇죠. 너바나만 해도 아까 김성대 씨가 너바나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원서.
0: 맞습니다.
2: 일본에서 나온 책들, 일본도
0: 맞아요,
2: 또 엄청나게
0: 맞아요.
2: 나오잖아요.
0: 네.
2: 그런 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해외에는 그런 책들이 많다는 건데.
0: 맞아요.
2: 한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또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의 관련해서는 서태지 정도가
2: 맞아요.
0: 종류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책 이후로 정태춘, 김현식 등의 평론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 네. 이 김광석의 노래가 사실 이 개인의 사랑, 이별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산업화와 민주화, 그 시대, 그리고 청춘과 방황과 좌절, 그리고 삶의 고단함과 희망을 좀 함께 노래해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는 1980년대, 1990년대를 살아갔던 한국 사회 집단적 감정과 기억이 쌓여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의 청자에게도 여전히 좀 위로와 공감을 건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평론집의 주인공으로 박준홍 씨가 김광석을 택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2: 맞아요.
0: 아이콘이기도 해서 판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2: 네.
0: 합니다.
2: 근데 정말 네. 생각해보면
0: 네.
2: 특히 한국 남성의 뭔가 이렇게 기억, 그게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군대 갈 때
0: 네.
2: 예, 이등병의 편지 듣고
0: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학선 씨 세대가 신해철이면 그 위에가 약간
2: 맞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청년 시대
1: 김광석 감성을 아마
2: 그렇죠.
1: 집단적으로
2: 네.
1: 알고 그렇죠. 있을 것
2: 네.
1: 같아요.
2: 그리고 나이 들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1: 맞아요.
2: 딱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동물원, 또 솔로 시절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변화 대표 작품들을 분석하고 또 이외에도 라이브 공연의 의미 보컬 스타일, 편곡과 프로듀싱, 동시대 음악인들과의 관계, 한국 포크 민주음악의 흐름 속에서 김광석이 차지하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김광석의 대표곡과 음반, 공연, 창작 과정,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음악 평론의 시선으로 분석했고요. 노랫말과 멜로디, 보컬 사운드, 프로듀싱과 시대성도 함께 읽어냅니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미학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라서요. 이런 관점으로 김광석 씨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네. 김광석 씨의 노래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날 수밖에 없는 나이라 또 많이 회자되는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서른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다음 책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책은 책 제목이 재밌는데 밥보다 듀오 재즈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먼저 밥보다 재즈라는 책이 출간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뒤를 잇는 후속작인데 후속작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뜻이 될 테죠.
0: 네.
1: 밥보다 재즈 5년 전에 먼저 출간했던 이 책에는 아름다운 교양 1일 1재즈 스탠더드 듣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좀 재즈하면 어렵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재즈를 스탠더드 위주로 친절히 소개하는 재즈 안내서였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출간한 밥보다 듀오 재즈에서는 두 명의 재즈 연주자가 만든 음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지은이는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입니다. 뭐 오랜 시간 재즈 잡지 기자로 지금은 재즈 잡지 편집장으로 재즈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평론가고요. 또 저희와도 나름 인연이 여러모로 깊은데 한국 대중음악상과도 연관이 있죠. 선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음악계 안에서는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 돼버렸네요.
1: 네,
2: 이제
1: 네.
2: 김광현 편집장님도.
1: 저희가 그만큼 네.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2: 그러니까요. 네. 뭐 김광현 편집장님만 먹습니까? 저희도 먹습니다. 네. 재작년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헤비메탈을 소개하는 88메탈이라고 써있고 이제 이걸 쌍팔메탈이라고 있는데 이 책을 내면서 여전한 메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재즈 글과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잘 나갑니다.
0: 근데 이제 이번에 듀오 재즈니까 네. 다음 뭐 트리오인가요?
1: 아, 트리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0: 아, 네.
1: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0: 네.
1: 가끔 얘기하다 보면 재즈의 수많은 장르와 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듀오로 발표한 음반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자기는
0: 그래요?
1: 듀오 음반이 가장 좋고.
2: 아, 김광현 편집장이.
1: 네.
0: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이건 그냥 자신의 선호가 완전히 담겨있는 책이어서

0: 보통 왜 재즈 하면 뭐, 네. 뭐
1: 재즈 트리오
0: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맞아요. 하는데
1: 그 듀오가 정말 뭔가 둘 사이의 그 내밀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기도 하고 재즈란 음악 그리고 각 악기가 가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네.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2: 네.
1: 그래서 이번 책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전작에서 스탠더드에 관한 중요성을 좀 알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재즈에 깊숙이 발을 내딛는 단계로 악기 소리를 구분해가면서 듣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보컬을 포함해서 피아노, 기타, 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 등 재즈에 사용된 악기 가운데 그 두 개로만 연주되는 엄선된 듀오 재즈 앨범 100장을 골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2: 작품이에요.
0: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듀오 앨범 100선 가운데 듀오 연주를 많이 남긴 찰리 헤이든, 짐 홀, 치코리아, 아치 셰프, 닐 세닝, 오스테드 페데르센, 게리 버튼은 따로 구분해서 그들의 음악 세계와 주요 듀오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네.
0: 또 7장의 한국 연주자들의 듀오 앨범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 되게 좀 좋더라고요. 늘 한국 재즈 보컬의 대모 박성현 그리고 재즈와 국악을 접목해 재즈 세계를 더욱 확장해가는 드러머 박재천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듀오 앨범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조윤성까지 이들의 듀오 연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이 두 악기가 나오니까 악기 소리를 사실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악기 소리를 구분하면서 듣고 연주자의 스타일을 알아차리게 해서 초심자에게는 재즈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재즈의 애호가에게는 듀오가 들려주는 그 인터플레이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하고 또 재즈를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소리에서 벗어나서 두 개에서 들리는 그 두 개의 악기 소리에 집중하게 하면서 악기 특성 이해하게도 하고 재즈의 선율이나 뭐 리듬에 젖어들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게 해줄 거라고 출판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자, 재즈 듀오의 곡을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재즈 듀오 앨범을 많이 남긴 아티스트인데요. 네.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과 그리고 기타리스트 너무나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팻 메슨이가 함께한 시네마 파라다이스 러브 테마 듣겠습니다.
2: 네.

0: 네, 정말 둘의 조화가 좋네요.
1: 네.
0: 다음 책 만나볼게요.
1: 네, 다음 책은 장르를 조금 바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에서 전자음악. 조금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일렉트로닉 뮤직 명반 가이드북.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전자음악, 일렉트로닉 뮤직의 명반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고요. 일렉트로닉에 입문하려는 독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안내서가 부재하다는 출판 시장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기획을 한 책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창기 신디사이저의 실험적인 소음부터 2020년대 하이퍼팝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진화가 인간의 청각적 경험을 어떻게 완성해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2: 네, 이 책은 음악평 뭔가 이대화 씨가 썼는데요.
1: 아.
2: 예, 이대화 씨도 처음에는 락 음악 위주로 음악을 들어오다가 이대화 씨가 1980년대 아마 중반생 뭐 이 정도
1: 초반.
2: 네, 초반생인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처음에 접한 음악은 락 음악이었고 그래서 네. 락 음악 위주로 음악을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자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1: 맞아요.
2: 지금은 일렉트로닉 뮤직 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빠질 수가 없는 인물이 됐어 전문가가 됐습니다.
1: 네. 맞아요.
2: 그리고 전자 음악 나오는 이런 클럽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 있잖아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아, 뭐 남녀가 만나러 간다.
1: 그죠. 네. 뭐 부비부비 네. 뭐 아직도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2: 네. 오해들이 많은데 네. 이대화 씨도 처음에 그런 클럽 다니다가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화 씨가 우연히 그런 전자음악 나오는 클럽에 갔다가 강렬한 사운드의 전자음악에 매료가 돼서 그 뒤로 클럽을 정말 정말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1: 맞아요. 실제로 악기도 꽤 많이
2: 네,
1: 산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클럽 안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몸으로 느끼면서 아 이제는 대형 락팬 안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정말 큰 에너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0: 네. 이대화 씨 예전에 방송 한동안 같이 했어서 궁금했었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에 대한 책을
2: 굉장히
0: 또.
2: 점잖은데
0: 그렇죠.
2: 네, 굉장히 점잖은데
0: 그
2: 이렇게.
0: 원래 딱 봤을 때 모습으로는 네. 이런 분야 말고 뭔가 네. 좀 더 차분한 점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2: 그래서 클럽 다닐 때 처음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너 같은 애가 왜 클럽을 다니냐.
1: 아, 진짜요?
2: 네.
0: 그렇군요.
1: 이제는 뭐 아주 클럽 가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처럼 그렇군요.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0: 이렇게
1: 한데요.
0: 평론가들도 각자 관심 갖는
2: 맞습니다.
0: 장르들이 다양하네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외로 분야가 정해져 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전자음악 쪽에선 정말 최근에 이대화 씨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음악의 각별한 애정을 가진 뒤부터 계속 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책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하우스와 테크노의 역사를 정리해 소개한 백투더하우스 그리고 2010년대 한국 클럽 씬의 궤적을 기록한 댄스뮤직 아카이브를 썼습니다. 이 책들은 전자음악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는 책들이기도 해요. 지금 전자음악을 비롯해서 대중음악 전반에 관한 글 또 전자음악 아티스트를 인터뷰하는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고 있어서요. 씬 안에 해서 많은 접촉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평론가입니다.
2: 네. 네.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초창기에 그 신디사이저의 실험적인 소음부터 2020년대 하이퍼팝에 이르기까지를 좀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1: 네.
2: 현학적인 평론의 시선을 배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화 씨는 사운드 실험 못지않게 멜로디나 리듬의 음악적 아름다움이 안배된 음악을 좋아해 왔고 이러한 나의 취향이 선곡에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명작들을 빠짐없이 짚어주면서도 멜로디나 뭐 리듬이 아름다워서 듣기 편한 곡들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2: 뭐
1: 요즘 약간 트렌드 같기도 해요. 네. 예전처럼 뭔가 공부하는 방식의 음악 속의 책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좀 담은 장르 서적이 많이 발간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까 뭐 밥보다 재즈 같은 책도 사실은 그런
2: 맞아요.
1: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책을 살펴보면 독일의 베를린 스쿨 또 미국의 하우스와 테크노 영국의 트립팝을 거쳐서 전 세계를 집어삼킨 여러 가지 전자음악 현상까지 핵심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있던 하우스의 사회적인 메시지 또 약물 문화 결탁해서

0: 했던 레이브 파티에 이면 또 조악한 장비 속에서 우연히 걸작을 빚어냈던 스튜디오들의 치열한 현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서요. 이 책 역시도 전자음악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맞아요. 많은 사랑받지 않을까.
1: 그리고 이제 막 관심 갖는 초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일렉트로닉 뮤직 곡 들어봐야 되겠네요.
0: 네.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준비했는데요.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곡이 이제 또 전자음악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풀이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책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워낙 뭐 히트곡이긴 하지만 또 반가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네, 다음 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플레이리스트.
1: 아, 제가 책입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류이치 사카모토 책이 또 나왔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한국에서 네.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에는 거의 약간 전성기 때 서태지 네. 수준 아닙니까?
2: 거의 무라카미 하루키 관련 책들 나오는 것처럼.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음악에 대한 책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맞아요. 서간문이라든지
2: 그렇죠. 본인이 쓴 맞아요. 자서전도 있고 평전도 나오고
0: 그만큼 그리워한다는 걸까요?
2: 네, 그만큼 네. 한국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악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사실 영화적인 면에서도 좀 그렇거든요. 네, 최근에 맞아요. 개봉한 음악 영화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류이치 사카모토가 오케스트라 연주한 오케스트라 실황 영화 같은 곳에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가까운 친인척들이 기록한 영상들을 담은 어떻게 보면 좀 화질은 조악한데 정말 한 예술가의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그리고 심지어 80년대에도 파묘되고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예전에 그 YMO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그 팀이 활동했던 80년대 초 막 일본의 풍경과 함께 또 젊은 층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도 개봉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플레이리스트인데
1: 이제는 플레이리스트까지
2: 이제는 제목 그대로 류이치 사카모토가 좋아했던 곡들을 모은 책입니다.
0: 네.
2: 특히 방송 등에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선곡하고 소개한 곡들을 빼곡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정말 일본스러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2: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에 정말 철저한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음악들을 통해서 류이치 사카모토란 아티스트의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완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1: 저는 이 책 발간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2023년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세상에 공개한 마지막 플레이리스트가
2: 맞아요.
1: 있었는데
0: 네.
1: 그게 Funeral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2: 자신의 장례식에서
1: 네, 장례식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울려 퍼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래들을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공개했었잖아요.
2: 맞아요.
1: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후에 정말 많은 팬을 비롯한 음악 관계자들이 뭉클해 하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런 다양한 음악을 듣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아티스트 뭐 이외에도 다른 활동도 쉰 적이 없긴 하네요.
0: 네.
1: 뭐 대단한 열정의 아티스트였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런 류이치 사카모토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2: 맞아요.
1: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뭐 영화, 음악, 책 다양한 활동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죽음 이후에는 뭐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가로서 생애 후반을 보냈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이 다방면에서 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플레이리스트는 그 가운데에서 음악으로 한 예술가를 읽어내고 있죠. 76년 일본의 한 음악 잡지에 소개한 곡에서 시작해서 2023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Funeral이라고 하는 생애 마지막 플레이리스트까지 그 50년에 걸친 선곡 기록을 통해서 사카모토가 무엇을 듣고 사랑해왔는지 그 다채로운 음악 여정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아무리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된다고 해도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음악을 즐겨 들었는지는 정말 계속 궁금할 것
2: 그러니까요.
0: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정말 음악도 다양하게
2: 맞아요.
1: 한 아티스트거든요.
2: 네.
1: 전자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그 명상음악 같은 음악에서 아주 네. 진보적인 음악까지 했던 인물이라
0: 그렇죠.
1: 네. 저도 내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죽은 이후에도
0: 맞아요.
1: 네. 지금은 어떤 음악 듣고 있을까 싶기도
2: 그러니까요.
1: 해요.
2: 네. 네. 류이치 사카모토 워낙 음악을 많이 듣는 걸로도 유명했는데요.
0: 네.
2: 재즈나 클래식뿐만 아니라 민족음악이나 전위음악 그리고
1: 맞아요.
2: 무명의 신인 뮤지션이 만드는 음악에
1: 맞아요.
2: 이르기까지 류이치 사카모토 관심은 언제나 좀 새로운 소리
1: 네.
2: 그리고 낯선 가능성을 향해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플레이리스트 보면 좀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요시무라 에이치라는 이 저자는 고등학생 시절에 매주 화요일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사운드 스트리트라는
1: 맞아요.
2: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시골 소년의 귀가 활짝 열리고 완전

0: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이치 사카모토의 행적을 쫓지 않았을까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카모토가 남긴 성공 목록은 단순한 추천곡 모음이 아니라 한 예술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수많은 청취자에게 음악의 문을 열어준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실 소개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동안 류이치 사카모토가 잡지, 라디오, 컴필레이션 CD, 플레이리스트 등을 통해서 소개해온 수많은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록을 해놓은 것도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신해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자란 키즈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맞아요. 그가 소개한 음악을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확실히 아카이빙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름날 오후 재즈부터 여행길의 월드뮤직, 고요한 밤을 위한 앰비언트, 삶의 마지막 순간 곁에 두고 싶은 클래식 음악까지 이 책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평생에 걸쳐서 발견하고 사랑해온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류이치 사카모토를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즐겨 듣는 팬이라면 플레이리스트 속 음악을 하나씩 찾아 들으면서 사카모토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아주 기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이게 소개된 매체의 흐름도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참 대단해요. 잡지였다가 라디오였다가 CD에서 플레이리스트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선곡한 곡에는 뭐 이렇게 한국 국립음악원에서 발간했던 세타령도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각 나라 민속음악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1: 듣는 음악이 없다고 생각하면
2: 네, 웬 세타령입니까 정말.
0: 네. 이 책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선곡한 150곡 외에도 저자인 요시무라 에이치가 그 150곡과 관련된 음악 그리고 사카모토의 작품으로 이 작품을 듣고 이런 음악을 만들었겠거니 하는 판단한 곡들을 두 곡씩 골라서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궁금했던 분들 또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고 싶은 분들 아니면 한 음악가가 평생을 쌓아온 취향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평생 사랑했던 곡이라고 해요.
1: 네.
0: 허비 앤콕의 Speak Like a Child를 준비했습니다.
1: 저 오늘 음악 이야기, 음악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가슴. 이정하.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가슴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그대를 만나고 나서부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디 있는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도 못할 만큼 그대가 그립습니다.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정하 시인의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가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경제부총리 교체에 이어서 김영범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경제라인이 전면 재편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임명 하루 만에 해임됐고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대대적인 당무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를 대표하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경제라인 전격 교체의 의미와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여야 지도부의 이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김영범 정책실장의 정격 사퇴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부총리 교체에 이어서 대통령

0: 대통령실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정책실장까지 물러났는데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뭐 인적쇄신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뭐 책임을 지는 그런 인사로 봐야 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먼저
1: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아, 두 가지 의미 있습니까?
1: 이번에 이제 경제팀 교체를 보면 네. 먼저 발표가 되건 구윤철 재경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하고 두 사람 교체가 발표가 됐는데 그 개각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최근 지지율 떨어진 것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텐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 정책 실패가 분명한 네. 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그런데다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당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정책을 나와서 설명하고
0: 홍보했죠.
1: 네, 홍보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차관 두 분이 그러니까 승진 형태로 이제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거고 정책은 연속성을 담보하는데 이 책임은 단절시킨다?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나왔어요. 저는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김용범 실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이제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했는데 네. 이게 대외 협상 문제도 있고, 그, 특히 이제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 문제나,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권해서 그만두지를 못했고, 본인이 그만둠으로써 정책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분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소회까지 밝혔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김윤철 실장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이, 저는 마지막까지 아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루, 이제 그 대외 경제 정책이나 국내 경제 정책이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획 능력이나 뭐 정무적 감각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0: 김용범 실장이요.
1: 네, 그런 후임자를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 집행에까지 이렇게 많이 나서지 않는데 너무 그림자가 큰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쥐고 집행까지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그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내각만 바꿀 게 아니고 청와대도 누구 하나 내놔야 된다. 근데 뭐 이제 무슨 AI 수석 이런 건 후임자를 채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 정책 평가나 쇄신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용범 실장 교체라는 카드를 손에 들고 있다가 결국엔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다 같이 발표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갑자기 며칠 지나서 갑작스러운 뭐 경질이야? 저게 교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 이번에 개각하는 거 보고서 네. 이 정권의 특징을 저는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아, 특징이
2: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도 그게 툭 던져요. 그리고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아 이건 아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고시원에 욕조 만들겠다는 것도 툭 던졌는데 청년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니까 또 없던 걸로 하고 이것도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개각을 했어요. 개각을 했는데 반응이 영 안 좋거든요. 개각에
0: 네.
2: 대해서.
0: 네.
2: 이게 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반응을 보고 또 이 김용범 실장을 추가로 저는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2: 그리고 근데 청와대가 한 얘기를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청와대는 뭐냐면 이번 개각이라는 것이 수정과 책임은 아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다.
0: 그러니까 경제 느낌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2: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2: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런 언급을 또 국민 여론이 그걸 받아들일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또 그러고 개각을 해가지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지지율이 오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다른 이벤트하고 합쳐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책임도 아니라 그러고 뭐 인적 쇄신 속에서 그럼 새로운 분위기 거기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높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좀 힘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좋게 말씀하시면 여론을 잘 살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아닌 것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2: 계속 반복이 돼요.
0: 네.
2: 인사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습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습관적으로 여론을 좀 살피는 편이다라고
2: 뭐
0: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 살피는 게 아니고 네. 하여간 막 바꾸죠 이렇게.
0: 좋게 말씀해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0: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1: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그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 네네.
1: 다만 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 정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이제 뭐 부동산 세제 이런 민생 물가 이런 민생 문제라는 부분이 이제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경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을 경질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했다면
0: 네.
1: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이제 문책성 인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인식되게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비판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
1: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1차 개각 때 관련 장관들을 교체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주도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놔두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많은 그 이후에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0: 그 지점이죠.
1: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저는 교체의 어떤 그 정치적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정책실장을 왜 바꿨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기존의 어떤 그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패나 아니면 어떤 성과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만약에 인사를 했다면 좀 다행스러운데
0: 네.
1: 그것이 아니고 이게 정책은 괜찮은데 이게 홍보가 덜 되고 또 이게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인사를 했다면 저는 대통령이 기대하는 국정 지지율 회복에 반등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청문회 이전에 이번 개각의 의미와 현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저는 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2: 일단 이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거예요. 처음에 이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은 건 만약에 정책실장을 교체하게 되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그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0: 아,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다.
2: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개각의 기본적인 성격은 문책성 인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0: 네.
2: 문책성이지만 지지율의 하락 때문에 쇄신성 개각도 되는 거죠. 문책과 쇄신의 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애매했던 게 재정과 국토부 장관을 이제 교체하면서 그것도 저는 경제성 인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차관들을 기용했잖아요. 승진 기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정책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와 국토부, 경제부처니까 이걸 교체를 하는데 외부에서 소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네. 외부에서 소외하거든요.
0: 네.
2: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는 그 문책성 인사고 쇄신성 인사라면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0: 밑에서 올렸죠.
2: 그러니까 이 과연 이 개각의 성격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그 컨트롤 타워인 정책실장을 안 바꿨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2: 도대체 이 성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여론에 부응한 건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참 힘들게 됐다고 좀 보는 게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0: 기조 바뀌지는 않는다고
2: 보세요.
0: 보세요.
2: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직후인가요? X에 그 쓴 글이 있어요.
0: 네.
2: 그 강력하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지금의 우리 경제 기조가 맞게 가고 있고
2: 있다.
0: 실패한 것은 아니다.
2: 아닌데 이제 어떤 정책의 방식이나
0: 예.
2: 속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의 실무 책임자를 장관으로 승진 지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경제 기조나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0: 바뀌지 않을 것이다.
3: 아니 근데 이제 네. 1년 3개월 됐잖아요. 정부 출범한 지. 근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 너무 이른 얘기도 하고.
0: 이릅니까?
3: 네. 뚜렷하게 그렇게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부분적인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그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불러올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결과를 미리
0: 네.
3: 예측하지 않고 우리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건 맞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0: 뭐 부동산에 대한 민심도 좀 안 좋긴 하잖아요.
3: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제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보완이 필요한 거지 큰 틀에서 틀렸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에서 그냥 문제 제기하는 그런 류의 얘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다만 이제 이걸 왜 그럼 분리해 가지고 했냐. 기왕에 그 개각의 효과를 높이려면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고 교체하는 걸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0: 네네네.
3: 약간 정무적으로 그거는 좀 미숙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승진전보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서두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에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손발 맞춰가지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빨리 어쨌든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들이거든요.
0: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 같고요. 거죠.
3: 원래 네. 정권이 1년쯤 되면 기획이 끝납니다. 그 기획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기획된 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용범 실장의 역할은 대체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좀 이 실행에 더 적합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0: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면은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었죠.
3: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게 떠밀려서 네. 이틀 사이에 인사나 개각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으니까 이게 또 이제 술을 하나 더 넣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 정부가 한번 슬쩍 비춰보고 아니면 바꾸고 아니면 바꾸고 이런다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꾸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0: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
3: 다만 이제 뭐 정책을 거죠. 너무 그렇게 귀를 팔랑팔랑하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게
4: 맞아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에 좀 보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아, 여론에 대한 반응성 높은 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실제로 정책이 실패했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오케이 정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공의 조건은 뭐냐면 국민들의 신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은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응성하고 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하려면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계획적으로 이런 식의 인상을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인상을 안 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 다 좋아요. 근데 세제 개편안은 원래 정부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원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나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 실패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가장 그 기본인 신뢰에 관한 문제를 정부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신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앞으로 이제 그건 해결할 문제고 이제 집권 2년 차예요.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 개각의 의미가 많이 반감됐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번 개각은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잖아요.
0: 네네네.
2: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개각 안 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0: 지휘환기에
2: 예, 예상은 저기 있죠. 법무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그 충원 요인이 생긴 거니까
0: 네.
2: 그 두 자리만 이제 보충할 거다. 소폭 개각하고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중폭 개각은 부담스러워요.
0: 네.
2: 그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중폭 개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 갔다가 안 간다 또 가는 게 그만큼 이게 급히 서두르는 간의 방증이거든요.
0: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2: 그러니까 그게
0: 예.
2: 빨리 서두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0: 네네.
2: 그러니까 저는 개각을 이용하려면 이 지지율 하락을 막고 뭔가 국면을 바꾸는 개각. 그 정치가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 개각을. 그 나쁜 네.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걸 화끈하게 써야 돼요.
0: 화끈하게 써야 된다. 네. 예.
2: 재경부 장관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 이제 경제성 인사 뭐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0: 네.
2: 그렇다면 그 밑에 차관을 올리지 말고 아예 외부에서 전문가 수여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달 김용철, 김용범 실장 같이 교체하고 그러면 이 개각이 완전히 이 책임을 물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겠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네네.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김용범 실장을 처음에 갈지 않으려 하다가 여론에 떠올려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두 장관은 그 쇄신이라고 합니다만 문책성 인사가 개입돼 있는데 국토 재정경제부 근데 또 실무 책임자였던 차관을 올리고.
0: 네.
2: 그러니까 이 성격이 무슨 쇄신을 하는 국면 전환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미지가
0: 그러니까 좀 세세한
2: 반감됐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0: 개각하는 데 있어서 그 세세한 디테일한 면이 좀 많이 부족했다.
2: 기본적인 기조를 안 바꾸려 하니까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0: 옛날에는 막 장관 교체할 때 문책성으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인사라는 부분이 네. 어떤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인식 상태 또 향후의 어떤 국정운영에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개각은

0: 제 개인적인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교체하면서 정책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히려 아 대통령이 비판 여론 수용하는구나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 시그널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덤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대통령이 잘 판단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정이 바뀌면서 이제 경제 라인이 싹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그 내각은 무능한 거 아닙니까? 계속 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3: 아니고요.
2: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5년의 임기가 있잖아요.
1: 네.
3: 그러면 정권의 로드맵이라는 게 첫 해 로드맵과 두 번째 로드맵이 다른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제가 아까 첫 해에는 보통 기획을 한다. 그리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게 끝난 겁니다.
1: 네네.
3: 3대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행이 중요하고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그러려면 실무 경험이 있고 이제 부처 장악력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니까 차관 출신들을 저는 관료 출신의 차관들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 그거는 큰 틀에서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핵심 과제나 기조나 이걸 바꾸지 않겠다, 흔들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1: 네.
3: 다만 이제 정책 실장은 후임자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후임자 함합형이 나오는데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지금 대미 통상 협상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트럼프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통상 협상에 그 김정관 장관이 굉장히 깊이 그 참여해서 앞장서 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김정관 장관이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1: 네.
3: 또 뭐 과거에 지난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했던 이호승 전 수석 얘기도 나오고 홍성구 의원 얘기도 나오고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정책실장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지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는지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자꾸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소극적이었다. 이런 전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 네, 말씀하세요.
0: 저는 이제 뭐 박 의원님 말씀 그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그 초기 정책에 입안했을 적에 그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는 이제 공감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본인 공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하겠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딱 아주 클리어하게 이건 뭐 야당의 주장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거에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여기 국민들은 여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 문제라고 봐야죠.
2: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그림이야. 당연히 맞게 가겠죠. 대통령의 이제 기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ETF, 레버리지 ETF 문제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과연 새로운 정책실장이 오면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4: 저는 사실 뭐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정권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1: 그렇죠.
4: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보여줬던 것은 만기칠남형 대통령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생중계를 하고 국민들이 직접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하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뭐 이렇게 해봤자 국민들은 아 이게 뭔가 바뀌겠구나 혹은 여론에 대해서 반응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정책실장이 누가 되냐 물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그 말 안 나온 분 한 분 더 있죠. 2억 원 그 이 금융위원장 그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국민들의 인식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날 텐데
2: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그분도 경질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책실장으로 온다면
4: 뭐 아니, 그런 함합형이 있다라는 뭐 얘기가
2: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5: 예. 만기칠남의 이 리더십 이건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만기칠남이라는 게 대통령

0: 대통령이나 과거 임금 시절에 왕조 시절에 대통령이 모든 걸 장악해서 하는 게 만기칠람이에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만기칠람이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본인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관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걸 처음에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데드크로스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 위에 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은 거대 담론에 너무 치우치는 걸 별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민생의 사소한 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0: 이게 결과 안 좋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개각은 저는 어쨌든 간에 국면 전환형 개각이다. 전 그거는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국면 전환으로 개각해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개각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제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장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는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0: 논리적으로. 근데 기존은 안 바꾼다.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뭔가 실패했으니까 바꾼다? 근데 그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신뢰하니까 다시 장관을 올려. 그 김영호 실장은 원래 안 바꾸고.
1: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1: 그 정도로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0: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1: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인가요?
0: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식이나 속도를 바꾸려 하는 거다.
1: 네네.
0: 기본 기조는 안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기조를 안 바꾸는 개각을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따 뭐 다른 정치적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각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분명히 시도한 건데. 그럼 애도 불구하고 과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 개각이 유효할까? 아, 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아요. 청문회 때 이 후보자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미지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개각이다.
2: 제가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현 정부의 정책이. 근데 현 정부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장의 전문가들도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그런데다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가구 비거주 일가구에 대해서는 원래 9억으로 내리려고 했던 그 종부세 이 공제 범위를 12억으로 그냥 놔뒀잖아요. 그리고 일가구 그 실거주하는 일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어요. 결국 감세 법안이 됐습니다. 보유세 한해서는. 물론 초고가에 대해서는 일부 세율을 높여가지고 증세가 이루어졌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게 큰 증세 법안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도세는 좀 늘어났죠. 그거는 중과를 유예했던 것을 그 유예를 중단하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중단해 놨던 거잖아요.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증세 법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거주하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문제인가? 제가 보기엔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일단 흔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면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른바 시장이라는 유령 같은 그런 어떤 그 이 여론이나 요구에 정책이 휘둘렸어요. 내내. 그러다 망한 겁니다.
1: 네.
2: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3: 그러면 처음에 세제 개편한 대로 그대로 갔었어야 된다고
2: 저는 그대로
3: 그러십니까?
2: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 네.
2: 그게 거짓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늘리지 않은 거잖아요.
1: 원래대로 갔으니까
2: 결국에 감세 법안이 됐어요.
1: 네.
2: 때문에 세금 올려서 집값 잡는다는 거는 실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선동일 뿐이지
1: 네.
2: 사실과 전혀 달라요.
4: 근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 동의하는데 김용범 실장의 문제는 사실 그 차원하고 좀 다르다. 뭐냐면 이분이 그 SNS에 너무나 그리고 이 기자들한테 말을 예를 들면 2026년 7월에 브라질에서 모든 게 리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의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1: 네네네.
4: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의도가 난 어떤지 모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죠, 사실은.
3: 근데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게, 원래 환율이 1,500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책 기조가 이거 뉴노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00원대 됐어요.
4: 네.
3: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4: 뉴노멀이겠죠.
5: 네. 어쨌든.
1: 아, 그렇군요.
5: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문제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튀어가지고 결국 이제 전세자들의 어떤 맞아요. 고통으로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전 다 선의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순기능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역기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졌을 적에는 정책의 수정을 가져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3: 맞습니다. 예.
5: 그래서 저는 정책 기조를 정책

0: 정치적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도구마나 너무 이념적으로 어떤 접근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실장이나 이제 경제라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 어떤 또 쇄신의 또 의지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길게 다뤄봤고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한미정 님께서 그래도 정부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최성현 님께서 저도 지금은 정부 정책을 좀 지켜봐야 할 시기라는데 동의합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반대되는 의견은요. 김명수님께서는 ETF 사태 책임이 가장 큰 문 아닙니까? 사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석준님께서는 아무리 2년차 정부라도 정책 기조에 수정 없다? 이거는 좀 관대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찬반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사실 지금 이번 개각에 가장 큰 논란이 커지는 인사 가운데 한 분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뭐 1990년생이시고 뭐 장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기본소득당 인사를 입각시켰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그리고 범야권의 통합 이런 의미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 200% 공감하는 게 네. 이제 그 책임으로 개각 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평등 가족부는요 사실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1: 전 장관이요.
2: 현 장관이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1: 네네네.
2: 일을 잘한다. 두 번째 성평등 가족부는요. 사실은 그렇게 막 개각을 해서 그 개각에 엄청난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처는 솔직히 아닙니다.
1: 네.
2: 예? 그런데 그렇게 평가도 좋고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장관을 이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장관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있는 부서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정말 새로운. 근데 그렇게 막 그 정권에 뭐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라는 장관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서 이 용해인 의원을 거기에 또 앉힌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다른 부서 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영 관리용으로 저 개각 카드를 대통령이 쓴 거죠.
1: 네네.
3: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 면담했을 때 우리가 왼쪽도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저 인사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뭐 김경수 특보라든지 몇 가지 AI 수석 그 이혜민 의원 뭐 이런 게 묶어서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원민경 지금 현 장관이 어떻게 장관이 됐냐면 강선우 사태 이후에 된 겁니다.
2: 네.
3: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로 인해서.
1: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3: 첫 인사가 낙마잖아요.
1: 네.
3: 그것도 성평등부 장관이. 그래서 여성계의 신뢰를 받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법률 전문가인 원민경 장관을 올렸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 지금 농공행상의 대상으로 성평등부가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불만이 여성계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과가 있거나 정관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니면 정책 추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거기에 앉히니까 뭐 30대의 여성 장관이라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1: 네네.
3: 근데 오히려 2030 세대의 공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번 개각을 망치는 그런 이제 꽈락 평균 점수가 좋아도 꽈락이 발생하면 꽝이잖아요.
1: 네.
3: 그 꽈락 인사가 돼버렸어요.
1: 네.
3: 게다가 이분이 이제 진보인데 진보에서도 반대, 여성계에서도 반대. 그다음에 뭐 당연히 보수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2030은 남녀 모두 반대.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인사를 한 거냐.
1: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 나오고.
3: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정치적으로.
1: 네.
3: 그런데다가 이분의 태도가 더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의원직도 못 내려놓겠다. 비례대표는 내려놓는 게 관례였는데 소수당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런데 그 소수당 이름으로 딴 의석이 아니잖아요. 그거 완전히 저기 민주당의 어부가 엎혀가지고 위성정당으로 그 획득한 의석인데 그거 움켜쥐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소수당이 소수당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법률권 이론이었거든요. 네네. 법률권에 다른 그 비례대표가 그걸 승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당으로 선거에 임해서 그 당으로 표를 얻거나 그 당으로 의석을 획득한 것도 아닌데 이 당의 가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1: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아무래도 청년의 좀 지지율이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 청년을 장관으로 입각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을 청년으로 청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 이슈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비례대표 의원직도 유지하고 장관까지 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4: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 그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네.
1: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4: 더 이상 이제 뭐 그 디테일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네. 그 부분. 이거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정치적 이슈에서.
1: 네.
4: 제가 어제 개강을 해서 학교 오랜만에 왔어요. 첫 시간 되게 이제 수업을 길게 안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질문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당연히 20대죠. 남학생인데 오. 용혜인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오, 그 정도로 이십니까?
4: 네, 그러면서
2: 우리 애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4: 용혜인 의원이 어떻게 의원직도 가지고 장관도 하겠다 이렇게 물어봐요.
1: 네네.
4: 그 얘기가 길어졌어요. 의원과 장관의 겸임이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에서 강의가 길어졌는데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겁니다. 용인 의원의 문제는 전 제가 봐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2030이 위반되고 있잖아요. 지금 남성 여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의 민심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치적 이슈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진영 내에서의 범 여권의 통합을 의식했을 겁니다. 아마.
1: 네.
4: 아, 그래서 처음엔 언뜻 보기에 무난한 인사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원직을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의원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뭐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난 전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가소로운 게 자기가 마치 자기가 소속한 기본소득당을 대단히 아끼는 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저희 기본소득당이 원해가 됩니다.
1: 네.
4: 그럼 장관이 수를 안 하면 돼요. 어째 그 학생까지 그럼 물어보겠냐고.
1: 좀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
4: 근데 대학 1학년이라고. 예, 자네 몇 학년이니까 1학년이라고.
1: 네네네.
4: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지금 너무 이기적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거 얘기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폐허하냐 폐허하지 않냐. 폐허하냐 언폐허하냐. 그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됐다고요. 이거 완전 실패한 인사예요. 이거 자체는.
1: 청년들이 그 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진짜로. 예, 예.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0: 아니 정말로 그 용혜인 의원을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적에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얻으려고 했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2030 완전히 등 돌리게 네. 만드는 그런 아주 악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인사팀의 어떤 그 검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나타난 결과로만 본다면 정무적 고려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의 어떤 그 지금 비례대표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이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 못 받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1: 네네.
0: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사실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이걸 자꾸 이제 위성정당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의 본류는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위성정당이고 기본소득당은 사실 그 더불어민주연합을 숙주로 삼은 기생정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우리가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네. 과거에 비례대표가 입각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가게 되면 사퇴하는 부분이 관행이 있었잖아요. 이건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성정당도 아닌 기생정당의 어떤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어떤 이런 예외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쪽에서 용혜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설득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1: 네.
0: 저는 그렇게 보고
4: 염치가
0: 있습니다.
4: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다.
1: 알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네네.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는요. 그 위성정당의 이 소위 말해서 기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속 이 견뎌온 정당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정당의 의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하면 전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용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장관 수락을 하면서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위성정당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3: 저는 위성정당 문제의 원인은 양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소수 정당들이 거기에 기생한 게 맞는데 네. 양당이 제도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킹한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네. 의석 욕심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1: 얘기가 너무 많이 퍼질 것 같아서
3: 네, 그래서 이게 양당이 네. 자기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구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정무적 관리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굉장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 저 용혜인 의원을 갖다가 장관으로 내정하면 2030이 호응하고 여성이 호응할 거라고 그렇지. 판단했는지 도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비례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한 건가요? 이거는 알려지진 않았겠죠. 근데 보통은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명하는 겁니까?
2: 물어봤겠죠. 그거 할 때.
1: 물어봤을까요?
3: 그거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2: 물어봤겠죠.
1: 근데 네. 비례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라고 답했을까요? 그러면?
3: 저는 그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1: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도 지명했다고요?
3: 그걸 엔돌스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 여론이 나빠지니까 네네. 아까 이제 오다가 저 신문 난 거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여론 나쁘다. 내려놓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고했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3: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 실패한 인사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빤히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예측을 못한다면 청와대 정무라인은 일 안 하는 근데 거예요.
1: 근데 그 입장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다시 입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 지금 네. 청와대 의견들. 예.
0: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부인하는 기사도 나오고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0: 이것이 대통령 그 상황인 인사를 것 같습니다. 할 적에 네네. 이것이 인사혁신처의 이제 그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인사실에서 어떤 인사 방향성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후보들 추려서 올려줍니다.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후보군을 추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검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개인 관심이나 어쩌 사적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려꽂는 인사가 오게 되면 검증팀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짓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참모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혜인 의원의 어떤 그 장관 지명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게 제일 궁금하고 만약에 이 지난번에 이제 문제된 여러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내려꽂기식 인사 그리고 이것이 검증 없이 계속 통과돼서 발표가 되고 이러면 저는 이건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저는 해가 되지 결코 득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4: 네, 이게 이제 예. 이게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대통령들의 어떤 뭐 인식이 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검증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인사의 참사가 나오는 건데 용혜인 의원의 경우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앉아서 좀 이렇게 옹호도 좀 하고 싶은데 옹호할 논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네. 여성이고 청년이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예요. 지금. 일단 지명자로 발표했으니까. 네. 이러다가 장관직 의원이 다 놓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의원이 사퇴 안 한다. 사퇴한다고 해도 장관 인사청문회 갈 거 아닙니까? 여론이 좋겠어요? 아, 넌 의원직 사퇴한, 당신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한번 보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명 처리하는 게 맞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1: 청와대에서
4: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1: 미리 그냥 불을 끄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4: 물론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가면요. 아니. 지지율 하락의 국면을 바꾸려 했던 개각이 더 나쁘게 될 수 있다고요.
1: 알겠습니다.
3: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놓고 자기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저는 지명 처리가 저도 맞다고 보고요.
1: 아 그렇습니까?
3: 문재인 정부 때 2030하고 아주 급격하게 멀어진 그 공정 이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인국공 사태하고 남북 하키 단일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국 사태. 네. 근데 그 뒤로 회복이 안 돼요. 그 전까지 2030하고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고집을 부렸어요.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러면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론의 그 이 반응이라는 게 그때 저는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 일종의 왜곡된 능력주의 문제 같은 게 개입이 돼 있었고 남북 그 이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기 그렇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본인한테 해당되는 공정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용혜인 의원이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저런 길이 주어졌는데 그에 대한 단순한 질투심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특권을 누린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의원직도 안 내려놓겠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그 사람을 장관 후보로 임명해놓고 2030들에게 어필하겠다면 그 완전히 모순이죠.
1: 알겠습니다.
3: 예. 일을 더 키우면 안 된다.
1: 네네. 그러게요. 이게 말씀이 좀 종합이 되는 게 이제 비례 두 번에 뭐 이제 장관 자리까지.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과거에서 내가 총무회가 9월 중순쯤에 만약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2주가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가 커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귀빈실에 뭐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항에서.
4: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귀빈실 이런 게 안 나와요.
1: 네.
4: 일단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1: 그러니까요. 용인 의원은 일단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고요. 청와대는
4: 뭘 준비합니까? 그게 이상하다.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1: 아이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열심히 준비해야죠. 예. 아, 청문회 잘 준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는 청문회 통해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지금 의견이 내려왔다 이런 것은 좀 오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0: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1: 네.
0: 이걸 방치하거나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진짜 진퇴양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1: 진퇴양난이다.
0: 그래서 그때는 네.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가 낙마를 해도 인사휴증이 남는 거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정말 그건 이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네.
3: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버리고 청문회 임해도 청문회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
4: 제가 봐도 그래요.
1: 청문회 통과 안 될 것이다.
3: 차라리 지금 본인이 후보직을 버리든가 네.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낫습니다.
5: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관직을 버리면 버려요. 지금 의원직은 안 버릴 것 같아요.
1: 의원직 안 버려요? 네. 왜요?
5: 본인이 다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 탁을 위해서.
1: 지원금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5: 뭐
1: 건가요?
5: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관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 네.
5: 장관의 수명이 보통 1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원직 포기하고 그거를 한다? 한 1년 정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네. 높죠.
1: 정당 보조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니 본인도 제가 볼 땐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를 장관직을 받자니 그렇고 의원직을 포기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초기에 본인도 정무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대통령실도 정무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1: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인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 용혜인 의원님은 제가 좀 아주 너무 구호처럼 말씀드렸는데
1: 네네네.
4: 이게 정권에 정말 이게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처리하면.
1: 알겠습니다.
4: 진짜 제가 정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아,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한경태 님께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 겸직하는 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1: 아 지금 이제 비례대표 아니고
5: 당연하죠.
1: 일반적으로.
5: 내각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뭐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아니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 내각제 가미한 거 아니에요. 예? 단지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소셜 마르크트비샵트 사회적 시장 경제는 우리나라 헌법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5: 독일식 사회복지국가 시스템 이건 들어가 있는데 어디 뭐 내각제 요소를 한다 그런
0: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해서 네.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3: 그렇지, 복잡해.
0: 그리고 좀 복잡해.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고 의원직 사퇴하고 입각하라. 그럼 입각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5: 저는요.
0: 거의 없을 거라고
5: 기본적으로
0: 봐요.
5: 의원을 물론 이번 정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역대 쭉 그랬는데
1: 네.
5: 의원을 장관시키는 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권력융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1: 동시에 하는 거군요.
5: 권력 상권 분립은 고사하고 권력융합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4: 그래서 용혜인 의원 때문에 첫 시간부터 그 강의가 한참 왔어요. 의원직과 이게 장관 경영하면 안 된다.
1: 학생들이 좋은 강의 들었겠어요.
4: 첫날부터 너무 해비하게
3: 저희 여기에 이견이 있지만
1: 네.
3: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1: 아, 말씀하셔도
3: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0: 그런데
1: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0: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직을 겸직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왜요?
3: 아니, 그게 네? 책임 정치.
0: 저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여당하고
1: 정치 차원에서.
0: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되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경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3: 아, 그건 좀 다르죠.
0: 예, 그걸 하면 안 된다고.
1: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겸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안 하셨던 분은 안 해야 된다고.
5: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안 할 거예요.
4: 딱 1분만 할게요. 얘기 나온 게.
1: 아, 말씀하십시오. 예.
4: 이게 대통령제라는 건 말이죠. 기본 이 제도의 시스템의 설계가 있어요. 행정부와 입법은 서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1: 네, 네, 네.
4: 서로 원수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각제는 근데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하라는 얘기예요. 기본 이 설계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개각 이야기가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요. 김승원 후보자 이야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열린 토-

0: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도 포함해서요. 6331님께서 열린토론 운전 중에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차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께서 대통령이 정말 인사 고민 많겠어요. 아, 좋은 인사들 많이 여기저기서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 쓴 일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2: 인사가 만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그렇죠.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가
2: 인사가 망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 아니, 검증이 결과적으로 이제 네. 사흘밖에 안 됐는데 검증이 잘 안 된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 의원에 대한 것도 어떤 이 실무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게 이제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2: 여기 네 분이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네요.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거는 김수원 장관 후보자는 이따 얘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에 어떤 그 정부적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 좌표가 X축 Y축이 잘 안 맞아요. 그건 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큰 틀에서 논리가 인과관계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빗나가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또 왔는데요. 마음 하나님께서 개각이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인사는 잘했다는 네 분이 다 인정하시는 인사는 있나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 저는 이소영 의원은 이견이 거의 없어요.
1: 그러네요.
3: 왜냐하면 국회에서 네. 아주 요즘 보기 드문 정책형 정치인인데다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분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1: 네네.
3: 그리고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고 중기벤처부라는 그 부처의 성격하고도 잘 어울려요. 이분이 이제 신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폐쇄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장려하고 촉진하는 이제 그런 그동안의 정책적 포지션에 서 있기 때문에 게다가 소신도 있어서 여당 지도부나 주류하고 마찰도 뭐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강단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1: 네.
3: 그런 좋은 인사가 묻히고 있어요 다.
2: 그래서
3: 용해인 그 후보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1: 아.
3: 이게 평균 점수는 좋은데 꽈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 그 꽈락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2: 전 국방장관 후보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국방장관 후보자. 네.
2: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문민통제를 시도해봤던 건데 그게 아직은 좀 시기가 일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규백 장관의 개인적인 이른바 병역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꼭 그게 아니라도 아직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그 수장 물론 그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미 전자권 문제도 있고 또 이분이 지금 한미 연합사 부사령을 했거든요.
1: 네.
2: 어떤 육사 출신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육사 관련된 발언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오히려 군 출신이 삼군산학교 통합을 설득할 명분을 갖는다고요. 민간이 얘기하면 그 지휘력이 떨어져요.
1: 네.
2: 국방장관도 전 잘된 인사다라고 봅니다.
1: 그리고 좀 육사가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육사 출신이 나오면서 네. 좀 그런 문제들을 상쇄될 네.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2: 연합사 출신이고 하니까 네.
1: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잘한 인사.
4: 저도 뭐 이소영 의원.
1: 이소영 의원. 네,
4: 중기부 후보자는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겠다
1: 오.
4: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4: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각도를 봤을 적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거든요.
1: 그렇군요.
4: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처의 장관이 부처를 관장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성과를 내는 건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어떤 내용이나 전문성을 봤을 적에 저는 장관직도 잘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2: 그 소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소법 이게 중기벤처부하고 관계없는 건데 형소법
1: 네.
2: 개정안할 때 그 찬성 안 했잖아요. 나름 소신도 있어요. 그런 건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일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5: 저는 아니 뭐 그분 아주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평가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이번 후보자들만 유난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근데 이게요 역대 정권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역대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성격과 종류가 약간씩 달라서 그렇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됐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를 낙점하는 것과 대통령이 이 사람 괜찮지 않나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후자인 경우의 확률이 높다. 이러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1: 알겠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수정해 가면서 좋은 사람을 나라에 등용시키는 게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칭찬 일색인 분이 있고 좀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쪽에서 너무 좀 비난이 가해지고 있고 한쪽에 칭찬 일색이니까 참 이게 안타깝네요.
5: 이번에 저는 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 네.
5: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청문회 직전에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할 때에는 과거의 행적에 관한 의혹이나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미래의 행적을 예측하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전 특이하다고 봅니다. 바로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뭐 공소 취소 이건 사실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1: 네.
5: 미래의 행위를 미리 예측해서 안 된다라고 이거는 그렇죠. 이번에 특징적이라는 생각을
1: 했습니다.
2: 그분은 국민의힘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공소 취소 주장한 건 맞는데 장관이 만약 되면 그거 하기 어려워요. 검찰총장 지휘해가지고 공소취소 한다고요? 그럼 뭐 정권 망할 일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국민이 앞서 나간다.
1: 알겠습니다. 나간다,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셨는데요. 네. 의견 있으면 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죠.
4: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저기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니까 올해 1월 달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성환 후보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치모의 또 대표로 이렇게 됐죠.
5: 공동대표일 거예요.
4: 네. 그다음에 또 방송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배임죄 구성 요건을 바꾸는 그 형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이것으로만 본다면 저는 야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 장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저는 그 주장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인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도 안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아니, 오죽하면 그 조국 그 전 의원도 이거 공소 취소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2: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 비판전은 일리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심 내지 우려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1: 아 직접 그냥 공소 취소 이런 거 안 한다.
2: 만약에 장관 되면 네. 검찰총장 지휘해서
1: 네.
2: 검찰로 하면 공소 취소 안 시키겠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1: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2: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계속 또 얘기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런 얘기까지 아마 안 할 텐데.
2: 안 할 것 같아요.
3: 현실로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알아서 공소 취소하든가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특검에 지금 저 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법무부 그 무슨 뭐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여기서 이게 조작 기소다 판단해가지고 뭐 수사 지휘라든가 세 가지인데 검찰이 스스로 할 일은 만무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판결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 항소 포기 정도가 최대치일 것 같고
1: 네.
3: 공소취소까지는 안 합니다. 검찰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공소취소를 하려면. 이게 조작된 수사고 기소라는. 근데 이제 그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럴 경우에 못합니다. 두 번째로 특검법을 통해서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부정적이고 아까 조국 대표 얘기하셨잖아요. 우군이었던 조국이 앞장서겠다는 조국이 이거 안 된다고 낭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1: 되는 거예요. 역풍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3: 안 되는 겁니다.
1: 예.
3: 그다음에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입증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사에서 특검이 수사에서 조작 기소가 실체가 드러나고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2: 그렇죠.
3: 그러면 하지 말래도 법원이 공소기각할 거예요.
1: 네.
3: 때문에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그거 하는 순간에 정권 지지율이 앞자리가 3자가 아니고 2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저는 비판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 네.
3: 거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그 문제보다 청문회에서 지금 이 식약처 로비 문제가 논란이 커지게 생겼어요.
5: 그 기소유예 당한.
3: 네, 근데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긴 한데 스토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1: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3: 혐의는 있지만 네. 아, 이 재판에 옮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4: 그렇죠.
3: 거죠.
4: 혐의가 뭐 중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0: 내용을 보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가짜 임상 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그 임상 실험 승인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실제로 그 실험 결과에서는 실험용 쥐가 즉사하거나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에 그런 가짜 임상 실험을 제출했는데 그거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됐다면
1: 야, 난리 났겠네요, 진짜 그거는.
0: 아니, 국민 생명이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있고 기소 내용 처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청문회 과정의 쟁점이 된다면 저는 아주 굉장한 저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이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2: 이번 개각이 그래서 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용인 후보자를 어떻게 과연 대처하느냐가 정권의 전 집권 2기에 대단히 결정적인 국면이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오히려 용인 후보자를 약간 방패막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그건 이제 뭐 하는 얘기고. 네. 김승원 후보자를 막기 위해서 용해인 의원을 등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메인은 김승원 후보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2: 그거야 뭐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1: 소설이죠? 예. 말이 안 소설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0: 그런 인사는 알 수 없죠.
2: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그렇죠.
3: 근데 이게 자기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사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처리 문제는 좀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던져놓고 뭐 이렇게 뒤로 이걸 하면 지지율 떨어질 대로 딱 완전히 떨어질 텐데 그럼 누구를 내세워도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텐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요. 의원님들이 청문회에서 예를 들면 좀 아까 얘기한 어떤 기소의 내용이라든지 받아볼 수 있어요? 법무부 요구하면 예를 들면 특정 그 후보자의
4: 판결 기소 이거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사유는 받아볼 수 없죠.
0: 아닙니다. 저기 그 공소장
3: 네,
0: 공소장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재판이나 수사 기록은 그건 변호사 당사자가 이제
4: 당사자만 받을 수 있고요.
1: 그럼 본인이 밝혀야겠는 되는 건가요?
4: 아니 근데 이게
1: 그러면?
4: 이제 기사도 나고 그래서 네. 스토리는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당시 식약처장한테 보냈던 문자 이런 것 내용이 지금 한동훈 의원회에서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적절한 이제 로비를 했던 건 맞고 네. 중간에 브로커도 있었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받지 않았다 그래서
1: 받지 않은 건가요?
4: 네,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뇌물 혐의가 기소유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처분이. 네. 그러나 이제 스토리는
1: 받으려고 해도 기소유예가 나옵니까?
4: 그러니까 실제 그쪽이 시도를 한 거죠. 그 업체가 근데 아, 이 정치자금으로 제공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처분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이 된 거고.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따를 거고 본인이 해명을 잘 해야죠.
1: 알겠습니다.
2: 이게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될 텐데 이건 어쨌든 뭐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당 의원도 이건 뭐 적극 방어할 겁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결국 공소 취소 문제를 계속 이슈화 시킬 거예요. 여기 대해서 계속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 계속 이것도 블랙홀로 갈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너무 좋은 소재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저는 그래서 화끈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을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이것도 청문회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좀 의혹이 뭐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조국 원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역풍 맞을 수 있다. 공소취소 이야기 잘못 꺼내면 그렇게 지적하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제 비난이 또 나왔습니다. 두 사람 발언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어요.
3: 근데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봤는데 네. 이게 저는 사실 그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갈등의 가장 근본 바닥에는 친문대 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과거부터. 네. 근데 사실 조국 전 대표는 친문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이라는 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과 같이 뭐 묻어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 정권과 각을 세워서 진보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지금 오늘 그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발언을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닌가.
1: 그럼 조국 원장이 말했던 그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자신의 역할이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의 그 반대 역할.
3: 레드팀은 한편이지만 반대쪽이
1: 각을 세우겠다.
3: 이거 진짜 반대쪽은 반대.

0: 레드 팀은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레드 팀은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럼 안 된다. 네네. 이게 레드 팀이고.
1: 그렇죠.
0: 조국 전 대표는 이건 정치적 발언이에요. 저는 일리가 있는 발언이에요. 법률학자나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1: 네네네.
0: 현재 상황을 우리 신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권과 각인 섰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표출하는 그 방증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2: 그런데 저대로 하면 낭패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2: 이대로 두면 진다라는 지는 바둑에 훈수 두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그 왜 이제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지.
3: 아니 그러니까.
2: 그때는 본인이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3: 네. 아니 그리고 공소 취소 이거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입장이 되게 180도 바뀌었는데 저는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다음 그 진영의 후계자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이 더 부각이 맞아요. 되는 거지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먼 거리를 보고 만약에 이렇게 처신했다면 뭐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2: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격한 표현이 나온 거죠. 배은망덕하다고 사면도 해주고
1: 네.
2: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한테 배려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 정치적 득실 짜져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안 좋고 하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소취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0: 말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어떠한 인식과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우리가 다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빨리 드러내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공소취소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이 최소한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말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걸 약간 포장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너무 과도하다.
1: 과하게.
0: 너무 과하게 나갔다.
1: 알겠습니다. 송순혜 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번 청문회 정말 재밌겠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재미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네 분 어떻게 생각해서 낙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2: 있을 수 있죠. 청문회도 못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김성원 후보자입니까?
2: 아니죠.
1: 용인 후보자입니까?
2: 용인
1: 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요. 이태규 의원께서는요?
3: 저는 뭐 국민 정서상으로는 두 사람이 낙마 대상이라고 보는데
1: 네.
3: 낙마가 만약에 안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 일정 부분의 낙마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아마 전 용혜인 의원 지명 철회 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든.
1: 김성원 후보자는요?
0: 김성원 후보자는 통과시킬
1: 거고
0: 할 겁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여론의 어떤 그 뭐 악화 이건 별개 문제예요.
1: 알겠습니다.
4: 지금 여가위원장이 야당이거든요.
1: 예? 네.
4: 야당이기 네. 때문에 최소한도 야당 위원장이 있으면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시간을 끈다라는 건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정권은 그 점을 생각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의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정치는 자꾸 사람을 바꾸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건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던 식당이 갑자기 간판만 바꿔단다고 맛집이 되진 않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이 1년 전보다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쌀과 달걀처럼 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먹거리와 주거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지출의 비중이 높아 같은 물가 상승에도 체감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물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없죠.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의 식료품이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녹색지대에 내가 지켜줄게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는 흐름이 통계로 잡혔다고요?
2: 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미국 내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의 순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마트 측은 이 같은 증가세 둔화에도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순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4.5%에서 4에서 5%로 또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도 6에서 8%에서 7에서 8.5%로 조금씩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월마트의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인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보다 크게 둔화된 거거든요.
1: 네.
2: 그리고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건데요. 그러자 이제 주식시장은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월마트 주가는 매출 실적이 발표된 날 9.2%나 급락하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 이렇게 월마트 주가가 급락했다는 건 소비 위축 흐름에 투자자들이 실망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월마트의 실적에 미국 경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 대형 소매업체의 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2: 최근 월마트의 매출 증가세 둔화는 이제 비만 치료제의 약가 인호와 또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영향을 뭐 미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고유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월마트

0: 건데요.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 즉 장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도 인상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최근 6.6%대로 올해 초 6% 안팎에서 이미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모기지, 즉 그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정은 이란과의 경쟁 전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전과 달리 선뜻 소비에 나서지 못하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 격변의 최악의 불평등이 올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0: 네, 빌 게이츠는 AI가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위대한 평등화 도구가 될 수도 최악의 불평등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AI 도전에 주요국의 리더와 전문가 지역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AI 시대로의 전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가 진입하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변의 시기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빌 게이츠가 제일 우려하는 분야가 노동시장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게이츠는 이제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AI는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산업의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미 뭐 영업과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법률 보조 업무 등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뭐 대출 심사, 데이터 분석, 환자 분류 등의 업무도 AI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뭐 육체 노동도 예외가 아닌데요.
1: 네.
0: AI를 탑재한 로봇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그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젊은 층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봇으로 대체되는 회계직 노동자나 시간당 $20를 받다가 시간당 $10짜리 로봇의 일자리를 잇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간 경쟁도 AI 도입을 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이 AI와 로봇으로 비용과 가격을 낮추면 다른 경쟁사 역시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노동 대체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이런 걱정을 내비치면서 혹시 제안했던 대안 같은 건 있나요?
0: 네, 그 인공지능 AI가 초래할 사회, 경제, 정치적 격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전담기구와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고용, 교육,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그 고용이나 조세, 에너지, 선거, 금융, 뭐 국가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AI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AI 위험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병행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핵무기 국제 사찰 체제와 항공 규제, 또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게이츠는 AI의 그 부정적인 측면만 간주한 것은 아닌데요. AI가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 기후 변화 대응, 식량 생산 확대, 질병 퇴치 등 그 전 세계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가속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올 상반기 대미 상품 흑자 1위로 올라섰다고요?
0: 네,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통계상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157조 원에 달했는데요. 뭐 멕시코와 대만은 물론 미국 무역 적자의 상징이었던 중국까지 넘어서면서 흑자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겠다면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인 지 1년 만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는데

0: 그 배경에는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벌어진 관세율 격차가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된 미국의 시료 관세율은 23.2%였는데요. 이게 세계 평균인 7%의 3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베트남산 제품의 시료 관세율은 6.5%에 그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 장벽을 높인 사이에 베트남이 세계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기업들의 탈중국을 촉진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 그렇습니다. 세계 1위의 소비 시장인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기업들이 이제 생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길 강력한 유인이 생긴 건데요. 애플과 나이키, 룰루레몬 등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낮추고 베트남 생산을 확대하면서 관련 중소 업체들도 뭐 뒤를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본사를 둔 가구 업체 TOB 퍼니처의 경우에는 2024년만 해도 소파, 침대 등 제품의 60%를 중국에서 25%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조달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현재는 중국이 25%, 베트남이 60%로 그 비중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TOB 퍼니처의 브루스 크린스키 창업자는 이 생산기지를 이렇게 옮긴 이유에 대해서 순전히 관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한동준이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현장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2: 네, 요즘 닭구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하죠. 네. 이 귀여운 일러스트 굿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K1패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K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줄여서 K1패라고 부릅니다. 이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가 지난 8월 20일부터 4일 동안 열렸습니다.
1: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 K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는 게 어떤 행사인가요?
2: 네, 다양한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일러스트레이션 트렌드도 볼 수 있고요. 또 개성 넘치는 캐릭터 상품, 그림책, 일러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아트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뭐 스티커, 키링, 엽서 이런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나고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는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냥 일러스트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접 사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구매하시던가요?
2: 네, 요즘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작가의 작품이라면 구매하는 이른바 취향 소비도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런 소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저는 포스터 몇 장이랑 그 중국 베이징성을 그렸다고 하는 고양이 일러스트랑 중국풍 일러스트, 제 엽서 같은 걸 주로 많이 샀어요. 한 번 살 때 한 만 원 이내로 한 가게에서 살려고 했는데 되게 이제 그림체가 예쁜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게에서 사면서 구매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방 사람이라서 그 페어에는 자주 못 오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작가님들 팔로우하면서 이제 그림들 같은 걸 많이, 근황을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제 팬심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방 안에 이제 다른 오브젝트 같은 거는 되게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엽서 같은 거는 이렇게 2-3천 원짜리 한 6장 정도 붙여서 이제 액자에 세팅해 놓으면 되게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4: 저는 사실 책갈피나 책에 관련된 것들을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일러스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 구경하면서 보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티셔츠도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동화책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화책 같은 것도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다양한 그림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이랑 엽서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여기 운세 가챠라고 해서 작은 포켓 안에 좋은 말이 적혀져 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구매하였습니다. 지출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 김에 일러스트 상품을 좀 여러 개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 네, 이 몇천 원짜리 스티커나 엽서부터 키링 인형까지 가격대도 다양했는데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하나둘 고르게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엽서, 키링, 키스컷 이렇게 닭

0: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스티커나 꾸미기 용품도 다양했는데요.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되는 곳이더라고요.
1: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작품을 소장하는 재미가 있고 작가 입장에서는 직접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겠네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가들이 많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만들지 또 어떤 가격으로 판매할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작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이 호두기도 있고 이 호두기도 있고 여기에 아주 가날픈 호두기도 있어요. 예쁘죠? 작가님이 손수 제작을 해서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3: 저는 반려울이라고 호두기를 직접 뜨개로 떠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가방이나 이제 인형 꾸밀 수 있는 저 목걸이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키링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호두기가 제일 판매율이 높은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코지포지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조은정입니다. 연보라색 하마가 주가 되는 캐릭터고요. 이 하마 캐릭터로 인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스티커 말고도 좀 일상생활에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붙이는 스마트톡, 맥세이프도 있고 뭐 아크릴 키링이나 이렇게 말랑말랑한 키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스컷이라고 이렇게 계속 롤테이프 형식으로 된 테이프가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셔서 계속 쓰고 싶은 스티커를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특별한 날을 좀 기념하고 싶다 하면은 편지지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 장씩 하면서 세트도 만들어서 판매 중이에요.
1: 여러 작가분들을 만나보셨는데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0: 네. 이 작품 하나가 스티커가 되고 또 키링이 되고 인형이 되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상품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어떤 캐릭터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또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다음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정말 좋은 기회겠네요. 근데 요즘은 개인 작가뿐 아니라 여러 그 기관에서도 캐릭터를 많이 만들고 활용하잖아요.
0: 그렇죠. 이 공무원 연금공단 같은 기관에서도 참여했는데요. 각 기관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내세우니까 이 기관 홍보할 때 훨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기관이나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콘텐츠로 또 상품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도로 이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10년 기간 동안 지역상생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믿음이 동행의 캐릭터도 이렇게 해녀 컨셉으로 잡아봤거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와 동행이가 있는데요. 믿음이는 이제 저기 슈퍼히어로예요. 그래서 저희 국민과 공무원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지원하는 캐릭터고 동행이는 행운을 나눠주는 황금 앵무새입니다.
7: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이제 디지털 드로잉 활용 창작 케이크부터 IP 상품화 전문 과정이라고 해서 수강생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셔서 직접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만드시고 그 캐릭터를 통해 굿즈 상품을 제작을 하셔서 그걸 토대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그래서 이번에 만드신 굿즈를 전시하고 판매를 또 해서 이 판매되는 수익금은 또 전에 경력 보유 여성들이나 그런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다시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결국 그림 한 장이 캐릭터가 되고 상품이 되고 넣어가서 브랜드가 되는 거네요.
0: 네. 요즘 캐릭터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으로도 만들고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 마곡에서 만난 K-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이 일러스트가 어떻게 소비가 되고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경제 현장에서는 일러스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비와 시장을 살펴봤어요. 박수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서가세무회계의 최혜경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최근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시로 들었던 22개 제도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양도세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중 양도세는 워낙 무거운 세금이었고 예전의 취득세는 단순히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수수료와 같은 세금이었어요. 예.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법이 달라지면서 취득세도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이나 가족 간 증여 양도를 막기 위해 중과나 다양한 제도 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납세자가 꼭 고려해야 할 부동산 세금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기본 취득세율은 4.6%예요.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 기본 4.6%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주택인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으로 취득세 세율이 오히려 낮았었습니다. 주택이라면 무조건 1.1%의 세율을 적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집값도 낮았기 때문에 네. 3억, 4억에 대한 취득세가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였으니 사실 크게 신경 쓰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는 내 취득하고자 하는 집값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취득자의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서 혹은 거래 형태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도하기 전 양도세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처럼 취득세 또한 주택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할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 납부형 수준이 있어야지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잔금일에 잔금을 처리하게 되고 네. 취득세를 납부한 뒤 마지막으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2: 그렇겠죠.
1: 취득세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게 되고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우리가 납부하는 취득세가 되게 됩니다.
2: 아.
1: 주택의 일반 취득세 세율은 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의 이하의 주택은 1에서 3% 사이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는 본세 이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2: 아.
1: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즉 국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면적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에서 3.5%까지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일반 세율 적용 시 매매가액이 6억이라면 취득세는 약 660만 원, 매매가액이 9억이라면 취득세는 약 3,1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중과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일반 취득세율은 1에서 3%로 적용되지만 일반 매매 시 취득자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2: 네.
1: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과세율은 8%랑 12%가 있는데요. 취득하는 부동산이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일 때 주택수 기준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2주택자라면 8%, 3주택자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다 하면 3주택자부터 8%, 4주택자부터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2: 네.
1: 법인이라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주택부터 12%가 적용되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본세 기준이고
2: 네.
1: 여기서 부가세까지 더한 실제 취득세율은 8% 세율 구간에 대해서는 8.4%에서 9%, 12% 세율 구간에서는 12.4%에서 13.4%까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서 9억 원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약 8,1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올 수 있고 2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이라면 약 1억 2천만 원까지 취득세가 뛰게 됩니다. 세액이 아까 일반 세율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택 수를 판단할 때요.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1: 다주택자 여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세대를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주택수를 전부 합산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 즉 등본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닌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1세대 기준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부부인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별도 세대를 분리하였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게 돼서 자녀에게 소득이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있다면 그때만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1: 네.
0: 반대로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서 분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돼서 중과 여부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이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해서 취득한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네. 다른 세대로 봐서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합산되는 주택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을까요?
0: 1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파악할 때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합산이 되는데요. 사실 가끔 시골에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 위에 본인도 몰랐던 주택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가 되어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공부상, 즉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 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모두 주택수로 합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주택수 합산에서 빠지게 되는 주택도 있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가행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주택수로 보지 않는 취득 시점이나 면적 기준이 있어서 이러한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그걸 따져보고 취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시가표준액이 1억이 안 되는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하고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 안 되는 저가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수도권 기준은 1억,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2억으로 저가주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부동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요. 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0: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B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8%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고려해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3년간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은 양도와 달리 매도 시점에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취득 시점에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팔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매도하지 않은 경우를 추적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꼭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전해주신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취득세는 단순히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몇 번째 주택을 사는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한 세대에 몇 채의 주택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많게는 몇 배씩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양도하실 때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를 고민하시는 것처럼 취득세도 굉장히 크게 한 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요. 특히 납세자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오피스텔이라든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활용하신 경우

0: 효과 많아요. 그리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부수토지, 그리고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수부터 점검해 보시고 취득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1: 네.
0: 그리고 취득세를 할 때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혹은 출산 양육을 하면서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시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서 취득세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신 뒤에 취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서가세무회계의 최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로 통일로 김장훈이 부르는 나와 같다면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종종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하지요. 우리가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야구의 경우 아무리 잘 치는 강타자라고 해도 안타를 치지 못하는 경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별점은 슬럼프 관리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보면은 슬럼프가 와도 그리 길지가 않거든요. 선수마다 노하우가 다르겠지만 어떤 선수는 일단 슬럼프가 오면은 홈런이나 장타 욕심을 버리고 스윙을 더 작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타석에 들어선 야구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배트를 짧게 쥐고 공을 제대로 맞추는 데 신경을 쓰는 야구 선수처럼 욕심은 버리고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력만 조금 더 발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박미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김희자 작가의 수필 등피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투명한 유리 등피의 보호를 받으며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있자니 아득한 시절 고향집 처마에 걸어두었던 호야등이 어슴풀에 떠오른다. 어둠이 마을을 삼키기 시작하면 남포에 석유를 채우고 등피를 닦아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흙마당에 쑥으로 모깃불을 피우던 여름밤, 등피를 씌운 호야등은 처마 아래에 매달려 가족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불빛이었다. 등피의 보호를 받는 불빛 아래에서 헤어진 옷을 깁던 어머니의 손길은 자식들의 헤어진 마음까지 키웠다. 등피 속에서 타오르는 심지는 고된 삶 속에서도 맑은 소망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자식을 셋이나 먼저 잃은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뜨거운 볕이 쏟아지던 여름날 바닷가에서 멱을 감던 둘째 언니가 물에 빠졌다. 겨우 목숨을 구한 언니는 바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언니의 숨결은 약했고 체온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르고 있던 치마를 벗어 언니를 감싸고 몸을 비비기 시작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딸을 감싸 안고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애달픈 모습을 내려다본 하늘이 돕기라도 한 것인지 언니의 식어가던 몸은 다시 따스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깨어나자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절을 몇 번이나 울렸다. 그때 언니를 감싸주었던 어머니의 치마는 바람에 꺼질 듯 흔들리는 불을 감싸는 등피와도 같았다. 한세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정의 세월.

혹시 나성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LA를 말합니다. 요즘은 이 나성이란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가끔 옛 노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곡이 바로 세샘 트리오의 나성에 가면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가요임을 열전의 주인공은 세샘 트리오의 멤버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가수 홍신복 씨입니다. 홍신복 씨는 1953년 대구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중에 음악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형 홍신윤, 홍윤식 씨, 그리고 누님인 홍화자 씨는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부른 그룹 코리아나의 모태가 됐던 아리랑 싱어즈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집안에 음악하는 형제들이 많았으니 홍신복 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이나 악기를 접했을 겁니다. 서울 수도공고를 졸업한 홍신복 씨는 특히 기타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 실력이 훗날 세샘 트리오의 멤버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세샘 트리오의 홍일점이었던 권성희 씨는 음대 성악과 재학 시절 가세가 기울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업소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만난 전항 씨가 팝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라틴 음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라틴 기타 연주 실력이 뛰어났던 홍신복 씨가 합류하면서 1977년 세샘 트리오가 탄생했지요. 권성희 씨가 중심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전항 씨와 홍신복 씨는 기타를 연주하며 함께 화음을 쌓았습니다. 특히 홍신복 씨는 라틴풍 리듬을 기타로 잘 살려내서 팀의 색깔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세 사람은 매일 모여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틴 퍼커션 연주도 익혀서 노래에 곁들이며 서울 시내 살롱가에서 1년 남짓 무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작곡가 기록윤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샘 트리오의 노래들 만나볼까요? 나성에 가면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영원한 사랑, 서울의 모정 세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샘 트리오의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나성에 가면, 영원한 사랑,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서울의 모정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새샘 트리오의 멤버였던 홍신복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새샘 트리오란 팀 이름을 새롭게 솟아난 샘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새롭다의 새가 아니고 숫자 3개 할 때 3자를 씁니다. 세계의 맑은 샘이란 뜻이죠. 그 멋진 이름을 지어준 분이 바로 기로균 선생이었습니다. 기로균 선생은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고 음반 작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1978년 새샘 트리오가 첫 번째 음반을 발표하는데요. 음반에 실린 12곡 가운데 대부분을 기로균 선생이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음반에서 단연 돋보인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나성에 가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요계에서는 흔치 않았던 보사노바 계열의 밝은 라틴풍 음악이었지요. 원래 제목은 LA의 가면이었는데 당시 영어 사용을 제한하던 방송 환경 때문에 LA의 한자식 음역인 나성으로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 속 주인공은 나성으로 함께 떠나자는 연인의 제안을 무슨 사정에 있는지 거절하고 그냥 고국에 남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미국으로 떠나는 연인에게 행복을 기원하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쓸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노래는 그런 시대상을 잘 담고 있어서 그런지 해외 교포들, 특히 미국 교민들의 애창곡이 됐습니다. 나성의 가면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새샘 트리오는 이듬해인 1979년 두 번째 음반을 내고 555, 하얀 날개 등을 발표했는데요.

B면에 실린 곡들은 그 중에 몇 곡이 번안 곡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들은 외국 곡에 홍신복 씨가 우리말 가사를 붙인 곡들이었지요. 기타 연주와 노래뿐 아니라 작사에도 관심과 재능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샘 트리오의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라 말라게니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세 곡입니다.

네, 가요인물열전 오늘 새샘 트리오의 멤버였던 홍신복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새샘 트리오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 말라게니아, 그리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새샘 트리오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도 출전했습니다. 젊음의 계절이란 노래로 본선 무대에 진출하며 당시 혼성 트리오의 대표주자로 큰 주목을 받았지요. 하지만 홍신복 씨가 새샘 트리오 활동을 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홍신복 씨는 1979년 갑작스럽게 팀을 탈퇴했는데 탈퇴 과정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 리더였던 전항 씨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신복 씨가 빠진 자리에 전항 씨의 동생인 전원수 씨가 합류하면서 새샘 트리오 활동을 이어갔지요. 그렇다고 홍신복 씨가 음악 활동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새샘 트리오를 나온 이듬해인 1980년 다시 혼성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바로 무지개 트리오입니다. 초기에는 김영수, 함영미 씨와 활동하며 그해에 열린 TBC 세계가요제에 출전해서 사랑의 길목이란 노래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독한 연인 등이 담긴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무지개 트리오 활동을 마지막으로 홍신복 씨는 전문 작곡가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수들에게 곡을 만들어줬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들이었습니다. 무지개 트리오 시절 앨범에 실렸던 곡을 1985년 김수희 씨가 리메이크한 고독한 연인을 비롯해서 1989년에 발표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역시 홍신복 씨의 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김수희 특유의 호소력 짙은 창법을 잘 살렸다는 평을 받았지요. 홍신복 씨는 오랜 세월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장 질환 때문에 30년 가까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음악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진 2022년에는 직접 동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홍신복 씨는 작년이지요. 2025년 4월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새샘 트리오의 멤버였던 가수이자 작곡가 홍신복 씨를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홍신복 씨가 만든 노래들 세 곡 준비했는데요. 김수희의 고독한 여인, 이수만의 추억, 그리고 무지개 트리오의 사랑의 길목.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7년 9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귀성 예매 장사진. 추석을 9일 앞둔 휴일인 18일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성 예매표를 사러 나온 인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서울역 광장에는 상호 7시부터 경부, 호남, 장항선 귀성차표를 사기 위해 3만 명이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서울역의 경우 25일과 26일에 부산, 대구, 대전, 여수, 광주 방면 기차표는 완전 매진됐고 추석 당일인 27일분도 이날 하오 5시 현재 70-80%가 팔렸다. 한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이른 아침부터 귀성차표를 사기 위해 2만 5천여 명의 인파들이 일반 승객들과 한꺼번에 밀려들어 매표구 앞마다 긴 대열을 이루었다. 이처럼 예매표 창구가 붐비자 암표상들이 들끓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승차권 20장을 산 암표상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돼 즉심에 넘겨졌다. 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명절 귀성표 예매를 할 수 있지만은 70년대에는 직접 창구에 가서 줄을 서서 표를 사야 했지요. 그래서 예매 시작 날이 되면은 새벽부터 아니 전날 밤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며 표 구하기 전쟁을 벌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광장은 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늘 인산인해였지요. 그러다 보니 암표상이 극성이었고 그거 단속하느라고 경찰들도 참 많이 바빴을 겁니다. 너와 나의 고향,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너와 나의 고향. 9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세월따라 노래에 따라 공개방송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스튜디오가 아니고 강화도로 나갑니다. KBS 한민족방송 2026 추석맞이 특별기획 그리운 노래 정다운 노래 강화에서 띄웁니다. 공연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10일 오후 3시. 장소는 강화군 문예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조항조, 김국환, 현숙, 박상철, 문희옥, 서지호 등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들의 멋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강화도나 인근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날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인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의 노래 푹 빠졌나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종이 위의 산책자 양철주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처음 읽은 것은 29살 때였다. 가까운 서점에서 프루스트의 책을 구할 수 없어 종로서적으로 갔다. 정음사판 양장본 전집 5권을 구할 수 있었지만 2권이 빠진 채였다. 당시 종로서적 건너편에 헌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눈앞에 찾는 책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결본을 구했다. 책은 묵직했고 전집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은 컸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누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아, 지금 프루스트 전집이 가방에 가득 들어있어서 꽤 무거워요 라고 뻐기듯 말했을지도 모른다. 프루스트 읽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탓하지 않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의 능력을 탓할 뿐. 매끄럽지 않은 번역을 탓한 적 없고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들어도 자신의 인내력 부족을 나무랄 뿐이었다. 어려움은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 것은 독자가 도전할 수 있는 대장정 중 하나라고 여겼다. 나는 이미 프루스트라는 인물과 작품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의 삶은 아주 매력적인 신화였다. 프루스트 읽기는 약 50일 동안 계속됐다.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표를 만들어 하루의 독서량을 점검했다. 열기가 식으면 다시 도전하기도 힘들 것 같았다. 기록 경기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많이 읽으려고 했고 그렇게 프루스트 읽기에 매달렸다. 밤에 나를 찾아온 친구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내가 아직 읽어야 할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극성스러울 정도로 프루스트 읽기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집을 끝까지 읽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기억은 나를 들여다보는 키워드 중 하나다. 나는 왜 그 많은 것들을 잊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기억이란 어떤 맥락에서든 의미 있고 자신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프루스트 책이 담고 있는 하나의 면인 기억은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그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나를 대입해보기도 했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나의 거울이었고 나는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았다. 그 작품에서 스토리는 수많은 기억과 사념과 생각을 꿰는 꼬챙이다. 그 꼬챙이에 무엇이 꿰어 있는지, 기억과 사유의 시추공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작품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이루어낸 표현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전집 읽기가 마침내 끝났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몇 권 몇 장에서 나타나는지 색인으로 만들고 싶었고 등장인물의 관계도 작품에 언급되는 꽃과 나무를 도감으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집을 읽기는 했어도 내가 이 책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언제든 기회가 주어져 다시 읽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만이 내 것인 채 시간이 흐르고 청춘이 지나갔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내겐 작은 변화가 있었다. 문학 청년일 뿐인 나는 몇몇 위대한 작가들을 사랑하는 재능만 있을 뿐 그들과 같은 작품을 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내 몫은 없어 보였다. 문학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사명감으로 여기며 책을 편집하는 것으로 생활비를 벌고 사장과 의견 다툼을 벌이고 광고주의 심기를 거스르고 편집자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화를 내고 늘 야근이나 철야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언제나 일은 계속되고 되풀이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는 지치고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꿈꿀 수 없게 된 워커홀릭. 다만 좋은 독자가 되는 것이 내게 허락된 그 다음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필사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필사를 시작한 이상 프루스트를 필사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무엇을 먼저 필사하느냐 하는 순서가 있었을 뿐. 이 긴 책을 필사하느라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 이 책만큼 나를 프루스트의 빛깔로 물들게 하고 기쁨과 놀라움을 준 책이 없는 것을. 지난 시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은 후 나는 소설과 가장 가까운 장르의 글 하나를 썼는데 중요한 건 내가 쓴 글의 수준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의 작품이 나를 그토록 충동질했다는 점이었다. 나를 격동케 한 그의 작품. 그에게 얼마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겐 소중했다. 어차피 나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내가 거기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필사를 하며 사막의 갈증을 견디고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우기도 하면서 사막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을 맛볼 때 지난 시절의 일들이 떠오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좋아했던 작품을 필사하며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깊이 몰입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놀이는 없으니까. 이 재미있는 놀이를 왜 모르고 살았나 싶었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같은 해 9월 15일,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첫 번째 책의 필사를 마쳤다. 그리고 석 달 후 12월 20일엔 프루스트 제1권, 스완의 집 쪽으로를 마쳤다. 나에게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여세를 몰아 제2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를 계속 필사했고 이듬해인 2016년 4월 22일에 필사를 마쳤다. 2022년 현재 나의 프루스트 필사는 민음사판 전집의 제8권까지 진행됐다. 필사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프루스트 책 6권까지 필사하는데 13개월이 필요했다. 꽤 긴 시간이다. 단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필사는 기억 이상의 것, 그 너머를 바라보는 행위이다. 필사는 텍스트의 음미 속도를 늦춘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자주 돌아

볼수록 느린 속도에서 오는 필사에 대한 회의는 더 커지고 피로해질 뿐이다. 호수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사자에게도 행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필사의 즐거움 뿐이다.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칡뿌리를 심는 것은 그 즙으로 인해 배부르고자 함이 아니라 즙을 음미하고 씹는 행위를 즐기는 것이다.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필사를 계속할 수 없다. 필사는 무엇을 창조하려 함이 아닌 작품의 곱씹음 혹은 작가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0: KBS 오디오북
1: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다. 두 손과 두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 붙이는 인사의 하나로서 고대 인도의 예법이라고 한다. 어떤 티베트인은 이 오체투지로 2000km 떨어진 라사까지 간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그 행위로 해서 그가 받는 것은 없다.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먼 길을 느리게 느리게 갈 뿐이다. 그에겐 오체투지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행위, 평생의 소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길을 가는 여행자가 택하는 가장 비경제적이고 탈시간적이며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이 방법만이 신에게 최고의 경의로 바쳐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과정은 결과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점에서 필사는 오체투지다. 필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는 신속성을 잊을수록 좋다. 오체투지에도 분명 목적지가 있고 끝을 향하고 있지만 너무나 느려서 이동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책을 읽으며 텍스트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한 문장의 유의미함과 그 짜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더 좋을 것이고 단어와 그 뒤를 잇는 단어에서 어떤 끈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필사자는 자신이 짓는 집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다. 필사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느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다만 멈추지는 않을 정도로만. 필사는 즐거워야 한다. 적어도 괴롭지 않아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잠시 쉬며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스스로 묻는 것도 좋다. 필사를 하지 않아도 욕을 먹진 않을 테니까. 필사는 행복해야 한다. 분명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필사는 고행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행복할 것. 자기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필사는 아주 쉽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참아내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를 달래고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필사라면 최고의 가장 바람직한 필사가 될 것이다. 필사는 저공비행이다. 일반적인 독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느리게 천천히 진행하며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는 둘째 문제다. 설령 잘 기억하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필사를 하는 이는 작가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필사는 사랑의 행위이다. 필사의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이유와 같은 말이다. 빨리 해쳐야 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느려도 감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는 필사를 통해 문장과 작가의 정신과 사랑을 나눈다고 믿는다. 작가에게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좋다.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고 채근하지 않는다. 나는 텍스트를 통해 그의 옆모습만 봐도 좋다. 그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그를 더 많이, 더 잘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 방식의 사랑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긍지도 가져본다. 이게 나의 필사적 필사, 필사적 사랑법이다. 지난 일을 돌아보자니 필사가 숨가쁘게 진행된 느낌이다. 하지만 쫓기지는 않았다. 누가 쫓기겠는가? 필사의 동기도 추동력도 내게서 나온 것을. 마감 시간도 없는 필사 아니던가. 하루하루가 설렘 속에서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갔다. 10분은 짧고 15분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필사 노트를 펼친 날도 많았다. 내가 작품을 쓰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런 기쁨이 그때로 끝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아직 내겐 필사할 시간이 남았을 테니까. 잠들어 있던 내 존재를 깨워준 것이 필사였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양철주 작가의 종이 위의 산책자를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연필을 쥐고 필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가롭고 구태의연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오랜 시간 많은 시인과 작가의 문장을 필사해 왔는데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8권까지 필사를 했고 지난 7년 동안 릴케의 말태의 수기, 카뮈의 결혼 여름, 허먼 멜빈의 모비딕, 헤르만 헤세의 헤르만 헤세 시집, 막스 피카트르의 침묵의 세계, 몽테뉴의 몽테뉴 인생 에세이, 보들레르 벌거벗은 내 마음 파리의 우울,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장 그르니의 어느 개의 죽음에 관하여 섬, 지중해의 영감과 그 밖에도 수많은 시를 필사해왔습니다. 문학청년의 꿈이 좌절됐을 때에도, 책 만드는 자리에서 삶이 고단했을 때에도, 오로지 독자로 남아 필사적으로 필사를 하게 됐을 때에도 양철주 작가는 자신의 손과 눈과 시간을 통과해간 문장들이 그저 의미 없고 허무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저자의 문학사랑은 필사를 넘어서게 했고 자신의 문장을 쓰도록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종이 위의 산책자에는 작가가 쓴 28편의 시적인 산문을 담았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의 시간, 나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종이 위의 산책자.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 채 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귀신들이 있다. 이들을 흔히 지방령이라 부르는데 그들이 지방령이 된 이유는 죽기 직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만 죽음의 순간에 생전의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억을 되살려줘야만 하는데 과연 사람도 아닌 귀신의 기억을 누가 되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 이인의 접신일기 중에서

0: 1. 섬 그리고 섬들. 남자는 살아온 날들을 통해 많은 걸 이루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빼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딱히 돈만 벌자고 산 인생도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랬다. 게다가 이제와 남자를 힘들게 만든 건 그에게 필요한 게 하나같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사실이었다. 남자는 일찍이 후회 없는 삶이 인생의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다. 딴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감정 없는 로봇 혹은 소시오패스라 불렀고 그도 딱히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다. 일에 감정을 섞지 않는 건 그가 속한 세계에서 미덕에 속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차라리 자신이 정말 소시오패스였다면 좋았겠다 싶었다. 그는 난생 처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진지하게 들었지만 죽을 수는 없었고 뭘 해야 하는지도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처음에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생 말미에 온통 후회만 남은 사람에게 그건 어떤 계시와도 같았다.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하루
1: 17,937.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명의 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숫자의 합에 불과할 뿐 실제 사망자 수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0: TV 뉴스 속 앵커가 몸을 45도 틀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1: 시청자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합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집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잠시 멈춤의 미덕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하루는 그날따라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유난히 비장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앵커는 요양원에 있던 부친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 위독하다는 소식을 생방송이 시작되기 직전 전해들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대신할 앵커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시청자와의 약속이 먼저라고 했다. 앵커의 아버지는 뉴스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 세상을 떠났고 앵커는 방송 중 그 사실을 알았다. 부친의 부고가 알려진 후 SNS에는 어쩐지 방송 내내 눈가가 촉촉하더라며 지극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뉴스를 마무리한 앵커의 프로 정신에 박수와 위로를 보내는

0: 는 그리 줄을 이었다. 하루는 오래전 본 영화 속 주인공이 떠올랐다. 1930년대 영국의 유서 깊은 대저택 달링턴 홀의 집사 스티븐스가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그는 진정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품위란 전문가적 실존을 위해 사적인 실존을 포기할 때 생겨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저택의 주인이 벌이는 고관대작들의 연애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매번 집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일테면 식탁 위 나이프와 접시 사이의 거리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로 재고 다닌다든가 하는 건 기본에 속했다. 그 역시 일하던 와중에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들었으나 집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느라 추모는 뒤로 미룬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을 뿌듯하게 여긴다. 하루는 영화를 보고 난 후 이건 후회에 관한 이야기구나 싶었다. 평생 옳다고 여겼던 것, 그리고 되고자 했던 무엇을 위해 스티븐스가 포기한 건 가족과 사랑이었다.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원한 게 고작 위대한 집사라니. 그날의 영화 일기에 하루는 이렇게 남겼다.
1: 영화는 좋았지만 보는 내내 연쇄살인마 한니발의 잘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이 겹쳐져 집중하기 어려웠다.
0: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일상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계속됐다. 매일 아침 직장에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으면 일과가 시작됐다. 앵커의 말대로 집 밖은 위험하니 회사도 개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따라 동네 약국에서 한정된 수량의 마스크만 살 수 있었고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했다. 4명이 앉는 테이블에 4명이 앉는 게 금지됐고 손님과 손님 사이에는 가림막이 설치됐다. 하루는 하루아침에 바뀐 세상이 낯설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불편하거나 갑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촉구하는 앵커의 간곡한 당부가 아니더라도 하루는 이미 섬처럼 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외딴 섬처럼.

0: 보호록이 풀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위험한 집 밖으로 나서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밤새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차고 맑았다. 하루는 문 밖으로 걸음을 떼면서 버릇처럼 또 어떤 장면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종신형을 받고 무려 40년을 복역한 레드는 마침내 가석방된다.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세상 풍경을 바라보는 레드의 주눅든 얼굴. 하루는 지금 자신의 표정이 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영화 초반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레드는 20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교화되었냐는 심사관의 질문에 레드는 자신 있게 새 사람이 되었다며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됐다고 답한다. 하지만 결과는 부적격. 10년이 더 흘러 30년을 감옥살이한 레드는 가석방 심사관들 앞에서 자신은 완전히 교화됐다며 신께 맹세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어필한다. 하지만 역시나 또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그리고 무심하게 세월은 흘러 수감 생활 40년 만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 레드. 그런데 그의 태도는 왠지 전과 같지 않다.
1: 난 이제 교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그냥 정치가들이 꾸며낸 말 아니야? 죄를 뉘우쳤냐고.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젊은 날의 그 바보 같은 녀석에게 말해주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그놈이 훗날 겪게 될 현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없지.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 없어지고 이젠 이 늙은 놈만 남았으니까. 난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교화. 그딴 건 다 헛소리야. 그러니 내 시간 그만 뺏고 부적격 도장이나 찍어.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0: 기억에 의존한 거라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레드는 심사관들 앞에서 될 대로 되라는 삐딱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내뱉는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가석방 승인 도장을 받는다. 인생은 어쩌면 놓아버리는 순간 얻게 되는 그런 건지도 모른다. 레드는 그토록 그리던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자 새장 속의 새가 날갯짓을 잊어버린 것처럼 차라리 갇혀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루는 영화 속 레드의 복잡한 표정을 떠올리며 안면 근육을 실룩여봤다. 하루의 오래된 버릇이다. 어떤 영화가 떠오르면 그 영화 속 배우의 인상적인 표정을 따라해보는 것. 그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우스운 코미디의 한 장면이 되겠지만 다행히 하루는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혼자일 때가 대부분이어서 따라하는 표정을 누군가에게 들킨 적은 없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건 시간이 좀 지난 후 알게 된다. 하루는 자신의 버릇을 누군가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다만 그 누군가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몰랐을 뿐이다. 하루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 후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방금 떠올렸던 영화의 OST를 찾아 플레이시켰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가 흘러나왔다. 하루는 슬며시 눈을 감자 눈꺼풀이 스크린에 대어 영화의 장면이 다시 펼쳐졌다. 교도소 마당에 나와있던 죄수들은 느닷없이 공기 중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던 일들을 멈추고 노래에 귀 기울인다. 하루는 그 영화를 20번도 넘게 봤지만 그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눈물이 나왔다. 희망은 좋은 것이며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화 속 앤디의 말도 떠올렸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손꼽는 명대사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대사에서 힘을 얻었다. 다만 하루는 예외였다. 그는 종종 희망은 헛될 뿐이고 좋은 건 흔치 않으며 설사 있어도 금방 흘러가 버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엄청난 영화광이지만 영화의 해피엔딩은 그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더불어 현실에서 해피엔딩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목적지까지는 버스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검색됐다. 하루는 맨 뒷자리에 앉아 뒷걸음질 치는 창밖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하루는 종종 잠들기 전 내일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랐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몰랐다. 당연한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의 의미가 이미 그런 뜻이니까. 대부분은 그럴 때 행운을 바라겠지만 하루는 딱히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좋은 일은 흔치 않으니까. 하루는 그냥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애써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뿐이다. 삶이 지루해서일까? 글쎄, 그건 아닐 거다. 삶이 벌써 지루해질 만큼 하루는 많이 살지 않았다. 이제 고작 2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한 일로 봐도 좋을 만한 일이 며칠 전 일어났다. 하루가 졸지에 직장을 갖게 된 거다. 하루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휴학생 신분이지만 복학할 마음은 엄마가 떠난 날 바로 접었었다. 조만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까진 하고 있었지만 알바가 아닌 정식 직장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아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루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온전한 기대를 품고 벌인 일은 분명 아니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됐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면접 한 번 없이, 그것도 자신이 유일하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를 통해 당분간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다. 희망 따위 없이 살던 하루에게는 상상도 안 해본 일이 분명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북풍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2에서 4.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15헥토파스칼, 기온 19도. 평양,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9도. 백령도, 북서풍 2m, 1012헥토파스칼, 21도. 해주,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22도. 서울, 북서풍 0.5m, 1012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남풍 0.5m, 1012헥토파스칼, 23도. 서산, 북동풍 1m, 1012헥토파스칼, 22도. 군산, 북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23도. 목포,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5도. 여수,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6도. 제주, 남풍 1.5m, 1010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북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27도. 통영,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부산,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7도. 포항,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5도. 울릉도, 북동풍 3m, 1012헥토파스칼, 23도. 울진, 북서풍 0.5m, 1012헥토파스칼, 23도. 동해,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3도. 강릉, 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2도. 속초, 남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2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5m, 1002헥토파스칼, 26도. 나하, 북동풍 4m, 999헥토파스칼, 26도. 미나메다이토섬, 동풍 8.5m, 993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북동풍 7m, 1002헥토파스칼, 28도.
시카고시마 북동 15m, 1900도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900도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북풍 1m, 1100도파스칼 27도. 사이고 남서풍 2m, 1100도파스칼 26도. 마스에 남서풍 1m, 1100도파스칼 27도. 시미즈 북동풍 4m, 1100도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m, 1100도파스칼 26도. 오사카 남서풍 0.5m, 1100도파스칼 26도. 와섬 남서풍 2m, 1100도파스칼 24도. 아오모리 남풍 1m, 1100도파스칼 22도. 삿포로 남동풍 4.5m, 1100도파스칼 20도. 와타카나이 동풍 6m, 1300도파스칼 17도. 네무로 남동풍 3m, 1500도파스칼 16도. 센다이 북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4도. 도쿄 남풍 2.5m, 1100헥토파스칼 26도. 하치조섬 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6도. 지치섬 남동풍 5.5m, 1100헥토파스칼 27도. 다음은 러시아족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라목고 1014헥토파스칼 15도. 대치에 북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14도. 블라디보스토크 북풍 3m, 1014헥토파스칼 17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네팔 중국 국경지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사망자가 최소 1114명, 실종자가 3916명이라고 네팔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 실종자는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국가수사본부에 박성주 전 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성범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등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선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오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은 향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안건은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합의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참정권과 관련한 당 차원의 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 차원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8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원들 가운데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50대 선원 1명은 인근을 항해하던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팔 정부가 재건을 위해 히말라야 관광을 많이 와달라고 해외 여행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관광부 장관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산길과 트레킹 코스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델 장관은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돌발 홍수라는 비극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꽤 오래전 이름에도 미국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건 유방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여성들이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유전성 유방암 또 브라카 유전자라는 말도 더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은 어떤 차이인 걸까요?

유전성 요인이 있다면 모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 검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 걸까요? 오늘은 유방암, 특히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배뇨장애로 불편을 겪는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SES의 너를 사랑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발생 위험에 있어서 가족력과 유전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히 유방암에 있어서는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브라카 유전자라는 단어에 익숙한데요. 가족력이 있는 모든 여성들은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이신 유방외과 전문의 김성원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이 아닌 상태에서 예방적인 유방절제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를 지니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는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는데요. 뭐 가족

0: 력, 유전적 소인, 유전자 변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1: 네,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일단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족 중에 특정 암의 환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뭐 어머니나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다든지 혹은 네. 사촌 중에 유방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0: 네.
1: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전자 변이는 확실히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 이상이 있는 게 확인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확실히 유전자 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브라카 유전자 1, 2 염색체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뭔가 복잡하긴 한데 이제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가족력이 있으면 브라카 유전자 검사로 변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1: 네, 일단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대상이 되시는 경우는
0: 네.
1: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인데 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 이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0: 네.
1: 내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먼저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브라카 유전자 검사로 변이가 확인되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 차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네,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것처럼 예방적인 네. 유방 절제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인데요.
0: 네.
1: 난소암의 경우에는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난소는 예방적으로 무조건 절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유방의 경우에는 MRI라는 좋은 검사 툴이 있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라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 특히 브라카 1번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절제했을 때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방적인 수술을 할지 말지를 전문의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또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가요?
1: 물론 굉장히 높아집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일반 여성, 특히 한국인의 여성의 유방암의 위험은 한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80%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40, 5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위험도가 생기고요. 더불어서 난소암의 위험 또한 평생 3, 40% 정도로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유방암과 난소암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계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으면 확실히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긴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은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로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전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유전성 유방암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브라카 1번, 2번 유전자로 설명이 되고 그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가 또 기타, 좀 작은 빈도가 낮은 유전자로 설명이 되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그런 걸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유방암이 실제로 전체 유방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으로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랄까요? 기준이 있겠죠?
1: 맞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일단은 제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또 본인이 유방암과 난소암에 동시에 걸린 경우 가족력은 없지만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린 경우나 양쪽 유방암이 걸린 경우처럼 이렇게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위험이 높은 여성에서 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의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면
0: 네.
1: 그 가족과 직계 가족은 무조건 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기준을 말씀 주셨는데요. 본인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진단되고 가족이나 친척에서도 한 명 이상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경우라면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 보통 유전성 암을 얘기할 때 친척의 범위는 3등친을 얘기하고요.
0: 예.
1: 3등친은 쉽게 얘기하면 사촌까지입니다.
0: 아, 예. 네,
1: 사촌까지의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걸 보통 가족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4촌 이상, 5촌, 6촌에서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0: 예.
1: 유전적 성인이 있을 확률은 없는 사람보다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또 나이 마흔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드신 유방암에 걸리신 환자에 비해서는
0: 네.
1: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 유방암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인 거죠.
0: 네.
1: 그래서 나이가 40 이전에 발생하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보통 한 10% 정도의 확률로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방암이 40세 이전에 발생했다면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또 암이 양쪽 유방에 모두 발병한 경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만큼 위험이 더 높다는 건가요?
1: 보통 일반 모든 암 환자를 봤을 때 양측성 암이 발생하는 확률은 약 1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0: 네.
1: 이 중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한 20% 정도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양측성 유방암이 꼭 동시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양측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왼쪽 유방암이 발생했고 10년 만에 오른쪽 유방암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역시 저희가 양측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요. 남성에게도 유방암 발생 위험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1: 남성 유방암 역시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길 확률이 전체 남성 유방암의 10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특히 가족력까지 있는 남성 유방암이라면 그 위험이 네.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남성 유방암의 환자가 오시게 되면 네.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0: 네. 그리고 또 상피성 난소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여성암도 많은데 특히 난소암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1: 난소암과 유방암이 브라카 유전자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암이고요.
0: 네.
1: 사실 난소암에서 훨씬 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많이 발견됩니다. 유방암보다도. 그 사실은 유방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치료적인 측면 또 네. 진단적인 측면에서도 난소암이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난소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피성 난소암이 특히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말씀 주신 이런 여러 조건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다른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0: 네.
1: 그 딸이나 아들에게 그 유전자가 유전될 확률은 정확히 50%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반쪽은 아버지로부터 받고 반쪽은 어머니로부터 받기 때문에
0: 네.
1: 정상 유전자를 갖게 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확률로 발견되기 때문에 가족들 검사가 필요하고요. 자매가 또 유방암인 경우에도 역시 50%의 확률로 그 유전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드리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저희가 의료진이 원하는 만큼 잘 공유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녀나 형제들에게 유방암이 유전되는 건 한 50% 정도의 확률인 건가요?
1: 맞습니다. 정확히 50%고요.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첫째 아이가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0: 마치 둘째 아이는 유전자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 그런 확률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유전자 검사 방

0: 모두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검사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1: 맞습니다. 검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사실은 유전자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할지를 결정하는 검사이고 만약에 유전자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을 때는 위험도가 일반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불안감으로 평생을 사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맞는 예방이나 혹은 검진 스케줄을 따라가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변이가 확인되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로 진행이 되나요? 신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1: 네, 이게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방적인 수술은 반드시 오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0: 네.
1: 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 뒤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후회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적인 수술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이 수술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하고 여쭤보면 90% 이상의 환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 환자분들의 어떤 암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낮춰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신중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분들이 또 이 수술 외에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조기 발견을 하는 방법에는 유방 촬영과 유방 MRI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반 여성에 비해서 훨씬 일찍, 보통은 25세부터 MRI 검사를 권장드리고요. 30세가 되면 유방 촬영을 시작하고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과 MRI를 6개월 간격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기 발견 방법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목시펜이라는 항호르몬제가 있는데 이 약을 5년 동안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50% 정도로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서라면 타목시펜과 같은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뭐 25세부터라면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는 40세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여성은 25세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박사님은 특히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학에 계실 때부터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랄까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때 마치 낙인이 찍혀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집안을 굉장히 이상한 집안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정보들이 노출됐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유전적인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망률을 줄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낙인을 찍힌다라는 그런 오해보다는 정확한 나의 상태를 반영해서 정확한 검진 스케줄을 찾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또 유전성 유방암으로 진단되고 검진을 이어가는 분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부모나 자녀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제 어머니들이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시면 따님들에게 그렇게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아예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유전자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냥 내가 알아서 유방암 검진 받을게요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 유전자의 이상이

0: 경우에 진행하는 유방암 검진은 일반 여성의 검진 스케줄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야 되고 또 MRI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기피하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족 중에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면 꼭 유전자 검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어머니께서는 뭐 절대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이신 유방외과 전문의 김성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 이문세의 잊지 말기로 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변 보는 일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와야 하는 일상적인 생리 현상임에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상으로 보면 전립선 비대증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과민하다는 의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방광 근육이나 감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이 소변이 차는 과정에서 방광이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뭐 원하지 않게 이제 수축하거나 아니면 마려운 느낌, 자극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다 의미하는 거죠.
0: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성인 인구의 한 10에서 15% 이상이 겪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이 방광의 탄력이나 아니면 배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노화 현상이 주 원인이겠지만 뭐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뭐 방광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신경계통의 질환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요인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0: 배뇨 장애가 증상인 거죠. 뭐 요실금 증상도 있고 급해지는 요절박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동반되는 건가요?
1: 네. 우선 과민성 방광의 핵심 증상은 우리가 요절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소변이 참기 힘든 느낌을 느끼는 걸 이제 요절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요절박은 필수로 동반을 하면서 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라든지 아니면 밤에 자다가 깨는 야간뇨, 뭐 절박성 요실금 이런 것들이 뭐 일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0: 네. 요절박이 필수고 뭐 빈뇨도 있고 이런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위한 검사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나요?
1: 네, 우선 뭐 환자분이 얼마나 자주 보는지 급하게 마려운지를 물어보는 문진에서부터 뭐 환자분이 언제 소변을 얼마만큼 보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배뇨 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들하고 감별을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과민성 방광들이 이제 방광을 자극을 하는 증상이다 보니까 방광염이나 뭐 요로결석 심지어 방광암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이 필요한 거죠.
0: 일단은 소변 검사로 확인을 하겠네요.
1: 네, 이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요로감염,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방광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나 단백뇨, 또 당뇨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과민성 방광하고 유사하게 증상을 일으키는 뭐 방광염을 구분한다 이럴 때는 소변 검사는 1차적으로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0: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검사가 추가되기도 하나 보죠. 요 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가요?
1: 아, 보통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해봤는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쓰기 전에 이제 방광 기능이나 뭐 소변 나오는 길의 어떤 폐색 여부 이런 걸 정밀하게 검사를 할 때 요 역동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광에 소변이 채워질 때 어떤 압력이 느껴지면서 올라가는지나 아니면 배뇨를 할 때도 어떤 압력으로 소변의 속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광의 압력 감각, 수축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라서 이제 카테터 관을 이제 요도하고 항문에 넣어서 압력을 측정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0: 과민성 방광은 남녀 모두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뭐 남녀 모두에게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뭐 출산이라든지 골반 근육이 약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0: 뇌는 전립선 질환하고 맞물려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나 아니면 형태에서는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좀 다른 건데요. 네.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0: 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과민성 방광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1: 네.
0: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은 방광은 소변을 더 잘 배출하기 위해서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더 두꺼워지면서 더 민감해져서 2차적으로 이제 과민성 방광이 유발이 되는 거죠.
1: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0: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뭐 양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배뇨 증상도 있겠지만 급하게 마렵다고 이야기하는 절박뇨를 포함해서 자극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절반 이상에서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뭐 출산이나 골반 근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내진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뭐 노화로 이제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방광이라든지 자궁 이런 골반 장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골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1: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소변이 새는 요실금과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절박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0: 예, 모두 이 질환들이 다 배뇨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뭐 빈뇨, 야간뇨, 요절박 이런 증상들이 겹치게 될 텐데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소변을 이제 담는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기 힘들다, 자주 간다 이런 증상이 중심이라고 보면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지 뭐 소변을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장 장애 증상이 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0: 네.
1: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남성 노인들에게는 흔한 만큼 배뇨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흔하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때는 이제 50대 남성의 절반 50%, 뭐 60대는 60%, 70대는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배뇨 장애가 나타나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게 되는 거죠.
1: 그럼 과민성 방광과 비교할 때 전립선 비대증의 배뇨 장애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민성 방광이 주로 자주 보고 못 참는 이런 저장장애 위주라면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줄기가 가늘고 시원하게 안 나오는 배출장애가 나타나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분명히 갔는데 막상 소변을 보려고 하면 바로 나오지 않고 좀 뜸을 들여야 되는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1: 네. 그러니까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절박은 과민성 방광과 동일하지만 다른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건데요.
0: 네.
1: 소변이 나올 듯 말 듯 하는 상태가 요 주저인 거죠.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네, 요 주저라는 게 이제 변기에 서서 뭐 소변을 나올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환자분들 오시면은 화장실 가서 한참 서 있어야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다. 뭐 소변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또 남성들이 불안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평소보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진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 하나라는 거죠.
0: 네.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비대해진 전립선이 이제 요도를 막기 때문에 소변 줄기 힘이 떨어지면서 굵기가 가늘어지는 거고 이러다 보면 소변 보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시니까 일부러 배에다가 힘을 줘가면서 보는 분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1: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0: 것도 확인이 필요할까요?
1: 네, 야간뇨도 역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인데 아무래도 수면 유지가 어려우면 다음날 주간에 활동하기도 좀 불편해지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려다가 낙상 위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이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0: 잔뇨감도 증상인가요?
1: 예, 이제 소변을 다 보고 난 후에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잔뇨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요도 쪽이 전립선으로 인해서 폐색이 와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광의 수축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다 밀어내지 못하니까 남아있는 소변이 생기는 요런 걸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0: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배뇨 장애가 동시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뭐 양뇨, 요주저, 잔뇨감과 같은 배출 증상, 그리고 요절박, 빈뇨, 야간뇨 같은 저장 증상이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0: 그렇게 배뇨 장애가 이어질 때 수면 장애나 대인 관계도 그렇고요. 참 힘드실 텐데요. 가장 큰 불편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1: 이제 야간뇨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주간에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낮에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급하게 뭐 화장실을 뛰어가야 되면은 삶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대인 관계나 뭐 사회 활동도 제한되면서 좀 삶이 위축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또 더 심해지면은 우울감도 느끼시게 되고 또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인 위축을 또 이제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0: 전립선 비대증이 워낙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 치료를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전혀 못 보게 돼서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이제 막히는 요폐색을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방광 기능이 너무 오랫동안 기능이 떨어져서 과도하게 늘어나서 수축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잔뇨가 계속 지속되면서 역류하니까 신장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여있는 소변들 때문에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까지 생기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이제 약물을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노인들은 그르르니 하잖아요. 요폐색이면 응급인 거죠.
1: 네, 이게 이제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환자분이 이제 자기의 의지로 소변을 보려고 해도 완전히 꽉 잠기게 되면서 못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도뇨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빼내주지 않으면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출혈 위험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간편한 시술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전립선 요도를 결찰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수증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비대증 모두 배뇨 장애를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질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치료 효과나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식습관이나 수분 섭취를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줄이는 게 좋겠죠. 특히 뭐 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나 뭐 술, 음식 중에도 매운 음식이나 뭐 산도가 높은 과일, 신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방광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요절박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섭취를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변을 자주 갈까 봐 낮에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고 이 농축된 소변이 더 방광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녁 전에 드신 수분 섭취가 야간뇨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배뇨 습관으로도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마려울 때마다 계속 가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신경성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꾸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소변을 오래 참다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요폐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참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신체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좀 보자면은 또 비만이 있는 분들 복부 비만이 또 방광을 누르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뭐 좌욕이나 소변을 참지 않는 것, 또 밤 시간에는 물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1: 좌욕을 하게 되면 이제 골반 부위 주변에 또 전립선 주변에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혈류 개선이나 배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따뜻한 물로 하루에 뭐 10에서 15분 동안 좌욕을 하다 보면 골반 근육이나 전립선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뭐 혈액 순환도 촉진되고 이러다 보면 소변을 조금 부드럽게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방광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 소변을 너무 과도하게 참다가 이제 본인의 이 방광 근육의 능력보다 넘어서는 양이 막히게 되면 급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야간뇨는 아무래도 이제 취침 두세 시간 전에 뭐 물 드시는 걸 좀 줄이다 보면 야간뇨 횟수를 좀 직접적으로 줄이게 돼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뭐 질환들에 따라서는 수분 섭취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질환은 물을 안 마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올바른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 뭐 정확하게 수분 섭취 양을 하루에 뭐 1.5리터, 2리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음식이나 다른 데서 또 섭취되는 양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거를 꼭 지켜셔야 될 부분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소변을 자주 가는 것 때문에 수분 섭취를 급격히 제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변이 농축된 걸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비만도 이제 여러 질환들에서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살이 찌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1: 복부 비만이 방광을 누르는 압력을 올리게 하게 되면 방광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또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몸에 이런 지방 조직이 많다 보면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와 연관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0: 소변을 참는 게 남성들도 가능한가요? 구조적으로 참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1: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뇨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괜히 너무 이제 소변을 참으려고 하다가 요폐색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전립선 비대는 있기는 하지만 과민성 방광까지 동반이 돼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자주 가는 분들인데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일반적인 배출 능력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과민성 방광을 더 치료하기 위해서 소변을 규칙적인 시간에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참았다 가는 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0: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건 왜 피해야 될까요?
1: 이게 오래 앉아있다 보면 아래쪽 회음부 쪽으로 골반, 전립선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정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전립선을 충혈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골반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면 전립선이 그걸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비대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과민성 방광 증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다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걸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배뇨장애 특성 짚어주세요.
1: 우선 우선은 뭐 남성에서만 있는 전립선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다만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배출 장애가 많이 심해서 소변이 약하게 나오거나 요

0: 부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의 치료까지 동시에 이제 해줘야 과민성 방광증상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치료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의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30mm, 경상권과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경북권은 5에서 2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내일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낚시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시간 줄이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열대야주의보는 오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내일 오전부터 모레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31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9도, 원주 30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2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30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천안과 보령 2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33도, 목포 31도, 여수 3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포항 27도, 안동 29도, 부산 31도, 울산 29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 개성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4도, 습도는 9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4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추가 구조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네팔 현지에 도착한 긴급 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로 이동해 수색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홍수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1: 미 상무장관이 해외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난 예인선 침몰 사고,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1: 이 사고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졌고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둠이 내려앉은 부산 앞바다. 해경 함정이 조명을 밝힌 채 사고 해역을 수색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다른 사고로 움직일 수 없던 6만 6천

0: 1톤급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예인선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가 난 지 20분 만에 인근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은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야간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나머지 선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등 함정 19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해군 광양함에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전복된 지 약 2시간 만에 수심 약 87m 해저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고 파도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수사본부를 꾸려 구조된 선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반도체 표적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도 포함시킬 전망이어서 현실화한다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거라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상무부는 이미 의약품 분야에서 시행 중인 관세 감면 혜택 모델을 반도체 산업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투자를 규모에 연동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런 압박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완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가전업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타이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향한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우리 정부가 보낸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로 가서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길목인 베이스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파견된 정부 신속 대응팀의 인력도 장비도 대거 보강되는 겁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 장소도 더 정밀화할 계획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3: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 천여 점을 갖고 네팔로 들어간 해외 긴급 구호대. 카트만두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베이스 캠프인 바타르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4: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 바삐 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바타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사고 발생지로부터 70km 떨어진 곳으로 군 헬기 이착륙이 잦고 육로도 이용할 수 있어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로 선정됐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인 둔체나 람체의 경우 악천후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반면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이뤄진다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습니다. 모두 44명으로 구성된 우리 긴급 구호대는 육로 수색을 위해 먼저 와 있던 정부 신속대응팀 소방인력과 함께 한 팀으로 운영됩니다. 구호대는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실종된 한국인 소속 기업으로부터 자체 수색 결과도 공유받아 수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도 종합해 수색 범위를 좀 더 정밀화할 계획입니다.
5: 좀 더 구체화해서 작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네팔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3: 긴급 구호대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본격 합류한 만큼 실종된 한국인을 찾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지의 기상 상황 등이 수색 활동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대홍수 피해가 난 지 9일째를 맞게 됐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200여 명, 실종자는 4,700여 명입니다. 네팔 정부는 네팔 재건을 위해서 여행객들의 관심도 호소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6: 거센 흙탕물이 흐르는 트리술리강 위로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건너갑니다. 마을을 잇던 다리가 쓸려가 지금은 이 밧줄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7: 지난달 26일부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강가에 앉아 건너편 집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건너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6: 네팔과 중국 정부 집계를 합하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1,225명, 실종자는 4,700여 명입니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도된 건 95구에 불과합니다. 구조대는 물에 잠긴 수력발전소 터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500명 정도가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흙을 퍼내며 수백 미터까지 진입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7: 가족 중에 현수로 6명이 이곳에서 실종됐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해 이 의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6: 중국에서는 국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어제 뚫리면서 중장비가 처음으로 핵심 피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평균 4m, 가장 깊은 곳은 16m까지 쌓여 수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총리는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7: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 영향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입니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
6: 이번 대홍수 복구 비용은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약 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관광당국은 지금 네팔을 찾는 것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재난과 싸우는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거라며 히말라야를 다시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참사 현장의 주민들은 진흙 더미를 치우면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일단 번호표만 세워서 안치되기도 합니다.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2: 아이들이 뛰놀던 학교 운동장이 온통 거친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나무 판자로도 밀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교실 책상과 책가방도 전부 진흙 더미에 뒤덮였습니다.
8: It's very difficult to work as well as you can see.
7: 저희가 작업하기에도 정말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온통 진흙밭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 무너진 집터로 돌아온 주민들. 잔해를 헤집으며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라도 건져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7: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습니다. 식기로도 없어요. 집은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2: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나마 가족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7: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방이나 책은 다시 사면 되니까요.
2: 신원을 모르는 희생자들 시신은 임시 매장지에 이름도 없이 안치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가족이 찾을 수 있도록 무덤마다 고유 번호표를 세워놨습니다.
9: We collect DNA samples from their
7: 유가족들로부터 DNA 샘플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DNA가 일치하면 매장된 시신을 다시 발굴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2: 부패한 시신들 때문에 전염병 우려도 커지면서 유엔은 이재민 6만 5천여 명에게 긴급 식수와 위생용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귀빈실을 가족여행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용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성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본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0: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 가족부 장관 후보자.
0: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0: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대신 임신중지 약물 도입 같은 국정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 지난 1년 동안 성평등 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또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속도와 또 성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2: 하지만 여성계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등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3: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한 의원이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신뢰도 없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2: 여기에다 재선 의원인데도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성평등 가족부 소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에 빌려 거주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은 후보자의 처남이었는데요. 야당은 증여세 탈루라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울 강남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곳 120여 제곱미터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6: 전세는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 건 19억이고요. 저렴하게 거래된 건 17억.
5: 집을 빌려준 사람은 유명 게임업체 대표를 지낸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보증금 14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얻은 뒤 다시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의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6: 전대차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고 이런 가격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아요.
5: 후보자는 이 아파트 입주 전에도 강남 역삼동 처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빌려 살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은 차액을 증여한 거나 다름없다며 특혜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습니다.
7: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5: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도덕성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며 처남이 이 보증금을 현재 아파트 전세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나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침몰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죠. 밤샘 수색이 이어졌지만 선원 6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데요. 모쪼록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뿐 아니라 가을철 해상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해양경찰청이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40% 이상이 9월과 10월 이 두 달간 집중됐는데요. 주꾸미, 갑오징어 같은 가을철 어종이 제철을 맞으면서 낚시객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찾는 낚시객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한정된 낚시 포인트에 낚시 어선 또 레저보트가 몰리다 보니까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사고가 나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날씨와 파도, 조류까지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안전에 조금만 소홀해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가을철 바다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중국의 인공 강우가 우리나라 집중 호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루머가 작년부터 돌고 있다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행이 필요해 시간에는 색깔 있고 맛있는 가을 먹방 여행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가을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곳곳에 큰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폭우를 내리게 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렸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먼저 이 중국이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죠?
3: 네, 중국이 인공강우, 정확히 얘기하면 인공증우 실험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태국 이런 여러 나라가 가뭄 완화, 수자원 확보, 산불 예방 이런 목적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연구하거나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인공강우라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인공강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과 중국이 한국에 폭우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존재하는 인공강우 기술은 어떤 원리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3: 예, 인공강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름에 작은 입자를 뿌려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나 수증기가 입자 주위에 달라붙어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차가운 구름에는 요드화 은 같은 물질을 사용하고 따뜻한 구름에는 염분 입자 이런 걸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공강우가 없는 구름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이미 만들어진 구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맑은 날에 인공강우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인공강우를 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고 온도와 기류 이런 여러 조건이 맞는 구름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인공강우는 구름에 없는 수분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거대한 비구름대로 성장시켜서 비를 쏟아지게 한다, 이런 식의 설명은 현재의 기술과는 전혀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1: 그렇군요. 어느 정도 습 습도가 높아야 하고 또 수증기를 품고 있는 구름이 하늘에 존재해야지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군요.
3: 네.
1: 그렇다면 인공강우를 시행하면은 강수량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하네요. 원하는 만큼 이 비를 딱딱 내릴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3: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양만큼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3: 뭐 일부 실험에서 강수 증가 효과가 관측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름의 종류와 수분량, 온도, 바람 이런 자연 조건에 따라서 이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계 기상 기구도 한 지역의 실험 결과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연

0: 아, 비를 딱 원하는 만큼 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1: 네, 현재는 없습니다.
0: 그렇다면 인공강우로 집중호우나 홍수를 일으키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입증된 방법도 없고요. 세계 기상기구는 이 구름 씨 뿌리기로 홍수와 토네이도, 번개 같은 위험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을 약하게 하거나 진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공강우는 조건이 맞는 구름의 강수 효율을 일부 높이려는 기술인데요. 이 광범위한 지역에 재난성 폭우를 만들거나 거대한 기상체계의 이동 경로를 조종하는 기술과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이건 그냥 아직까지는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0: 예,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에 돌았던 중국이 인공강우를 시행해서 비구름을 우리나라 쪽으로 보냈다는 루머,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 근거 없음, 이렇게 판단하겠는데요. 서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인공강우 시설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 이 서해 구름이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역시 바람과 기압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구름의 입자를 뿌리는 것과 비구름의 이동 방향을 조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구름의 이동은 이 대규모 기압 배치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인공강우 기술로 중국이 비구름을 만들고 바람의 흐름까지 조절해서 한국에 폭우를 보냈다,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995년 중국이 인공강수에 처음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해를 지나서 한반도에 비를 뿌릴 구름에서 중국이 미리 비를 뽑아내기 때문에 한국은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논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중국 인공강우에 대한 공포는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0: 예, 그렇다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렸다, 이런 주장은 뭐 현재까지 그런 기술도 없을 뿐더러 정말 근거 없다고 판단해야겠네요.
1: 네, 전혀 사실 아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최근에는 기사에서 뭐 200년에 한번 내릴 폭우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근데 이런 200년, 뭐 100년 이런 표현들이 거의 뭐 해마다 나온다는 반론도 있더라고요. 이게 200년에 한 번이라면서 몇년 연속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몇년 연속 발생한다면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거 아닌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작년에도 200년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올해에도 200년 만에 한번 쏟아질까 말까 한 폭우가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 그냥 200년 만에 한번 나올 건데 왜 작년에도 올해도, 그럼 그게 200년이 맞아?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분들이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이 200년 빈도라는 통계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좀 사실 이게, 완전히 100% 사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200년 빈도 폭우는 200년에 한 번만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정 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가 내릴 확률이 매년 약0.5% 정도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지역에 어느 관측 지점인지, 1시간 강수량인지, 하루에 내리는 강수량인지, 뭐 이런 조건들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거제에서 발생한 200년 빈도 폭우와 파주에서 발생한 200년 빈도 폭우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반도 전체에서 200년에 한 번만 발생해야 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200년에 한 번인데 올해는 벌써 두 번이나 내렸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세부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쓴 표현임을 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인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200년 빈도 폭우가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해도 뭐 통계적으로는 모순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1: 예, 통계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표현인데요. 근데 또 이게 또 우리 일반 대중의 감각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 특정 지점 한 곳의 발생 확률과 전국 여러 지점 가운데 한 곳에서 발생할 확률은 다른 범주입니다. 관측 지점이 많아질수록 전국 어디에선가 극한 강수가 관측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점은, 이 200년 빈도는 대부분 과거 수십 년간의 관

0: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강수의 강도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면 과거에 200년 빈도로 계산됐던 비가 앞으로도 계속 200년 빈도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1: 그렇다면 뭐 200년 빈도가 틀렸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0: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계산했다 이런 의미로 비판을 하는 거라면 뭐 그건 맞지 않고요.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통계이기 때문인데요. 기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면 과거 자료에 기반한 발생 확률을 좀 기반되는 통계를 좀 업데이트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방제 기준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늘어나는데요. 이 비가 내릴 때 더 많은 수분이 짧은 시간에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의 200년 빈도 폭우가 현재 기후에서는 뭐 100년이나 50년 빈도로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을 가능성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1: 예, 중국 인공강우에 대한 오해와 또 폭우에 대한 통계 용어 표현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0: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가을하면 떠오르는 색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 여행이 필요해 시간에는요. 컬러풀하고 맛있는 가을 먹방 여행지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또 색깔이 있는 네. 컬러풀 가을 먹방 여행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도 많잖아요. 뭐 코스모스도 있고 네. 철쭉도 있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떤 꽃 구경하러 갈지 또 어떤 먹방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3: 네.
1: 되네요.
3: 컬러풀과 먹방에다가 제가 중간에 양념을 좀 칠 겁니다. 이게 메인 요리고요. 예. 양념은 지역 축제. 요로 접쳐놔가지고 재밌는 코스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먹방부터 해가지고 축제 포함하고 마지막에 갓성비까지 가는 오늘 초호화 가을 여행. 초가성비 가을 여행.
1: 요즘 고물가 시대에서 가성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3: 첫 번째 색깔은 하양 가겠습니다. 하양.
1: 하얀색.
3: 네, 네. 하얀 색깔. 평창으로 가시고요. 평창에 이맘때 열리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문사랑도 연계가 돼 있고요. 네. 저희가 문화 책을 우리 출판사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3: 그래서 평창군 가시고 평창군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 고도가 700m거든요. 여기 700m를 해피 700이라 부르잖아요. 그 인간이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고도. 그래서 여기를 이맘때 가을에 한 번은 꼭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시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고속도로에 차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있잖아요. 무가속 구간 들어보셨어요?
1: 무가속이요? 밟지 않아도 내려가는 거예요?
3: 야, 그러니까 내리막길인데 네. 그 한 3도 정도 되고 구간 길이가 1000m가 넘잖아요. 전국에 이게 200개가 넘는데 여기 가실 때는 퓨얼컷이라 그래서 악셀 발뗍니다. 그리고 편안히 가라. 요즘에 이제 내비에서 무가속 구간입니다. 안내를 해줘요.
1: 안내도 해주나요?
3: 네. 그래서 고기를 퓨얼컷으로 편하게 가시면 연간으로 이게 전략할 수 있는 돈이 한 4, 50만 원 된대요. 2만 킬로 정도 기준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가시고요.
1: 기름값도 아낄 수 있는 여행이네요.
3: 그럼요. 네.
1: 이곳이 이제 하양이라고 하셨는데 첫 네. 컬러로 네. 이 하양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에 또 메밀꽃이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예,
1: 소설 속에서 묘사된 풍경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평창 여행의 매력일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제는 여기다 버무리는 게 효성문화재. 메밀꽃 필 무렵 아닙니까? 실제 무대고요. 여기 이제 축제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메밀꽃의 꽃말 아세요 혹시?
1: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3: 진현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현아 솔로기 때문에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연인 그리고 사랑의 약속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꽃말 이루어집니다.
1: 이게 연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3: 연인과 사랑의 약속입니다. 네. 메밀밭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면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1: 내일부터군요. 네,
3: 그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무대. 해마다 9월입니다. 그 왜 소소석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1: 평창군 홈페이지요?
3: 아니죠. 우리 그 효성문화재 홈페이지.
1: 아, 효성문화재 홈페이지.
3: 네.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그 문구가 있어요. 홈페이지 문구.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 아,
3: 숨이 막힙니다. 진짜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거죠. 그 하양에.
1: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 보면서 상상했던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3: 네네,
1: 허생원이 뭐 당나귀를 타고 걸었던 그 장면들을
3: 맞아.
1: 눈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3: 네네.
1: 궁금한데요, 어떤 장면인지.
3: 예, 그래서 제 축제 포인트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예. 가산이죠. 호가 가산이거든요. 이효 네. 선생님. 1936년도 발표. 메밀꽃 필 무렵이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숫자만 시즌에 40만 명, 50만 명. 경제효과만 150억짜리. 대박난 축제다. 네, 그래서 여기 축제장으로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석 원래 문학관을 가거든요.
1: 네.
3: 생가도 둘러보는데 요 축제장 일대가 다 버물입니다. 요 주변을 다 아우르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 있죠. 그러니까 그 하양의 포토존. 그래서 이게 달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네. 이게
3: 별빛마루 자연 포토존 하나 있고요. 달빛마루 테마 포토존. 여기 나눠놨어요. 두 개로. 주변을 딱 둘러보면서 사진을 나눠서 찍으면 되는 거죠.
1: 실제로 뭐 이 달빛에 그 흰 메밀꽃들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3: 그 다음 요즘에 가기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1: 예.
3: KTX 타고 평창역에 도착하시면 되고요. 평창역부터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 운행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축제 현장의 핫한 체험들. 요거 좋죠.
1: 체험들 있죠?
3: 예. 산책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현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당나귀 나오잖아요. 소설 속에. 승마 당나귀 체험합니다. 불멍 있고요. 불멍 가야죠. 그 다음에 백일장 합니다. 아우, 효석쌤을 따라서 문구.
1: 문학가가 돼보는.
3: 그냥 떠오르거든요. 자연적으로. 막 식구하고 예. 막 이런 문장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요 백일장 하면 하고요. 가요제는 당연히 하겠죠. 요거 가시고. 그 다음에 전동카트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전동카트는 이 깡통 열차라 불러요. 그 깡통을 반 딱 잘라가지고 네. 앉아서 아이들 타보라고 깡통 열차도 있고요. 다양하게 체험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3: 그럼요. 네.
1: 근데 또 이제 메밀꽃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메밀 음식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3: 그럼요.
1: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메밀과
3: 먹방이죠. 먹방. 국수 있습니다. 국수.
1: 메밀국수.
3: 우리 진현아는 비빔파입니까? 물파입니까? 그냥 냉랭한 파입니까?
1: 저는 비빔파입니다.
3: 그렇죠.
1: 군침이 싹 도는데 생각만 해도.
3: 그렇죠. 이게 또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다혈질 욱을 가지신 분들은 또 비빔 좋아하고요. 네. 저처럼 좀 말랑말랑하고 그냥 노멀한 분들은 약간 들기름파가 있어요. 또 들기름. 그다음에 이제 밍밍하신 분들 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격이
1: 예.
3: 그런 분들은 물메밀 좋아합니다. 물메밀. 그래서 종류는 세 종류. 비빔 메콘파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간장 들기름 생겼어요. 요즘에 간장 들기름 좋습니다.
1: 그것도 참 고소하고 좋네요.
3: 이거 저는 또 간장
1: 들기름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에
3: 물메밀 가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해발 700m가 되면 고원에서 메밀의 질이 좋아집니다. 쫄깃쫄깃해지고요. 부치기, 전병, 무, 곁들임들 있잖아요.
1: 예.
3: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모듬 시키세요. 모듬 시키면 묵무침부터 해서 전병까지 쫙 나옵니다. 4인분 양으로.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자주 가면 여기에 항상 모듬 시키고
1: 네.
3: 그 다음에 들기름, 간장 들기름 이런 걸로 해서 가볍게 먹고 나옵니다. 좋습니다.
1: 또 메밀이 건강에도 좋으니까.
3: 그럼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한테는 요거 시켜주면 됩니다. 묵사발 있죠. 요거도 있거든요. 묵사발.
1: 의미를 담아서.
3: 그럼요. 그릇에다가 묵 넣고 사발로 줍니다. 이런 거 있어요. 네.
1: 예, 메밀꽃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이게 무박으로 갔다 오는 것도 좋겠지만
3: 네.
1: 별 보면서 달 보면서 여기가 또 별이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3: 그럼 해발 700m까지 올라갔는데 네. 맞아요.
1: 하룻밤 네. 묵어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3: 네.
1: 뭐 묵어간다면 어디에서 좀 묵으면 좋습니까?
3: 이 가을에 또 오롯이 자기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중에 여기 힙한 곳 하나 있습니다. 월정사라고.
1: 월정사? 많이 들어봤어요.
3: 여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템플스테이 유명한데
1: 예.
3: 단기 출가 학교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는 단기 출가합니다. 한 달 동안을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는 거야.
1: 마음 수양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3: 마음 수양과 함께 묵언입니다. 묵언. 말도 못해요. 근데 여기가 종교인, 나는 기독교인데 이런 분들까지 다 와요.
1: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는.
3: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이게 동자승이라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까 스님 되기 전 단계까지 체험하는 건데 서류 심사예요, 보통.
1: 네.
3: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 예전에 인기 많을 때 있죠. 막 코로나 이후 이럴 때 네. 힘들 때 이때는 한 4.5대 4대 5대 1 정도 되는 서류 심사 통과만.
1: 야, 이 템플스테이 무관학 뭐라고 하시죠?
3: 무관 수행하면서 단기 출가.
1: 아, 단기 출가 학교. 네. 예. 단기 출가 학교 경쟁률도 그렇게나 강하다니.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3: 네, 주변에 걷기 좋은 길은 선제길 있고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일주문부터 해가지고 전나무숲길 있거든요. 이 가을에 걷기 좋은 길 한번 쫙 걷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1: 여기에 또 아름다운 또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3: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선제길이라고 있어요. 예. 불국 경전에 보면 화엄경의 선제 동자라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내면서 돌을 깨쳤다. 이래가지고 이 길을 또 만들어놨어요.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해가지고 한 9.4km 굉장히 깁니다. 이 길 따라서
1: 어렵게 있네요.
3: 예, 가을에 걸으면 치유된다 그래서 힐링과 치유의 산책길 한번 걸어주셔도 되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언급드린 일주문부터 해가지고 전나무숲길 있죠. 요거는 1km 정도입니다. 저처럼 맛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나무 여기 한 1700km 정도 있으니까 가보시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네. 뭐 설명만 듣고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참 아름다운 전나무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익수 매일경제신문 여행전문기자와 올가을 가보면 좋을 만한 여행지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하얀 메밀꽃밭 뭐 눈도 즐겁고 향긋한 피톤치드로 코까지 즐거운 평창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색 또 어떤 맛을 만나보면 좋을까요?
3: 네, 우리 또 정열의 빨강이 빠질 수 없죠. 네, 빨강 갑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추석 때. 예. 추석 때까지 축제 기간 이어지거든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갈 데 없으시면 가보시면 되는 거죠.
1: 빨강으로 이어지는 꽃축제 어딥니까?
3: 빨강이 사실은 남도 쪽에서 가을을 여는 빨강 색깔이 있어요. 꽃 중에.
1: 네.
3: 그게 상사화입니다.
1: 상사화.
3: 상사병 걸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1: 예, 예.
3: 그래서 여기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1: 좀 슬픈데요 이건.
3: 진연하나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솔로들은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가을 축제고요. 요즘에 이게 열리는 곳이 영광인데
1: 예.
3: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 이렇게 씁니다.
1: 이제 바뀌었잖아요.
3: 그럼요. 이런 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광에 가시면 불갑산이라고 써요.
1: 불갑산.
3: 네, 제가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상사화 축제가 열리고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불갑 영광군에 가면 불갑산에 가면 불갑사라고 있어요.
1: 예.
3: 사찰 중에 사찰의 관광지구 일대에서 열리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상사화의 꽃말이 이 태생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상사화라는 꽃이 빨강인데
1: 네.
3: 보통 우리가 이 군락을 지어서 피기 때문에 레드 카펫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빨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꽃이 필 때 있죠. 원래 꽃하고 잎이 같이 피잖아요.
1: 예.
3: 잎이 없습니다. 꽃이 필 때. 그리고 잎이 무성할 때는 꽃이 안 핍니다, 또. 서로가 못 보잖아요.
1: 꽃과 잎이 만날 수가 없는 거군요.
3: 그래서
1: 그런 꽃말이
3: 이루어질
1: 나왔구나.
3: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저는 이 꽃을 좋아합니다. 이루어지기 싫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원래 예. 등반대회 시작을 했어요. 등반대회. 그래서 2005년대부터 이제 상사화 축제 발전했고요. 영광군은 2009년부터 상사화를 군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사화를 사랑합니다.
1: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축제기도 하네요.
3: 네. 그리고 올해는 이게 이제 뭐 꽃이 다 피었나 만개했냐 이런 거 따지고 막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3: 확인도 할 수 없고.
1: 갔는데 없으면
3: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 가시면 개화 상황을 생중계해줍니다. 이런 거 좋죠.
1: 세상 좋아졌다 진짜.
3: 돈 많이 버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불갑산이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 네. 산을 중심으로 해서 360대 입체 구도로 해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카메라를 심어놨어요. CCTV를.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화하고 사촌이 꽃무릇이라 부르는 애들인데 예.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종류고 노랑 상사와 개화 상황. 노랑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꽃무릇 빨강이겠죠 당연히. 네. 꽃무릇 군락지의 개화 상황. 마지막에 분홍 상사화 있어요. 여기에 세 군데의 군락지에

0: 대화 상황을 실시간 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축제 기간 전인데 다 피웠다 이러면 무조건 가야죠. 왜냐하면 사람이 붐비니까 그때는. 그리고 축제 기간 잘 선정해서 다녀오시면 되는 거지요.
1: 네. 인터넷으로 개화 상황 확인하시고 스마트하게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0: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축제 현장 말고 주변으로 원래 불갑산이 등산 코스 가을 등산 코스로 완전히 하이라이트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등산 코스 일러드릴게요. 동백골 불갑산 출발이죠 항상.
1: 예.
0: 그리고 이게 축제 현장이니까 출발해가지고 동백골 찍고 구수지에 제 령치 지나가지고 네. 연실봉 찍고 불갑사로 컴백하는 코스가 있어요. 원점 A 코스. 요게 한 7.3km 갔다 오기 딱 좋습니다.
1: 예.
0: 근데 시간은 반나절. 힘듭니다. 그래서 관절이 좀 아프다. 저처럼 50대 중반이다. 이런 분들은요. 불갑사까지만 가서 축제만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불갑사 말씀하셨는데
0: 네.
1: 여기도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경치도 경치지만 네. 또 불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곳이라면서요.
0: 그럼요. 네. 원래 영광 자체가 그 포구 중에 법성포라고 있잖아요.
1: 네.
0: 이 포구가 백제 시대 때 불교가 전파된 곳입니다. 우리 국사책에 나왔던 그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라고 있잖아요. 이분께서 백제에다가 불교를 전파한 곳이다. 법성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불갑사다. 이름이 불갑산이고 불갑사잖아요.
1: 예.
0: 이 불자가 그래서 불교가 전래됐다 그래서 불자 쓰고 부처 불자. 그다음에 갑자를 쓰잖아요.
1: 갑을 병정할 때.
0: 아, 60갑자의 으뜸이다.
1: 예.
0: 갑자. 그래서 이게 불교의 전래지고 시초고 으뜸이다. 그래서 불갑산이고 불갑사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1: 역사까지 깊은 불갑사도 다녀오시면 참 좋겠네요.
0: 네, 그다음에 축제 현장에 재밌는 하이라이트들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야간에 가시면 퍼레이드합니다. 요거 상사와 달빛 기행, 달빛 야행 이런 용어 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인도 스토리하고 우리 스님과의 사랑 스토리가죠. 만날 수 없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경운 스님 나오시고요.
1: 예.
0: 인도 공주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퍼레이드로 재현을 하는 거죠. 일주문까지 짝사랑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 많이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니 아니야 결혼해 이래가지고 상사와 결혼식 하고요. 꽃길 걷기 그 러브 스토리 심었어요.
1: 운명을 이겨낸 사랑을 이야, 또 만들어내려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0: 이거지요. 예.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벤트 중에 연인들 반지 찾기 이벤트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진연아라는 가셔야 되겠다. 반지 사주면
1: 아니 반지 못 찾게 연인들
0: 그러니까
1: 숨기려고.
0: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 네.
0: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반지를 찾으면 이루어진다 이 커플 뭐 이래가지고 네 프로포즈하고 막 이릅니다.
1: 그래서 제가 숨어있다 반지를 잘 숨겨야겠어요. 연인들 못 찾게 다른 연인들.
0: 그렇지요. 그리고 심술꾼들이 다 나오지요. 솔로들이. 네, 알겠습니다. 즐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마음가짐을 좀 예쁘게 먹어야 될 것 같다는 반성을 좀 해보는데
0: 네.
1: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 전남 광주 영광이니까
0: 네.
1: 또 맛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아, 진현아 영광하면 생각나는 거.
1: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굴비죠.
0: 야, 그럼요. 굴비 정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맛거리가 너무 많아서 구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굴비 한 접시 드시면 되고 이미가 민물장어, 황토, 갯벌, 장어.
1: 야.
0: 아, 산미도 간장, 게장. 아, 이 가을의 음식들 빠질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아, 3위. 청보리 한우란 게 있어요. 그래서
1: 보리 먹고 자란
0: 보리 먹고 자란 청보리를 발효시켜서 사료로 먹여 키웁니다. 얼마나 야. 건강하겠습니까, 얘들. 그 다음에 5위가 보리떡. 보리, 청보리, 보리떡 있고요. 육미 해산물 중에 조개 여왕이라 불리 백합 나옵니다. 아, 이 가을에. 아, 대화꽃게 전어 말고 백합 얼마 좋아요. 그다음에 칠미, 칠미 보리새우.
1: 보리새우. 네.
0: 일명 오돌이라 부르는 거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바다가 칠산 바다거든요. 가을 초까지 잡힙니다. 쌩쌩하겠죠, 애들. 골다공증에 특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드시면 되고요. 팔미는 맛조개. 아, 영광에 낙월도와 송이 들어가 있는데, 아, 10월부터 해가지고 또 많이 잡힙니다.
1: 예.
0: 아, 아까 우리 또 방송 전에 우리 또 서해 쪽에 지금 쭈꾸미, 쭈꾸미 또 난리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갑오징어 뭐 쭈꾸미.
0: 아, 여기 맛조개, 맛조개.
1: 예.
0: 구미가 재밌습니다. 구미. 요것도 들으면 또 첫사랑 생각나실 텐데, 덕자라고 있어요. 덕자.
1: 덕자. 네.
0: 네 덕자. 덕자찜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옛날에 덕자로 생선이 있어요. 요 병어류 생선인데, 닮은 꼴인데, 지느러미가 약간 크고 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병어보다 살이 약간 찰지다 보시면 돼요.
1: 근데 이 병어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0: 병어류 찜으로 네. 먹어도 맛있고 뼈째 썰어 먹어도 맛있고. 네. 에이,
1: 고급 이거. 음식이고.
0: 아 그럼요.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근데 요즘에 병어류나 전어류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곳들이 많이 드물죠.
1: 예.
0: 에, 그래서 곁들여 주니까 어딜 가나 이 가을에는 병어류 덕사찜까지 드실 수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1: 전남 덕자. 광주 소재지의 군이다 보니까 역시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진짜 네. 하루에 뭐 세 끼 노력해야 네 끼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0: 아, 맞아요. 구미를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1: 잘 골라서 드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꽃과 함께 먹거리 즐기는 여행. 이번에는 뭐 아예 먹방 축제로 또 뒤이어 준비하셨다고요?
0: 그럼요. 서해 갑니다. 서해 두 곳만 찍으면 되고요. 지금 가실 곳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홍성에 네. 충남 홍성에 남당항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홍원항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두 군데 홍성과 서천을 이 가을에는 찍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1: 예.
0: 남당항부터 가볼게요. 대하 축제입니다. 31회째고요. 그래서 11월 8일까지 벌써 스타트하고 11월 8일까지 66일간 이어집니다. 추석 때 연휴 기간 포함.
1: 예.
0: 그냥 내려가시면 대하 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하는 우리 진현아는 못 드시네요. 본초 강목에 보면 1등급 정력제다. 얘부터 총각은 먹지 마라.
1: 아 이거
0: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 잘못 먹었다가 또 밤에 에이.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에이,
0: 저하고 우리 또 현재 PD만 먹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종각이만 먹네. 아이고, 우리 메카가 남당항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남당항에 대하축제 열리고요. 살 꽉 차있고요.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풍미까지 단백질, 미네랄, 키토산이 풍부하거든요. 대하가. 예. 미식가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십니다. 대하 하나로 대박이 난 곳이 남당항이고요. 하루에. 축제 기간 동안 하루에 한 3만 명 이상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것뿐만이 아니라 꽃게, 새조개, 주꾸미까지 다 서해 쪽이니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이 천수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 공수해가지고 가을에 드실 수 있게끔 몰려 있습니다.
1: 이런 축제들 가면 좀 불안한 게 이게 네. 아무래도 그 바가지 요금 같은 거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0: 맞아요. 바가지가 그래서 걱정일까 봐
1: 예.
0: 우리 또 남당항에서 준비를 했죠. 바가지 건절이 아니고 근절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가지하고 저울 꼼수 이런 것 막 그냥 많이 문제 되잖아요 항상. 근데 올해 정찰제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 대하 가격 1kg 기준으로 포장 판매는 4만 5천원 그다음에 식당 내 취식하시잖아요. 6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1: 좋네요.
0: 이 이상 받거나 비싸게 받는다. 약간 이상하다 이런 분들은 정찰제인데 왜 이러세요 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냉정하게.
1: 저처럼 뭐 흥정 잘 못하는 분이나 또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하게 느껴져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다음에 축제
1: 드네요.
0: 현장의 대표 프로그램이 전어 맨손 잡기. 이거 있어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예.
0: 그 전어를 뿌립니다. 투하해가지고 잡게끔 만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수 출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장갑은 항상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출들 옆에서 불쌍한 표정 잊지 마시고 애처롭게 한 마리도 못 잡은 표정 짓고 있으면 주십니다.
1: 말씀해 주신 네. 그 전어 맨손 잡기는 이 홍원항 축제인가요?
0: 네. 홍원항 쪽으로 가면 전어를 예.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하 맨손 잡기.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1: 네네네.
0: 대하 맨손 잡기 했어요. 대하 맨손 잡기. 대하가 원래 또 맨손으로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장갑 끼시고 대하 맨손 잡기. 저는 예전에 이거 대하 맨손 잡기 할 때 한 네 예.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1: 잡기 어렵네.
0: 그러니까 이게 40대 중반, 50대가 가도 예.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가끔씩 둥둥 떠 있는 애들이 있어요.
1: 그런 애들
0: 이미 성질 급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죠. 얘들 그냥 건져서 아이들 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홍성 남당항 봤고요. 이어서 네. 말씀하신 서천 홍원항 얘기도 해볼까요?
0: 홍원항 가야죠. 전어 축제, 전어 꽃게 축제고요. 9월 6일까지 이번 주말까지죠. 이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고요. 전어는 원래 뭐 먹는 사람들이 돈 생각 안 한다 이래가지고 전어다 예. 돈 전자 써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1: 맛이 워낙에 좋아.
0: 그럼요.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라는 서적에다가 가을 전어 대가리에 참깨가 서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워낙 고소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서천식은 뼈째 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포함해가지고 뼈꽃이라 불러요.
1: 예.
0: 아, 그래서 그 뼈채 썰어가지고 된장 마늘 같이 넣고 쌈 싸가지고 딱 한 입에 드시면
1: 오독오독하게 또 식감도
0: 아, 완벽하지요. 예.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아, 다음 축제는 아까 제가 저런 면수 적게 말씀드렸죠.
1: 네.
0: 보물찾기.

0: 그다음에 경매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보물찾기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축제 현장에 카드 같은 것들 숨겨놔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면 선물 줍니다. 예.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의 왕, 가성비 여행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0: 아, 인천 가시면 되고요. 인천 전통시장 17곳이 있습니다. 요거를 예. 11월 말까지 돌아보시는데 여기 그냥 전통시장 돌면 재미없으니까 테마를 정해놨어요. 16개 테마로 그래서 전통시장 역 거서 한 두 곳 정도를 추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투어를 하시면 코스당 전통 시장마다 5천 원씩 지역 화폐로 줍니다. 11월까지. 그래서 이게 다 돌잖아요. 8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와, 꽤나 많이 절약할 수 있네요.
0: 그럼요. 1차, 2차 기간이 있는데 9월 30일까지는 신흥, 신포 굉장히 유명한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보시면 되고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대표 전통시장이 소래포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전시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둘러보시면서 쭉 한 바퀴 돌아보면 되는 거죠.
1: 네, 여건상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 인천의 전통시장 여행 가시면 또 재밌는 테마 여행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서울 근처에 여행 할 만한 곳이 또 뭐가 있을까요?
0: 아, 서울 근처에는 우리 주말에 그거 열리잖아요. 세계 불꽃 축제.
1: 아, 이번 주죠. 또
0: 총천연색이죠. 그래서 예. 여기가 3개국에서 올해는 불꽃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 골든 타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저녁 때부터 열리는데 아침부터 줄 서는 건 당연할 테고요. 무정차 통과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은 8시 40분.
1: 네.
0: 대한민국 국가대표 불꽃팀이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립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 불꽃 쏘는데 데칼코마니예요. 데칼코마니. 이거 너무 스포니까 제가 데칼코마니까지만 일러드릴게요. 그래서 명당 중에 명당은 우리 KBS 네 본사 주변이지요. 네 기억하셨다가 축제 즐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 오실 텐데 질서 있는 문화의식 지닌 모습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메밀꽃부터 상사화 또 가을 대하 전어까지 맛있고 컬러풀한 여행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으로 실향민이 된 분들이 많은데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특히 명절이면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해진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단된 한국의 북쪽 지역을 가리켜 말할 때 북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냥 북쪽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을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북녘을 바라본다, 북녘을 바라본다. 이 중 어느 것이 맞는 발음일까요? 북녘이라는 말에서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을 기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키역 받침을 씁니다. 따라서 그 뒤에 모음이 연결될 때에는 북녘을이 아니라 북녘을이라고 발음합니다. 북녘에서 녘은 의존명사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쪽과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향녘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고향 쪽, 고향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지요. 또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서 어떤 때 무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침역, 황혼역, 동틀역, 해가 질역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일부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1.4도, 대전 22.7도, 여수 26도, 부산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도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미국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지에 대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8%대를 넘으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현지 시간 2일 장중 4.81%까지 올라 전날 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현재는 4.79%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글로벌 국채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2년물 미 국채금리는 장중 4.41%까지 올랐고 30년물 미 국채금리도 장중 5.3%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4% 오른 배럴당 95달러 6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 대비 0.88% 오른 배럴당 91달러 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오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항상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은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팔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계획보다 하루 이른 어제 본격 수색을 위한 수경지로 떠났습니다. 이규 구호대장은 어제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에게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아코트 지역의 바타르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 대장은 바타르에서 수경할 수 있을지 답사를 하려 했는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수경지로서 안전하다고 해 바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일 오후 8시쯤 독일 서부 지역인 베르카임에 있는 변전소에서 폭발과 송전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변전소에서 폭죽 형태의 폭발장치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독일 정부는 그동안 테슬라 공장 등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전력망 손상이나 방화 사건은 대부분 극자단체가 개입됐지만 이번 전력망 공격은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재개한 이란 공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에 대해 이란이 얼마나 더 견딜지 모르겠다며 이란이 기뢰 투하 로켓을 거의 완성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지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각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의 사망자가 최소 1,114명, 실종자가 3,916명이라고 네팔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서는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홍혜림입니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조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하반기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820조 원대의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례의원직 사퇴 논란에 대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퇴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유지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국회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격의 경제에서 분석하고요. 네팔 현지에 도착한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글로벌 톡톡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슈가 많은데요. 우선 용혜인 후보자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돌파 의지를 어제 밝혔어요. 어떤가요?
1: 네. 용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이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다.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냐? 또 둘 다 유지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거란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네. 이 각각의 질문에 전부 청문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면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건데요.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장관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광재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로 이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거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요. 시민단체 단체인 경실련도 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훼손하는 거라면서 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용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같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어제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현행 강간죄가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 보다 현실적인 구성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임신 중지 약물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를 보면 네. 이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 이름을 밝히면서 이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이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식약처는 같은 달에 이 업체 치료제 임상 2, 3상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요?
1: 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고 이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2024년 12월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신속한 처리 요청만으로 심사를 생략하거나 우선해달란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실제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이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금품이나 실제 특혜도 없었다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을 했고요. 네.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0: 아, 예. 이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엄호하고 있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별 사건을 빌미로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건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을 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 검찰이 무혐의로 끝냈어야 할 사건이라면서 김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0: 네, 예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복지 예산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금은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든 성장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성장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후퇴시킨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청와대도 전체 예산이 커지면서 비중이 줄어든 걸로 보일 뿐 복지 예산의 실제 액수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틀 전에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 성장 기반을 다진 만큼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민생정책을 맡을 때라면서 젊은 경제부총리가 등장한 게 자신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이 대통령은 또 그 종부세 강화 방안이 일부 철회된 걸로 두고 비판이 나오자 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이제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가 이틀 전에 이걸 철회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정책을 바꾸는 건 부정의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건 무조건 옳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제 강화 같은 전체적인 정책과 지금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국제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요?
1: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어제 아침에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 참석을 해선 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이제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7년째 멈춰있는 남북 대화도 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이 반도체 표적 관세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하워드 로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해 주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를 하려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0: 이 관세 대상에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크게 넓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1: 네, 앞서 폴리티코란 미국 정치 전문 매체는 이제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기, 데이터 센터 서버와 같은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과 수입 물량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시기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 결국 이 정책으로 미국이 노리는 효과가 뭘까요?
1: 반도체 투자를 이제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미국 러트닉 장관은 TSMC가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론이 미국에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약속이 모두 1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예. 대만 정부가 다음 주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걸로 미국은 전망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물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한 달간 휴대전화 요금을 크게 할인했던 게 또 영향이 됐다고요?
1: 네. 그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이 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을 한 달 동안 절반으로 깎아줬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통계상 휴대전화 요금이 26.7%로 오른 걸로 집계된 게 인상률에 큰 영향을 준 거라고 합니다. 실제 통신요금이 지난달 갑자기 26.7% 인상됐던 건 아니었고요. 이 영향을 빼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3.1%가 아니라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석유류가 14.2% 오른 데다가 조기와 갈치, 이 소고기 같은 추석 성수품 가격이 뛰면서 장바구니 부담은 커진 상황입니다.
0: 말씀대로 추석상 물가가 참 걱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성수품 18만 톤을 공급을 하고 1,030억 원을 투입해서 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사람당 매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 공급 확대나 추가 할인과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석유 최고 가격제 연장 여부는 이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5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사고의 여파로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청주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횡성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일대에서만 5km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0: 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3: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기술주가 지난 3일간 낙폭이 꽤 컸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동안 미국 증시 조정을 야기했던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 네. 그리고 유가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전에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 유가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네. 지난 3일간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와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의 기틀을 좀 마련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 거래해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는데 지금 미국 증시 최대 리스크 뭐라고 보세요?
3: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 한 3일 연속 그리고 크게 보면 한 한 달여 가까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장기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뛰어넘으면서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5.0을 넘어섰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5.0에 육박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오늘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비장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상승 WTI 기준 기준으로 90달러가 넘어가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의 고공 행진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부가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간에 발백 정책이 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끌고 나왔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국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뭐 전면전의 양상이나 정유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는 90달러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80불대에서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미국 증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본다면 국제금리의 고공행진이나 유가 상승이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추가로 급락시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조정의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예. 또 이달 중순쯤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호시 연준 원장의 연설 이후에 미국은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대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시장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던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 필요 그리고 연준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전과 좀 다르게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정책, 물가가 가장 큰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고율 금리 인상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재무부가 지금 현재 국채 종가매 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한 효과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금리 인하 정책과 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두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부와 연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케빈 호치 연준 의장의 발언은 당장에 대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전 정기 작업을 해달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당장의 9월 인상론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후에 아마 연말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당장 9월 인상론은

0: 가이던스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왔던 반도체 표적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있지만 예. 과거에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이미 되었고 하지만 언급된 부분에 비해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위를 좀 미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철강 관세를 비롯한 특히 예.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관세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관세와 파생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관세를 인하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당장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9월 초 조정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아마 9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수급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기가 강해지면서 시장을 다시 주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9월 초에 만약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미국의 낙폭이 좀 반영이 되었다. 국제 공행의 유가 급등이 매크로 이슈로 반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에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반응을 크게 합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출회되었고요.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가까운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졌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미국 경시의 영향과 현재 반도체 종목에 대한 수급의 약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지수를 좀 밀어내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현재 매수의 주체는 일부 개인의 국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이런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아마도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지루한 공방 속에서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거의 단기 등락이 결정되는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상당히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를 했다고요?
0: 자사주 매입 때문에 아마 기대치는 좀 높았고요. 실제로 지금 수급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로지 자사주만 매입을 하는 이런 좀 기이한 수급의 형태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그 주주가치 한우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지만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혹은 패시브 물량에서 매도하는 물량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루하루 등락이 단기 등락이 크게 의미가 있기보다는 네. 장기적인 매집과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교차하면서 변동성은 좀 커져가는 모습. 추세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모습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단기 등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정점을 기대를 하고 지금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편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의 첫 번째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0: 아마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단기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은 좀 줄어들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외에도 경기 소비재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은행주 등 반도체 이외의 증시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섹터들의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7, 8월 조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략 보강의 형태로 후반부로 가서 좀 더 기대치를 가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어갑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좀 폭염이 정말 끝나간다 느껴지는데 네. 어떠세요?
3: 네, 이 길었던 더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열대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

0: 전남과 경남, 제주도 해안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이 30, 광주와 여수는 33, 창원과 진주는 3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릉이 25, 울진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들면서 이렇게 늦더위가 수그러드는 겁니다. 주말에는 서울은 28도, 광주도 29도로 기온이 더 내려가 나머지 폭염특보도 해제되겠고요. 아침 저녁 공기도 점차 선선해지겠습니다.
1: 예, 오늘 비 소식은 어떤가요? 출근길에 우산 챙겨야 할까요?
0: 네, 오늘도 작은 우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에서 30, 오전부터 밤 사이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해 충청과 전라도, 경상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이맘때면 또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0: 네.
1: 전망 어떤가요, 앞으로?
0: 네, 한반도 남쪽에서는 현재 두 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소멸했다가 48시간 만에 되살아난 18호 태풍 사우델은 오늘 오후에 중국 산타오 부근에 다시 상륙하겠습니다. 여기에 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이 태풍 주변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바랍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오늘의 날씨 여기까지입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전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이신 허성무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네.
0: 의원님 오늘 본회의도 있고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늘 현안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해 주시는데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전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늘 민생을 강조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네. 민생 법안이 좀 처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1: 민생 법안은 뭐 너무나 많아서 예.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은 어쨌든 네. 그 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가장 민생을 땡겨 올릴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법들, 특히 이제 메가특구법이라든지 네.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적게 일어나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굉장히 세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네. 늘어난 세수 일부를 따로 좀 이렇게 기금화하는 그런 법안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미래 대응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지요? 요거 기금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예,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쌈짓돈 아니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에 대해서도 대응을 당에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어떻게 그게 쌈짓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네. 국회에 다 심의를 받고 예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금도 뭐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규정에 따라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목적을 위배해서 집행하면 큰일 나게 되죠.
0: 예.
1: 다만 이제 그 기금들은 한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30%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도 타당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같은 논의를 함께 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쌈짓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냥 정치적 공격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0: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결국 답변 중에 소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또 정책위 활동도 하시니까 어제 협의체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 또 저희 방송에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오셨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나서겠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자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1: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이미자 국힘의 정책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예.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저희들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좀 품격 있고 철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좀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핵심은 그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0: 예.
1: 이런 거 빠르게 좀 처리하자.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국민들한테 공동으로 약속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0: 네.
1: 서로 뭐 100대 공약 이런 거 쫙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 냈던 것들은 빠르게 입법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을 챙기자 그런 약속들을 다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보고요. 또 이런 좋은 모임에서마저
0: 네.
1: 정치 공세 중심으로 하면 이게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모임에서는 절대 정치 공세 없이 실무적으로 법안의 뭐 한목적성이나 타당성 또 국민들을 위한 이런 것만 잘 따져서 가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이게 숙의라는 것도 뭐 시한이 없으면은 그 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만약에 무작정 뭐 시간을 끌게 되면 그는 이제 숙의가 아니라 그냥 지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정책이 중심에 만나는 이 모임에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도 빼고 지연 전술도 빼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솔직하게 꺼내놓고
0: 예.
1: 이미 서로가 공약한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산 관련 질의 몇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1: 예.
0: 이 800조 원 슈퍼 예산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뭐 AI가 표준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재정이다. 미래 세대 착취를 위한 돈잔치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1: 뭐 야당은 뭐 의례껏 또 이렇게 정치적 공격도 하고 또 실제로 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격도 하시고 그런 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충분히 그런 공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긴축 재정만이 반드시 옳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0: 예.
1: 그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재정 손실이 100조 가까이 나버렸고 실제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뭐 거의 완전히 바닥에 가까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될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므로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요.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은 빚이 많이 쌓이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나 이번에 이제 재정의 여건이 좋아졌고 또 국가 경제 성장이 중요한 상황이고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빚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국가의 성장률도 3%대 이상을 지금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약의 큰 기회다 이 예산이.
0: 네.

0: 그런 예산을 통해서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곳에 이제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정기국회 내에서 함께 조율해서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협치가 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지는 질의는 정부의 수정 세제 개편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넘어간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보완 가능성 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그렇죠. 조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또 처리 일정도 궁금합니다. 처리 일정도.
0: 예, 예. 네. 어떤 부분도 원안 그대로 뭐 다 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국회에 넘어오면은 상임위에서 또 소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 또 다른 법과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죠.
1: 예.
0: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나 또 국민 기대를 법안에 또 반영하고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정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거나 또는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야당이 뭐 극심하게 반대하지 않고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1: 예.
0: 수용성이 높은 저항이 적은 그런 법안으로 가는 것이 집권 여당이 저희들의 책임이고 또 정부도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네. 의원님 혹시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린 SNS 보셨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예.
0: 예, 저는 못 예. 봤습니다. 예,
1: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특히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가 현행대로 유턴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중요한 건 외면하고 일부만 헐뜯는다.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예. 예, 뭐 대통령께서 올리신 그 타당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한국 사회의 실제 이제 균형의 문제, 형평의 문제, 조세의 이제 그런 것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그 정당성은 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사자들 세금을 내야 될 당사자들의 수용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느낌으로서의 그 징벌적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뭐 강경한 개혁 논자들이라든지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렇게 개혁하고 제대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원론적으로 그런 주장이 옳은 건 사실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옳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다 수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1: 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특검까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0: 예,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일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나 컸고 그 종목이 또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변동성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됐던 분들이 또 손실도 많이 있게 되는 특히 이제 2030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원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에 대한 또 책임. 이런

0: 그런 것들로 해서 사표를 쓰셨고 수리가 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뭐 그 이전에 수많은 또 성공과 성과를 낸 정책들도 있지만 책임질 때는 또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보고요. 또 대통령도 바로 다음날 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적으로 좀 실패가 있었다 해서 그것을 비리로 몰고 특검으로 몰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죠. 아직까지 객관적 사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비리가 있고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그게 있다면
1: 네.
0: 뭐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누구도 거기에서 외가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 네.
0: 지금 현재 뭐 자녀가 그 회사 직원이었다.
1: 그렇죠.
0: 이런 걸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설계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공직에 있는 분은 오로지 국가 경제 정치를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누구에게나 투자를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진행시킨 거지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친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정책적 실패와 오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 책임을 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갑자기 뭐 수십조 원을 뭐 특혜를 줬다. 수십조 원 특혜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손실 본 사람들의 원망이나 분노를 한 곳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변동성이 너무나 컸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투자는 자기 책임을 하는 거지만 정책 당국의 치밀함도 책임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진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예,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일각에서 김 전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증권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어떤 대응 방침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가십니까?
0: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런 논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1: 네.
0: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근거 없는 뭐 공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 사실은 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뭐 자녀분이 그 회사에 근무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증권회사가 뭐 그 회사 하나 뽑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그런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또 엄정한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1: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치모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엔 또 신약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도 있고 해서요.
0: 예, 그 김승원 의원이 뭐 식약처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뭐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1: 예.
0: 그 우리 의원들이 뭐 인터뷰한 걸 제가 잠시 봤는데요.
1: 네네.
0: 그거는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항이다 하는데 그 기소유예감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불기소,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 유예할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될 거고요.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서 제안할 게 있으면 청문회에서 내놓으시면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 김성은 의원은 제가 의정활동을 상임위가 달라서 같이 하진 않았지만
1: 네.
0: 상임위 활동을 뭐 TV로 보거나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볼 때 굉장히 실력 있고 또 안정적이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부 조직이 바뀌고 검찰 조직이 다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실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뭐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뭐 영순이다 이런 말까지도 한다는데
1: 예, 예.
0: 그거는 뭐 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말씀이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1: 네, 네.
0: 야당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아주 잘 주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장이 좀 더 근거를 좀 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후보자의 공치모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0: 예, 그 제목을 좀 잘못 따라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네이밍을 잘못해서 오해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치모라는 말보다는 조작기소 진실규명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었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조작기소였다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수 없는 일들이 조작된 게 객관적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1: 예.
0: 이미 드러났고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을 통한 기소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조작 기소, 조작 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단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조국 원장이 직격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SNS 그 글을 읽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배은망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레드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상호 사전 협의가 돼서 그 역할이 주어져서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님의 이것은 이제 뭐 그런 역할이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처하시는 건데요. 상당히 이제 뭐 그게는 위험성도 또 동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10%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사면 복권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제나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뭐 조국 전 대표님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1: 네, 이 조국 원장의 이 발언 시점이 또 김용남 전 의원이 같이 또 평택 선거에서 대결했던 분이죠. 민주당 네.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다음 날 나오면서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 원장이 AI 수석에 혁신당 이혜민 전 의원을 보냈는데 이에 민주당이 상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 이제 뭐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뭐 가타부터 말하는 게 그래서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 이제 각 당은 각 당에 이제 스케줄이 있고 또 뭐 인사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인사가 뭐 대통령실하고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당하고 조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뭐 여러 사람을 빨리빨리 챙겨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스피드하게 우리 당도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또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죠. 뭐 시점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민하고 또 이렇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0: 최근에 뭐 저도 여러 차례 그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방 선거에서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 더 앞으로 연대와 그다음에 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감정선이 자꾸 상하게 되면은 합리적 판단이 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결론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서로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말은 좀 줄여가면서
1: 네.
0: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3분여 남아서 빠르게 두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용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가족여행 중에 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것을 두고 용 후보자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0: 뭐 모든 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되리라고 봅니다. 뭐 여든 야든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는 똑같이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결론은 쉽게 나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1: 네.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5.18 폄훼 논란을 받고 있는데 이 제명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제명안을 위한 본회의 상정 계획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0: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요.
1: 네네.
0: 만약에 뭐 제명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뭐 제명촉구 결의안을 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5.18 광주 민주항쟁 부분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민주화 운동이고 국가기념일이고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다 평가가 되고 함께 합의된 또 일종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폄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그건 2차 가해 중에서도 정말 끔찍한 2차 가해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 헌법 전문에 넣어서 헌법 정신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진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극단적 지지 세력을 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게 소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런 거는 정말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나쁜 점이고 피해야 되고 앞으로 없어야 될 일이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입지를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또 그런 걸 활용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안 되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잠시 뒤에 8시 전격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중부지방은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2.3도, 대전 23.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열대야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경북 지역의 폭염특보도 해제되면서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경남 밀양과 광주는 33도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도 29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 사이에는 남부지방의 폭염도 물러나면서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주말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 상황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른바 ETF 3인방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용해인 방지법 발의까지 정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아, 정말 나라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 국민들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54조 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예결위 질의를 할 때 이어건 위원장의 네. 이 답변 태도를 보고 아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들이 미래에셋에 재직하고 있다. 이런 건 작년 9월부터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어건 위원장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0: 예.
1: 참 여기서부터 의심이 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찬진 원장은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대 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에 참여했고 김용범 실장은 뭐 아시다시피 순식간에 이걸 도입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1등 공신이라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정책 판단 잘못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철저한 뭐 조사, 수사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네. 말씀 중에 또 어제부터 제기하셨던 의혹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용범 네.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 성과급 의혹을 제기하셨거든요. 이 관련해서
1: 예. 네. 네.
0: 이런 의혹이 규명되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또 하실 것 같은데 뭐가 우선이라고 보세요?
1: 뭐 일단은 지금 국정조사를 저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겠다고 하니 그런 일단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0: 네네.
1: 성과급이야 당장 지금 지급은 안 됐겠죠. 연도 말에 보통 지급이 될 테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관계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실이 있어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0: 아, 고발 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1: 네, 예, 고발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예.
0: 아까 또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김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어건 금융위원장의 이해충돌, 직무유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1: 앞에 두 부분은 네.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거고요.
0: 네네.
1: 뒤에 우리 이어건 위원장의 경우에는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여시켜서는 안 되는 금감원장을 의결에 참여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단순히 사퇴하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그 졸속으로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요건상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을 무책임하게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현안에 대해서요.
1: 예, 제가 1월 기자회견 이후에 화요일 날 이제 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어제도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보니까 8월 말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미래에셋 회장과 이 김용범 실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뭐 밀실 회동 같은 것도
0: 네네.
1: 그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뭐 오늘 정무위가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 피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책임자의 그 책임에 합당한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합당한 책임을 물을 준비와 그리고 물을 그 여러 가지 네. 절을 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0: 예,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된 건데요. 후임 민선도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으신지요?
1: 제가 보니까 뭐 인물을 추천하는 건 마땅치 않고요. 지금 네. 김용범 실장의 이 정책 실패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 두 가지로 대표되고 뭐 부동산과 주식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국민들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오만한 밀어붙이기 이런 것이 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이 경제 정책을 그래도 이 국민에 맞서서 오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논리에 따라서 제대로 할 뿐이 좀 실력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0: 다른 또 현안으로.
1: 뭐 근데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0: 네.
1: 대통령께서 부동산도 뭐 개국정비보다도 쉽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전부 다 투기꾼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을 고쳐줄 정도의 실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대통령 철학이 바뀌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놔도 또 똑같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0: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관련해서 또 바로 연이어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 뭐 국민들의 여론 풍상 많이 조정했다고 하지만 네. 기본적인 또 철학은 또 안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해서 거주로 꼭 바꾸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분도 결국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여전히 부담이 높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자꾸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거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세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예결위 질의에서도 예. 보면 그 당시에 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예. 경매 물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거 사들여갖고 뭐 장기 임대주택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정말 진짜 제가 어이가 딱 없더라고요. 정부로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경매 물건 더 나오게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도 있어요.

0: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 뭐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세금 올리고 그러니까 못 뛰고 경매 내보내는 겁니까? 경매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인식을 갖고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세제 개편 잠시 여론 역풍으로 주춤했다 그러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1: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적인 부동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되는 게 이번 국토장관 후보자 발탁입니다.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부터 2년의 매전 관료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곧 열릴 걸로 보는데요. 어떤 게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0: 뭐 지금 이제 중앙관료를 하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고 대통령의 성남시의 부동산은 오로지 백현동과 대장동으로 기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자이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1: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0: 우리 용혜인 후보 얘기해야
1: 되나? 네, 맞습니다.
0: 후보 얘기해야 되나요?
1: 네, 용혜인 후보님 후보자에 대해서 또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 발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용혜인 후보는 본인 기본소득당으로는 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형 선거법을 2020년에 통과시킵니다.
1: 네.
0: 그게 이제 소위 저보고 빠루 들었다고 한 뒤집어 씌운 그 빠루 프레임이 있었던 국회의 저희의 온 저항을 뚫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인데요. 그때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서 저희가 있는 의향과의 문을 뜯고 결국 이 법안을 이 접수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요.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2021대 22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더불어시민연대였죠. 그 안에 그쪽 세력들은 다 끌어모아서 한 비례대표 등록을 시키고요. 거기서 당선된 후보,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를 이들이 이제 비례대표가 된다면은 바로 임명 처리를 당합니다.
1: 네.
0: 왜냐?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도 없어지는데요. 제명 처리가 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차 빌려 타고 국회에 두 번이나 들어오신 분이에요. 용혜인 후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의석이 하나가 정당이 되잖아요. 의석이 네. 없는 정당이 아니라. 그 의석이 하나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적절히 표를 받아서 1% 가까이 받으면 0.5% 이상만 받으면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이번에 선관위에서 발표도 했지만 1년에 11억씩 받아가는 겁니다. 내후년 총선에서는 또 총선 자금 10억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정말 기형적인 제도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 2019년에 이 준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하고 맞바꾼 법안인데요. 이건 분명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고
1: 네.
0: 그게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지만 선거법 바꾸기 전에 이렇게 정치자금을 정말 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먹튀방지법을 내놨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이 있었다. 소수 정당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준연동형 비례제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설명하면 긴데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반대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들어갈 그리고 저희는 그 후보들이 다시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걸 악용하는 거죠. 민주당도 본인들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재정당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 민주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게 되는 계기입니다.

0: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희 그걸 갖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뭐 기본소득당 이런 재정당을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의석이 하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국고보조금이 가게 하고 그런 군소정당의 힘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정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1: 네. 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나 논란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궁극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서 왜 안전한 카드 대신에 용해인 카드를 꺼냈나 이런 근원적인 질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개각에서 주는 메시지는 김승원 장관이라고 봅니다. 기승전 뭐 지지율이 하락하든 말든 일단 나는 공소 취소를 받았겠다. 그래서 평소에 공소 취소 모임에 들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김승원 장관을 지명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용해인 후보자는 미끼가 될 수 있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용해인 후보를 끝까지 보집한다.
1: 네.
0: 그렇다면 공소 취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추구하는 게 하나 더 있다. 지금 민주당은 심한 권력 다툼입니다. 결국 차기 권력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있는데 뭐 유시민 정청래와 또 김어준 씨 이쪽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 세력이 다투고 있는데요. 결국 용해인 후보는 어제 보도도 되었지만 이 노동당의 언더 조직, 노동당의 지하 조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이 언더 조직, 언더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위 이 좌파 세력 전부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용해인 후보를 쓴 것 아닌가. 결국은 이 김어준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 세력을 포위하는 그런 방식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용해인 후보를 그대로 임명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1: 새로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말씀 중에 결국에는 이 김 후보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공친모 활동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하겠다 밝힌 적 없고 관련 법안인 조작기소 특검법도 현재 논의 테이블은 없다 여러 차례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0: 아니 여태까지 연호에 출발 때 한 번 작년 내내 하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태세 전환입니까? 근데 그래도 조용한 게요.
1: 네.
0: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도덕성을 묻는 범죄 문제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죠. 이것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네.
0: 핵심은 신약발 회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 와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그리고 정치자금 500만 원 후원금을 입금 받으려다가 입금 못 받았지만 어쨌든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이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그 청탁을 실현한 내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죄 없음 이런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 죄는 있는데 유예된 기소만 안 해준 그런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런 이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는 이 부정한 청탁 행위는 굉장한 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 네.
0: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회사가 젠슨인가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젠슨셀인가 뭐 그런데요. 젠슨셀인데 이 젠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젠슨셀의 우리 젠슨셀 개발회사죠. 거기에 113억을 투자했다 하고 공시를 하고 나서 공시한 시점하고 부정한 청탁

0: 주거지점하고 똑같은 2021년 10월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세종메디칼이. 그리고 2022년에 최고점을 꼭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는 상폐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 상폐되는 거, 이거 뭐 대통령께서 맨날 하는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한다 그랬는데, 이거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종메디칼이. 그러면 이 또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이것과는 정말 관련이 없나, 이것도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생겼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도덕성 범죄 혐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뭐 공소 취소를 안 할 거다라고 아무리 뭐 설레발을 쳐도 믿을 국민 한 명도 없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을 국민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연어예술 파티부터 시작해서 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유를 추가한다는 등 온갖 일을 다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네.
0: 그 부분에서는 믿을 국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는 별개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을 넘은 범죄 혐의 부분은 들여다볼 것이 너무 많아졌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1: 예. 이 공직자 도덕성 말씀을 하셔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좀 큰 뉴스가 됐는데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 강남 전세 의혹인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0: 네. 뭐 자세히는 못 보고 제목만 봤습니다.
1: 네, 청취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 시세 20억 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빌려준 사람이 후보자의 처남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전세를 내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시세 차익에 부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처남과 어떤 경위로 이러한 정말 이 처남이 전전세 줬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따져 물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 네네.
0: 처남이 뭐 동거했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 제목만 보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 또 하나 드려볼게요.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첫 출근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대법관 재재청도 이제 속도가 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0: 사실 재재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만 있지, 이걸 다시 재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법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취지에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후보자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국은 다음 후보를 한 명 더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민주당과 여권은 기승전 그 당시 그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기승전 김민기 부장을 추천해달라는 것, 제청해달라는 건데,
1: 네.
0: 이미 제가 이제 법조문을 읽어보니까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제청할 때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청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그리고 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제청을 위한 추천이 끝나고 나서는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 종료된 것,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후보자 추천되어 있던 분들이 제외된 것이다,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

0: 구성해서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이젠 국민의
0: 네네. 제 핵심은요. 제가 이제 제 이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이 국회 쪽도 본인이 골라, 사법부도 본인이 골라, 이거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일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고 당협과 향후 당무 감사를 통해 교체 대상으로 선정된 당협부터 당원 직선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면 직선제 도입을 강조해온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지금은 저희 당의 사실은 굉장히 당이 하나로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생각도 너무 다양하죠. 예컨대 이제 우리 당의 한동훈 전 의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받아들여라 말어라 또 누구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당원 직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는 당이 하나로 되기보다는 극단적인 분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 또 당원 뜻은 항상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장 분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당의 분열을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 드려보면요. 최근 윤리 중징계 받은 의원들이 징계 형평성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최고위원들의 윤리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사안들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이 징계가 좀 과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몰라도 징계 당사자들은 절차에 따른 것을 조용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1: 예.
0: 생각도 듭니다. 네. 당내 문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자꾸 많이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다른 당내 분열로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언론에서는 자제하고 있고 내부적 조율과도 내부적 권고 또 내부적 건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싸우는 야당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당심, 당원 평가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이 당심과 민심의 균형 잡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당심과 민심은 결국은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심과 민심을 분리하고 이렇게 당심을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당심은 좀 너무 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당심과 민심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선거를 앞두고 수렴할 것이다. 예.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이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0: 개혁신당을 굳이 개혁신당으로 이야기할 필요 있나 이런 정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보여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부산의 정 후보죠. 그 양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합당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총선과 그리고 대선에서 정말 국민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저희 이제 20초가 남았는데요. 이준석 의원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그 유공자 5.18
1: 그렇죠.
0: 유공자 공개 법안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라면 유공자는 예우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명단을 가리고 개인정보도 하는데 유공자라면 그분께 여러 가지 도대체
1: 알겠습니다.
0: 무슨 업적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 의원님?
0: 이해찬 전 총리권을 보면서도 굉장히
1: 여기까지 오늘 듣고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진격의 경제 이어집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0: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0: 정치
3: 전격시사
0: 뉴스
3: 전격시사
0: 인터뷰
3: 전격시사
0: 주식
3: 전격시사
0: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김인만 소장과 부동산 이슈 제대로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나와서 관심이 큰데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해가 또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또 핵심만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5: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로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 안 내도 되고요.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시가로 한 17억 정도 넘어가는 집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이걸 또 가릅니다. 1세대 1주택도 그냥 1세대 1주택 말고 우리가 세분할 거야. 거주를 하느냐 거주를 하지 않느냐. 거주를 안 하는 집을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퉁쳐서 한 개로 봤는데 이제 예. 구분해서 거주하게 되면 아, 참 잘했어요. 우리 2년 더 줄, 아니, 2억 더 줄게요. 공시가격 14억까지 올려줍니다. 12억에서 14억까지 공제 금액이 올라가니까 한 20억까지, 집값 20억까지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거주하면은 종부세를 앞으로 안 내도 됩니다. 물론 확정이 돼야 되겠죠. 너 거주 안 했구나. 비거주 1주택은 너가 거주 안 했으니까 12억에서 9억으로 내릴래. 여기서 이제 많은 반발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집 거주 안 했다고 왜 줬던 걸 뺏어가. 우리 애도 사탕 줬다 뺏어가면 우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정부가 살짝 수정했습니다. 아 미안 뺏지는 않을게 12억 그대로 해서 이번 최종안은 12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물론 이것도 국회에서 또 수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정부안은 12억으로 갔습니다. 종부세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부부 공동명의도 그렇죠. 좀 조금 조정을 해줬습니다. 너무 원래 9억까지 공제해 주다가 4억으로 내렸다가 6억까지 살짝 좀 풀어준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담 상한 또 150%에서 200%까지 올렸다가 다시 150%. 세부담 상한은 너무 많이 올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전년도 세금에 150%까지만 올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150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수정이 된 거고요. 양도세는 원안 그대로 수정을 안 했습니다.
4: 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결국 궁금한 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예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5: 아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아 이게 9억까지 내려왔다가 12억이 되니까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불이익이 뭐냐면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4: 네.
5: 그럼 세입자 만기가 되면 이제 2 플러스 2잖아요. 2년 살고 보통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데 이제 집주인이 잠깐만 계약갱신 청구 거절할게. 왜요? 내가 들어가야 돼. 내 세금 부담이 많아가지고 세입자 당신은 나가고 내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네요? 라는 게 이제 지금의 부작용입니다. 그럼 세입자의 네.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네네. 12억에서 이제 9억으로 내렸다가 다시 12억으로 온복하면 집주인이 나 이제 거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거주가 유리한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주에도 14억까지 공제되니까 12억보다는 14억이 유리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게 유리하고요. 다주택자도 공제 금액이 비싼 집에 거주할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거주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주인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 좀 수정된 거는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만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집에 그래도 내 집에 입주할 거야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지켜봐야겠네요.
5: 지켜봐야 됩니다. 네네.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4: 네네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또 SNS 메시지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다란 글이었는데 서울 강남권 집값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5: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급락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자극적이긴 합니다. 사실 급락이 얼마가 급락일까? 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단기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면 우리가 이제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30억까지는 빠지지 않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잠실 엘스 리센트 아파트를 갔다 왔는데 최고 가격이 전용 84가 36억 9,500만 원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나온 매물들을 보게 되면 한 34억? 35억 정도니까 한 5%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살짝 호가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걸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특징은 매물은 많이 나옵니다.
4: 그래요?
5: 집주인들은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는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급락이 되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집값 앞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급매로 막 던지잖아요. 그런 하락이 있고 두 번째 하락은 지금 파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런데 이번은 유리한 거예요. 왜? 2027년까지 팔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 12억까지는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공제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오래돼서 이제 50억이 됐어요. 예. 내가 6억에 사가지고 50억이 된 거예요. 그럼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2억 집값 12억까지 공제받는 거로 만족을 못하죠.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한 20억 정도 내야 된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면 한 4억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9년이 되면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뀝니다. 10년 거주를 해야 80%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한도도 10억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은 2027년까지 유예를 해주거든요. 지금이나 내년까지 파는 게 유리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락이 될지는 앞으로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급격하게 올라갈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급락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여러 요인들을 좀 봐야 되겠군요.
5: 그렇습니다.
4: 임장을 또 직접 다니시잖아요. 네네. 말씀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5: 전월세 시장은 뭐 아마 뉴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뭐 알 텐데 어제는 동탄 갔거든요. 동탄 신도시 삼성전자 또 성과금이 나와가지고 공통점은 전세는 없습니다. 서울도 전세가 없고 강남도 전세가 없고 강북도 없고 동탄도 없고 송도도 없습니다. 그 많던 전세 매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진짜 저도 신기할 정도로.
4: 어디로 갔을까요?
5: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 줄어들었고요. 내년 또 30% 또 올해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안 나오고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하게 되면 멸실이 되고 이주 수요가 나오고 토지 거래가나 실거주 의무 뭐 정책의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나 어떡하지? 신혼부부들이 이제 집을 제일 먼저 구하잖아요. 독립을 해서 이제 그렇죠. 새 집을 마련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 매물 하나 나오니까 15팀이 줄 서더라고요.
4: 정말요?
5: 네. 그리고 집 보러 엘리베이터가 타고 올라가는데 먼저 본 분이 내려오다가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결혼 못하겠다.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 낼 바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든 일반 대출을 받든 대출 받아서 집 사자라고 해서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서울 평균 통계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0.29% 나오거든요. 상승이에요. 근데 강남은 마이너스예요. 어? 강남은 마이너스인데 왜 올라갈까 그러면 이런 신혼부부들 불안한 무주택자들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은 상당한 강세입니다.
4: 그래요.
5: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약세. 이게 한 2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여서 결국에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셔도 되는 분들이 지금 미리 당겨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시장의 실제 상황까지 진단해 주셨고요. 결국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해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하셨고 정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좀 속도 빨라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5: 빨라질 수도 있고요. 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능력이고 권한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서울이 25개 구가 있거든요. 예. 구청장이 25명이기 때문에 이 25명의 구청장이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사업은 예.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예. 구역을 딱 지정해서 아 정비사업 해도 좋아 라고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구역 지정인데 이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요. 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착공 들어가는데 이런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500세대 미만은 구역 지정까지도 구청장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빨리 지정해가지고 많이 진행될 수 있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스타트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많이 좀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더라도 10년 걸리거든요. 빨라야 10년 아니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입주 물량이 나오기에는 무슨 수를 써도 어느 구청장이 돼도 제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공급엔 시간이 좀 더
5: 그렇죠.
4: 필요하다.
5: 누가 되더라도.
4: 네, 네. 이렇군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정말 쉽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 SNS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 경매 폭증 관련 메시지가 정치권은 네. 물론이고 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5: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SNS는 자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거는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에 충실하는 게 가장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SNS를 하게 되고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자극을 받는 거는 결코 어떤 경우라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얘기하셨는데 경매가 좀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낙찰율도 뭐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제 네. 물건 늘어나는데 서울 이제 서울이 문제잖아요. 전국 말고 서울을 보게 되면 비아파트,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네.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낙찰가율이나 낙찰율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는 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가 문제인데 전국 평균이나 또 너무 비아파트만 또 초점에 맞추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도 들고 연체율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8%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는 오히려 0.01%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연체가 많은 건 이제 기업대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좀 늘어났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마 의도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과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좋은 의도인데 이게 이제 일반 받아보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락이라고? 너 어떻게 무서워? 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쪽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도 차라리 국토부 장관이 하든지 이렇게 실무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지 대통령이 던지게 되면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받아보는 분들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4: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습니다. 벌써 방송이 끝날 때가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저희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6: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쾌적하고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1.2도, 대전 22.4도, 전주 22.7도를 보였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이제는 중국 북

0: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4시리기에서 남부지방에 남아있던 열대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고요. 또 폭염특보도 일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는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오늘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도 29도까지 내려가는 등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폭염도 모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경남 밀양과 광주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은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맥락에 있는 국제 뉴스 짚어드리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팔 뭐 대홍수부터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아침에 또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220명 사망했는데요. 네팔 지역에서만 1,204명 예. 사망했고 중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16명. 그래서 이제 1,220명 사망했고 실종자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4,462명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봤더니 4,700명 또 일부 언론들은 5,300명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실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좀 이렇게 넓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또 뉴스를 봤더니 예.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그냥 합동 장례식을 이제 불교식으로 이렇게 치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만 또 실종자 수가 준 곳도 있습니다. 호주가 그런데요. 관광객 5명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살아있다고 이제 그렇구나. 확인하면서 호주에서는요. 실종자가 43명에서 38명으로 줄었습니다.
1: 이 뉴스를 들으니까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네. 국민 9명이 실종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어때요, 지금?
2: 일단 수색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 당국이 그 발전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지금 구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팔군 등 구조대가 여러 수력 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측에 따르면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서 최소 한 639명 정도가 실종 또는 고립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 거의 대다수가 발전소 터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일부 터널에 접근을 했거든요. 구조대가 이제 가서 봤더니 진흙더미가 이제 터널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언론 보도에서는 그 치약과 비슷했다. 치약 안에 치약이 꽉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터널 안에 진이 가득 들어있다고 밝혔고요.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 퇴적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진입 지점까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막상 진입 지점을 찾아내도 터널 내부가 막혀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 네팔에 갔는데 앞으로 활동이 더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2: 일단 지금 정해진 기간은 열흘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가 어제 오전에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곧바로 수색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총 인원은 44명인데요. 외교부 직원과 국제협력단 코이카 직원 4명, 소방청 관계자 37명에서 총 44명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것을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4명이 간 것뿐만 아니라 구조견 5마리,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 그리고 음향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0: 어제 바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해외 긴급 구호대보다 먼저 도착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네팔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협동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신속 대응팀이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가면서 헬기 등을 운용했는데요. 네. 이번에 해외 긴급 구호대가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속 대응팀이 한국인 근로자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 트리슐리 발전소 인근에서 헬기와 드론 도보로 수색을 이어갔고요. 네. 신속 대응팀은 이제 오늘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색대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인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체적으로 헬기 드론 수색기를 투입해서 사고 현장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생존자들은 또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지금 그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이재민이 8만 4천에서 9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직간접적 다 합치면은 160만 명의 이재민이 이번 대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개발계획과 국제이주기관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단 그 정부와 구호단체가 급조한 학교 건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 지자체 공공 건물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그래도 다행히 비교적 안전한 친척 집에 머물거나 지인 집에 머물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급조된 대피시설에 가 있습니다. 더 열악한 것은요. 물론 여기 간 사람은 다행이긴 한데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경사진 언덕이나 도로변에서 비닐과 천막을 치고 임시가구 살고 있고요. 또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한 식수인데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망 다 많이 붕괴가 되고 정수시설도 홍수 때문에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 뎅결 확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문제는 보건소와 병원 시설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도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의료시설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거의 뭐 홍수가 굉장히 끔찍하게 아예 말을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 교량이 완전히 유실됐고요. 그래서 구호물자 트럭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마을은 굉장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1: 그런데 또 칠레에서요. 네. 제2회 대홍수 우려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나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뭔가요?
0: 이건 이제 미국의 UPI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팔 비극 이후에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빙하 융해 때문에 홍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 구성된 이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데스 산맥의 빙하 역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재앙적인 홍수나 진흙 쓰나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안데스 산맥의 빙하 융해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홍수가 많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반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느슨한 암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빙하가 언제 범람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범람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휩쓸려 가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레 같은 경우는요. 2만 6천 개의 빙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빙하 호수 범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파타고니아 빙원의 급속한 후퇴로 불안정 호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칠레도 이렇게 빙하 호수가 많다 보니까 네팔처럼 수력발전소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산시설 밀집해 있어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데스 산맥 중에서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페루 지역도 범람 위험 있는 호수가 500곳이 넘게 있고요. 이 중에서 58곳이 고위험 호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남미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또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0: 최근 며칠 동안 이란과 미국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 쪽에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추가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미국도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예. 밝혔는데요. 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예. 이란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또 밝혔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양측 간의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은요 미군이 동부 시간으로 1일 정오 우리 시각 어제 2일 새벽 1시였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혁명 수비대가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과 유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쪽에서도 이란 정부 소유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의 공격,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게다가 또 미국 쪽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란 측에서 또 강력히 반발하기까지 있었습니다.
1: 결국엔 이렇게 중동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결국 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치가 2년이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는 네. 어떻게 보세요?
0: 네, 이제 이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말한 내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이제 쓸모가 없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의 육상 파이프라인 통해서 석유를 운송할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중동 원유 생산 국가들이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우회수송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협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번 주에 은행 광고 포함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경제 제재도 발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지상 파이프 석유 수출 가능한지 아주 짧게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0: 실제로 파이프라인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거쳐서 홍해로 가는 쪽도 있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전체 원유량을 감당할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좀 걸릴 걸로 예상되세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베센 장관이 2년이라고 말하는데요. 2년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단 이게 대안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1: 걸릴
0: 보이고요. 또 전 세계 원유 물동량 비중이 워낙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글로벌 톡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홍혜림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벗어나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어제 오후 4시리기에서 남부지방에 남아있던 열대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고요. 또 폭염특보도 일부 해제되면서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아직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늘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경남 밀양과 광주 3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지만 습도가 높지는 않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초가을에 가까워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도 29도까지 내려가는 등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폭염도 모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 공기도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과 중국 정부의 피해 집계를 합하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네팔에서는 1,204명, 중국에서는 21명으로 모두 합쳐 1,225명에 이르고 양국의 실종자는 4,700여 명입니다. 또 그동안 구조 작업으로 네팔에서는 11,9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임시 대피소에는 아직 3,4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경도로인 216번 국도가 밤샘 복구 작업 끝에 어제 오전 재개통됐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의 지하 공간에 다수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 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2일 암슈키란 샤이 네팔 전력청 이사는 로이터 통신에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에서 46명 정도가 이 터널 내 방과 같은 구조물에 갇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는 다른 지역의 터널 안에 고립 추정되는 생존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279명을 구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난 7월 이후 완만하게 확장하고 물가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미 연준이 평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각 2일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성장했고 고용은 미세한 증가, 물가는 적당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 따라 9월 금리 결정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아파트 베란다 세시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한 아파트 6층에서 베란다 공사를 하던 60대와 70대 남성이 18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A씨는 그제 오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오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은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운용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전달보다 143억 달러 증가한 4,42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크게 늘어나고 운용수익과 기타 통화 외환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또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LNG 프로젝트에 일본